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산타 마리아 타티아나의 노래로 FM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경숙 씨가 신청하신 곡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네요. 자, 한동준의 FM팝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불러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준의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저스틴 비버의 Baby, 그리고 조지 마이클과 아레사 프랭클린이 함께 부른 I Knew You Were Waiting, 그리고 헨슬의 음밥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노스텔지언님이 아레사 프랭클린과 조지 마이클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헨슬의 음밥, 이 노래는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최근에 아주 강자 저 신청곡 많이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세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 그리고 이 노래는 2870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이 노래는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하셨고요. BJ의 Massachusetts 지리산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프린스의 키스에 이어서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 그리고 플레넬 윌리엄스의 노래 해피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행복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가기 반장님이 프린스의 키스 신청하셨고요. 트레저 브루노 마스의 제주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는 제주 딸기 산도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이어집니다. 크리스티 버그의 레이디 인 레드 이 노래는 공명 44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레이디 인 레드 보내드리고요. 스팅의 Shape of My Heart 4월이 오면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일주일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음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의 슈퍼 트루퍼, 프랭키 펠리의 그리스, 그리고 듀얼리스의 원탭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음악들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셨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y You'll Be Min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3: 토크!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1: 네.
3: 아주 해피리 잘 지냈습니다.
2: 아, 해피리.
0: 저는 주변에서 네. 방송을 보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나도 사연을 보내고 싶다. 너희 방송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연을 통해서 나도 좀 피드백 좀 해줘라. 목사님하고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남이 선배 예쁘냐. 예쁘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바로 결혼이다.
2: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0: 아, 잘해야죠.
3: 네. 아니 다른 분들도 저한테 꼭 그렇게 남희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2: 아, 정말요?
3: 특별히 제 남편이 네. 오남희 씨는 정말 화면하고 실물이 똑같냐 그래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
2: 아~
3: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번에 마음 읽기를 하게 됐다.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남희 씨의 그 숨겨진 어쩜 더 큰 대안과 같더라. 저는 정말 예쁜 마음을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나요?
2: 아, 너무 감사하다. 네. 제가 또 감동이에요, 되게. 그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레온 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상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온 씨 있나요?
0: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로 특강을 가서 이제 강연을 해요. 제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 네네.
0: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뭐 선생님은 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네. 그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3: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TV에서 뵌 게 이번이 사실 첫 프로그램인데요.
0: 네.
3: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2: 네.
3: 그때는 신앙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TV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 상담의 창구를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게는 굉장히 보람뿐만 아니라 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네. 또 실제 그런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감사하게 됐고요.
1: 저는 이제 해외 계신 네. 또 이제 동포 신데요. 집사님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 네.
1: 그래서 제가 깨어 있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는데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2: 네.
1: 이 프로그램 계속 지켜보시라 언젠가는 그 소재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 진짜 좋다.
0: 맞아요.
2: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멘.
2: 아멘. 그럼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0: 그럼 도착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33살의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딸과의 관계인데요. 일찍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달리 제 딸은 교회라면 질색, 팔색을 하며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사는 제 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엄마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딸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저는 딸의 사춘기 시절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딸은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도 다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노크토크 식구들 저희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믿음 없는 청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교재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 맞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1: 너무 많죠. 네. 네, 점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체험이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성이 체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네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에 자신의 악세사리처럼 그렇게 동반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뭐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지금 학교 보급률이 한 4%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요구한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 심각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애들이 다 어디 간다. 안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가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휙 사라지고 애들이 다 없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나와요. 엄마가 나오려니까. 그랬다가 사실 초등부 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대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왜 주일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네. 썬데이 학원이 있어요. 또 그 학원이 또 교회 시간하고 딱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딱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와서 뭐 유수공주 민키 천년여왕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 만화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엄마도 야 학원 갔다가 다음 주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학원이 때가 된 보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꼭 썬데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딱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의 다 빠진다고 보고요. 대학에 가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거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른들은 또 교회는 실제 신앙 세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0: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라는 그런 장르에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교회의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좀 상처들로 인해서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들어오고 사회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문화가 바뀌고 여기 세상 문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2: 그렇네요. 아 근데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3: 교회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할 건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실제 교회 안 나가 보면 처음엔 약간 불안한데 별 일이 없어.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별 일이 없어요. 왜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나갔는데 교회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인간관계 얽혀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기다 어떻게 밖에서 우리를 개도끼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도덕성은 또 너무 높아. 술을 마셔도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잘못해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청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
0: 네, 맞아요.
3: 헌신을 하래요. 내가 헌신이 돼. 나달나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청년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나고 네. 얼마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오히려 지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이 양자의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굳이 계속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0: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뭐 주의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은 야 나 그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했었어.
3: 그렇지.
0: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주일학교 때 그거 했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는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만 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얘기해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미션스쿨 나와서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본인들의 삶은 다 기독교 신앙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회개했어.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2: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딸은 현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딸. 지금의 딸 마음은 어떤 심리인가요?
3: 별 문제 없을 거예요.
2: 아, 진짜?
3: 아니,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일 없을 거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엄마의 편지에 의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인 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럴까? 오히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딸이 채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자기에게 떠넘긴 엄마가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왜 탕자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 늘 옆에 있고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가지고 이 하나님 경험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딸은 평생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도 엄마의 삶 속에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금 긋는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금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거 넘어오지 마 아웃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넌 요 안에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엄마에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존심상에서 털어놓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엄마가 했던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답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져 있고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오죠. 엄마의 방식으로 기도해요. 엄마의 방식으로 돌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 사연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엄마가 삼시세끼 한 끼 안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여 삼창 이것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역할을 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딸의 그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교수님 말씀 듣고 시편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3: 나는 가끔 레온 형제를 보면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너무
3: 잘 모아지고.
0: 아 그래서 뭔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지만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체험 신앙이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태니까
3: 그렇죠.
0: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는 또 부메랑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해야죠.
2: 아 맞습니다. 아니 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3: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니까 엄마 마음에 그 신앙적인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 애는 잘 컸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잘 컸고요.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이 토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이 그 사연마다 가득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딸이 생각할 때에는 엄마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긴 있었겠죠. 왜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엄마는 부재했는가. 그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라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는 뭐 바빴지 뭐. 아유, 내가 뭐 운이 없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타까움은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해석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딸은 아,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엄마가 가끔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뒤에서 가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2: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은 어떤 때 부모로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1: 아이들은 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나와 이제 가졌던 그 경험치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제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다 바쁘셨습니다. 맞벌이 때문에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노년이 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함께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 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키즈 메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정말 이 부모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내가 봉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들을 놓쳤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만회하고 또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또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노년 이후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깊이 친밀감 있게 메워주시리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3: 근데 저도 사춘기 뭐 이렇게 한참 지낼 때 전 어렸을 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고요. 좀 커서는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집을 안 들어와. 저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형제도 많았고 형제가 많았지만 다들 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 안정감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지, 먹어야지.
2: 드셔야죠.
3: 그럼요. 또 먹어도 그냥 먹나요? 밥 먹고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그렇죠. 불량식품 끝나고 나면 또 2차 가서 또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네.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희 때도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럼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내가 봤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은 별로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부모들이 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뻔뻔해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 좋겠다. 너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든 행운하니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 아이들의 자신감은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미안해하는 것도 참 미덕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미안함은 결국 아이들의 심정적 발달과 실질적 발달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애가 늙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새로운 우리들의 숙제는 과거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 나의 해석에 방향을 돌려서 내 아이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왜냐 이제 내 아이가 커서 내가 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나이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조금 더 엄마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대화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2: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3: 엄마가 눈치를 잘 봐야죠.
2: 네.
3: 이렇게.
2: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나요?
0: 저는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엄마랑 같이 안 잘 때.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룸 생활을 하면 저 혼자 방을 꾸미잖아요. 꾸밀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나 진짜 독립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살아가는데. 밥 누가 하지? 어떡하지? 아, 안 되겠다. 즉석식품 돌려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렇죠.
2: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찍 나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요금을 제가 스스로 낼 수 있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때, 아, 내가 독립했구나. 그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난 뒤였거든요. 개그 지망생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핸드폰.
3: 남이는 내 딸인가 보다.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독립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저의 성장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만 나갔을 때 진정한 아이들의 독립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2: 이제는 제 통장에서 이제 나갑니다. 엄마의 돈이.
3: 저를 부모로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저희 엄마도 너무 버겁습니다. 자꾸 뭔가를 일을 저지르시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서 상어버섯을 6kg에 6kg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안 사도 되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사러 가서 자기는 혼자 차에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계속 앉아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이 상어버섯 시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 몇 개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고 다른 이모한테 돈을 꿔서 라텍스 베개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고를 치시니까
3: 베개냐 버섯이냐.
2: 근데 되게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죠 뭐. 엄마가 잠을 또 제대로 잘 주무시니까.
0: 근데 목사님 이번에 딸 독립시키셨거든요.
3: 정말요? 진짜요?
1: 아니요.
2: 대학교 보내, 대학교
1: 보내. 이제 대학을 보내서.
0: 대학교 보내게 독립이에요.
2: 아, 대학을 보내 독립이죠.
1: 그런 거예요. 네. 핸드폰 정보 제가 내는데요.
4: 아, 독립 아니에요.
1: 아, 독립 아니죠. 아,
3: 저희 아들도 네. 대학을 가서 따로 사는데 네. 독립 안 됩디다.
2: 아, 아니에요.
0: 독립 아니구나. 네.
3: 계좌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에요.
2: 아, 진짜.
0: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좌. 네.
2: 계좌.
0: 아직 멀었네요. 네. 네. 아, 핸드폰 정보 목사님 내시고.
2: 이제 고십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연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제가 볼 때는 엄마 역할은 뭐냐면 야, 넌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넌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키웠나 보다. 야. 엄마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큰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0: 난 잘 컸는데 내 지금 키워준 부모가 너무 고맙고 지금 엄마가 그냥 보고 싶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게 아, 부모는 자식은 저는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부심 역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건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한숨을 낳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물어보세요. 넌 어땠어? 엄마가 좀 바빴는데 넌 어땠니? 아이들이 해석을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아 그래 엄마가 좀 자리가 없어 난 좀 섭섭하긴 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한데도 어쩜 이렇게 넌 잘 컸니? 훌륭하게. 혹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공로를 아이들과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자부심도 없고 독립성도 강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부모가 땡큐인 거죠.
1: 자신감이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과 엄마의 지나친 교회의 헌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많은 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도 그 고백들을 이 딸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면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이 친구도 교회에 그냥 식품동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아픈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야? 이런 어떤 헌신과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런 절망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들 중에는 엄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노력과 헌신이 누군가 눈에는 헛짓이고 헛발짓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번지기 날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라는 엄마의 그 고백은 그 헛짓이 운동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 헛발짓이 어쩌면 나의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몸짓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달고 다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과 끊임없는 딸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 창구,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습니다. 저도 늘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3: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0: 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겨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예,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
1: 네.
0: 그래서 그 귀한 살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교회 일과 또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곁에 없던 엄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2: 엄마는 일단 엄마죠.
1: 엄마죠.
2: 엄마는 엄마예요. 자궁이고 가슴이고 젖이고 그리고 침이고 나와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빨고야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일 텐데 근데 우리가 양육의 직접적 양육과 그다음에 간접적 양육의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직접 양육은 말 그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베이비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입에 먹여주고 씹어서 넣어주고 이런 시기가 직접적인 접촉의 양육 시기라면 이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양육의 시기가 따로 있고 이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한 두 살 좀 넘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멀리서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덜그럭덜그럭 이런 그 설거지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금방 올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대상이 없지만 내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가끔씩 없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조금 돼서 성장할 때에는 엄마가 가끔 없어져주는 게 땡큐예요.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개입을 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다 흑과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는 얼마나 좋으니 너희들 청소년 한참 지날 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니는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덜너덜 해줬을 것이다.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정말 고마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잘해줬잖아. 엄마 어릴 때 잘해줬잖아요. 너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놀이동산에 가서 그 하드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제가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우려먹는데 그 차와 그 모성애는 함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교회에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필요했던 결정적 순간에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쉽게 기억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 행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랬었어. 그땐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라라라라. 이런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자꾸 떡국이를 날려주셔야 돼요.
3: 들어가면
2: 떡국, 떡국. 이거.
3: 떡국이 많이 날린다.
2: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지난 얘기라고 애들이 생각해요, 나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1: 네. 왜냐?
2: 행복은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군가 우리 레온 씨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훅훅 집어넣듯이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훅 나잖아.
1: 네.
2: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항상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부모의 부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있었던 순간의 그 압축적 행복에 대한 기억 살리기 여기 핵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3: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엄마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얘부터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마더가 나왔대요. 엄마. 근데 정말 슬픈 소식은 아빠는 50이 안 해도 없대요. 이게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디나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상으로는 거의 남자에 가까워요. 아~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예. 제가 볼 땐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치장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1: 아~ 진짜.
3: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2: 많아.
3: 많아.
1: 근데 저는 엄마, 저에게 엄마란 예. 오래된 친구? 엄마랑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살 차이.
2: 아, 진짜?
1: 네. 와. 제가 36인데 엄마가 56.
3: 우와.
1: 그러니까 20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뭐 나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럼 엄마는 아 시끄러워 그만 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오래된 친구 고향 친구는 내가 연락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그렇지.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의 엄마랑 좀 친구 같은 근데 제가 요즘 잘 못해서 미안해요. 상황버섯을 사줬어야 되는데
2: 잘못했다.
0: 하지만 라켓츠가 있으니까
1: 네. 네. 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2: 오늘 이 말이 좀 떠오르는데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She's there.
1: 예, 맞아요.
2: 그리고 God is here.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엄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남시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자매와도 같은 네. 또 엄마와 딸 같은 이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네. 아주 좋은 사랑의 악요로 이렇게 딱 마감이 되지 않나 싶어요.
1: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3: 그러니까.
2: 네, 상황버섯 해요.
1: 상황버섯. 캄보디아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2: 너무 비싸다.
3: 많이 싸네.
1: 진짜 비싸요.
2: 제가 저기 상황버섯 아는 업자 계신데 네. 저기 10만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1: 아, 이건 믿을만하네요.
3: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돼요.
2: 상황을 봐서 그렇죠. 네.
3: 상황을 봐야 돼요.
1: 라임의 황제.
3: 라임의 황제.
1: 아 그러면 우리가 상황버섯 얘기하다 계속 딴 데로 빠지는데
3: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네. 되니까 지금.
1: 근데 죽어라 교회 나가도 무능력한 부모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되는 딸. 딸이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0: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순간으로 고백하고 네. 주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금의 이 모습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은 정말 좋은 자양분이었죠 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셨군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발버둥 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뭐가 지금 사실 부족한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사춘기 때 잊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 딸 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하신 그 열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지금 딸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귀엽고 우리 딸을 신앙생활에 깊은 하나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저는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우리가 입의 고백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 그 안쪽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안쪽의 고백은 작용적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적 신학은 쉬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만나면 할렐루야 탁 하고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 덮치는 순간 있잖아요.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 안 해봤나?
3: 아, 해봤죠.
2: 아, 이렇게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구나. 그런데 네. 이 하나님이 나를 확 덮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오래 돌아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나 이 길을 이렇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남은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아닐까. 오랫동안 길을 걸어쳐서 돌아온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엄마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아왔던 오랜 길을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그 지점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 그 기대하면서 딸한테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가 널 널 위해서 기도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다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게 와서 하나님이 덮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발견의 순간이 언제인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기를 바랄 뿐이에요.
3: 정말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위급한 순간에 뭔가 내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100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0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게 쫙 밀려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습니다.
1: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0: 좋은 뭐 간증서라든가 변증서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신앙도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책. 성경책. 요즘에 성경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1: 성경책 진짜 예쁘던데요.
0: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번역본보다 좀 쉽거나 우리말로 된 그런 번역본.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혹시 청진기라는 책 아시나요?
1: 혹시 목사님이.
3: 목사님 본인 책이세요.
1: 아, 그치. 네, 어쩐지 책. 청이 들어가가지고.
2: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1: 아, 그렇구나. 네, 청진기.
0: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볼 때 목에다 이렇게 매달고 하는 거잖아요.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레온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써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고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정지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책인데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1: 본인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0: 민망하네요.
2: 뭐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을 좋아하십니다. 청진기에 이어서 청바지라고.
1: 청바지.
2: 또 이제 또 그 청소년과 관련된 책을 또 이제 지금 내시잖아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남책 얘기하듯이 이렇게도 참 쉽지 않거든요.
3: 청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2: 그러니까요. 몇번 청바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딸이 교회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보통 끊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또 다시 또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신앙인들로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한 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한 네. 여성으로서 딸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제 딸이 사회인의 자리를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랑도 절친이기도 한 유인경 기자가 썼던 네.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적은 글이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 또 같은 여자로 이제 나의 젊은 시절의 자리로 들어온 내 딸에게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3: 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제 책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는 그 적어왔어요.
1: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책이요.
3: 저는 제가 적어온 게 네.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 책 제목처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책 제목처럼 생각이 내가 된다는 말처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책 제목을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편안하게
2: 책자랑을 해야 될 거면 내 책 얘기도 할 걸.
0: 괜히 얘기했어. 민망하네.
1: 네, 우리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사연은 하나님과 멀어진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0: 네.
1: 오늘 고민 사연 정리 준비되셨나요? 네.
0: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요즘에 좀 다니는데요.
1: 아, 준비하셨군요. 네. 네.
0: 코스타는 매년 주제가 있어요.
1: 네. 네,
0: 올해 주제는 일하드입니다. 아, 뭘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아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근데 일하세는 이제 삼행시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일하세의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우리가 걷고 숨 쉬고 밥 먹고 또 대화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핸드폰을 하고 또 미디어를 또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오신다. 우리 딸이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1: 네.
0: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딸이 정말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마침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네. 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그우먼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좀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거든요. 아, 철없던 저의 과거를 또 생각하며 또 그 당시에 속상해 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며 이번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0: 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연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다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에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의 딸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네, 이제 노크토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 어떠셨어요?
1: 저는 최근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치료할 자 나밖에 없고 너를 회복시킬 자 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로 회복시키실 분은 결국 이 따님과의 사이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저 엄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열심히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잘해나간다면 더할 것 없이 자랑스럽지만 그게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먼저 많이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꾹 안아주면 이 엄마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치 탯줄이 터지듯이 눈물이 훅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쩌면 이 딸과 이 신앙적 포옹을 어서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3: 네. 저도 딸 바보인데요.
0: 네.
3: 네.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대학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들 때도 많고 저는 몰랐는데 자퇴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관계가 좀 힘들고 과제도 어렵고
0: 그쵸.
3: 조금 많이 역부족했나 봐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애비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방언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물론 힘들고 또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를 붙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멘.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딸도 반드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어머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되시길 바랄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바위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0: 다음 주에 만나요.
2: 안녕.
4: 자 이제
0: 바이.
4: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에 도달했을 때 상황과 타이밍만 되면 다 외도를 할 수 있다.
2: 저에게는 귀여운 남편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아요.
0: 아따 연하시잖아요.
2: 아주 깜찍해요.
5: 활동 만져봐. 엄청나지 않아?
2: 그냥 새 팔이야 새.
6: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이상형 있잖아.
2: 네.
6: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이혼했던 그 전 부모가.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의자 하나가 매일 같은 자리에 있다. 해가 먼저 잠시 앉아 쉬어가고 바람이 앉아 쉬어간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잠시 앉아 쉬어가기도 한다. 오늘도 무언가가 그리고 누군가가 왔다 갈 자리를 위해 그렇게 의자는 내 다리를 굳세게 버티고 서 있다.

네, 오늘 첫 곡은 리모페서 3G라는 아주 신나는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화준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밤에 책과 함께하는 산책. 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함께합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는 부끄럽지만 자작시였습니다. 네. 이 시를 아침에 적으면 아침 냄새가 나고 밤에 적으면 밤 냄새가 묻어 있기 마련인데 이 시는 지난주 아침에 적었기 때문에 좀 밝을 줄 알았는데 뭐 여전히 조금 살짝 칙칙하기도 합니다. 네, 시를 적으면서 뭐 무조건 유치하겠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줄 생각하면은 또 부끄럽고 긴장도 되고요. 네, 자주는 안 하겠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한번 마음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조심스럽게 한 번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아침을 매일 함께 열어주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언제나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희 방송국 방송 프로그램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온갖 정보 어저께 밤부터 있었던 모든 정보를 간추려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그리고 세상을 여는 아침 우리 방송국의 간판 교양 프로그램이죠. 김경주 진행자분께서 이 K라디오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요. 정보와 교양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이 라디오가 여러분의 하루를 기쁘게 같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에 수많은 저희 방송국 진행자분들이 갈고 닦은 그 길 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방송국 올 때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방송국 식구분들 보면서 더 많은 자극받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마음 또 응원 덕분에 이렇게 기운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에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가끔 이렇게 편지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 편지들을 모아서 저희 방송국에서 복도에 이렇게 게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쉬는 시간마다 그 편지를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써주셨던 그 글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메시지 내용을 다 읽고 저도 감동받고 감사하고 하면서 복도에 있는 그 편지들을 어떤 분은 꾹꾹 눌러 담은 손으로 글을 써주시고 어떤 분은 또 타이핑을 해서 편지를 지금 이 시대에 편지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그 글을 읽으면은 정말로 더 부지런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책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한 방송이고 그래서 저의 사명은 열심히 이 세상에 좋은 책을 더 많이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서 읽고 그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치한 씨와 함께 시작한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좋은 음악과 함께 이 한 주의 마무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구범준 PD의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책입니다. 세바시 인생 수업, 네, 세바시 PD가 발견한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여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꾸는 15분 잘 아시죠? 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주식회사를 등록을 했어요. 상표 등록을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 15년이 된 해가 올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듬는 일을 하면서 말의 기술보다 마음의 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게, 그, 이혜성 씨, KBS 전직 아나운서, 그 사람이, 그, 북튜버, 오디오, 책 오디오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 이제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어요. 이 PD님이. 그래서 그 인터뷰, 한 30분 정도 되는 그 인터뷰를, 듣다가, 그분이 책을 썼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주문을 해서 읽게 됐는데, 일단은 이 책의 장점은 하나의 메시지에 그동안 발표를 했던 강연자들의 책과 그다음에 그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또 같이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사람의 강연자가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고스란히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 것들에 대한 해답이 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마음을 읽는 감각 구범준 PD의 PD가 엮은 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불안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인다 라는 주제의 7개의 메시지인데요. 그중에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이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라는 책을 썼던 나종호 예일대 정신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후회와 불안에 시달린다면 당신에게 자신이 물어봐야 할 것. 한국에서 의대생으로 지내던 시절, 나종호 교수는 헬스장의 러닝머신에서 미끄러진 듯한 불안감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감기에 걸려 쉴수 있을 만큼 조급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했다면서 괴로워하는 미국 환자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높은 스트레스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특히 20살에서 35세의 청년 중 3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통계. 그게 자기 자신이 겪었던 힘든 시간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우울이나 불안감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인 지지. 내가 이것도 못 참다니. 이렇게 본인을 나약하다고 자책하는 대신에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 머무르는 연습. 현재 아주 잘 머무르고 있다는 그 연습. 그걸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후회보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점점 권위 있는 사람, 더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의까지 찾아가는 올바른 길을 처음에 손을 내미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후회와 불안에 시달린다면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나에게 조금 더 관대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나 자신한테 조금 더 자비로워보세요. 조금 더 엄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마음을 잘 본인 스스로가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밀어내는 사람, 진서연의 살아내는 기술, 책 견딜겁니다의 저자, 영화배우 진서연. 15년간 무명배우로 지내다가 매일매일 아르바이트와 연기 훈련을 병행하다가 그때 진서연 씨는 독전이라는 작품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 그만두고 이 영화판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던 그 찰나에 찾아온 기회.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보다 하찮은 루틴이다라고 말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고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이처럼 너무 쉬워서 할 수밖에 없는 작은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신을 칭찬했다고 하죠. 나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있었지만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룰까? 그리고 이룬 다음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을 시각화하면서 루틴을 매일매일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불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 나 자신이 알 때 찾아오는 거니까요.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모두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더 나은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 등신감을 느끼는 당신에게 숭실대 이호선 교수 50의 기술의 저자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마다 바보 같다라는 감정을 등신감이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등신감은 발가 벗겨진 듯한 느낌을 주는 수치심, 타인의 말에 의해 만들어지는 죄책감이 합혀진 말입니다. 문제는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절대값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교수는 역발상을 제안합니다. 줄일 수 없다면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등신감을 작은 점처럼 보이게 하자는 건데요. 그 거대한 무언가가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 뇌의 거울 신경세포 때문에 이게 자신의 내면까지 전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웃어볼까요? 어색해도 좋아요. 네, 이 웃음의 연습이 자기 마음에 전달되는데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마음이 내가 지어내는 이 미소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원래 등신이라는 뜻은 신과 같은 존재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등신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찾아 보자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저자 리사 손입니다. 저자는 초등학교 때 발표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했다고 말했다가 잘난 척한다는 말을 들은 후에 평생을 겸손 가면을 쓰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성공해도 아이 저 그냥 운이 좋았어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미덕이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전 인구의 70%가 이런 임포스터의 자 여기서 이제 임포스터라는 뜻은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속이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전 인구의 70%가 이 가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웃겨도 근엄한 척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인 척, 점잖은 척, 자기는 어른인 척. 이 가면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을 운 탓으로만 돌리면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애쓴 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란 사람은 그러면 애쓰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된 거야? 이런 오해를 오히려 비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사손 교수는 진짜 겸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감사하는 겸손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만 생각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라는 겸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을 해내기까지 저는 무척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말 정말 어려웠지만 그보다 저는 진짜로 많이 노력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본인이 이것을 하면서 만났던 어려움과 그리고 실수와 극복 과정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진짜 겸손한 태도라고 리사손 작가는 말을 합니다.

남과 비교 안 하고도 성장하는 사람들의 사고 공식.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의 저자 엄성우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철학을 전공한 엄성우 교수는 영국 유학 시절 겪은 경험을 통해 흥미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칭찬받던 자신이 영국에서 뒤처진다고 느꼈는데요. 자신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그 상대적 지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겸손이야말로 나만의 가치관을 찾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다. 과도한 자랑, 뭐 이기심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겸손을 자기를 낮추고 숨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진짜 겸손은 남들보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그는 3등주의라는 독특한 개념도 소개하는데요. 1등은 내려갈 일만 남아서 불안하고 2등은 반드시 1등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지만 3등 정도면 발전도 하면서 자존감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데 원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요. 일상의 작은 질문들 속에서 이게 왜 가치 있는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삶은 납득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불안과 열등감을 이기고 계속 성장하는 법. 나는 다르게 살겠다의 저자 이나리 대표입니다. 20대의 3개, 4개의 직업을 전전하며 하루에 적은 잠을 자던 그 시절, 신문사 로비를 지나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이나리 대표는 나는 평생 이런 커다란 건물에서 일할 기회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경력도 없이 경력 기자 모집에 지원했던 첫 번째 이직, 20년 고생해서 원하는 신문사에 논설위원이 된 지 6개월 만에 그만둔 두 번째 선택, 그리고 월급의 72분의 1까지 줄어든 모든 사람들이 말렸던 창업. 이렇게 그녀는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무모해 보이지만 한 가지 질문에서 이것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는 걸까? 세상에 작더라도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체인지 메이커. 그녀는 그때 정체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여성으로서 겪은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솔직히 털어놓았더니 무려 200명이 만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여성들의 커뮤니티 헤이 조이스가 탄생을 했고 월급은 72분의 1이 되고 일하는 시간은 2배가 되었지만 그녀의 행복감은 최고치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경력이 없어도 원서를 내보내고 정식 기자가 아니더라도 그 이상으로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라는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 마음을 읽는 감각, 세바시 인생수업 PD, 구범준 작가의 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행복은 완벽주의자입니까? 네 명의 완벽주의자의 저자, 연세대 이동규 교수님. 20년 넘게 완벽주의를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인 두명중한 명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자신의 결점을 숨기느라 가면을 쓰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울해하는 가면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심해지면은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주위를 볼수 없는 상태에 빠져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고 하죠. 하지만 완벽주의가 항상 불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는 핵심은 변화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죠. 불행한 완벽주의자들은 A에서 B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변화를 원하지만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반대 성향으로 바뀌는 건 비현실적이죠. 저자는 행복한 완벽주의자들은 A라는 특성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A1, 2, 3 이렇게 같은 유용한 확장팩들을 추가하는 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언가 완벽하게 잘 해내야겠다는 열망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력이니까 완벽주의의 강점은 살리되 약점을 보완할 스킬을 하나씩 더해가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도움 요청하기가 어렵다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는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걸까? 엄마의 빈틈이 아이를 키운다의 저자 하지현 작가입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데요. 진료실에서 저자는 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성공하고 잘나가는 사람들도 항상 굉장히 심각한 불안증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승진도 하고 원하는 학교에도 들어갔는데 그리고 돈도 잘 버는데 행복한 가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 이유는 욕구와 욕망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죠. 욕구는 기본적인 의식주처럼 기본만 하면 되는데 욕망은 끝이 없으니 항상 더 높은 걸 추구하게 되죠.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한 덩어리가 되면 99점을 받고도 망했다라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강한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죠. 저자는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안고 가는 편이 낫다고 조언을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의 말처럼 배가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려면 바닥에 근심과 슬픔 같은 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작은 많은 걱정거리가 있어야 오히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휘둘리지 않는다면 적당한 정도의 불안, 걱정은 우리 삶에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고 저자는 묻습니다.

체력 하나만 달라져도 인생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마녀 체력의 저자 이영미 작가입니다. 153, 48kg 작고 외소한 몸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출판 에디터로 일하던 이영미 작가는 40살이 되자 매우 높은 고혈압에 만성 피로까지 겹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죠. 그런데 지리산 여행에서 친구들과 천안봉에 오르는 걸 체력 부족으로 포기해야 했을 때 자신에 대한 한심한 이 처지가 화가 치밀어 운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집 앞 수영장에서 새벽 수영을 시작했지만 안 가는 날이 더 많았고 남편은 수영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 같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호흡이 트이고 실력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깨달은 건 그녀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꾸준히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달리기도 첫날 한 바퀴부터 시작해서 한 달 후엔 5km를 뛸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철인 3종까지 그녀는 완수하게 됩니다. 미시령 고객길을 한 굽이씩 올라가며 깨달았답니다. 아무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고객길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걸요. 그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40살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마녀 체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숨이 차도록 달려야 하는 이유. 길 위의 뇌의 저자,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과 정세희 교수입니다. 25년간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환자들을 치료해 온 정세희 교수는 같은 병에 걸려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두 부류의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나이에 뇌출혈이 왔지만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해 지금도 교사로 일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회복 후에도 하루 종일 TV만 보시다가 결국 다시 쓰러졌죠. 그 차이는 병이 걸린 뒤에 노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아프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장기인데 이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핵심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래요.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걷기는 저강도 운동이라 심폐 체력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빠진다고 하네요.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뛰어야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정세희 교수 본인도 20년 넘게 달리기를 해오면서 25년 근무 중 병가를 하루도 쓴 적이 없고 예민하고 주눅들던 성격이 자신감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병원 화재 때 전날까지 혼자 서지도 못한 할머니가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장면을 목격을 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인들이 정한 한계에 갇혀 있을 뿐 우리들의 잠재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Rollercoaster 처럼 우린 정신없이 흔들려도 돌아갈 걸 알았어
1: It doesn't matter
0: You might be my MK
1: yeah.
0: 색깔 어두운 world's pain
1: You might be

불안과 무기력을 다스리는 법. 마음의 지혜의 저자,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교수입니다.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긍정적인 감정이죠. 실제로 고성과자들이 불안을 더 많이 느끼지만 그 불안을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불안을 잘 관리하는 핵심 원칙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작고 구체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청소가 부담스럽다면 서랍 한 칸씩

정리하는 거예요. 또 불안할 때는 절대 반성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자기 반성을 하면 자기 부정으로 빠지고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나쁜 결과뿐만이 아니라 좋은 결과도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왜 그랬는지 살펴봐야 내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불안은 모호하고 큰 것에서 더 커지기 때문에 작은 것은 크게, 큰 것은 더 크게요. 자꾸 구체적인 것으로 쪼개서 하나씩 더 작게 작게 해결하는 게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대청소처럼 큰 목표는 먼저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 막막함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감정으로 만드는 거죠. 서랍 한 칸씩 정리하는 소청소로 대청소를 쪼개고 그리고 그 빈도만 늘리면 된다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제어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성취감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작은 성취감과 함께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다란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불안이 점점 가라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다 살아난 언니가 말하는 진짜 용기. 언프리티 랩스타의 슈퍼스타 래퍼 치타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음악의 꿈을 품고 부산에서 일산으로 올라온 치타는 큰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머리에 피가 고여 죽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부모님에게 살 확률은 높지만 장애를 갖는 수술과 살 확률은 희박하지만 살아난다면 장애 여부가 불확실한 인공뇌사 중 10분 안에 선택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는 마 음악 못한다 하면 죽고 싶어 할 거라 얘. 그 이후로 부모님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살 확률은 희박하지만 살아난다면 장애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확률이 높은 두 번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 치타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무엇보다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됐다고 하죠. 그녀가 말하는 진짜 센 것의 비밀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힘들어 봐야 힘이 생긴다. 고통을 겪어야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둘째, 백마디 말보다 내 자신의 소원과 꿈과 희망과 목표와 바람은 온몸으로 부딪혀야 이루어진다. 하루 8마디 이상 가사를 쓰는 작은 실천을 래퍼 치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셋째, 불안할수록 흔들리는 파도에 배를 띄워야 한다. 불안은 뇌가 만드는 착각, 노력으로 그 착각을 없애버리자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 마음을 읽는 감각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PD 15년 동안 이 방송을 진행해온 구범준 PD가 출판한 책입니다. 너무 엄청나게 방대한 이 자료들, 굉장히 길고 무려 1,000명이 넘는 강사들이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알짜배기 엑기스만을 모아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요약을 했고요.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많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가 복잡하게 쌓여서 어느 순간, 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서 다시 깔끔하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이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 애청자, 청취자, 뭐 시청자 혹은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명으로 이 저자가 구범준 PD님께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전달하고 있는 지금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마음을 읽는 감각, 아직 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책의 중요한 내용, 그리고 보석같이 빛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의 만남. 지금까지 저는 내 인생의 명작, 김아준이었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아름다움의 동반자, 키스 그룹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하브 유어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성경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0: 제 27장
1: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휘마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0: 제 28장
1: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형태를 애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춘금으로 녹본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어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보다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애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다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애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애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석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0: 제29장
1: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네 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뒤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지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2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0: 제 30장.
1: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상등 상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상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파친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들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0: 카드인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 1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K라디오.
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Welcome aboard.
4: 입이 뜨이는 영어.
5: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뜨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Welcome back. Thanks for tuning in. I'm Jennifer Clyde.
5: 자, 오늘 주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술 중에 하나죠. 주짓수에 대한 주제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신 분은 행신동에서 운동하는 박재상 청취자님. 감사드려요. 무술 관련된 주제는 저희가 자주 다뤄보지 못했거든요.
3: That's true.
5: 태권도 well, 이야기 몇 번 해봤고요.
3: Yes, uh-huh.
5: It's a martial art.
3: Yes, jiu-jitsu is a martial art. A lot of people learn it for self-defense.
5: 호신술이라고 하잖아요.
3: 맞아요.
5: 그렇죠? For self-defense. 자기 방어를 위해서 배우는 경우도 많고요.
3: Some may choose to learn jiu-jitsu or any other type of martial art because they can be a great workout as well. Mm-hmm. 정말 좋은 운동도 될 수 있는데.
5: 되죠?
3: Jiu-jitsu 같은 경우는 I think, you know, you learn the proper technique, mm-hmm.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Proper technique 하면 올바른 뭐 품, 자세 이런 기술들을 잘 배워서 you take down the opponent.
5: 그러니까 상대방을 약간 좀 쓰러뜨리는
3: right.
5: 그런 어떤 주 목적을 갖고 있는 무술이다.
3: 네.
5: 자, 일단은 써주신 내용과 저희가 좀 리서치를 한 내용을 이제 좀 같이 접목을 해봤는데요. 참 좋은 것이 뭐 타격 기술, 뭐 그래플링 기술, 뭐 맺히는 기술,
3: 네.
5: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술,
3: 뭐 초크홀드,
5: 조르기 기술
3: 네.
5: 이런 거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못 써봤던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쉬운 영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마침 이런 좋은 주제를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호신술이나 무술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인 것 같고 뭐 이걸 이제 평상시 안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알아두면 좋은 그런 단어들이죠. 자, 주짓수 관련된 내용 올려주신 사연 그대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6: Talk about jiu-jitsu.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5: 주짓수는 유도의 근간을 두고 있는 브라질의 무술입니다. 영어로요.
3: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5: 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분, 뿌리라는 단어 아시죠? root잖아요. 자, 표현이 뭐냐면 have roots in 어디 어디 그러면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o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여기까지는 브라질 무술이라는 얘기죠. That has roots in judo. 유도를 영어에서 약간 J로 쓰기 때문에 발음은 judo라고 많이 하죠.
3: 네, judo.
5: Judo.
3: Judo.
5: Judo. Okay. Mm-hmm. One more time.
3: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5: Okay. 타격하는 기법보다는 상대를 이렇게 잡는 그래플링 중심의 격투기다. 이 grappling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기 때문에.
3: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5: Striking 하면 이렇게 치는 거죠. 타격,
3: yeah.
5: striking. 그렇죠? Technique, 기술보다는 it is centered on grappling. 자, 스펠링 드릴게요.
3: Grappling, G-R-A-P-P-L-I-N-G.

0: grappling.
1: grappling.
0: grappling.
1: 이렇게 잡는 or holding the opponent. 상대를 이렇게 잡는 grappling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격투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It is centered on 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자, 다시 한번요. Rather than
0: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1: Okay.
0: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1: 유도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도는 상대를 잡아 매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주짓수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0: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1: Grasp 자체도 이렇게 잡다라는 얘기죠.
0: 네.
1: 잡아서 throw, 매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자, 이런 격투기에서 상대방을 부르는다는 opponent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the로 읽어야겠죠? 그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0: The opponent.
1: The opponent.
0: The opponent.
1: 자, 다시요. 유도는요.
0: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1: 자, 그렇지만 주짓수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
0: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자, lose one's balance 하면은 균형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jiu-jitsu 같은 경우에는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라고 했으니까 jiu-jitsu에서는 이제 상대가 균형을 잃게끔 만드는
1: lose
0: 것이
1: their balance.
0: 이제 aim, 목표다. 그렇죠. 그게 메인 포커스다라는 말이죠.
1: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lose one's balance. 자,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Lose their balance. 그거 이해되셨죠? 자, 일단 상대가 넘어지면 다양한 조르기 기술 같은 걸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0: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1: 이 조르기가 영어로 뭐냐면요. choke holds라고 합니다. choke 자체가 숨을 못 쉬는 걸 choke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두 단어를 붙여서 choke holds 그러면 조르기 기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팔로 이렇게 조른다든가. submission이란 건 뭐 뭔가 그 항복하는 걸 submiss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force somebody into submission이라고 하면 제압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S-U-B-M-I-S-S-I-O-N. 자, submission 발음이요.
0: submission.
1: 자, 상대가 쓰러지면 when they are down.
0: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1: Chokeholds, okay.
0: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1: Okay, jiu-jitsu는 체격이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큰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무술이다. So it lets you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거니까 win against, 전치사 against가 나온 거고요. someone much bigger, 더 덩치가 큰 사람이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자, 다시 한번 jiu-jitsu.
0: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1: 그래서 요즘에 호신술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0: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1: Popularity 발음이요.
0: Popularity.
1: 라의 강세. Popularity.
0: Popularity.
1: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듯이 gain이란 동사와 popularity는 붙어서 같이 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자, 호신술이죠. 앞에 강세요.
0: self-defense.
1: 자기 방어란 뜻이죠. self-defense.
0: self-defense.
1: 자, 문장 다시요. 천천히 드릴게요.
0: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1: 자, 그래서 영상들 찾아보면 주짓수에 능한 여성이 남성을 아주 쉽게 제압하는 그런 영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0: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자, 일단 이런 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영상들이죠?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라고 했어요. If you are well-versed in something, you're very skillful in that. You're very good at it. 뭔가를 아주 잘 알고 잘 하는 거죠.
1: 숙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0: 그렇죠.
1: 능숙하게 뭘 잘할 때 He is well-versed in 뭐뭐뭐 뒤에다 뭐 다른 걸 넣어주시면 돼요.
0: 맞아요. 그래서 주짓수에 능숙한 주짓수를 정말 잘하는 여성들이 자, 남성을 어떻게 제압하는 이런 dominate.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Dominate, right?
1: Dominate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월드에서 쓰면 압도적 실력 차로 이겼다는. The team dominated the other team. 그러면 뭔가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 Dominating men. 남성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 You can easily find.
0: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 versed in jujitsu dominating men.
1: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짓수 체육관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0: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ujitsu these days.
1: 스튜디오란 건 뭐 방송국의 스튜디오도 그렇게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하면 텅 튀어 있는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장소 상당수의 어떤 곳들을 스튜디오라고 많이 불러요. 댄스 스튜디오, 댄스 강습소나 요가 스튜디오, 태권도 스튜디오 혹은 주짓수 스튜디오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0: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ujitsu these days.
1: Okay. 자, 주짓수 관련된 내용 올려주신 그대로 영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jiu-jitsu.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1: 자, 이태영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EB 트위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을 골라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일단 주짓수 하면서 이제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 균형을 잃게 상대를 넘어뜨리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은 균형 관련된 표현입니다.
0: Lose one's balance.
1: Okay. 주짓수에서는
0: In jiu-jitsu, you try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1: 상대가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게 좀 목적이다. 자, 스키를 처음 타러 갔을 때 나는 여러 번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 영어로요.
0: The first time I went skiing, I lost my balance a lot.
1: I lost my balance a lot. 그러면 이제 균형 잡질 못해서 이렇게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얘기죠. One more time.
0: The first time I went skiing, I lost my balance a lot.
1: 자, 이곳에서 균형을 잃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It's really dangerous.
0: It's really dangerous if you lose your balance here.
1: It's really dangerous if you lose your balance here. Okay,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무술이나 이런 데서 상대를 제압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force someone into submission. 이건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상대가 넘어지면 제압을 해야 됩니다.
0: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1: Okay, one more time.
0: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1: 그 친구가 나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0: He must have thought that he could force me into submission.
1: He must have thought 뭐뭐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That he could force me into submission. 자,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강제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0: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1: Okay, one more time.
0: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1: 이건 이제 상대를, 이제 아이들을 좀 타이르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라 한다 해서 아이들이 말을 항상 따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그래서 제압하다의 의미도 있는데 뭘 따르게 하다, 어떤 말을 따르게 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표현.
0: Be well versed in.
1: 뭐에 능숙하다라는 얘기죠. 자, 주짓수에 능한 여성이 남성을 쉽게 제압합니다.
0: Women who are well versed in jiu-jitsu can dominate men.
1: Okay. 그녀는 한국 문학에 대해서 정말 박식합니다.
0: She is well versed in Korean literature.
1: which means that she has a lot of knowledge.
0: Yes.
1: And she knows a lot.
0: Mm-hmm.
1: 그러니까요, she is well-versed in Korean literature. 우리 남편은 여러 종류의 스포츠를 아주 잘합니다.
0: My husband is well-versed in several sports. Mm-hmm.
1: Maybe he knows how to play golf, tennis, and bowling at the same time. He is well-versed in several sports. That's what you say. Okay, 하나하나씩 복습을 해봤습니다.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Do you work out?
2: I'm learning jiu-jitsu.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0: Is it that fun?
2: It's really great. Plus,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0: Do you train every day?
2: I go to the studio almost every day. I'm trying to up my level.
1: Okay, 이렇게 뭐 주짓수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 상당수가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 보니까 운동도 되고요.
0: Mm-hmm.
1: 정신 소양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0: 네.
1: 자기 절제나 이런 거
0: uh-huh.
1: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호신술만을 배운다는 그런 차원으로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 운동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0: Do you work out?
1: 운동하세요. Do you work out? 아웃에 강세 주시고 one more time.
0: Do you work out?
1: Mm-hmm.
0: I'm learning jiu-jitsu.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1: 2년 넘게 강습받고 있어요. 자, I have been 줄여서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자, 2년 넘게 지금까지 꾸준히 강습받아 왔지요가 되겠죠? One more time.
0: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1: Mm-hmm.
0: Is it that fun?
1: 여기 that은 뭐 강조를 하는 말이죠. Is it that fun? 그렇게 재밌나요? 2년 넘게 꾸준히 할 만큼?
0: It's really great. Plus,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1: 뭐 자기 방어, 즉 호신술로 배우기도 되게 좋고요.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Okay? 자, 매일 훈련하냐고 물어봅니다.
0: Do you train every day? I go to the studio almost every day. I'm trying to up my level.
1: 자, 스튜디오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up 자체를 동사로도 쓸 수 있죠.
0: Sure.
1: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실력을 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어로
0: I'm trying to up my level.
1: 동사입니다. up my level. 실력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두 번만 해볼게요. One more time.
0: I'm trying to up my level.
1: I'm trying to up my level. One more time.
0: I'm trying to up my level.
1: For example, somebody has played golf for 5 years mm-hmm. and they're taking lessons again.
0: Mm.
1: Why are you taking golf lessons? You already know how to play golf. In which case, the person may answer, well, you know, I'm trying to up my level.
0: Sure.
1: I'm trying to up my game. 그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0: 네.
1: Up my game. 이거 뭐냐면, 게임 실력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골프 오래 치시다가 다시 레슨 받으시면 I'm trying to up my game. 그렇게도 써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오늘 숙제 드릴게요. 2월 5 이트형 교재 있으시죠? 66페이지에 5개 영작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해보시는데 여기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 영작해서 이트형 홈페이지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 추가로 드려볼게요.
0: Mm-hmm. What is a martial art you would like to learn, and why does it appeal to you?
1: Okay. 여러분이 혹시 배워보고 싶은
0: 네.
1: 그런 무술이 있다면 뭐고 왜 배워보고 싶으신지? Is 네. there something that you might want to learn?
0: Oh, a lot actually. Jiu-jitsu.
1: Jiu-jitsu?
0: 합기도도 배우고 싶어요. 뭐 특공 무술.
1: For self-defense?
0: For fun.
1: For fun. 재미로. yeah. Maybe your son will soon start learning something like taekwondo
0: yeah.
1: or something.
0: Yeah. If he's interested.
1: Okay.
0: Yeah.
1: 자. 입지형 이벤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형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입지형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 뒤에 다 실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입지형 단행본 책도 보내드립니다. 입지형 다시 듣기는요. 오디오 악당 서비스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0: Okay, and I guess that's all for today's 입지형,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1: Goodbye, everyone.
0: Bye-bye.

0: K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람들이 AI 시대에 쉬지 않고 3년간 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개직업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 직업 뭐예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질문 앞으로 오늘 이후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3년간 했으면 됐지 그 질문. 그럼 저는 멀쩡할까요 AI 시대에? 아 저는 60살 넘었으니까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AI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시작! 플러스 휴먼. 그 다음에 AI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무슨 휴먼? 시작! 그냥 휴먼. 플러스 휴먼의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지가 예약한데 지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약해놓고 나서, 가기로 해놓고 나서 되게 귀찮아요. 근데 사실 저는 살면서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작은 터닝포인트가 있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귀찮은데 불구하고 내가 여기 오기로 했으니까 와야지.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강의를 듣는 동안 신기하지. 강의하는 사람 소리가 안 들리고 누구 소리가 들려요? 자기 소리가 들려요. 맞아.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할 걸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나이 20살 넘으면 남의 말을 그렇게 안 듣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는다는 건 사실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 듣는 거? 자기 말 듣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신의 소리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새 AI, AI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죠. 근데 AI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 중에서 첫 번째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AI 시대에 쉬지 않고 3년간 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재직업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 직업 뭐예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살아남는 직업 있으면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들 진짜 살아남는 직업이 뭐예요? 이 얘기를 진짜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아남는 직업 뭔지 여러분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걸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저는 멀쩡할까요? AI 시대에? 아 저는 60살 넘었으니까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챗GPT한테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자기 개발에 대해서 미리 다 물어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다 물어봅니다. 위로도 챗GPT한테, 그죠? AI한테 물어봐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도 다 받아요. 그러면 AI한테 다 했어. 위로도 받고 동기부여도 받고 다 했어. 그럼 제 강의를 들으러 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대1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회계하는 사람, 무슨 리서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자료를 AI가 훨씬 더 잘 찾아. 그리고 자료 정리도 AI가 훨씬 더 잘해. 그래서 1대1로 눈앞에 대놓고 사라지는 직업이 있느냐면 지직업이 없어지는지도 몰랐는데 뭐가 없어져요? 이미 욕구가 다 해소돼서 나를 찾지 않는 직업도 무수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갈 테니까 잘 생각해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자, AI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술일까요? 아니면 문명일까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또 물어볼까요? 그러면 전기는 문명이었을까요? 기술이었을까요? 전기. 전기는 문명이에요? 아니면 기술이에요? 자, 여러분 봐요. 전기는 정확히 문명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전기가 생기기 전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았어요? 태양의 리듬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밤, 낮, 밤, 낮. 맞죠? 그래서 낮에는 나가서 일해. 밤에는 들어와서 자. 그랬는데 뭐가 생겼어? 전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이 낮으로 변했죠. 낮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동력이 바뀌었죠. 동력이 바뀌니까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공장을 만들었고 기업이 생겼고 기업이 생기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재가 필요했고 우리는 농업을 포기하고 다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몰려들어서 이렇게 전 인류는 취업시대를 약 140년간 살았습니다. 농경시대가 아니고 취업의 시대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 70년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사는 방식, 일하는 방식, 돈 버는 방식 이 모든 방식이 전기 문명 이후에 어때요? 싹 다 바뀌었죠. 우리가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인간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전기는 기술이에요? 문명이에요? 운명이에요. 자, 그럼 AI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될까요? 문명이 될까요?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살펴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살만해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어떤 놈들 AI는 왜 만들어갖고? 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전 진짜 그런 생각 했거든요. 냉장고면 세탁기며 에어컨이며 다 불편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이 도대체 누가 AI 왜 만든 거야? 이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따라가기도 너무 버겁고. 어? 이거 문명이라니까 뒤처질 것 같고. 어때? 직업이 막 다 바뀌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아니, 좀 편안하게 살다 가고 싶은데. 이거 누가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인류는 이런 소망을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인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죽을 때 뭐도 갖고 죽어요? 지능도 갖고 죽어요. 예를 들어서 폐암에 대한 권위자가 계십니다. 한 85세까지 살면서 폐암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머릿속에 쌓았어. 이분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아인슈타인도 가고 다 가요. 근데 갈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능, 지식 갖고 죽죠. 그죠? 그럼 남기고 죽을까요? 갖고 죽을까요? 아니, 여러분 얼마 못 남겨요. 10% 정도 남길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일명 형식지라 부릅니다. 말로 꺼내고 책으로 꺼내고 내가 형식을 빌어서 밖으로 꺼내놓은 건 세상에 남겨둘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왜 딱 보면 아는 거 있죠? 아, 이건 수술 가능해. 아, 이건 수술 못해. 이건 내가 손대면 갈 수 있어. 아, 이건 연구하면 이 정도 쌓을 수 있어. 이렇게 안목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절대로 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떠냐 하면 늘 죽고 리셋되는 지능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인류는 왜 수천 년간 왜 이렇게 쌓아놓고 사라지고 쌓아놓고 사라지는 거에 당하고 살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야, 싹 모아. 그래서 인간의 뇌처럼 생긴 기계에다가 인간 수십억 명의 지능을 그가 아는 모든 지식을 때려 넣어. 그래갖고 한 기계에다가 다 갖다 넣는 어떻게 해? 전기처럼 꼽아 쓰자. 대박. 여러분, AI를 만든 사람들이 AI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전기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비슷한 경험 한번 한 거 기억나세요? 이 경험 했어요. 언제냐면, 자, 봐봐요. 택시기사는 두 가지 그 전문성이 있어야 택시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뭘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택시기사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운전 잘해야 되죠. 그죠? 당연해요. 근데 옛날이에요. 지금 아니고. 옛날에 택시기사분들은 또 하나를 잘해야 돼. 뭘 해야지 택시를 몰 수 있죠? 그렇지. 어우,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인데? 길을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야, 대전, 골목길까지 다 알아. 수정동 가주세요. 그럼, 네? 그러고 바로 가야 돼요. 수정동이 어디예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길을 알아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 지식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내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내 머릿속에만 쌓아 올린 전문 지식. 이거 남의 머릿속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아, 못 옮겨요. 그 사람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지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을 사용하려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머릿속에 쌓여있는 법학 지식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한테 돈 내야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회계 지식 내가 빌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식이 거래되는 기본 틀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내 머릿속으로 못 갖고 온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가져올 수 있는 거. 자, 기사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길에 대한 지식을 싹 때려놔갖고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 다 같이 시작.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길을 아는 지식이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길을 아는 지식이 뭐가 됐어요? 영원이 됐어요. 길을 아는 지식이 뭐가 됐어요? 공공재가 됐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손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공공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봐봐요. 법학 지식이 공공재가 되고요. 회계 지식 공공재 되고요. 김미경이 알고 있는 것도 공공재 되고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공공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 떨리고 이런 세상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씨, 그럼 내 집이 없어지는 거야? 공공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섹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AI 시대에 전 인류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다 승진했다. 자, 지금부터 옆 사람 얼굴 보고 축하합니다. 승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미 우리는요, 다 승진했어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승진한 걸 몰라요. AI 시대에 우리는 팀원에서 팀증으로, 팀장으로 다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AI를 잘 다스리면서 팀장급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AI 시대에는 팀장 마인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팀원 마인드로 나 끝까지 얘보다 더 잘해볼 거야. 싸워서 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이 다 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는 제가 1년 전부터 AI 엄청 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1년 이상 AI를 엄청나게 써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회사는 팀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팀장급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 8명이 할 일을 3명에서 다 합니다. 지금은. 그 충분히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단기적으로 한 3개월 동안 우리 회사를 도와주러 온 작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되게 베테랑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 끝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11시에 회의를 하고 1시에 제 영상을 찍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직원 팀장 하나가 우리 회사 팀장이 저 그러니까 지금 회의 다 끝나니까 앞으로 1시간 후에 대표님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라이드 20장 대표님 만들어드리면 돼요. 근데 그걸 해야 될 사람이 그 새로 들어온 작가였거든요.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떻게 해요? 한 시간 만에?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뭐라 그랬냐면 저 그냥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몰랐어요. 막상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 같더라고요. 여러분요, 요즘에 왜 경력 단절 여성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AI 모르면 요새 취업 못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딱 시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은 이 AI, 이 AI,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15분 만에 다 끝나. 그러니까 공정이 어때요? 15분 만에 끝나는 사람의 공정으로 3명이 착착착 서 있어야 되는데 딱 갔더니 얘만 일주일이 걸려, 머릿속에. 그럼 같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시작! 플러스 휴먼. 플러스 휴먼. AI와 연결되어져서 나의 가능성,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플러스 휴먼. 그 다음에 AI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무슨 휴먼? 시작! 그냥 휴먼. 노멀 휴먼. AI와 연결돼서 AI에게 할 일을 주고 우리는 더 인간적인 문명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그동안 인간이 굳이 않아도 돼야 되는 잘못된 노동을 너무 오래 해온 거 아닐까를 우리가 세탁기 나오고 나서 알았듯이 우리는 또 한 번 AI에 연결돼서 그것을 이뤄나가면서 AI에 시킬 건 시키고 뭐예요? 또 다른 더 나은 인간다움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인간다움을 각자 다 이 세상에 다 하나씩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내놓는 그 인간다움이 다 모여서 뭐가 된다? 시작! 문명. 그래서 여러분은 문명의 주권자고 문명의 참여자지 이 문명 나랑 관계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질문 앞으로 오는 이후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3년간 했으면 됐지 그 질문.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3년간 질문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질문 안 바뀌는 사람은 공부 안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 이 문명과 연결되어져서 AI한테 내가 옛날에 했던 일 중에 줄 건 주고 내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내 직업에서의 재정의를 어떻게 내려서 세상에다 주지?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걸 세상에다 주면 그게 뭐야 돼요? 새로운 직업이 됩니다. 여러분 안 사라지십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휴먼의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듀얼 브레인, 멀티 핸즈, 로켓풋. 자, 이제 머리부터 해보세요. 만져. 이렇게 듀얼 브레인. 시작. 저 따라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옛날에는 싱글 브레인으로 살았었죠. 그래갖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배운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야, AI가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작. 연결하면 시작. 나는 몰라서 못하는 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몰라서 못하는 것 없다. 이게 듀얼 브레인의 특징이에요. 자, 멀티 엔진은 뭐예요? 한 번에 한 인생밖에 못 살아. 왜냐하면 30년간 이거 숙련되려면 이거 숙련될 시간이 없어. 근데 뭐예요? AI에게 이미 숙련된 것이 있어. 그래서 뭐야? 그걸 같이 해낼 수 있어. 여러분, AI 시대는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가지 직업으로 안 삽니다. 지금 10대, 20대는 한 가지 직업으로 안 살 거예요.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하면서 살 겁니다. 자, 로켓풋 뭐예요? 1년 걸리던 게 한 달 만에 끝날고 한 달 걸리던 거는 한 시간 만에 다 끝나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게 뭐예요? 실패 비용이 무지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꿈의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봐요. 제가 경험한 듀얼 브레인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뭐냐면 코딩을 전혀 못해요. 저는 옛날에 개발자가 우리 회사에 12명이나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하는 건 개발자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일주일 걸려? 어? 아,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충돌돼갖고 그거 다 버그나고 안 되고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들어갔고요. 나는 개발 그러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되게 괜찮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 하나 만들었냐면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선생님 되게 열정적이세요. 어떻게 나이 60이 넘어서 갖고 또 AI도 공부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또 AI 문명 적응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러길래 아니 그 열정이 좀 타고나는 것도 있어서 막 노력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빌려가면 안 되겠니? 어떻게 빌려가요 열정? 내가 빌려줄게. 그래서 제가 빌려줘 열정이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재밌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 밤 12시에 막 어느 날 회사도 가기 싫고 막 에너지 뚝 떨어졌을 때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맞으면 제가 카드로 열정을 김미경의 말투로 카드를 딱 빌려줘요. 괜찮지 않아요? 자,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갑시다. 자, 이렇게 딱딱딱딱 자기 상황을 막 눌러. 저 요새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막 써.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쓰잖아요. 그렇게 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랬더니 클릭하면 열정을 고르는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렇게 열정 카드가 딱 사람들에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과정을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야, 내가 이래서 열정 카드가 나오는 빌려줘 열정이라는 앱을 만들고 싶거든. 그랬더니 걔가 어머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길래 아니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고. 그래서 앱을 만드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 하는데 그게 뭐야부터 물어봤어요. 아시겠어요? 바이브 코딩을 어디서 배우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바이브 코딩이란 다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앱 만들려고 그랬는데 내가 제일 먼저 너한테 뭘 물어봐야 돼까지도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바이브 코딩이에요. 위스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롬프팅 아니고 속삭이듯이 내 얘기를 다 그냥 전해준다. 그러면 내가 있잖아. 내가 러프하게 내 아이디어를 말할 테니까 네가 기획안을 써줄래? 그럼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막 써줘. 그냥 다 가르쳐주는 대로 3일간 클릭. 재밌었어요.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주세요. 야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디지털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봐요. 디지털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디지털 제품 하나도 못 만드시죠? 못 만들잖아요. 다 유저로 살았지. 언제 여러분이 주권자로 살아봤어요? 여러분 봐요. 디지털 세상에서 사는데 디지털 제품을 내 손으로 하나도 못 만들어. 그게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디지털 세상에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소비자로만 살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 외식만 했다고요. 그래서 식당이 문 닫으면 우리는 못 먹고 굶었다고요. 맞죠? 스스로 다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AI 시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디지털 주권을 찾아주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면. 자, 더불어서 멀티 핸즈. 아까 제가 말했죠. 듀얼 브레인은 뭐예요? 내가 못하는 게 없다고요. 걔가 알고 있으니까 몰라서 못하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멀티 핸즈. 저는 원래 뭐예요? 저 강사잖아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음악을 너무너무 작곡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동기를 불러일으켜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내 후배가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있잖아요. 뭐 아이고 어떤 애가 반포에 아파트를 샀대야. 속상할 만하지. 응? 속상할 만해. 자기랑 똑같이 출발했는데 막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인스타그램에 걔 아파트를 봤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저는요 너무 제자리 걸음만 해서만 사는 것 같고요. 너무 지쳐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이제 저한테 속상한 걸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한테 문자를 썼어요. 야, 제자리 걸음일 때 크는 근육이 따로 있더라, 살아보니까. 뛸 때만 근육이 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제자리 걸음일 때 크는 근육이 몸에 저장돼.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다 꺼내 쓴단다? 그리고 막 위로를 했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잔소리로 듣고 얘가 문자 한번 보고 쓱 지나가면 다시는 안 볼 텐데, 평생 귀에 새겨지게 해야겠다. 어떻게? 음악으로 작곡을 해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듣고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GPT랑 같이 가사를 썼죠. 내가 이런 이런 얘기로 얘한테 음악을 작곡해서 주려고 그래. 그러더니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만들어보죠. 그래, 가사를 만들어보자. 오, 이 가사 너무 좋아. 자, 이제 음악으로 만들자. 그래서 수노라는 앱을 활용해서 제가 괜찮다라는 곡을 작곡해서 이 친구한테 줬는데 얘가 이 곡을 듣고 제자리 걸음도 너에게 저장되는 중이야라는 얘기를 듣고 눈물이 왈칵 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를 잘 들어봐요.

0: 그래서 작곡을 해서 줬어요. 여러분, 저가요, 사실은 연세대학교 작곡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작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졸업하고 나서. 왜냐, 강의로 먹고 사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실패 비용을 낮추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게 AI 시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켓 푸시입니다. 정말 요즘에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쳐. 그 눈에 이렇게 실개미 떠다니는 거, 그 질병이에요? 노화예요? 헷갈리죠? 애매하죠? 그러면 여기 연골 닳는 거는 이거 60 넘어서 연골 닳아. 그 스쿼트 할 때 너무 힘들어. 삐거덕 소리 나. 이거 노화예요? 질병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되게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치료할 수 있으면 질병이고 치료 불가능하면 자연스러운 노화로 보지 않을까? 여러분 AI 지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자꾸만 과학자들과 의학자들 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자 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로켓푸셔. AI가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10년 걸리던 그 난치병에 관련된 신약 개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류의 숙제들이 막 10년 걸리던 거, 20년 걸리던 거, 아니면 30년 걸려서 돈 1조, 2조, 3조 들어서 다 포기했던 걸 어떻게 돼요? 다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로켓푸십니다.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전체 문명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여러분만 2024년 속도로 살겠다고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AI와 함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되냐면 2022년 ChatGPT가 나왔을 때 개발자에게 AI 원년이었고 2026년은 일반인에게 AI 원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1학년이다. 여러분 다 1학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옆 사람 얼굴 쳐다봐요. AI 알게 생긴 사람 별로 없죠? 아, 다 똑같아. 여러분, 나이가 60 먹었으나, 50 먹었으나, 20 먹었으나 다 1학년이야. 왜 1학년이에요? 나온 지 3년밖에 안 돼서. 어차피 전 인류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새로 열리는 문명이에요. 그래서 다 과학자처럼 잘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끈해서 내가 연결되어져서 내 인생에 원하는 숙제만 잘 풀고 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꿈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명이 새로 바뀔 때마다 항상 꿈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리셋되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룰까요?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 얘가 다 안다고요. 뭐 한 사람? 간절한 사람.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 그래서 다시 꿈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문명이라는 게 생길 때는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의 아이 관심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 문명이 올해부터 구축돼서 몇백 년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명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길 때 여러분 그 질서의 참여자가 돼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AI에서 공부는 뭐예요?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AI 문명의 주권자로 참여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250주년 독립기념일 온 미국이 이 성대한 축제와 행진으로 떠들썩합니다. 이번 주말 250주년을 맞아 엄청난 폭죽이 터진다고 하죠. 그 화려한 불빛을 올려다보며 누군가는 환호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저 묵묵히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립니다. 거리마다 성조기가 나부끼고 방송에서는 자유와 독립을 노래하는 음악들이 흘러나오는 이 계절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진짜 독립이란 무엇일까요? 세탁소 문을 열기 위해 새벽 5시 반에 어김없이 집을 나서시는 분들도 계시고 욱신거리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식당 주방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연휴라고 해서 쉴 수 없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인데요. 남들이 불꽃놀이를 보러 갈 때 누구는 그로서리 카운터를 지키고 네일 가게에서는 또 누군가의 손끝을 다듬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이 기념하는 자유는 더 이상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메어야 할 분께 온전히 우리의 자유를 드리는 그런 자유죠. 일터에 메어 있는 것 같은 그 새벽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시는 그분의 품 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찬양한 곡 나눕니다. 예람 50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라모십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들은 예수 이름 높이세였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 연휴의 길목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한자락의 바람을 선물할 영적인 서재를 열어봅니다. 오늘 제가 고심 끝에 꺼내든 책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으로 번역해 주었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의 대표작인 한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짚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화려하고 짜릿한 체험형 관광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수련회나 집회 같은 특별한 이벤트 속에서는 뜨거워졌다가 우리의 일터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세상의 법칙에 무릎 꿇는 관광객의 영성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제자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뜻합니다. 히브리의 순례자들이 매년 절기마다 가파른 예루살렘 언덕을 걸어 올라가며 시편의 노래를 한 곡 한 곡 불렀던 것처럼 우리 이민의 땅에서 보낸 우리의 30년 혹은 40년 세월은 표류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온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의 자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고 가는 방종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평생토록 신뢰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순례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본향을 향해 가장 아름답게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순례자입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주의보 100도를 넘는 정말 대단한 날씨였는데요. 이 무더운 7월의 한복판에서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육신이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특히 뉴욕,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이 미 동부의 여름 냉방비와 가스비 또 유틸리티 폭등으로 가계부를 보실 때마다 참 한숨이 나오신다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오늘 작지만 내 삶의 찬양에서 유용한 정보를 하나 전해드리면 가동 중인 에어컨에 실외기 위에 돗자리나 얇은 가림막 하나만 얹어두셔도 실외기 온도가 내려가면서 에어컨 효율이 최대 10% 이상 올라가고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에어컨에 있는 SAVE, 이 세이브 버튼, 한국말로는 절전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놓기만 해도 이번 여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시원한 건 그대로인데 요금은 반만 나오니 그 여윳돈으로 수박을 몇 통 사서 온 가족이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드시면 이 여름이 더 여유롭고 행복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한번 집에 있는 에어컨에 세이브 버튼이 있는지 한번 쓱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미국에 이민 온 지 벌써 20여 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 되셨어요? 미국에 처음 발을 내딛던 날 기억나시나요? 우리 몸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아이들의 고사리 같던 손을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청춘을 쏟아부었고 기도의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훌쩍 자라 어른이 된 아이들, 미국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죠. 독립기념일 연휴라고 친구들과 파티하러 바삐 떠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닫힌 방문을 응시하던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어쩌면 서운함과 때로는 소외감마저 찾아들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왔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빚어내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한 걸음 조금은 더 물러설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만큼 희생했는데 어떻게 이런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억울함 대신 너를 이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 나는 너를 믿고 너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어렵지만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핸드폰을 들어 혹시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대신 가벼운 이모티콘과 함께 짤막한 한마디 문자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Happy July 4th. So proud of you. And always praying for you. 이런 문자 한 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요?

미술기법 중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어서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완성해내는 점묘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캔버스 바로 앞에서 바라보면 도무지 뭘 그렸는지 알 수가 없는 무의미하고 거친 점들의 나열처럼 보이죠. 어쩌면 이 낯선 미국 땅에서 보냈던 우리들의 수많은 날들도 그저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하고 고단한 눈물의 점들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점을 찍었고 때로는 불통과 억울함과 육체의 쇠함이라는 아픈 점들도 찍어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뒤로 물러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피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눈물로 찍어왔던 그 보잘것없던 매일매일의 점들이 모여 실상은 하늘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은혜의 풍경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50년 전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될 때 그 안에 적힌 56개의 서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녀린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거친 손으로 일터 위에 써내려간 여러분들의 순종의 발자취들. 오늘 부디 그 서러운 억울함과 내일의 무거운 경제적 염려들을 주님의 평안한 품에 맡겨두시고 평안한 단잠에 드시길 기원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의 영원한 요새이신 주님이 가장 환한 미소로 여러분보다 먼저 늘 앞서가실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도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샬롬.

0: 오늘 주제는 흥미진진합니다.
1: 네, 네. 오늘 그 여러분 그 원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원주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습니다.
0: 어? 필리핀?
1: 아니요, 필리핀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그 조금 그 제가 군대를 다니던 한 93년도에는 좀 덜 그랬는데요. 네. 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더라고요.
2: 아, 지역마다 그 있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괴롭히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제주도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살짝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하얀 곳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2: 구릿빛 피부,
1: 구릿빛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네. 사람들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요.
2: 아, 목사님도 제주도 분이세요?
1: 목사님 제주도 분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그러세요? 아유, 이게 저희 괜당들이 오셨네요. 이게 아유. 네, 아유.
2: 반갑습니다.
1: 아유, 이게 사투리로 진행과 후닥이에요,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을 살다가 쭉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적. 네. 아니면 돈이 많아도 또 서러움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돈 많으면요, 이렇게 돈 없는 지역에 가면 괜히 이렇게, 아우,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또 교회에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면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2: 질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1: 없어요. 그렇지,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내 질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질투를 받은 적은
2: 없어. 다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첫 순간부터.
1: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사람 사이가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누가 적이 없냐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자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2: 아, 인상이 좋은 사람.
1: 예쁘면 적이 생길 수 있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2: 네.
1: 갑자기 표정에 신경 쓰시는데요.
2: 갑자기?
1: 그럴
2: 표정만 뒤돌아가셨어요.
1: 하던 대로가 좋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좀 뭔가 그래요. 근데 최악은 이제 얼굴에 질서도 어긋났는데 인성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렇게. 그런데 누가 인상이 좋은가 하고 기업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본 결과 네.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매우 좋아요.
2: 어렸을 때 추억.
1: 어렸을 적에 추억.
2: 네. 저는 주로 엄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하시는 수 있죠. 네,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유아경영 그 자들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시는 수업인데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60대 중반의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2: 60대 중반.
1: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번 가을 운동회 때 3등 안에만 들면 내가 소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너를 태우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 아니 무슨 천하장사 시골에서
1: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예.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딱 3등 했대요.
2: 와.
1: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시골 분이니까 살짝 약주를 하시고 소를 가고
2: 학교에 오신 거예요.
1: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자기 딸을 이렇게 탁 태우고 그리고는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3등이요! 근데 자기는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2: 기분 좋죠. 네.
1: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정말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3등 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3등 한 게 사실 대단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 십몇 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2: 그렇죠.
1: 그러면 그 부모는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2: 살아계신.
1: 살아계신 거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없는 집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네. 사람은 추억이 매우 중요하고
2: 추억이 매우 중요하다.
1: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자체가 추억이거든요.
2: 그렇죠.
1: 특별히 근데 어른들만 오시지 않고 오늘은 아이들도 왔어요.
2: 맞아요.
1: 심지어는 방송 중에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아이까지 왔어요.
2: 지금 모유 수유하러 갔어요.
1: 지금 하고 있습니까?
2: 네네네.
1: 그래서 안 계신 거군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비어 계시네요.
2: CBS에 앞으로 이제 유아 그 모유 수유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은요, 사실 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2: 아, 돈이 안 들죠.
1: 네. 되게 조그만한 거. 거기서 추억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기야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가 들리는데도 대화를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2: 아, 그럼요.
1: 네, 아버지가 귀가 다 들리시는데도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요.
2: 한 세 마디 이상 못 오고 가는 그렇죠. 있어요.
1: 그러면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2: 그냥 말은.
1: 네. 그러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은 몇 명입니까? 이거는 정보거든요. 근데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 얘기를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제 기적 같은 전화가 온 거예요.
2: 전화가.
1: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버지가 치과 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살짝 좀 좋아졌어요.
2: 네.
1: 그래서 제주도에 그 미안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집에 가면은 그 용돈을 저 엄마한테만 드렸거든요.
2: 네.
1: 왜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히 몇 번 드려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지역사회를 걱정하시거든요.
2: 뭐 내기 윷놀이.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분배하셔요.
2: 분배.
1: 이렇게.
2: 아, 그냥 골고루. 좀 쓰시지.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미안하다고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그 어렵지 않습니다.
2: 그렇죠.
1: 젊기 때문에.
2: 젊기 때문에.
1: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참 기분이 그렇고.
2: 맞아요.
1: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세 번 용돈을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갔는데요. 서울을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2: 처음이에요?
1: 저희 아버지는 네. 배웅도 안 나가시고 뭐 마중도 안 나오세요. 그냥 아버지 항상 집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2: 그렇지.
1: 방에 고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뭐 문 밖으로 나오시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막 그렇지. 뛰어나오시는 스타일이시고 네.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2: 그러니까.
1: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집이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공항에
2: 와.
1: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또 연골이 안 좋다고 공항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해요. 이게 분위기가.
2: 아니,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괜찮아요.
1: 그렇죠.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
2: 아, 그럼 어머니 연골이 그때만 써요.
1: 그렇죠. 그 어머니 빠지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게 참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How are you? 뭐 이런 거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제하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나서 단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2: 없죠.
1: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뭐 서로 드릴 말씀도 없고 신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새로 나왔잖아요.
2: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신권을 봉투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생긴 게요.
2: 예, 예, 예.
1: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2: 아, 진짜로요? 진짜로.
1: 네, 네, 저희 아버지 예.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
2: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아버님
1: 보실 수 있잖아요.
2: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엄마는 이제 그 엄마는 전형적으로 그 이렇게 그 정이 많은 한국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정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몸 빼고 우셔요. 막동아 하라잉.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증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얼른 가셔. 제가 이래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랑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공항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나?
2: 뒤돌아야 되나?
1: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걸 티켓을 보여주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떨리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이렇게 딱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심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쉬시더니 다 쉬었으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2: 와.
1: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2: 만약에 아버지가 보고 있었으면 정말.
1: 그럼 제가 울었겠죠.
2: 네.
1: 제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시는데 한 1초, 2초 황당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봤거든요.
2: 네.
1: 저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좀 심하게 내려앉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노동률을 50년 넘게 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수치를 당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자빠져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1: 순간 자빠지면 아프지도 않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매우 시간이 느리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인데 전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마치 핀 조명을 준 것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의 뒷모습은 부모가 보지 자녀가 보지는
2: 않죠.
1: 않는다는 거예요.
2: 자녀들은 그냥 가기 바쁘죠.
1: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철나는 때래요. 애 난다고 철나지도
2: 않는 거예요.
1: 안낼 수 있대요.
2: 네.
1: 저 애 셋 낳고 철 없는 분도 봤어요.
2: 아, 그럼. 저 둘 낳는데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자, 애는 저 사모님이 나시잖아요. 제 사모님이.
2: 아, 그럼 평생 철 안 되겠네요.
1: 그렇죠. 남자는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들이 좀 살아보니까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3: 안 나요.
1: 안 나.
2: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1: 그렇죠. 네. 남자는 나이가 그 90 되면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철이 나면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서른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오래 보면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랑 사이가 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추억 만드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추억을 만드는 데는요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오늘 모유수유했던 그렇죠. 우리 막내도
2: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언니도 그리고 우리 회의적인 둘째도
2: 회의적인 둘째.
1: 네. 아까 큰 언니는 만사형통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2: 따분해요.
1: 따분해요. 완전 따분해.
2: 아까도요. TV에는 안 나왔는데요. 신발 먹고 이렇게 한쪽 다리 올리고요. 발가락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1: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추억입니다. 네.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주에서 살 때, 네? 그때 우리 그 엄마랑 아빠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우리 거기 가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이상한 그 한국말 잘하는 그 강사님한테 강의도 듣고 추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요 서울에 큰 빌딩 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날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3월에 제 고향에는 유채꽃이 핍니다. 빠르면 2월에도 피죠.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도 제주도라고 그러시는데 3월이 되면요.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좋대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2박 3일만 시간 내셔서 제주도 올레길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전학이 딱 2박 3일만 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2: 아, 전화기가 그렇죠. 통화 안 된다고 해서.
1: 저희가 뭐 3일 뭐 원주를 비운다고 해서 뭐 원주의 어떤
2: 그렇죠.
1: 의정이 파행되거나
2: 생활 경제가 파탄
1: 네, 뭐 국회가 파행되거나 예. 국회는 원래 파행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파행이었고 뭐 앞으로도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인들끼리 단체로 2박 3일 저기 제주도 고향에 유채꽃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요 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집 가지 않은 딸하고 네. 군대 가지 않은 아들하고 단 둘이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할 겁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정말. 그래서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추억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추억은 중요합니다. 부부와의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하고 다투다가도
2: 그렇죠.
1: 그래, 그때 정말 남편이 내 젊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2: 그럼.
1: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그때는 더 나쁜 놈이었었어.
2: 그때 살아봤어, 내가.
1: 내가 이 인간을 제주도 올레길 가서 묻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아주 그냥 유채꽃으로 그냥 확 묻어버려야 돼, 내가 진짜. 아유, 나 더 화가 나네,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아유, 아버지 주여,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유채꽃으로 때려버릴까, 그냥 저 인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사랑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사랑을 반환하게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2: 아, 진짜.
1: 그렇죠. 그러신 것 같으시죠?
2: 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관계예요, 사실.
1: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저희 집은 집안 식구가 막 집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다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갑자기 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버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왔어요. 그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2: 아, 그러네요.
1: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안 해주면 그건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의 뭐를 씻을까요?
2: 발.
1: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어디나 비슷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대사 참 슬프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2: 그렇죠.
1: 없죠. 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 씻기는 거를 자기가 내려와서 씻기지 말라고. 근데 참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추억 쌓기입니다. 네. 이미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3: 맞습니다.
1: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3: 그렇죠.
1: 아이들의 삶에 나비 효과가 됩니다.
2: 네. 오늘 여기에
1: 그렇죠.
2: 오신
1: 그... 오늘 여기에 조그만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냐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조그만한 추억. 그리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추억 있게 하셔요.
2: 그래요.
1: 한 10만원짜리 뷔페 이런 거.
2: 오!
1: 그런 거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2: 그건 뭐 악몽일 것 같아요.
1: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한 걸 먹어도, 값싼 걸 먹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 맞습니다.
1: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소에 가고, 화려한 데 살아야 추억이 생길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미국 요리사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런 왜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같이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거래요.
2: 그러니까.
1: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고 싶대요.
2: 그렇죠.
1: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2: 네, 네, 네. 네. 네.
1: 사방에서 탄식이 나오네요.
2: 탄식이.
1: 권사님들. 우리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뭘 먹는 거냐고 봤더니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3: 추억을 먹은
1: 거예요. 추억을 먹은 거래요.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먹고 산다고요?
3: 추억도 먹고 산다.
1: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3: 추억.
1: 추억도 주시고
3: 네.
1: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예,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2: 그렇죠.
1: 예, 조그만한 거. 남편에게도 추억을 주세요. 여보 선물이에요. 폭탄. 남편한테도 뭔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소개하고 싶은 건 멋지게 하지 않으시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약간은 어색하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좋아요. 너무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말씀 쫙쫙쫙 하면 이거 안 좋아. 조금은 뭔가 공간이 있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2: 아유.
1: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까매졌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과 우리 교우분들과 가족과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4: 네.
1: 고맙습니다.
2: 아니, 어떻게 똑같은 글자인데
1: 네.
2: 이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목으로 들려드리는 말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오늘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2: 고통이 있어야 네. 소통이 된다.
1: 네. 네. 그렇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2: 네. 네. 그
1: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2: 옷장. 장롱 속으로 들어가요.
1: 장롱 속. 장롱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2: 옷장, 옷장. 옷장, 옷장.
1: 장롱은 좀, 네. 장롱은 뭐 좀약 있고 이런 데니까. 이제 옷장 속으로 요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2: 네.
1: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영국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2: C.S. 루이스.
1: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국의 석학이고 네. 또 강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2: 고통의?
1: 고통의 문제.
2: 문제. 네,
1: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한 2, 3년 됐는데 크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는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 네.
1: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 네.
1: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2: 그렇죠.
1: 그렇죠?
2: 있죠.
1: 그 우리 여학생들도 고통스러워요.
2: 네.
1: 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장난이 돼요. 장난이 돼요. 장난이 심해져.
2: 몸 자체가 장난꾸러기가 돼요.
1: 그렇지. 에버랜드야.
2: 에버랜드.
1: 어디서 에버랜드를 하려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예뻐요.
2: 그럼요.
1: 캠퍼스에 보면 여학생들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막 화장해도 막 이렇게 좀 막 추하고 막.
2: 추워.
1: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고 막.
2: 아무도 안 건드리고.
1: 이게 짜증나.
2: 네.
1: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불투명하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2: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1: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네.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극과 나온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2: 않죠.
1: 않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고 있대요.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신이 있으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건 좀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2: 네. 자, 좀 어렵네요. 네,
1: 학교 졸업한 지 꽤 된 학생들도
2: 네.
1: 집중해 주세요. 자, 신, 즉 절대자께서 계시고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자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오퍼가 있어요. 오퍼가 나에게 있어요. 나 사귀는 오퍼가 있어요. 근데 그 오퍼는 매우 전능하고 그 오퍼는 나를 사랑해요.
2: 아, 전능하고.
1: 네? 근데 그 나에게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냐는 거예요. 네? 나는 왜 핸드백이 없고 나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검은 봉지 들고 와야 되고 막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는 고통이 있어요.
2: 생각지도 않았던.
1: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죠.
2: 그렇죠.
1: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 온다고 해서 전 여대생이 올 줄 알았는데
2: 생각지도 못했던
1: 이런 어려운 고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네? 이게 뭐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될 줄 알았는데
2: 그렇죠.
1: 취업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두 번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나 정말 그 오빠랑 사귀지 말고 그때 진짜

0: 전공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내 친구는
1: 더잘 돼.
0: 더잘 되고 더 괜찮은 자리로 가는데 나 그때 그 친구보다 더 괜찮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그냥
1: 맞아요.
0: 그 저기 뭐야 그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그냥 화가 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때 걔 진짜 나보다 완전 진짜 얼굴에 질서 어긋났는데 진짜. 그냥 걔 남편 날 잘 만나가지고 그냥
1: 맞아 맞아.
0: 압구정동에 빌딩 짓고 그냥.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아유 내가 복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간 누가 선택했어요?
1: 내가 선택했어.
0: 자기가 선택했어. 어...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 맞아.
0: 그놈 B형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니네 애비 B형인 거 모르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1: 내가 선택했어요.
0: 자기가 선택했어. 자기가. 그래서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1: 어쩔 수
0: 받는
1: 없지.
0: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30 가까이 사셨죠?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고통스럽게 많이 살아서 그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고통을 아는 얼굴이야. 이게 지금 마냥 그 마냥 햇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얼굴에 무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봐요. 쫙 그럼 25살. 25살은 살았죠.
1: 예. 거기 되게 해맑아지시네요. 기준이 한 5년 내려오니까.
0: 왜냐 지금 27 언니가 있거든요. 지금 27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anyway.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뭔가 내가 그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때가 사람마다 있어요.
1: 맞아요.
0: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몇 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을 두 군데를 나왔거든요.
1: 어?
0: 어려우니까요. 요즘에 대학 한 군데 나와서 안 돼요. 이제 제가 그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1: 남자만 가는 대학.
0: 해병대. 그래서 저 거기를 갔어요. 제가 지원했어요.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훈련소에서 참 급속되는 후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패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보통. 근데 해병대는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1: 아, 양쪽에서요?
0: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밀려나는데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막 구두끈으로 이렇게 구두끈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구두끈이 길잖아요.
1: 네.
0: 그걸 뭉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1: 와.
0: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교관실에 하나 들어갈 때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보통 일반 사회면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 이러면 되잖아요.
1: 들어와.
0: 예, 그렇죠. 그럼 예, 그럼 뭐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말이야? 뭐야 말이 뭐야?
1: 진짜요?
0: 예, 들어가도 좋냐고.
1: 들어가도 다시.
0: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룰이 엄청 많고.
1: 들어가서
0: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기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사회에서. 아, 이제, 안 되겠다.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 간다고 하기, 가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얘기 못하고 이제 동기한테, 야, 네가 먼저 간다고 얘기 못하고. 어? 네가 빨리 교관실 가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1: 들어가도 물어봐도 좋겠어요.
0: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너 얼른 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가도 된다. 그러면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는데, 교관실에서 나왔는데, 파트라슈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파트라슈. 맞아가지고.
1: 거기 그 친구 아무래도 했으면 김창호 선생님이.
0: 제가 그랬죠.
1: 바로 그렇게 됐어요.
0: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전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와 여기서도 이런데 그때 2년 2개월이었는데
1: 그렇죠.
0: 앞으로 2년 2개월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돌아갈 수 없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선택을 했어요.
1: 네.
0: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전 해병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그 전문대.
1: 네.
0: 완전 겸손한 전문대. 막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 그런 전문대를

0: 했는데 제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근데 해병대까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해병대 간다고 삭발하고 갔거든요. 해병대가 삭발입니다.
1: 아주 강렬하게 깎고 가셨군요. 네.
0: 그리고 육군은 이제 스포츠로 가도 그렇죠. 괜찮은데 해병대 완전히 다 삭발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막 친척들한테 돈 받고 막 또 교회에서 뭐 기도해 주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그렇죠.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심리학에서는 그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게 아닌 거죠. 돈 다 받고, 예? 근데 갔는데 그거 적응 못하고 오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신앙이 있었지만 네.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조금 용기가 있으면 전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저는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가스펠만 부르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욕이 반이에요. 막 뭐 시베리아, 뭐 십장생, 뭐 개나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1: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0: 그렇죠.
1: 사람의 대우가 아니잖아요.
0: 거의 마지막에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과연 2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취직이 안 되거나 졸업해도 내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느낌이 계속 지속될 거야. 그렇죠. 라는 느낌.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야. 내 삶은 계속 이렇게 안 풀릴 거야.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네. 그건 마치 우리 여학생들 오빠 사귀어본 사람 다 알아요. 오빠가 처음에 잘해줘요. 그때 여학생들은 착각하죠. 이 오빠가 나에게 계속 잘해줄 거야. 사귀어보면 계속 잘해줘요. 오빠가 변해요? 변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1: 아, 처음에 그 좋아했을 때가
0: 네,
1: 미쳤던 거예요.
0: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빠가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 것처럼 이 청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1: 착각이다.
0: 근데 희한합니다. 이 말을 모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져요.
1: 그렇죠.
0: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1: 맞아요.
0: 너무 힘들어요, 막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속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와,
1: 너 얼마 있으면 벌써 제대요?
0: 그렇죠.
1: 뭐 이런 거 있잖아.
0: 너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와. 지긋하게 있어. 사실 그 군바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1: 그날만을 네,
0: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 군복 그냥 이거 멋지게 다려면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예, 언니들은 멋져하지 않습니다 군복. 예, 근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시간이 되게
1: 빨리 지나가고
0: 빠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인에게는 시간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매우 느렸어요.
1: 매우 느려.
0: 매우 느렸어요. 우리 교수님 여군 갔다 와서 알고 있어요. 매우 느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매우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그냥 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1: 그냥. 네. 생각 없이.
0: 특별히 손가락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 근데 오늘 뭔가 좀 차려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1: 그러게요.
0: 막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막 구두에다 그런 여학생들은 이렇게 꼭 많은 사람 앞에서 자빠져요. 희한해.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면서.
1: 거의 정지.
0: 그렇죠. 내가 떨어지는 것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들려.
1: 그럼, 맞아.
0: 완전 쪽팔리게.
1: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0: 그렇죠. 그런 경험 여학생들 하셨죠? 네. 이쁘게 차려입고, 근데 안 이쁘게 차려입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너무 차려입고 막 그러면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실제 고통이 계속돼요. 희한해요. 네. 여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럼 다시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게 돼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런데 이제 안 이쁘게 하고 나갔는데 오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다 실밥을 만들고 싶어. 실밥을. 어쩌지? 세상에는 다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게 됐어요.
1: 군대에서?
0: 군대 교회를 갔는데 맨날 뭐 남자들끼리만 막 해병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위문 공연단이 온 거예요. 아~ 남학생들 아실 거예요.
1: 아, 어떻게? 네?
0: 위문 공연단. 그 막 그 자매님들이라는 분이 막 그 치마에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막, 막 완전히 막 아~ 분위기가 종교 집회가 아니라 어떤 그 어떤 그 이교도의 창시 같은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면서 막. 근데 그날은 또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1: 아이고.
0: 네.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엽서, 그러니까 무슨 그 종이 같은 거였어요. 뭐 순서지. 근데 그 순서지를 보는데, 아, 그냥 세계에 기억 남을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목은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어떻게 된 갈매기 떼들이요?
1: 굶어 죽게 된
0: 갈매기 떼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포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포구의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점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 그냥 이유도 없이?
0: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그다음 나중엔 떼거지로. 계속 갈매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병이 도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역학 조사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 마을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다가 포구에서 이렇게 털면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좀 나머지 떨어지는 거
1: 그러니까
0: 쫙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1: 별 어려움 없이.
0: 별 어려움 없이. 쫙.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포구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 포구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다면 이게 비둘기 세대로는 엄청나게 바뀐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구를 옮겨버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거 떨어진 거를 먹어야 되는데 쫄짝쫄짝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전에는 먹었는데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법을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1: 그 전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저기다 털면 저거 주워 먹어.
0: 그렇죠. 털면 주워 먹어.
1: 저거만 보면 돼.
0: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없고 새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1: 그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0: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좀 털어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1: 그렇죠.
0: 많이 뽑았거든요. 네.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1: 그럼요. 네.
0: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만 뽑습니까?
1: 정말
0: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필요해도 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쪼적쪼적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니면 뽑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각종 회사에서 그 사람을
1: 데려가려고 하죠.
0: 네,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창업해버리세요. 창업.
1: 그러니까.
0: 사람들이 알아주면 돼요. 네. 그럼 우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직접 사냥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네.
0: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영화 아바타 보셨죠?
1: 아바타.
0: 네. 보셨어요?
1: 아바타는 우리? 죄다 보셨어요. 그죠?
0: 우리 여학생도 봤어요? 네. 네. 어떤 오빠하고 봤어요?
1: 어떤 오빠? 다 보여줬죠?
0: 그렇죠. 어. 네. 자, 아바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장면 나옵니다. 그 이렇게 그 공룡 같은 새 있죠? 그 새를 타려고 해요. 그렇죠? 그때 그 남자 아바타가 여자 아바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공룡을 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 해요? 교감. 뭘로 교감해요?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코털요? 코털로? 머리로 이렇게 교감을 하죠. 여러분, 교감해야 돼요. 세상은 절벽과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룡들 있는데 찾아가려고 되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1: 그렇죠.
0: 어떤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1: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0: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막 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담다들아, 담다들아, 야, 야 오빠 다 갚으게, 씨, 다. 야 오빠 못 믿냐? 나도 안 믿어, 씨.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자들분?
2: 아니요.
1: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0: 선생님 그렇게 사세요. 이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서 정말 그 저 절벽 같은 데서 그 새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고르라 그래요. 골라라. 그리고 교감해라. 이건 완전 인생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한다고 반드시 되진 않아요.
1: 그렇죠.
0: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자는 그 다음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하셔요.
1: 그래요.
0: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일까요? 안 할 여자일까요?
1: 만약에 안 할 여자라도
0: 네.
1: 못할 여자라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0: 뭔 말입니까, 이건? 아니, 저랑 이렇게 오래 파트너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 정말. 아니, 이게, 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1: 아, 잠깐, 그 여자가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어, 넘치셨어요, 제가. 정말.
0: 하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랑 나랑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내 마음에, 삶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보면.
1: 그렇죠.
0: 그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본 건 내 몸과 마음에 길이 난다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닐 수 있어요. 이 직장이랑 아닐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용한데 가서
1: 맞아요.
0: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귀인이 나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보는 방식이에요.
1: 그렇죠.
0: 내가 사람과 사랑하는 방식. 내가 내 길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떠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내가 그 그렇죠. 직업을 대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법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줄까요?
1: 아니죠.
0: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자 아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직업, 진정한 자기의 재능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1: 그렇죠.
0: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기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직업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탈 수가
1: 없죠.
0: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바위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새를 못하면 자기가 그 험한 곳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오빠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절벽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오빠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예? 그 오빠와 만날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그런 오빠가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빠 등에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르세요.
1: 스스로.
0: 예, 스스로.
1: 아바타 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자고요.
0: 그렇죠. 왜 이 오빠한테는 2D, 저 오빠한테는 3D를 보냐고요. 뭐 하자는 거야.
1: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0: 진짜. 자기가 돈 내서 안경 끼고 보라고요. 그렇죠. 오빠한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누구 덕 좀 봤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아, 나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전혀 해외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1: 맞아요.
0: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연수 어떻게 가게 됐어? 아, 뭐 캐나다에 자기 삼촌이 있다는 거. 아,
1: 맞아요. 친척 중에 네. 그러니까
0: 누구는 뭐 뉴욕, 예, 뉴욕에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다 그러고. 근데 막 저희 집은 막 그냥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 저기 목포 해남 완도 막 진도 뭐 진도께 살 일 있어요 지금 진도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 그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완전 짜증이 나. 그때쯤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평생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1: 그렇죠.
0: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 누구의 덕을?
1: 보려고 하겠죠.
0: 자, 여기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보려고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1: 아, 무조건.
0: 그렇죠. 자,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 지금?
1: 없다.
0: 없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덕을 봐야,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덕을 봐야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덕을 보게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지만, 예? 다른 사람이 우리의 덕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먼저 변할 뿐입니다. 네. 환경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살은 갑자기 빠지지 않아요.
1: 않아요.
0: 네? 갑자기 쪘다고요? 다 뻥이에요. 네? 어디서 오빠한테 그런 뻥을 치고 난리예요, 맞아요. 지금?
1: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신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중국 한약 먹었다고 뭐 그런 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갑자기 찌지도 않고 갑자기 빠지지도 않아요. 환경이 먼저 바뀔 거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출신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우리 학교는 왜 나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어주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린 젊은입니다.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PD님에게 귀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PD님이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네.
1: 한 번도 고기 사 적 없어요.
0: 덕을 보고 싶은 건가 봐요. 고기는 덕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인데 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덕을 보게 만들고 네.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덕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신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신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1: 여러분들 스스로.
0: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매우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뜨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뜨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Welcome back. Thanks for tuning in. I'm Jennifer Clyde.
2: 자, 오늘 주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술 중에 하나죠. 주짓수에 대한 주제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신 분은 행신동에서 운동하는 박재상 청취자님. 감사드려요. 무술 관련된 주제는 저희가 자주 다뤄보지 못했거든요.
1: That's true.
2: 태권도 well, 이야기 몇 번 해봤고요.
1: Yes, uh-huh.
2: It's a martial art.
1: Yes, jiu-jitsu is a martial art. A lot of people learn it for self-defense.
2: 호신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배우는 경우도 많고요.
1: Some may choose to learn jiu-jitsu or any other type of martial art because they can be a great workout as well. 정말 좋은 운동도 될 수 있는데. 주짓수 같은 경우는 I think you know you learn the proper technique.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Proper technique 하면 올바른 뭐 품, 자세 이런 기술들을 잘 배워서 you take down the opponent.
2: 그러니까 상대방을 약간 좀 쓰러뜨리는
1: right.
2: 그런 어떤 주 목적을 갖고 있는 무술이다.
1: 네.
2: 자, 일단은 써주신 내용과 저희가 좀 리서치를 한 내용을 이제 좀 같이 접목을 해봤는데요. 참 좋은 것이 뭐 타격 기술, 뭐 그래플링 기술, 뭐 맺히는 기술,
1: 네.
2: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술,
1: 뭐 초크홀드,
2: 조르기 기술,
1: 네.
2: 이런 거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못 써봤던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쉬운 영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마침 이런 좋은 주제를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호신술이나 무술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인 것 같고 뭐 이걸 이제 평상시 안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알아두면 좋은 그런 단어들이죠. 자, 주짓수 관련된 내용 올려주신 사연 그대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jiu-jitsu.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2: 주짓수는 유도의 근간을 두고 있는 브라질의 무술입니다. 영어로요.
1: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2: 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뿌리라는 단어 아시죠? root잖아요. 자, 표현이 뭐냐면 have roots in 어디 어디 그러면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o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여기까지는 브라질 무술이라는 얘기죠. That has roots in judo. 유도를 영어에서 약간 J로 쓰기 때문에 발음은 judo라고 많이 하죠.
1: 네, judo.
2: Judo.
1: Judo.
2: Judo. Okay. Mm-hmm. One more time.
1: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2: Okay. 타격하는 기법보다는 상대를 이렇게 잡는 그래플링 중심의 격투기다. 이 grappling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1: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2: Striking 하면 이렇게 치는 거죠. 타격,
1: yeah.
2: striking. 그렇죠? Technique, 기술보다는 It is centered on grappling. 자, 스펠링 드릴게요.
1: Grappling. G-R-A-P-P-L-I-N-G. Grappling.
2: Grappling.
1: Grappling.
2: 이렇게 잡는 or holding the opponent. 상대를 이렇게 잡는 grappling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격투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It is centered on 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자, 다시 한번요. Rather than
1: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2: Okay.
1: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2: 유도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도는 상대를 잡아 매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주짓수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1: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2: grasp 자체도 이렇게 잡다라는 얘기죠.
1: 네.
2: 잡아서 throw, 맺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자, 이런 격투기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단어는 opponent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the로 읽어야겠죠? 그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1: The opponent.
2: The opponent.
1: The opponent.
2: 자, 다시요. 유도는요.
1: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2: 자, 그렇지만 주짓수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
1: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자, lose one's balance 하면은 균형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주짓수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라고 했으니까 주짓수에서는 이제 상대가 균형을 잃게끔 만드는
2: lose
1: 것이 이제 aim 목표다. 그렇죠. 그게 메인 포커스다라는 말이죠.
2: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lose one's balance. 자, 주짓수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Lose their balance. 그 이해되셨죠? 자, 일단 상대가 넘어지면 다양한 조르기 기술 같은 걸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 holds.
2: 이 조르기가 영어로 뭐냐면요. choke holds라고 합니다. choke 자체가 숨을 못 쉬는 걸 choke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단어를 붙여서 choke holds 그러면 조르기 기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팔로 이렇게 조른다든가. submission이란 건 뭐 뭔가 그 항복하는 걸 submiss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force somebody into submission이라고 하면 제압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S-U-B-M-I-S-S-I-O-N 자, submission 발음이요.
1: Submission.
2: 자, 상대가 쓰러지면 when they are down.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2: Chokeholds, okay.
1: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2: Okay. Jiu-jitsu는 체격이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큰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무술이다. So it lets you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거니까 win against. 전치사 against가 나온 거고요. Someone much bigger, 더 덩치가 큰 사람이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자, 다시 한번, jiu-jitsu.
1: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2: 그래서 요즘에 호신술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1: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2: Popularity, 발음이요.
1: Popularity.
2: 라의 강세, popularity.
1: Popularity.
2: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듯이 gain이란 동사와 popularity는 붙어서 같이 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자, 호신술이죠. 앞에 강세요.
1: Self-defense.
2: 자기 방어란 뜻이죠. Self-defense.
1: Self-defense.
2: 자, 문장 다시요. 천천히 드릴게요.
1: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2: 자, 그래서 영상들 찾아보면 주짓수에 능한 여성이 남성을 아주 쉽게 제압하는 그런 영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1: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2: Mm-hmm.
1: 자, 일단 이런 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영상들이죠?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라고 했어요.
2: Mm-hmm.
1: If you are well-versed in something, you're very skillful in that. You're very good at it. 뭔가를 아주 잘 알고 잘 하는 거죠.
2: 숙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1: 그렇죠.
2: 능숙하게 뭘 잘 할 때 he is well-versed in 뭐뭐뭐. 뒤에다 뭐 다른 걸 넣어주시면 돼요.
1: 맞아요. 그래서 주짓수에 능숙한, 주짓수를 정말 잘하는 여성들이 자, 남성을 어떻게 제압하는 이런
2: dominate.
1: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Dominate. Right.
2: Dominate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월드에서 쓰면 압도적 실력 차로 이겼다는
1: 얘기. Sure.
2: The team dominated the other team. 그러면 뭔가 뭐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 Dominating men. 남성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 You can easily find.
1: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 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2: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짓수 체육관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1: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2: 스튜디오란 건 뭐 방송국의 스튜디오도 그렇게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하면 텅 튀어있는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장소 상당수의 어떤 곳들을 스튜디오라고 많이 불러요. 댄스 스튜디오, 댄스 강습소나 요가 스튜디오, 태권도 스튜디오 혹은 주짓수 스튜디오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In Korea.
1: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2: Okay. 자, 주짓수 관련된 내용 올려주신 그대로 영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jiu-jitsu.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1: Pattern practice.
2: 자, 이태영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EB 트위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을 골라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일단 주짓수 하면서 이제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 균형을 잃게 상대를 넘어뜨리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은 균형 관련된 표현입니다.
1: Lose one's balance.
2: 오케이. 주짓수에서는
1: In jiu-jitsu, you try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2: 상대가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게 좀 목적이다. 자, 스키를 처음 타러 갔을 때 나는 여러 번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 영어로요.
1: The first time I went skiing, I lost my balance a lot.
2: I lost my balance a lot. 그러면 이제 균형 잡지 못해서 이렇게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얘기죠. One more time.
1: The first time I went skiing, I lost my balance a lot.
2: 자, 이곳에서 균형을 잃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It's really dangerous.
1: It's really dangerous if you lose your balance here.
2: It's really dangerous if you lose your balance here. Okay,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무술이나 이런 데서 상대를 제압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force someone into submission. 이건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상대가 넘어지면 제압을 해야 됩니다.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2: Okay, one more time.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2: 그 친구가 나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1: He must have thought that he could force me into submission.
2: He must have thought 뭐뭐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That he could force me into submission. 자,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강제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1: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2: Okay, one more time.
1: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2: 이건 이제 상대를 이제 아이들을 좀 타이르고
1: yeah.
2: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라 한다 해서 아이들이 말을 항상 따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그래서 제압하다의 의미도 있는데 뭘 따르게 하다, 어떤 말을 따르게 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표현.
1: Be well versed in.
2: 뭐에 능숙하다라는 얘기죠. 자, 주짓수에 능한 여성이 남성을 쉽게 제압합니다.
1: Women who are well versed in jiu-jitsu can dominate men.
2: Okay. 그녀는 한국 문학에 대해서 정말 박식합니다.
1: She is well versed in Korean literature.
2: Which means that she has a lot of knowledge.
1: Yes.
2: And she knows a lot.
1: Mm-hmm.
2: 이런 얘기예요. She is well versed in Korean literature. 우리 남편은 여러 종류의 스포츠를 아주 잘합니다.
1: My husband is well versed in several sports.
2: Mm-hmm. Maybe he knows how to play golf, tennis, and bowling at the same time. He is well versed in several sports. That's what you say. Okay, 하나하나씩 복습을 해봤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Do you work out?
3: I'm learning jiu-jitsu.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1: Is it that fun?
3: It's really great. Plus,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1: Do you train every day?
3: I go to the studio almost every day. I'm trying to up my level.
2: 자, 이렇게 뭐 주짓수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 상당수가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 보니까 운동도 되고요.
1: Mm-hmm.
2: 정신 소양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1: 네.
2: 자기 절제나 이런 거
1: uh-huh.
2: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호신술만을 배운다는 그런 차원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 운동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1: Do you work out?
2: 운동하세요. Do you work out? 아웃에 강세 주시고 one more time.
1: Do you work out?
2: Mm-hmm.
1: I'm learning jiu-jitsu.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2: 2년 넘게 강습받고 있어요. 자, I have been 줄여서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자, 2년 넘게 지금까지 꾸준히 강습받아 왔지요가 되겠죠? One more time.
1: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2: Mm-hmm.
1: Is it that fun?
2: 여기 that은 뭐 강조를 하는 말이죠. Is it that fun? 그렇게 재밌나요? 2년 넘게 꾸준히 할 만큼?
1: It's really great. Plus,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2: 뭐 자기 방어, 즉 호신술로 배우기도 되게 좋고요.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Okay? 자, 매일 훈련하냐고 물어봅니다.
1: Do you train every day? I go to the studio almost every day. I'm trying to up my level.
2: 자, 스튜디오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up 자체를 동사로도 쓸 수 있죠.
1: Sure.
2: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실력을 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어로
1: I'm trying to up my level.
2: 동사입니다. Up my level. 실력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두 번만 해볼게요. One more time.
1: I'm trying to up my level.
2: I'm trying to up my level. One more time.
1: I'm trying to up my level.
2: For example, somebody has played golf for 5 years mm-hmm. and they're taking lessons again.
1: Mm.
2: Why are you taking golf lessons? You already know how to play golf. In which case, the person may answer, well, you know, I'm trying to up my level.
1: Sure.
2: I'm trying to up my game. 그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1: 네.
2: Up my game. 이건 뭐냐면, 게임 실력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골프 오래 치시다가 다시 레슨 받으시면 I'm trying to up my game. 그렇게도 써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오늘 숙제 드릴게요. 2월 5 이태영 교재 있으시죠? 66페이지에 5개의 영작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해보시는데 여기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 영작해서 이태영 홈페이지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 추가로 드려볼게요.
1: Mm-hmm. What is a martial art you would like to learn, and why does it appeal to you?
2: Okay. 여러분이 혹시 배워보고 싶은
1: 네.
2: 그런 무술이 있다면 뭐고 왜 배워보고 싶으신지? Is 네. there something that you might want to learn?
1: Oh, a lot actually. Jiu-jitsu.
2: Jiu-jitsu?
1: 합기도도 배우고 싶어요. 뭐 특공 무술.
2: For self-defense?
1: For fun.
2: For fun. 재미로. yeah. Maybe your son will soon start learning something like taekwondo
1: yeah.
2: or something.
1: Yeah, if he's interested.
2: Okay.
1: Yeah.
2: 자. 입지영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입지영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 뒤에 다 실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도 보내드립니다. 입지영 다시 듣기는요. 오디오 악당 서비스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1: Okay, and I guess that's all for today's 입지영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2: Good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3번째 페이지. 3년째 잡지사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분이죠. 숭실살부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0: 나잖아요.
1: 네,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미사일들이 있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쏘는 미사일,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천공 2면 천공 1도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천공 1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나오고 더 전형적인 대공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의 비행기가 날아오면 그거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격추용 미사일로 개발된 것이 천공 1이었고요. 그게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미사일을 우리 편 미사일로 들이받아서 맞추는. 예, 그걸로 나와가지고 이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이 천궁2입니다.
0: 네.
1: 이제 이렇게 대공 미사일류를 특히 이제 비행기가 날아오는 거를 맞추는 이런 미사일류를 그냥 흔히 이제 SAM이라고 합니다. Surface to Air Missile 이렇게 해가지고 표면에서 바닥에서 하늘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이다라고 해가지고
0: 네.
1: SAM 약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네. 흔히 SAM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SAM 미사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 SAM의 마지막 M이 미사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SAM 미사일이라고 하면 뭐 역전압 이런 식으로 약간 전말이 된다라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예, 뭐 이런 지식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중요하죠. 예.
1: SAM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1950년대 막 이럴 때는 SAM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냐면
0: 네.
1: 당시에 50년대 냉전 시기에 미국도 그렇고 뭐 그 상대방인 소련도 그렇고 가장 걱정하던 무기가 뭐였겠습니까?
0: 핵이요.
1: 네, 핵이지 않습니까? 네. 핵 중에서도 제일 막기 어려운 게 적이 미사일에다가 네. 고속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에다가 탄도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어가지고 떨어뜨리면 너무나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장비를 개발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럴 때 당시에 이제 대공 미사일을 만들면 그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 미사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딱 가다가 맞추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막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적의 미사일을 들이받는 거는 너무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0: 네.
1: 적의 미사일에 최대한 한번 근접시키는 것만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적이 미사일 떨어지는 곳까지 우리 편 미사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게 해보니까 한 어느 정도까지 다가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200m.
0: 200m?
1: 150m. 이 정도까지 다가오는 거는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0: 예.
1: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주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 도킹이나 랑데브 같이 우주에서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니는 서로 두 개의 우주선을 서로 합체도 시키고 분리도 시키고 뭐 이런 기술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한 거죠.
0: 예.
1: 그렇게 했는데 아니 200m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게 물론 대단하지만
0: 네.
1: 그죠? 만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몇천 킬로미터 밖에서 보고 100m까지 근접시킨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0: 네.
1: 그러면 대단한 올림픽이면 아 대단하겠네라고 칭송해 줄 수 있지만
0: 네.
1: 핵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100km까지 그래도 한번 막으려고 가봤다라는 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기에 뭐 미국 사람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0: 네.
1: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요격용 무기에도 핵을 실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적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 편 미사일로 거기서. 한, 최대한 한 100m, 200m까지 다가간 다음에.
0: 터뜨려.
1: 거기서 핵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0: 아.
1: 그러면 우리 편 핵 폭발에 적의 미사일이 휩쓸리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실용적이지도 않잖아요.
0: 네.
1: 뭐 최후의 방어 장치로 쓸 수는 있겠지만.
0: 네.
1: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SAM에 네. 대해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0: 예.
1: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세계 만방에 잘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뭐 팬텀 전투기 이런 것들은 정말 그때 당시로는 성능이 좋은 전투기고 제트 전투기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표준을 제시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가동 가능한 게 아마 공군이 있을 거예요.
0: 아,
1: 예,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런 전투기를 뭐 미국이야 사실은 세상에 공군이라는 말이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공군력은 세계 최강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공군력으로 압도하고 있었는데.
0: 아니, 베트남 전쟁 때 썼던 걸 아직도 가동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1: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그런데 당시에 그 미군이 의외로 그렇게 세계 최강 수준의 격이 다를 정도로 뛰어난 제트 전투기를 사용했는데도
0: 네.
1: 소모된 제트 전투기들이 꽤 있었어요. 공격기 이런 것들이 베트남군의 공격에 당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몇백 대씩 막 소모가 됐습니다.
0: 네.
1: 공중전을 벌여가지고 격추된 거는 뭐 몇십 대 이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격추를 당했는데 왜 격추를 당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0: 네.
1: 이 당시 소련 쪽에서 개발을 했던
0: 네.
1: 이 대공 미사일 SAM을 잘 배치를 해가지고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련 쪽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길 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전투기를 만드는 이런 거는

0: 미군이 너무 잘하는 것 같다.
1: 아, 예, 예.
0: 저 탑건에 나라. 네. 이거 뭐, 베트남 전쟁이면 탑건 영화 나오기 전입니다만. 네. 아니, 톰 크루즈가 태어날 저 나라에 저 전투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1: 아, 예.
0: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막아보자라고 해가지고,
1: 아.
0: 로켓 기술은 소련, 러시아가 예로부터 깊은 전통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도 소련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고성능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적이 날아다니는, 상대가 날아다니는 그 적 비행기를 잡아보겠다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이 서방식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S-75, S-75 뭐 이런 미사일을 설치를 해가지고
1: 네.
0: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1: 네, 네, 네.
0: 이런 거를 보고 좀 미국에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1: 아,
0: 이거 미사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심지어 미사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음껏 적진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1: 예.
0: 이거 뭐 중간에 뭐 잘못된다고 해도 조종사가 뭐 희생을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1: 예.
0: 이게 상당한 장점이 있구나. 우리는 사람이 탄 조종사가 조종사, 뛰어난 조종사를 기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달려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적진으로 보내가지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적은 부담 없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미사일을 계속 쏘아가지고 그걸 견제를 하는구나. 이게 상당한 기술이다라는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1: 네.
0: 이런 대공 미사일들이 더욱더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만 격추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행기보다도 더 작고 더 빠르게 날아가는 미사일도 격추하자라는
1: 아.
0: 수준까지 올라온 게 네. 천궁2나 패트리어트 PAC-3, 패트리어트 PAC-3 같은 요즘의 대공 미사일들이다라고
1: 적기에 쏜 미사일을 이제 맞출 수 있는
0: 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1: 예.
0: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1: 아, 그럼 뭐 네. 초반인데요.
0: 네. 예. 그래서 이런 로켓을 이렇게 미사일 형태로 쓰는 것들이, 그러니까 공격 무기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적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공격 무기로 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로켓은 되게 단순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거 말고 이제 거기에 스스로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적을 추적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면 단순한 로켓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미사일에는 보통 궁 돌림으로 끝나는 이름을 붙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1: 궁.
0: 예를 들어서 현궁이라는 미사일은 바주카, 옛날에 쓰던 바주카라는 거는 이제 적의 장갑차나 탱크나 차량 이런 걸 공격하는 무기지 않습니까?
1: 네.
0: 영화에서 이제 뭐 그런 식, 영화에는 보통 집을 많이 공격하죠. 영화 같은 데서.
1: 아, 집을 날려버리죠.
0: 예, 그런 네. 걸로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그것보다는 뭐 차량이나 탱크 이런 걸 공격하라고 나온 무기인데 바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준을 해가지고 내가 맞춰서 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겨눈 그 방향으로만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1: 네.
0: 거기에 만약에 적의 차량이 없으면 이제 엉뚱한 데 꽂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형태로 나온 거는 모양이 어느 정도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도 거기에 방향 바꾸는 기능과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1: 예.
0: 맞춰가지고 유도를 하면서 쏘면 그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혹은 적이 피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가지고 맞추는 게 이제 미사일입니다.
1: 네.
0: 신궁이라는 게 있어요. 신궁.
1: 신궁.
0: 네, 신궁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양궁에서 금메달 따면 신궁 뭐 이렇게
1: 그렇죠,
0: 얘기하는데
1: 그렇죠.
0: 한자가 다릅니다. 새롭다는 뜻에.
1: 아, 네, 그래요? 네,
0: 새롭다는 new 뭐 보우 뭐 이런 뜻에 신궁입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케이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켄타우로스라고 해가지고 상반신은 뭐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그게
1: 네,
0: 화살을 잘 쏜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영어 명칭으로는 케이론이라고 부를 텐데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세신자를 써서 신궁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이거는 하늘에 떠다니는 주로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거를 맞추는 용도로 개발된 건데 천궁처럼 멀리 날아가는 대형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소형으로 가까이 날아왔을 때 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만큼 그러니까 맨패스 이런 말 사용하죠.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그게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나온 그런 그런 제품인데
1: 네.
0: 그래서 뭐 휴대용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신궁 하시는 분들은 휴대용이라는 말 들으면 되게 좀 싫어하십니다. 이 무게가 한 20kg 뭐 이렇게
1: 무거운데
0: 나오기 때문에
1: 예.
0: 이제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사람이 좀 들고 쏠 수는 있겠지만 차에 태워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1: 네, 신궁이고 네. 네
0: 그리고 이 궁 시리즈로 이제 천궁이라고 하는 천궁은 차량에다 트럭에다가 태운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쏘는 그런 미사일이고
1: 네.
0: 미사일 쏘는 트럭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조정하고 컴퓨터로 계산하는 시설 이런 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세트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형태의 무기가 이제 천궁이죠. 이런 궁 시리즈 중에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좀 관심이 많이 쓰인다고 할까요? 기술적으로 살펴볼 게 많은 무기로 비궁이라는 무기도 있습니다.
1: 그런 것도 있어요? 비궁?
0: 네, 비궁이라는 무기는 뭐냐면 이거는 원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개버하고 비교해 보자면 바주카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냥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로켓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던 게 있었어요. 히드라 로켓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쓰는 그런 무기가 있었는데 네. 그 무기가 뭐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위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아. 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히드라 로켓은 이제 못 쓰겠다. 네. 이건 좀 구형 무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거를 이제 안 쓰는 분위기로 이 히드라 로켓 생산하는 공장도 딴 걸로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하려는 분위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뭐 이런 무렵에 그보다 더 전 그 무렵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 걷어치우려고 보다 보니까 의외로 요 정도 위력만 돼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적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전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한창 테러와의 전쟁 이런 이야기 나오던 시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이런 잘 정비된 탱크가 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무슨 뭐 어떤 민병대라든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무장이 대단치 않고 그냥 트럭 타고 다니는 뭐 무장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 정도 위력의 로켓만 해도 쓸만하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 좀 약하던 히드라 로켓 수준의 로켓을 그냥 더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왔는데
1: 다시 개발한 건 아니고 그걸 다시
0: 네, 써버리자 생각이 나왔는데 예,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일직선으로 조준해서 맞추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 첨단 사회에 시대에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원래는 그냥 로켓으로 나온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는 로켓으로 나온 건데 그거를 개조 개량을 해가지고 네. 유도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걸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각을 처음 제기가 됐던 거는 미국 쪽에서 먼저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거를 우리나라 쪽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어요. 합작을 해가지고 되게 나름대로 좀, 아,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 우리나라 쪽에서 생각을 했겠죠. 이걸 하면서 유도 미사일 관련된 기술도 많이 배우면서. 네. 그러면서.
1: 그게 실용적인 건 천궁 아니에요?
0: 예. 네. 천궁보다 이게.
1: 아, 현궁.
0: 아, 그러니까 현궁보다도 훨씬 더 약한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위력이 훨씬 더 약하고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건데.
1: 네네네.
0: 예, 그런데, 그냥, 뭐, 재고가 많이 있고, 이걸 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네. 다 그렇죠. 없던 일로 하기 아까우니까.
1: 개조해보자.
0: 예, 조금만, 뭐, 어떻게 좀, 이런 추적 기능을 네. 달아보자. 유도 기능을 달아보자. 그래서 네. 미사일처럼 바꿔보자. 네. 라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제품이 개발됐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미사일이죠. 유도 기능도 있고, 방향도 찾아가고 하니까. 근데 이건 원래 뿌리가 로켓이, 그냥 일반적인 일직선 로켓이 있기 때문에, 이 무기는 좀 헷갈리게 유도 로켓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1: 유도 로켓?
0: 네, 유도 로켓. 근데 사실상 뭐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도 로켓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히드라의 유도 로켓 개발, 이 버전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개발하다 중간에 손을 뗍니다.
1: 아, 그래요?
0: 야, 이거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손을 떼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무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1: 네.
0: 한국에서 이거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꾸준히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완성을 시켜가지고
1: 네.
0: 지금 양산에서 실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원래는 한미 합작 제품으로 개발됐지만 미국에서 손 떼는 바람에
1: 네.
0: 예, 국산 무기로 개발된 독자. 제품이 지금은 이 비궁이라고 하는 이 로켓입니다.
1: 네.
0: 비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 무기가 됐는데
1: 네.
0: 이게 이제 다 완성돼서 한국 군에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1: 네.
0: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쪽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 즈음에 재작년 작년 그 즈음에
1: 네.
0: 미군 아마 미군 해군 쪽일 거예요. 해군에서 이거를 성능 평가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게 미국에 팔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막 파다하게 나오면서
1: 뭐 좋은 것이
0: 예, 이 무기 만드는 그 구미에 공장 있는 그 회사의 주식도 한때 막 올라가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뭐 미국에서 발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팔릴 수 있는 우리나라 국산 무기의 최초가 될 수 있는 뭔가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래요?
0: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이 방산 강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의 나라 무기는 잘 안 삽니다.
1: 아, 최초가 될 수 있다?
0: 네, 그런데 이 비궁,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하게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최고의 엄청난 고성 첨단 무기를 만들려고 개발한 게 아닙니다.
1: 아니고.
0: 그냥 있는 공장 라인 버리기 아까우니까 네. 좀 약한 거지만 좀 개조해보자라는
1: 식으로 미국이 손을 건데. 뺐고 네. 중간에.
0: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미국이 손을 뺐는데 꾸준히 이제 뚝심으로 와가지고 개발된 게 이제 비궁입니다.
1: 네. 이번에 그 이란의 대규모 공습 당시에 이란 탄도미사일 130발에 대한 천궁2의 요격률이 뭐 90% 이상이다. 뭐 최대 96%였다. 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요 정도 명중률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0: 그 정도 선일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사실 정확한 거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당국에서 뭐 어떤 과학 실험한 수치처럼 고지고대로 발표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만한 변수들은 있습니다만 네. UAE에서 우리나라로 이 천궁2 미사일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좀 이상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피자를 시켜도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게로 와가지고 받아가겠다라는 것처럼 네. 지금 UAE에서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그것도 최대한 가까이에서 받아가기 위해서 대구공항까지 와가지고 이거 청공투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청공투 미사일이 효과가 좋지 않았으면 이렇게 또 비싸게 예. 뭐 이렇게 하지 돈 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급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볼만하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냐. 사실은 이제 이런 요격용 미사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걸프 전쟁 1990년대 초에 일어났던 걸프 전쟁에서 그때 이라크하고 이제 싸웠던 전쟁이죠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라크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대개 사람들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하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건데요. 네네. 20세기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화제가 됐던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명중률이 높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회의론도 많았을 정도입니다. 네. 가만히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미사일이 특히나 이런 탄도미사일이 네. 고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속 몇천 킬로미터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1: 네네.
0: 뭐 진짜 그 대규모 또 아주 원거리로 올라간 발사되는 그런 아주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에도 오다가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웬만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면 다 우주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1: 아, 예.
0: 그래서 말씀하시죠. 뭐 인공위성이나 그런 뭐 국제우주정거장에 돌아다니는 그런 고도보다도 한참 우주로 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떨어지면 막 시속 만 킬로미터 이상으로도 떨어지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속도냐. 권총 같은 거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뭐 1000km 정도, 시속 1000km 정도 아니냐. 그 정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게 날아가고 있는 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히트킬 방식으로 이거 들이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맞추는 방식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파편 방식으로 맞춘다라는 거를 초창기에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근처 가서 터뜨리는 거. 예.
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사일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효과적으로 좀 못 때리는 경우도 있고 예.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강하게 떨어지는데 웬만하면 좀 튼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파편이 좀 맞아도 뭐 끄떡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근처에 날아가서 파편 날리는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처에 왔음을 감지하는 그 감지장치를 미사일에 심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오작동시키는 전파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미사일들이.
1: 그럼 도루묵이죠.
0: 이 전파를 예. 근처에 온 것 같은 그 신호를 멀리서 5km 밖에서, 10km 밖에서 전파 방해 장치들이 막 내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 미사일이 요격하려고 가다가 아, 이쯤에 거의 다 왔나 보다 하면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파편을 날리는 방식으로는
1: 한계가
0: 근접신관
1: 있어요.
0: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히트킬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이 핵심이 된 덩어리가 전속력으로 들이받는 방식을
1: 총알보다 빠른 거를.
0: 네. 총알보다 빠른 거를 총알 같은 우리 편 미사일로 맞추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최현우 마술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한번 해주셨죠. 예전에
1: 네.
0: 유행했던 그 마술 중에 총알을 쏘면 이로 이렇게 총알을 딱 잡는 이런 네. 거를 마술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거 네, 최현우 맞아요. 마술사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1: 중국인인 척했던 서양인.
0: 그 보통 권총으로 쏘면서 그 마술을 그 소총으로 쏘면서 그 마술을 하지 않잖아요. 보통 뭐 바주카 쏘면서 그 뭐 이로 바주카 탄 잡고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권총보다도 10배 이상 빠른 거를 청공투 같은 경우에는 20km 밖에서 이걸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는 자리에서 쏘는 걸 이로 잡는 것도 마술이라고 하는데 20km 밖에서 총알보다 몇 배 빠른 거를
1: 이건 진짜 경이롭네.
0: 쏘아가지고 맞춘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기술이고 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세계 몇 개 안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꾸준히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뭐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무기도 나오고 이런 지경에 이르러지 않았겠습니까?
1: 그렇죠.
0: 초기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이거를 갑자기 하라라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노력을 했던 그 수많은 뭐 기계공학, 화학 이런 거 하시던 과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로 꼽을 만한 분이 이제 뭐 이분만 위대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뭐 이렇게 국가에서 유공자로 포장도 받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막 훈장 같은 거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 이경서 박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1: 이경서 박사. 네,
0: 뭐 나인뉴지스인가 거기에 이제 멤버 중에도 이제 이경서라는 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그 얘기를 왜 시간 없는데. 네,
0: 그분 아니다라는 아, 거 예. 착각하지만 이경서 검사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1: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0: 네, 예. 어, 아이돌 하시던 분이 사실 미사일도 개발하시나 그건 아니고요. 그분보다 예. 좀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인데 네. 1960년대 말에 미국의 MIT 박사로 미국에서 취직하셔서 일 잘 하시다가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하려고 하니까 들어와 봐라. 우리가 잘 대해줄게. 고민하시다가 고민 사실 크게 안 하셨대요. 과감하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예, 예, 예. 예, 자리 잡고 공부를 하셨는데 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종합적이고 뭔가 좀 이런 한국의 산업 발전과 과학 기술 발전과 무기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갑자기 다 필요 없고 빨리 미사일 만들어라.
1: 그때가 언제예요?
0: 70년대 초죠.
1: 70년대 초. 네,
0: 최대한 빨리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별의별 예. 방법을 다 사용을 하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억지로 미사일을 만드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사일 산업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던 이경선 박사님과 그 동료와 후배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야기 인터뷰 같은데. 찾아보면 뭐 이상한 전설적인 이야기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떤 거 있냐면 아까 로켓은 무기로 사용한 로켓은 고체 연료를 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고체 연료를 그렇게 잘 사용을 하려면 네. 그 빻아놓은 가루를 잘 배합할 수 있는 섞을 수 있는 섞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0: 근데 섞는 기계가 중간에 잘 들쓰기고 뭉치고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 하다못해 이거 믹스 커피를 타도 잘못하면 달달한 건 밑에 다 가라앉고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되죠, 그럼 엉망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믹스 커피는 그러면 약간 맛없고 그만이지만 예. 로켓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성분만 구석에 뭉쳐있으면 예. 불발탄 생기거나 잘못하면 도중에서 터져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섞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오. 그런 기계를 못 구하겠네요. 70년대 우리나라에서.
1: 기발한 데서 찾았을 것 같아. 네?
0: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비슷한 거를 한 나라들마다 다 찔러보면서 혹시 우리나라한테 기계 팔 생각 없냐, 팔 생각 없냐 했는데 아무 데서 안 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프랑스 회사가.
1: 아, 프랑스 회사가?
0: 프랑스 회사가 기계를 넘기겠다라고 한 회사가 있었는데. 예. 되게 조그마한 기계만 넘긴다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는 뭐, 무슨 뭐, 아니, 뭐, 좀 문종에 때 사용하던 뭐 화차에 들어가는 신기전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네. 이걸로 어떻게 대형 미사일을 만드냐라고 할 만한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가격도 그렇게까지 싸지도 않은데. 근데 과감하게 이경서 박사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사자. 그래서 샀어요. 예. 이걸로 해가지고 뭐 그때 처음엔 고민도 하셨겠죠.
1: 작은 건데.
0: 그래서 이거라도 사가지고 정 안 되면 실패하면 이걸로 조그마한 모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라도 보여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가졌겠죠. 뭐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서 어떤 아저씨가 연락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업체에서 연락을 준 게 아니라.
1: 아저씨요?
0: 예. 그 아저씨가 연락을 줬는데 그 아저씨 어떤 아저씨였느냐. 예. 내가 그런 로켓 같은 데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하는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다. 망한 사람이다. 그래서 망한 사람이면 지금 소용없지 않냐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망한 공장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공장에 그 장비가 그대로 있다. 오. 물론 뭐 지금 점점 고물처럼 변해가고 있지만 하여튼 있다.
1: 그 장비는 있다 어쨌든.
0: 그거라도 혹시 살 생각이 있겠느냐. 야. 이거 약간 그 뭔가 폐지 재활용 그런 느낌이 나서 좀 거시기 할 수 있겠지만.
1: 우리 너무 아쉬우니까.
0: 혹시 사갈 생각이 있겠느냐. 싼 값에 넘기. 이거 어차피 뭐 이거 뭐 그냥
1: 그렇죠.
0: 가만두면 쓰레기니까. 그거를 뜯어왔다라는 거예요.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조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쓰레기 같이 버리는 거에서 뜯어온 그 큰 기계 자체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정식 제품을 사오면서 배웠던 그 기계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되는지 기술하고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큰 기계를 살린 거예요.
1: 미불 합작 느낌.
0: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경서 박사님이 하는 걸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좀 뭐 저래갖고 되겠어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헛돈 주고 쓰레기 사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1: 했는데
0: 되게 자랑스럽게 높은 분 왔을 때 대통령 이런 분 왔을 때 기계 돌아가는 것을 막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사일이 진짜로 7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됐어요. 진짜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작동이 되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미사일이나 무기는 충청남도에 이것도 충청도 지역이네. 충청남도의 서해안에 있는 어느 시험장에서 해변인 데서 이런
1: 태안에
0: 실험 맞아요. 그런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아무 미천도 없는 데서 이렇게 미사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1: 그렇겠죠.
0: 허구한 날 거기 가가지고 막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펑펑 오고 있는 날 미사일 연구하는 이 연구원이 눈을 다 맞아가면서 해변을 슬슬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예. 하얗게 눈에 뒤덮여가지고 아이고. 백곰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북극곰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미사일이 개발됐을 때 그 네. 미사일을 백곰 미사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
1: 오늘은 방어무기체계 천공2에 대해서 곽신희 작가와 신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방송에서 곽신희 작가가 말해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지대지 미사일 백곰. 실제로 당시 연구원들은 그 서해안에 작은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삼아가며 비행시험에 몰두 중이었고 또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눈이라도 오면 정말 눈을 흠뻑 뒤집어 쓰고 다녀야 했을 정도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사일이 뭐 실전에 사용되는 일은 적었으면 하면서도 또 국방과 이렇게 무기 개발에 힘쓰는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갖게 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MART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 1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오브 에이시아.
1: 방송은 부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탈북 가족 속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빛나는 우리 김아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라 씨. 네.
3: 어디 볼까요? 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나서 2002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4: 사실 우리 아라 씨가 네.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2: 아, 그래요?
4: 뭐 사랑의 불시착. 막대목은 박상태 씨 아니고 영애 씨. 출연을 하셨었죠.
3: 네. 네. 진짜요?
4: 네, 최근에 또 작품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고 계신 건가요?
3: 네, 제가 2023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하자마자 또 이제 자녀를 낳게 돼서 그래서 육아 중에 있습니다.
5: 그럼 지금 몇 살이신 거죠?
3: 제가요?
5: 네, 지금.
3: 지금요?
5: 네.
3: 비공개.
2: 비공개.
5: 너무 많아요. 저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2: 대학생인 줄 알고.
6: 세상에.
2: 저도 지금 계속 보면서 그 얘기하는데 결혼하셨다고 아이를 낳으셨다고.
4: 저도 대학생이요.
2: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죠? 진짜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 한국 드라마서의 그 상황.
3: 네.
2: 그걸 경험하실 때 어떠셨어요?
3: 실은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현장이 정말 그 북한처럼 꾸며놨거든요.
2: 아, 세트장을.
3: 네. 네네네. 뭐 이런 탑도 이제 그 네. 중앙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네. 마을도 완전 그 하모니카 집처럼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네. 완전 북한이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질감이 들고 아 북한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장이 딱 있으니까 뭔가 그 기분이 뭔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네. 너무너무 막 신기해하고 재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쪽 사람 같고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분은 네. 그냥 진짜 원래 그 북한 사람처럼
2: 이 아라 씨의 삶 이야기 우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또 주제는 당연히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5: 알아보고
2: 네, 아라 씨 궁금하시죠?
3: 네, 네 궁금합니다.
2: 자, 우리 남북극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5: 아, 잠깐만 이쪽 맞지? 이쪽 맞지?
4: 아니야. 자외전이었어.
5: 아, 웬일이야.
4: 야, 너 잠깐만 자외전 깜빡이를 켜야지. 왜? 빗물 닦개를 켜. 너 진짜 너 아우 나 속이 오기막히나 오기막혀.
5: 아니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속이 간겹잖아.
4: 야 10분간 거리를 지금 30분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오기 안 막히니 내가. 어? 야 자원 한 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자원 낭비야 이게. 야, 어서 속히 통일을 지시옵소서. 야, 너 갑자기 자외전이야. 갑자기 너 또 왜 너 왜 통일 타령이야? 너 또 왜?
5: 야, 그거 몰라?
4: 조심해,
5: 북한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4: 그렇지.
5: 어? 그러면 이렇게 통일되면 내가 그동안 길에다 뿌렸던 휘발유 많이 할 거 아니야.
4: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극장 복권. 북한의 지하 자원. 빵.
5: 아니,
2: 아, 그죠. 그 얘기
5: 똑같아. 아라 씨가 배우잖아요. 네. 평가만 될까봐.
3: 왜 배우는 거지? 아닙니다.
2: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알아볼 때 남북극장으로 합니다. 네. 재밌으시죠?
3: 네,
2: 엄청 재밌게 쳐다보시더라고.
3: 감사합니다.
2: 자, 오늘 우리 남북극장에 나온 북한말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북한말이 있었죠? 아까 뭐 들렀어요? 뭐, 이.
7: 빗물 딱.
6: 국민답게.
7: 국민답게.
6: 네. 우리나라 말로 와이퍼.
7: 아. 와이퍼.
2: 와이퍼. 와이퍼를 빗물 닦이라고.
7: 뭐 하나 있었어요? 네.
2: 뭐 할까?
5: 어기 막힌다.
2: 어기 막힌다. 어기 막히는 게 뭐예요?
3: 기가 막힌다. 억장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막힌다.
2: 기가 막힌다가 어기 막힌다.
3: 그것도 있었어요. 또 마음이 속이 마음이 간대없다.
5: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속이 간대없다가 뭔 말이지?
3: 속이 간대없다.
4: 속이 간대없다?
3: 아. 불안하고 지금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아. 그래서 그때 속이 간대없다. 내가 아, 지금. 네. 너무 불안하다.
5: 불안할 때.
3: 속을
4: 둘대없다.
3: 네. 속간대 없는 거죠. 네.
2: 야, 이거 들으면 들수록 진짜 신기한 단어들이라고.
5: 어. 들으면 들을수록 다 그 네. 뭔가 의미가 있어요.
2: 의미는 있어요, 그죠?
4: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어.
2: 연결이 돼.
3: 근데 저기 순 우리말이 될까?
2: 순 우리말.
5: 그렇지, 그렇지.
2: 또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는 안 쓰는 말. 잘.
6: 네, 근데 대한민국은 다 잉글리시 섞었잖아.
3: 맞아, 맞아. 그것도 고쳐야 돼.
2: 고쳐야 돼요?
3: 네.
2: 아, 그럼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하자원. 부족하잖아요.
4: 맞아요.
2: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잖아요.
4: 네.
2: 근데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어마무시하다.
5: 막대.
2: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만 된다면 이 시너지를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당겨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면서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광물 자원 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5: 히토류?
4: 히토류.
3: 히토류. 네, 90%.
2: 90%. 네.
4: 중국이 갖고 있죠?
2: 그쵸. 근데 그 히토류, 네.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4: 그렇죠. 뭐
2: 자동차,
4: 스마트폰.
2: 전기차, 그쵸. 아, 네.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안 쓰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네. 북한도, 이 히토류를 갖고 있어요.
4: 와.
2: 처음 들어보셨죠?
4: 오, 히토류.
2: 네.
4: 아니 그럼 잠깐만요. 혹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에서
2: 네,
4: 히토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3: 김정은 정권 들어서 네.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히토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희귀 이제는 주요 광물로 됐고 우리나라가 보유량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2: 아, 진짜?
3: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순수 저의 생각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제 고증인데요.
2: 네.
3: 그 제가 해산시에서 산 게 아니라 해산에서 한 180m 떨어진 김정수권 신파에서 살았어요. 신파는 장진강이랑 압록강이 합쳐지는 삼각지입니다.
2: 네.
3: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2010년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됐어요.
2: 오.
3: 중국이랑 로프를 연결하더라고요.
2: 로프를요?
3: 네. 엄청 두꺼운 로프를 연결하고 세관이 들어서나? 세관이 들어서긴 해산 세관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고 다리 밑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네네. 들어서고 옆에 바닥이 막 닦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지 저희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차도를 깨놓은 것 같은 광물이 트럭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또 그 발판
2: 바지선,
3: 네, 바지선 같은 거 로프에 네. 연결된 거 타고 네. 중국으로 몇 번씩 그거 실어 가요. 근데 그게 그래서 우리도 저게 알면 도둑질해서 팔아먹는데 그 누구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아니
4: 도둑질해서 팔 수 있는데
3: 그걸 엄청 엄밀하게 그거를 네. 다리 밑에 네.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도둑질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히토류의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2: 아~
3: 이건 정말 제 심정입니다.
2: 네?
3: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히토류 써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알아 말아 그러니까 주옥이 말한 건 내가 딱 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5: 어~ 그렇죠.
3: 주옥이하고 내가 경계선이라 김병숙하고 아~ 김현지 군이 딱 경계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배가 가는 거 저도 봤단 말입니다.
2: 아,
3: 저는 그때 그게 강속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2: 강속으로.
3: 네, 강속으로 알고 있는데
2: 네.
3: 히토류에서 내가 아는 히토류는 희귀한 강물들을 히토르라 하는데 수옥이 말하는 강물은 또 뭐지? 제가 지금
6: 리아드 지금 전자기판에 사용되는 네. 주요한 광물 중에 한 종류예요. 하나. 네. 제가 있을 때 히토르란 말 북한에서
3: 나도 처음 들어.
6: 제가 네. 방산대학을 저 중퇴생인데 히토르란 단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8: 근데 아라 씨가 네. 함경북도 회령인데
2: 회령.
8: 네. 거기가 또 석탄이 또 석탄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3: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탄, 석탄으로 이제 다 굴러가고 네. 그러는데 그 석탄뿐만 아니라 휘발유.
2: 아, 휘발유?
3: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제 그 이 빨간통이라고
2: 네. 했나? 네, 네.
3: 그렇죠. 네. 거기에다 계속 받아와요. 그럼 그걸로 저희는 휘발유에 이제 그 심지.
6: 오. 오. 오. 아빠 그거 당강에서 훔쳐왔겠구나.
7: 뭐 왜냐면. 휘발유 아니고. 휘발유가 땅에서 직접 나왔어.
6: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4: 가공으로
6: 밤에 되면서 원유들 들어간 거 아빠가 가만가만 훔쳐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휘발유라고 불렀거든요.
2: 아, 그러니까 명칭은.
6: 휘발유 디젤로.
9: 그러니까 탄강에는 네.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원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2: 때문에
9: 그게 이제 도람청체로 원래 이게 돌리려면 네. 550 건양기부터 시작해서 빌드콘페아 네. 이거 다 돌리려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강이나 강산 이런 부분에는 네. 라진 손봉시 이거 석유관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네. 기름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 뗄 거 없으니까 정전되면 네.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2: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9: 아라 씨 아버님께서
2: 그걸 갖고
9: 저절에 오신 거예요, 저절.
2: 그러니까.
9: 국가에 그 좀 저절에 오신
2: 네.
9: 거예요.
2: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채광 안 합니다.
4: 그럼요. 네, 아마 채굴. 북한에서 휘발유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6: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난 줄 알고 우리나라에서.
4: 근데 또 하나 북한에서 네. 자랑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광물. 아, 마그네사이트라고. 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 맞죠?
9: 그게 이제 네. 단천이라는 데 있어요. 네.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한 240km 들어가면 검덕 광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그네시아 크링카가 세계적으로 네. 1, 2위에 해당하는 네, 양이 나오는데 이게 순도가 네. 순도가 거의 70%, 80%에 해당된대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네. 추상을 해보니까 그게 한 36억에서 60억 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갈 정도로 와. 매장되어 있는데.
4: 아, 매장량이.
9: 네, 북한이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있거나 그걸 잘 캐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걸 일단은 캐내가지고 단천까지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사 클링카가 엄청 무진장하게 여기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거기 방문해서 여기는 검덕 강산이 아니고 백군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2: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9: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6: 그래서 물 자체가 하얗습니다.
2: 하얗습니다.
6: 하얗습니다.

0: 지하자원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와 어마무시한 그 매장량이 그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보고 지상낙원이다. 강성 대국이다. 우리는 이제 막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자원을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을까 이게 이제 뻔히 보여요.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 그죠? 백두산이라는 드라마 보면서
1: 북한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이란 말입니다. 네. 강산도 빛을 내고 반짝반짝하는 것은 다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으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줘서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준 독의 강물도 빛이 나고 수련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야, 첫째도 오직 그 주체 사상,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다 이기란 말입니다. 백금산이 나온 것도 그 백금산의 그 강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그 마그네 사, 그러니까 캔 줄 압니까? 굴착기 한 대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강부들 통과 7명인지 8명인지 몽땅 로력 용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민반 사로총, 나 그때 사로총 때인데 실효투쟁이란 것입니다. 그 영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그래 무대 올라가서 응변대 하고 막 난리쳐 그 정도로 하는데 응변대에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수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물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끝까지
2: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 중국에 팔려나갔다 이런 썰이 있는데 네. 진짜예요?
3: 고난의 행군 때 제일 통나무 다음에 많이 중국에 나간 게 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국경을 낀 지역이 많잖아요. 압록강, 도만강을 해서 다섯 개 도가 중국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 도마다 다 세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친선 다리가 있고 무역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데는 해산강산하고 갑산강산이 있었는데 정말 볼만했을 때 해산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산강산처럼 중국하고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 50년 동안에 그 탄강 자체를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갑산강산 같은 거는 또 해산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갑산강산을 들어가는 길이 자기네 그 큰 다대포차가 다대포라는 게 적재함이 없어요. 적재함을 다 했다고 기둥만 있고 포대에다가 강석을 여서 실 그러면 적재함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거든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돌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길을 깔면서 무사가 그 갑산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산강산이 동강산이에요. 굴이. 진짜 세계에서 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그 일제시기 그 파먹던 그 굴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자원이 엄청 나갔는데 저희는 이제 해산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간 다리를 늘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 보면 그 중국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다리에 지금 빵 못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사여행원 다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니네 나라는 이 땅만큼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돌을 가져가냐 하니까 중국에서 저 동광석을 캐서 가져오는 돈보다는 북한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대들한테 뭘 넘겨주냐.
4: 그렇지.
3: 본대산하고 텅 빈 자원만 넘겨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는 중국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모두 무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강석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도 되지만 바람이나 접촉으로 인해도 해지니까 다 막은 거예요. 그 덕에 강산이 그나마 강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5: 저도 기사님이랑 똑같은 경험했어요. 해산에서요 세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장백하고 차 번호에 한자로 장백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장백 번호 딱딱딱딱 해서 맞아요. 우린 그렇게 큰 트럭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얘네가 쫙 들어와서 식당 앞들에 서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백 든 중국 그 돈주들이 와서 식당 가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야 가서 그러면 가면 쪽벌리만 간식도 줘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은 근데 그때 그 기고만장한 중국 돈주들의 표정과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근데 줄을 지어 다녀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이상으로 뽑아가요. 네.
6: 그러니까 빨리 북한의 지하전이 계속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6: 현실이고 네. 빨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차츰 이루어져갖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들이
5: 그쵸.
6: 어?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5: 네.
0: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시죠? 우리 김아라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 행군 시절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아라 씨.
1: 네.
0: 자, 그때가 살짝 듣기에 엄청 어린 나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몇 살 때이셨어요?
1: 고난의 행군 시기는 94년도 이후부터 네. 이제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네. 6살 때부터 거의 평탄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6: 6살 때부터. 고난의 생활 시작했네, 어릴 때부터.
1: 집이 정말 네. 빈대가 둘지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네. 그래서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방이
0: 네 방이
6: 방에서
0: 네.
1: 그리고 가마나 막 이런데 가마 부두막이나 네. 네. 이런데 보면 가마 이 틈새에 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0: 아~ 네.
1: 그 정도로 그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6: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어린 나이에 또 삼촌을 또 뒷바라지까지
0: 삼촌 뒷바라지
2: 삼촌은
1: 아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네. 영양실조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를 잡으면 사형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삼촌이 꼬리만 살짝 자른 거예요. 꼬리만 살짝 잘라서 그걸 우려서 이제
0: 살아있는 소 꼬리를 잘라서
1: 이걸 이제 이게 웃긴 얘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우려서 드셨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0: 아유,
1: 네. 고발해서 징역을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북한 징역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쪽방에 진짜 그냥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한 옥수수 몇 알 정도 주는 그 음식으로
0: 네.
1: 1년을 버티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엄청나게 뱀뱀 날라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똥을 좀 다 받아내고 그때 제가 한 10살? 10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는 중국 간에 만에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외갓집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아빠도 이제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삼촌의 뒷바라지 하고 밥 해드리고 막 그래서 또 맞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토막을 계속 저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막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여기에 박혀서 피가 줄줄줄줄 흘려. 근데 너무 혼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 두 명, 저희 동생이 한 명이 있거든요. 자녀 둘을 굶겨죽이겠다. 내가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어서 이제 새엄마를 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 이제 삶 속에서 거의 뭔가 모순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가서 빨래하고 막 근데 북한은 전 항상 손이 이렇게 막 터 있고 이렇게 막 여기 그 가뭄처럼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고여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맨날 물에 손 담그고 또 추운 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두만강은 또 얼면 도끼를 네. 가져가가지고 까고
2: 거기서
1: 빨래를 막 씻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새엄마한테서 이렇게 눈칫밥도 먹고 막 이런 저런 고생을 하다가 아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0: 아빠가요?
1: 네. 네. 그리고 나가셨는데 행방불명 되세요. 어디로 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거의 동양하다시피 막 떠돌고 막 이랬어요. 떠돌면서 제가 진짜 음식도 잘하고 밥도 잘할 수 있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요. 막 빨래도 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 하루만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전 동양을 막 거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낮에는 속 염소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염소였는데 제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풀 먹이고 예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국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수 방앗간에 가가지고 국수를 네. 또 만들어야 돼요. 그 국수 그 포대를 이제 배낭을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4: 그게 처음엔 한 30kg, 50kg, 70kg
0: 이렇게. 뭐라고요? 30kg요?
4: 네, 네. 이게
0: 30kg도 가벼운 게 아닌데?
2: 무거워요.
4: 저 제가 깡이 죽기 살기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기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무게가 늘어나도 들 수 있더라고요.
2: 그러면은 엄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아빠도 행방불명되고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이 입양까지 됐잖아요.
4: 네네네.
2: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0: 그러게.
4: 실은 엄마가 브로커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안 갔어요. 그때마다 왜냐면 브로커가 너무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근데 팔아먹었는
5: 그런 게 있지.
4: 막 간 빼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다른 막 몇 명이 이렇게 왔었었는데 제가 항상 계속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새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아 우리 집 지금 염소도 도둑 맞았고 근데 아무래도 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아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하면서 되게 재수 없는 애고 그래서 엄마 잡아먹고 아빠 잡아먹고 그래서 얘 아빠 엄마 다 죽었다.
2: 웬일이야.
4: 근데 저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아빠가 살아있다였거든요. 예. 왜냐면 그 조선 땅에 진짜 거의 저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디 외갓집에 갔지만 저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 남편한테 들려준 거를 제가 밥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나 같은 애가 왜 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잘못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아 괜찮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그렇다. 근데 진짜 그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하고 천원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 만났어요.
0: 그게 몇 살 때였죠?
4: 12살이요.
0: 12살 때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2: 웬일이야.
6: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들이
0: 5학년이에요?
6: 그 죽을 각오로 강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말도 안 되거든요. 참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죠?
4: 네네네.
6: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거 엄마의 생활 어떠셨습니까?
2: 그러게.
4: 저희 엄마는요, 그때 한창 따서뽕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그 탈북한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동안이 항상 들이닥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신발을 그냥 신고 그 창문 옆에서 바로 자거나,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100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난 아기. 근데 그 아기를 안고 공안이 온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 맨발로 옥수수 같은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0: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6: 오, 네. 진짜요?
0: 네. 중국에서요?
4: 네. 네. 전 중국에서 듣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살았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떠나셨고 그러니까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 땅에서 호적도 없이 북송되면 그냥 바로 이제
0: 어떻게 될지 몰라요.
4: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그 1년 내내 불안에 떨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갔더니 왜 이렇게 항상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도대체 무슨 네네네.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희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해서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있다.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0: 네.
4: 남과 북 중에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엄마가 거길 간 거는 너무 잘된 거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실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하늘님은 북한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들어는 봤지만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절한 건 엄마를 보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려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보면서 항상 손을 계속 이렇게 쥐고 두 손 모아서 항상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0: 일주일
4: 동안 딱 했는데 그 일주일 되던 그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0: 어디로?
4: 저 엄마한테 저희 사감 숙소에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제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와봐라면서 엄마다 하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0: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4: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순간 전 엄마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것도 너무 네, 반갑고 좋았지만 네, 네. 더 감사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네. 그런
0: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이렇게. 네, 네, 네, 네.
4: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아서. 받았는데 엄마가 제3국을 통해서 너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텐데 네. 많이 위험할 거다. 근데 위험한 순간마다 기도해라.
2: 엄마도.
4: 근데 엄마도.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내가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0: 통했어.
4: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뭐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2: 아멘을 해야 된다.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3: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2: 그러죠.
3: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소리인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던 소녀가
4: 그쵸.
3: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와, 너무 귀하다.
2: 세상에. 아니 그럼 한국에 이제 오는 탈북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신 거예요?
1: 네네네.
2: 며칠이었어요? 탈북 가는 그 과정이?
1: 중국에서 또 중국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일주일 정도.
2: 일주일.
1: 아,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계속 그 민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럴 때마다 자는 척하거나 말을 못하는 척하거나 화장실 가버리거나 막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외우다시피
2: 그래서
1: 하나님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계속 이거를 이제 주문처럼 거의 외우다시피했던 것 같아요.
3: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1: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정말 이때 기도하면 진짜 보.

0: 있겠다. 순종하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100%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1: 와, 엄청난 울림이네요. 맞아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2: 주시는 네. 그 주신 비전이 순종이라는
1: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고 우리는
2: 야, 뭐 순종하면 뭐 주신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앞으로 쓰실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아, 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우리 많은 일들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 아라 씨 덕분에 또 우리 도전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그죠? 아까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그 무슨 막 자원이 계시는데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으시죠?
3: 네.
2: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3: 저희 쪽에는 이제 갈탄 탄광밖에 없습니다.
2: 갈탄.
3: 네, 이제 우리 아라 씨가 있었던 회령부터 시작해서 네. 그 아오지라고 하는 613 거기가 구만강을 끼고 있는 그쪽에는 갈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탄광 연합 기업소들이 뭐 1급 기업소, 2급 기업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네.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연합 기업소, 북부 탄광 연합 기업소, 뭐 2급 기업소 네.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문학교인가 1년을 갔다가 네. 이제 중퇴를 하고 오니까 제 문건이 탄광에 가서 똑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1년 동안을 기능공 학교에서 그 생활을 시키는데 네. 6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그게 400m, 450m 들어간 막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2: 막장 체험.
3: 네. 근데 그 막장 체험은 그나마 좀 쉽게 끝났는데 나중에 선전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혁명화로 또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네. 전차 운전공으로 한 3개월 동안 전차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2: 그 지하 탄광 들어가는 전차를 몰았다고요?
3: 아, 그러니까 사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네. 북부 탄광 그쪽은 거의 다 수직갱입니다.
1: 수직갱.
3: 수직갱으로 그 일제 때 쓰던 탄광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는데 탄광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안 하고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를 타고 400m 수직갱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전차라든지 광차라든지 실차라든지 공차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운전공은 승차공하고 함께 그 전차를 끌고 막장까지 거기 한 4km가 될 때, 10km가 될 때가 있어요.
1: 지하에서?
3: 네, 요렇게 좁거든요. 요만해요. 쫙 달려가지고 거기 가서 공차를 실어다 주고 나올 때는 실차를 끌고 네. 거기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550 권양기 운전공이랑 신호공이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중국 거는 거의 한 10시간 가는데 북한에서 만든 이 축전지는 6시간 가면 불이 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전기선 그거를 이제 다 잡아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합선을 일으키면서 반짝 이렇게 하면서 앞에까지 한 10km 아니 뭐 10m 20m까지 쫙 보여요. 그럼 아 저기 내하백들이 떨어졌구나 이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탈선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이거 이제 빨리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의 그 최종 목표다. 이제는 뭐 이제는 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빌고 그냥 어떡하나 바깥에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데 난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광 막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라 씨처럼 이쁘게 생긴 우리 전주옥 씨처럼 이쁘게 생긴 이런 여자들이 막 수건을 던지고 벨트 컴퓨터 운전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콧구멍 안이 새까매요. 왜냐하면 석탄이 채탄광들이 이제 석탄 막 해면 그걸 벨트 컴퓨터라고 해서 걔네가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석탄이 벨트 컴퓨터를 타고 이제 공차에다 실을 수 있게 막 이쪽으로 부려진데 거기 먼지가 그렇죠. 눈이 안 보여요. 막 해가지고 근데 거길 구경을 해보고 이야, 쟤네에 비하면 나는 아예 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 야, 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이나 광산 같은 데 보면은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은 전기가 또 귀하기 때문에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전 장비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하게
5: 극하다 극한
4: 직업을 아주 극하다 하셨네요. 네.
0: 저 상태 얼마나 거기 직업이란 게 탄광 광산 안 가겠다 했으면 이제 사람 집단 진출장은 막 시키겠습니까? 저도 저희 시집이 몽땅 해상 광산 태생이랑 시아버지는 차관기

0: 윤종국, 시누이는 이제서는 별도 건배하고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들은 다 이거 차감기 하는데, 시아버지도 그 기폐 중이라고 폐 돌이 차 이렇게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이 다리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것 같아. 거기에서 무릎에 진짜 이렇게 빼진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앉아서 강산에서 하는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뭐 안 좋모란 게 없단 말이야. 쌀이 모자일 테니까. 쌀이를 아시죠? 네, 쌀이나 네, 네. 그걸로 한 쌀이 강부 모자. 아마 지영이도 아마 그 수업한지 모르겠는데
1: 비닐 모자.
0: 어, 제대로다 그래도 그거는 쌀이 모자. 그 정도 열악합니다.
2: 아, 근데 이렇게 북한 자원 얘기 듣는데 네. 또 안쓰러운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제가 또 너무 속물스러운 걸 또 물어봐야 되는 거
3: 같아요. 뭐예요?
1: 물어야죠. 네.
4: 물어 목사님이
2: 금이 그렇게
4: 금
2: 북한에 금이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3: 진짜
0: 진짜 많아요.
4: 매장량이
5: 북한의 금 매장량이 2,000톤? 추정을 하고 있어요.
3: 그러니까
5: 세계 매장량 8이다. 근데 와. 저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각 도마다 금이 안 나오는
3: 건
5: 강산이 없어요. 합포강산이라고 하는데
0: 아, 그건 유명하지.
5: 네. 아니, 그러니까 합포강산이라는 게 금을 캐는 건데 저는 양강도 같은 거는 보천군에 시흥군에 보이부 금장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보이부가 운영하는 금강산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서 금을 뽑았거든요.
3: 집에서요?
5: 사실은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강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저희 남편이 금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거 중간에서 가져가지고 국경에다 팔고 이런 거 했는데 네. 가만 보니까 그 보이부 금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시기에 파먹던 금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폐경을 시켰는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돌만 딱 해오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감기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금을 여기서 하자. 그래도 남편이 조금 그 재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라. 저는 잊혀도 안 지는데요. 인민군대 배낭에 금돌을 요만큼 캐왔는데 30kg예요.
3: 와.
5: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시기에 했던 그 갱들을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더러 폐강을 시켰는데 그 옛날부터 그 금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3: 네.
5: 야, 저쪽으로 골목을 싹 돌면 저기 일본 아들이 패먹던 게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가지고 가서 금돌만 이렇게 캐왔는데 저는 그 금을 막 돌리는데 거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1: 맞아요.
5: 그럼 수은이 막 돌고 마지막에 그 금이 다 이렇게 걸쭉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소년단 넥타이 있잖아요. 예, 소년단 넥타이라고 약간 이렇게 빨간 건데 수은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꽉 자면 이만한 덩어리가 나와요. 그걸 그 불삽 있잖아요.
3: 네.
5: 거기다가 넣고 그 불이 막 붙는 하루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수은은 싹 날아가고 하금이 남아요. 그렇게 그걸 도드라프 가지고 쫙 녹여요.
1: 이렇게.
5: 터치.
3: 몇 그램 정도?
5: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막 40g, 50g.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24K로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3: 네, 네.
5: 근데 북한은요, 이제 그 평안남도의 성은강산이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70%예요. 그러니까 18K 이상이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 색깔이요, 새노랗진 않아요. 약간. 근데 그걸 팔면 진짜
1: 그쵸.
5: 그 100원짜리 돈 이만큼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몇 년을 해서
1: 엄청 얼굴이 밝아지시는
5: 거예요.
1: 북한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5: 금이 정말 네. 많아요.
1: 다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6: 대한민국에 땅 파면 금이 없어요?
5: 네.
3: 없어요. 네. 몰라요. 우리는 금이 금강산인지도 몰라요.
5: 북한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보면 그 강 요변에 네. 딱 무슨 이렇게 그 조개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것처럼 볼록볼록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물에서 사금을 나느라고. 그러니까 사금이 나오면 저 사금도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자면 사금이 보여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발목에다 묻혀요.
3: 네.
5: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에는 새파얀 천에다가 떨궈요. 근데 진짜 금이 많거든요. 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캐먹었지만 네. 아직도 북한은 금이면
1: 노다지는 일단은 김정은이 다
5: 단속이에요, 단속.
1: 그리고 그거를 군인들이 네. 계속 본인이 가져가요. 김정은이 돈이 없을 때 금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노다지는 사실 다 국가 거고요.
3: 네.
1: 나 발견된다면 바로 김정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5: 그치.
1: 그렇게 되고, 사금도 이제는요, 캔걸 거기서 또 캐고 또 캐고 몇 번씩 쌀한 박질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기에는 상품권들을 하루 보러 사러 먹어요. 오늘 0.1했다 0.01했다 이러거든요.
5: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도
1: 쉽지도 않아요.
3: 아유 야야 천장 우리 북한 가자. 금 캐자 안 되겠어.
5: 저희 갔다 올게요.
3: 금 캐자.
5: 너무 힘들.
3: 아유 남한에서 못 캐니까. 근데 사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에는 우라늄.
7: 오, 우라늄.
3: 아, 우라늄도 뭐 매장이 상당하다, 매장이.
7: 지하적은
3: 뭐 이런 말도 없죠.
5: 경성 지역에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 꼭대기는 비행기도 못 뜬다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7: 그래서 비행기가 왜 못 떠요?
5: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 있는 그 독성분이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양강도 보위부에서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잡았대요. 근데 그 담당 그 예심원이 네.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북한은 우라늄이 많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많다. 근데 저걸 사실은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큰 돈인데 네. 이게 국제적으로 불법이어서 못 팔아먹는다. 저희는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8: 사실 군도 다 이제 국가 네. 거예요.
5: 그렇죠.
8: 이렇게 파는 거 권리잖아요.
5: 불법이에요.
8: 다 뺏기고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뒤에서 몰래 몰래.
2: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본데 광물이 엄청 많잖아요.
3: 네,
2: 혹시 북한에서 저희가 생소할 만한 그런 금속이나 오. 자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이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2013년 때 그 정도에 무명처가 북한에서 이게 금보다 비쌌어요. 오. 진짜로.
7: 무명처가
1: 뭐냐면요. 위에 싹이 없어요. 가끔 버섯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그거는 잠깐이어서 싹이 없는데 네. 땅속에서 개똥인가 돌똥인가
7: 네.
1: 처럼 생긴 온감자 똥이 같이 생긴 그런 게 땅속에 그거... 있어요.
5: 잠깐. 그래서
7: 식물 네. 식물 같은 거
1: 아니 아닙니다.
7: 식물이 아니에요?
1: 아니 식물이야. 아, 이거 혹시 아니, 모르는 거야 아무도.
5: 쉽게 말하면 네. 한국에서 봤어 내가.
7: 네 보셨어요?
5: 이걸 네. 네. 강원도 가니까 네. 이걸 생긴 게 어떻게 될까?
7: 네.
5: 그 영접봉에 영접 똥찌 있잖아요. 영접 하면 그 찌꺼기 제가 그날 그것처럼 생겼어요.
1: 개똥처럼 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감자. 개똥처럼 생겼는데 네. 이걸 어떤 데 파면 감자 밭 막 밭처럼 파는데 네. 진짜 많이 판 사람이 50kg 판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8: 식품이에요?
1: 아니 이걸 모르라고 뿌리.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에서 사가거든요.
7: 네.
1: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에 썼냐고 뭐 보약이다 무슨 뭐다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약이면 먹거나
7: 그렇지.
1: 하는데 모르니까 일단 중국에 파는데 한 덩어리만 팔아도 그날 더 큰 돈인 거예요.
3: 아, 진짜?
1: 근데 제가 이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 닮은 걸 하나 찾았어요.
7: 뭐예요?
1: 세계 3대 진미 뭔지 아세요?
7: 3대 진미?
1: 네.
7: 3대 진미.
3: 3대 진미?
1: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3: 아빠 얘기 좀 해.
1: 트러플.
7: 저 트러플 봤어요.
2: 그 버섯.
1: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7: 네네.
1: 저건가? 하고 해봤는데 생긴 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 사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쯤에 중국 신량산 트러플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설마 왜 북한 신량까지 다 물건 들어가거든요.
7: 네네.
1: 그건가?
7: 그러니까 제가
1: 근데 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입니다.
5: 네, 한국에서 봤어요.
9: 트러플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만한 알 3개가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1: 근데 북한에서 느끼기에도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 정도의 체감의 네, 돈을 맞죠. 버는 거예요. 진짜로.
8: 진짜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의 기술이 딱 만나서 시너지를 이런
7: 거예요.
8: 어마어마한 진짜. 사도국가가 진짜 어마어마한
5: 거예요. 일 났지.
3: 일 났죠.
5: 일이 났지. 뭐 보지 않아도 삼천리 아닙니까?
3: 아 진짜.
5: 성범의 삼천리니까 나는 네.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단을 캐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온 나라가 뜨뜻하게 나지. 이게 네. 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7: 맞아요.
5: 그러잖아요.
7: 그렇죠.
5: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번도 세계에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얼마 있다. 정상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국제사회에 알려요. 근데 그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이게 이 잔에 어느 만큼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 있기는 한데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그 저 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차라리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의 지하자원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발굴하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지원이 있고 거기다 또 인적 지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까지 합치면 아, 저 트럼프 아저씨한테 대감비 낮춰주시오 할 일이 없잖아요.
8: 맞아요.
3: 네. 빨리 남감기 협정했으면 좋겠네요.
5: 네. 네. 네.
3: 자원 좀 캐오고.
9: 네. 자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 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2: 너무 아깝고.
9: 아깝다.
2: 네. 또 너무 짠하고.
9: 짠하다.
2: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9: 네.
2: 그 북한과 남한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9: 그렇죠.
2: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날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저는 막 요즘 K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뛰거든요.
9: 네.
2: 이 K문화가 얼마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파급효과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와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5: 맞아요.
2: 저 영국까지
9: 와,
2: 그 복음의 대로 가 이어질 것 같고 아,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빨리 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 아멘. 아멘. 아멘.
8: 복음의 대로.
9: 그러니까 복음의 대로. 자 오늘 또 처음 함께해 주신 우리 아라 씨 오늘 어떠셨어요?
10: 네 정말 저는 실은 이렇게 좀 두려웠었어요.
9: 왜요?
10: 제가 북한에서 온 지도 되게 오래됐고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봐서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랬는데
9: 네.
10: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와보니까 아 정말 제가 간증할 때 항상 북한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탁,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9: 아, 네.
10: 이 방송이 진짜 대외적으로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잊혀져가고 다음 네. 세대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9: 네. 네,
10: 그래서 너무 귀한 방송이다. 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 우리 성주 씨가 엄청 뒤에서 박수를.
8: 아, 딸이에요?
5: 세균하다.
9: 그러니까.
5: 이거 되게 말 한마디 한마디 솔직히
9: 네.
5: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9: 그래요.
5: 그리고 제가
9: 네.
5: 7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네. 아라 씨가 청년 포럼에서 발언을 했어요.
9: 오.
5: 아니 근데 그날 그 행사장에 양쪽에서 북적북적 했거든요.
9: 네.
5: 근데 그 청년 포럼 하는 그 개설 그 공연장 앞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아라 씨를 보러 온 거예요.
9: 아,
5: 네. 근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다 제가 반영을 했는데
9: 네.
5: 점점 보니까 너무 딱 빨아지고 그리고 너무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9: 네.
5: 그런 발언들과 근데 언어를 통해서 제가
9: 네.
5: 제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삶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9: 네.
5: 제가 조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약간 좀 그런 단계거든요.
9: 아 그래요?
5: 아, 그래서 아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 와닿고
9: 네.
5: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뻐서 저는 탈북민들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9: 아
5: 네. 너무 사랑하고 네.
8: 영혼육이 다 이뻐요.
5: 받은 거
9: 네.
5: 같아요. 저도 솔직히 지방에 있다는 핑계대고 그 일하는 주변에 교회 없다는 핑계대가지고 주일에도 사실은 힘이 안 나가니까 솔직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오늘 알아 소리 탁 들어가 야 내가 알아 솔직히 엄마 뻘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엄마 뻘인데 엄마가 자식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오늘 진짜 하시네. 너무 좋았어요.
8: 아, 너무 좋으세요.
9: 다들 도전을 네. 받으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3: 네.
9: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8: 아멘.
9: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금같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야.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예. 이 교회라는 곳, 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 곳. 예.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예.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아, 그런 예. 교회가 예. 있고요. 예. 예. 어떤 교회를 가면, 되게 돈 많이 들였다, 뭐 이런 부담스러운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도 교회가 예.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예. 이렇게. 교회를 지으실 때 많은 고민과 생각을 아, 하셨을 예,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가요. 예. 너무 화려한 화려한 성전 건축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지게 맞아요. 되는 예.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성전 건축은 조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시각과 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과 교회라는 기관을 주셨잖아요. 네. 축복의 통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역할로서 하나님이 예배당도 건축하게 하시는데요. 사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저는 그 경찰서 몇 개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1: 큰 역할을 하니까요. 예,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네. 예배 공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 일에 성전 건축이 교회 부흥의 통로라고 생각하면서
1: 예.
0: 오늘 일하시는 분, 사역하시는 분 오셨죠?
1: 네네. 네. 자,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이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교회 건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생각하는 건사무의 권혜진 회장입니다. 국내외 미자립교회 건축은 물론 북한교회 100개 건축의 비전을 품고 있는 권혜진 회장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1: 네, 건사모의 권혜진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예.
4: 저기 건사모가 뭔가요? 건사모에 예. 대해서 생각해 주시죠. 예.
2: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이
1: 아,
2: 뭐예요?
1: 아.
2: 예, 예,
1: 예.
2: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 예. 시공자도 필요하고 설계자도 필요하고 예, 예. 각 파트에 있는 사업자들이 필요한데
1: 예, 예.
2: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와 사업자들의 만남 속에서 굉장히 불신이 많이 있는 것을
1: 네, 네.
2: 바라보았습니다.
1: 예, 예.
2: 그렇게 불신이 생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서로 이 불신을 좀 해소해보자
1: 네.
2: 라고 해서 2014년도 8월 달에 건사무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1: 네.
2: 창립이 되었고 교회 사역을 하는 마음으로 아. 참여하자라는 뜻이 건사무의 뜻입니다.
4: 회원수도 꽤 많으신 건가요?
2: 예, 회원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개 회사가 시작되었는데
1: 네.
2: 지난달에까지 한 30개 회사가 되었고
1: 우리나라에만 국한돼 있나요? 아니면 해외까지도 다 가서 하시는 건가요?
2: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1: 예.
2: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건축만을 위한 것이 우리한테는
1: 네.
2: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에서 너무 사업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1: 예.
2: 2015년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새로운 비전을 선포를 합니다. 북한 교회 우리가 문이 열린다면은
4: 예.
2: 100개 교회를 우리 건사무로 통해서 세우자.
1: 예.
2: 그다음에 한 6개월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1: 예.
2: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1: 네.
2: 해외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1: 예. 예.
2: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교회를 지으려 그러니까
1: 예.
2: 너무 지식도 없고
1: 짓기는
2: 지어야 되는데 방법도 모르고
1: 예.
2: 고민 속에 빠져 있는
1: 예.
2: 선교사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러시아에 있는 알타이 공강국이라고 영하 41도 되는 공간에 저희들이 불러서
1: 네.
2: 갔습니다. 현장을 보고 저희들 건사모 팀에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4: 예.
2: 또 필리핀에 가보면은 마닐라에 네. 뿔로섬이라고 있습니다.
1: 예.
2: 그건 뿔로섬을 다르게 말하면 악마의 섬이라고 합니다.
1: 아.
2: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4: 예.
2: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그곳에 가서
4: 예.
2: 한 1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1: 네.
2: 그 아이들을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1: 오.
2: 땅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1: 예.
2: 신축을 할 것인가
1: 아, 예, 예.
2: 판단을 해달라고
1: 예,
2: 해서
1: 예.
2: 신축 계획을 세워드렸고
1: 예.
2: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많은 곳에
4: 예, 예.
2: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1: 아. 그럼 연락이 오면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2: 안 가본 일은 없습니다.
1: 아.
2: 다 갔습니다.
1: 예.
2: 이 방송 들으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망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1: 그렇죠.
2: 하고
1: 예.
4: 선교지다 보니까요.
2: 예, 예.
4: 굉장히 비용을 축소시켜야 되잖아요.
2: 예, 예.
4: 그럼 많은 재능 기부를 좀 하시는 건가요?
2: 그 지역에서 건축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잡으니까
4: 예, 예, 예.
2: 기간도 굉장히 오래 가고
4: 예, 예, 예.
2: 기간이 오래 감으로 통해서
4: 예,
2: 금액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4: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식으로 교회를 짓게끔 공정을 맞춰주고
1: 예.
2: 그렇게 필요하다면 기술 자문도 하고
4: 예, 예.
2: 아니면 그 주변에서 이 교회를 직영할 수 있으면 직영하게끔 하고
4: 예.
2: 또 시공사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4: 예.
2: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1: 아.
2: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한 12억 정도 예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1: 네.
4: 예, 예, 예.
2: 작년 여름에 가서 보니까 한 8억 정도 더 가면 완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1: 아~
2: 네.
4: 그러면 4억을 줄이는
2: 거죠. 4억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공정 일정을 한 4년을 잡았는데
1: 네.
2: 저희들은 2년 안에 공사를 끝났습니다.
1: 예. 완전 한국 스타일이네요. 네.
2: 한국 스타일.
1: 예.
2: 그렇게 저희들
1: 하고. 근데 예, 예.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2: 제이풀.
1: 그거는 뭐 어떤 회사예요?
2: 건산모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1: 예.
2: 이 일을 중심축에서 행해야 될, 그렇죠. 실전해야 될 회사가
1: 예,
2: 필요하더라고요.
1: 예, 예.
2: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제이프루를 만들지 않았고 다른 회사에 있었는데
1: 네.
2: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행하게끔 하셔서 지저스 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누리자 그런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저희 회사는 교회 건축을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CM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요즘은 신축보다는 정축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축 리모델링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정축 리모델링을 전문하는 회사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4: 정말 귀한 사역들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회장님에 대한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2: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머니 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우리 큰아버지가 교회 전도사로서 일제시대 때 교육을 개척하다가 순교한 그런 순교자 집안으로 그렇게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셨고 또 모든 자녀들에게 매주 금요일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속에 가정을 꾸리고 예배 속에 세상을 바라보게끔 하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저희들이 자녀가 6형제가 있습니다. 6형제 중에서 목사님이 현재 6분이 나왔습니다.
4: 오. 6형제 중에서 6사람이
2: 그러니까 제 형제 중에서는 2명의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제 자녀들 중에서 4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1: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이 모태신앙들의 문제가 늘 뜨뜻한 데만 있어가지고
4: 못해.
1: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모태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내 하나님이 되잖아요. 언제 그런 사건을 만나시게 되셨는지.
2: 인격적으로는 제가 SFC라고 신앙운동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경남 지방 총무까지도 했고요. 서운태 목사님이 그때 우리 간사였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4: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시다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2: 제가 해군으로 입대했습니다. 해군으로 입대하는데 그 입대하는 과정 속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을 또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특송을 해서 그렇게 그 특송이 제 모든 군대 생활과 그 앞날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특송을 하게 됩니다.
1: 어떡해요?
2: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그 찬송을 들어가면은 낮에도 밤에도 저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군을 들어가게 됩니다. 해군을 들어갔는데 그 훈련소에서도 한 600명 되는 훈련소 훈련병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훈련병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보직이 있어요. 그 중대장 소대장들이 휴게실에서 쉬는 그 공간에 당번으로 불려가서 어려운 훈련들은 다 빠지게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지더라고요.
1: 고난이 축복이라 그랬는데 고난이 없으시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4: 고난 없으면 나중에 봤죠.
1: 그러니까요.
2: 이제 저를 인생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순간순간 짧은 고난은 주시겠지만은 한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고난 없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1: 그러면 군 생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정말 고백이 있으세요?
2: 있죠. 군에 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작은 누나가 목사 사모입니다. 근데 그 당시 피아노 레슨을 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피아노 레슨 했는데 보호자로 밤에 데리고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피아노 치는 모습 보고 제가 베개에 놓고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집에 가서는 풍금 위에 제가 먼저 칠 정도로.
1: 진짜요?
2: 그렇게 제가.
1: 달란트가 있어요.
2: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군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로 저희들이 차출이 됐습니다. 차출이 됐는데 10명이 차출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는데 타자기를 놓고 타자를 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 30명 중에서 제가 타작이 1등을 합니다. 다섯 가지 손가락 타작을 치잖아요. 피아노를 치니까.
1: 피아노 쳤던. 야, 그게 또 그렇게.
2: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연결해 주신
1: 예,
2: 통으로.
1: 예.
2: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군에 도입이 됩니다.
1: 네.
2: 되는데 우리 군에 도입이 되는 게 아니고 미8군 연합 부대에 도입이 됩니다.
1: 예, 예.
2: 그 부대에서 자료를 입력시키는 타자수가 필요했습니다.
1: 예.
4: 그리 차출된 거예요?
2: 그 타자수로 해군이 미8군 연합부대에 제가 들어갑니다.
4: 그래요.
2: 거기 들어가서 제가 타자기를 타자로 입력을 합니다.
1: 예.
2: 그런데 그 타자를 입력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속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
1: 예.
2: 미군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1: 네.
2: 저희들이 타자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카드를 가지고 잘 쳤는지 안 쳤는지 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러 리스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수정을 제가 직접 해서 다시 수정 리스트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
1: 예, 예.
2: 그것을 바라보고 미국 사람이 저한테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이 바뀝니다.
1: 아, 진짜요?
2: 제 전문 분야로 가는 것이 아니고,
1: 네.
2: 그 분야로 국가를 위해서 제가 또 부름을 받게 됩니다.
1: 예.
2: 그 당시 이제 컴퓨터가 각 부처에 들어오니까,
1: 네.
2: 또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1: 예, 예.
2: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군대에서 사병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찾아서 저희들은, 특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치는데
1: 네.
2: 특별한 용도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1: 예.
2: 시험 결과하고 상관없이
1: 예.
2: 저희들은 그냥 공무원이 됩니다.
4: 공무원.
2: 그래서 9급 공무원이 되고 또 8급 공무원이 되고
1: 예.
2: 7급 공무원이 되고 6급 공무원이 되고 1988년도에는 사무관이 됩니다.
4: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2: 결혼은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1: 예?
2: 군생활을 하면서 예박을 나가잖아요.
1: 예예.
2: 아, 이분은 예박은 헌팅 위주로 가자.
1: 예.
2: 이렇게 젊은이들이니까
1: 예.
2: 여자분을 모시오지 못하면
1: 네.
2: 모든 그날 비용은 모시오지 못한 사람이 다
1: 부담합니다. 내자. 아, 야, 진짜.
2: 이런 젊은 아이들이.
1: 예, 예. 그런 게 있었죠.
2: 예, 옛날 있었잖아요.
1: 예.
2: 그런 내용 속에서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1: 예.
2: 근데 다른 젊은 팀들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자기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이니까 애인을 데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1: 그렇죠.
2: 지원군들이 있잖아요.
1: 예, 예.
2: 저는 지원군이 없어요.
1: 예, 예.
2: 그래서 거기서도 또 기도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또 짜기 시작합니다. 짜기 시작한 것이 명동 시내에
1: 예.
2: 탁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2시간 후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다방을 정하고
1: 예.
2: 그렇게 갔습니다.
1: 예.
2: 간다 보니까 해군 체례복을 입고 다니지만은 사람은 쳐다보지만은
1: 예.
2: 제가 경상도 말하는 사람이죠.
1: 예.
2: 여러 가지 조건상 제가
1: 불리하죠.
2: 자신이 없어가지고
1: 예, 예.
2: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한심스러워서
1: 예.
2: 다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엄막다방들 많아요.
1: 예, 예, 맞아요.
2: 엄막다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주변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니까
1: 예.
2: 엄막다방이 옛날에는 문 열면은 종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났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런데 앉아있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종소리가 나면은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고, 네. 종소리가 나도 고개를 안 돌리는 사람이 있고,
1: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2: 있고.
1: 네, 네.
2: 거기서 저는 두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머리, 고개 돌리는 사람은 손님을 기다리는 분이고, 고개 안 돌리는 사람은
1: 손님
2: 오는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
4: 거예요. 네, 네.
2: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1: 네, 네.
2: 그런데 혼자 와서 계시는 여자분도 있고,
1: 네?
2: 둘이 앉아서 계시는 여자분도 있는 거예요.
1: 네, 네.
2: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아, 혼자는 좀 부담스럽다. 가서. 그래서 둘이 앉아있는 분한테 가서 제가 인사를 하고,
1: 예.
2: 그 다음에 제 사정을 설명을 하죠.
1: 예.
2: 근데 그 두 분 중 한 분이
1: 예.
2: 굉장히 활달한 분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선택하는 분 중 한 분이었죠.
1: 예, 예.
2: 한 분은 듣는 사람이었고, 앉아있어도 한 분은 말 한 80% 하고 20% 듣고 말하는 분 있잖아요.
1: 예, 예.
2: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분한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1: 예.
2: 근데 그분들은 종소리가 나도 고개 안 돌려보는 분들이니까
1: 네.
2: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1: 예.
2: 양해를 얻어서
1: 예.
2: 저는 한 명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두 명을 데려가는 겁니다.
1: 야,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그 활달한 분하고 제가 대화는 많이 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분한테 제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몇 분 그런 인연이 돼서 몇 분 만나다가
1: 예.
2: 그 다음에는 조용한 분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아내가.
4: 오, 그래서. 야. 이건 뭐 옛날 청춘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예.
2: 그 당시에 제 아내는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1: 아.
2: 제가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1: 예. 아, 어떻게 해요?
2: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다.
1: 예.
2: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로 결혼을 해야 된다.
1: 예.
2: 그러나 지금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
1: 예.
2: 그렇잖아요, 그죠?
1: 예.
2: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세례 받게끔
4: 아,
2: 하고.
4: 예, 예.
1: 흔쾌히 그러면 승낙을 하셨어요, 저쪽에서?
2: 제가 무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 예. 예.
2: 예.
1: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예, 안 믿는 예. 사람하고 결혼할 예. 때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해서 결혼해도 왜 결혼식 끝나고 나면 나 교회 안 가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4: 아, 예, 예.
1: 근데 꾸준히 그러면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예, 예.
2: 열심히 다녔죠.
4: 아, 예, 예.
2: 그 열심히 다니는 것은 저보다 더 열심히 다니게
1: 아,
2: 됐죠.
1: 아,
4: 그럼 지금 권사님이신가요?
2: 지금 권사님이죠.
4: 권사님이실까요?
1: 아,
4: 그런데 공무원으로 잘 나가셨잖아요. 사무관까지 될 정도로.
1: 예, 예.
4: 그러다가 왜 갑자기 사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2: 다니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4: 예, 예, 예.
2: 뭐 그 당시만 해도 한 700명, 800명 되는 예, 예, 예. 그런
1: 네.
2: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믿음의 욕심이 생겨서
1: 네.
2: 제가 36세
1: 네.
2: 장로로 제가 도전을 합니다.
1: 예.
2: 그런데 장로로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남편의 어떤 믿음보다는 네. 여자의 표가 더 많잖아요.
1: 예예.
2: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아내 나이가 33살입니다.
1: 네.
2: 33살에 장로 부인이 되는
1: 아.
2: 그 엄청난 그 중책을 그렇게 맡게 되는 그런 내조 역할을
1: 예.
2: 믿음의 내조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1: 예.
2: 제가 사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제 동생이
1: 예.
2: 우리 집안에서 하던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1: 예.
2: 그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하는데
1: 예.
2: 위기감이 좀 왔어요.
1: 아.
2: 부도의 위기까지 왔는데 다른 채권단들이 바라볼 때에 회사는 괜찮는데
1: 예.
2: 경영적인 차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4: 예, 예, 예.
2: 형제들 중에서 경영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1: 예,
2: 라고
1: 예.
2: 해서 제가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1: 예.
2: 찾아왔어요. 서울까지. 그래서 이 회사를 형님이 맡은다면은
1: 예.
2: 우리가 살려주겠다고 그 정도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1: 예.
2: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4: 아.
2: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아내는 반대를 했죠. 그냥 공무원 생활을 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1: 예, 예.
2: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저는 또 동생도 살려야 되고
1: 예.
2: 또 거기 한번 도전도 한번 해보고 싶고
1: 예.
2: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조선소 사장으로 내려갑니다.
4: 예.
2: 여러 가지로 이제 경영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1: 네.
2: 축복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1: 네. 그러다 그냥 쭉 잘 나가셨나요? 아니면 정말 앗뜨거 하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2: 당연히 앗뜨거 하는 계기가 있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외국에도
1: 예.
2: 조선소를 또 지사를 두게끔 되고
1: 아.
2: 이 정도에 이제 하면서
4: 예, 예.
2: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분당에 아파트가 설립이 되고
1: 네.
2: 일산에 아파트가 이제 많이
1: 건설 붐이 일어날
2: 건설 붐이
1: 때.
2: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 예, 예.
2: 그렇게 붐이 일어나니까 이제 모래가 이제 모지래게 됩니다.
4: 예.
2: 뭐 물자가 모지래니까
1: 예, 예.
2: 바다 모래를 퍼가지고
4: 예, 예.
2: 정수해서 자재로 내 보냈는데
4: 예, 예.
2: 그 당시에 우리 텔레비에서
1: 예.
2: 무엇이 나오냐면은 아파트 벽면이
1: 예.
4: 소금
2: 소금기가 있다라고
1: 예, 예, 예.
2: 신문에 나기도
1: 맞아요,
2: 하고 방송에도
1: 예, 예.
2: 나기도 했어요.
1: 예.
2: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 아.
2: 딱 그 시절에 우리 회사에 당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 예.
2: 어떤 당근이었냐면은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1: 예.
2: 배 위에서 그대로 정수해가지고
1: 예.
2: 그 다음에 차에다가 실어서 나가면은 막바로 화물차에 실어서
4: 예.
2: 탑차에 실어가지고 공사 현장에 나가는
1: 예.
2: 이 시스템을 갖는 설계 도면을 가져와가지고 아, 우리가 이런 울산 앞바다에 모래 를 채취할 수 있는 재강권을 가졌으니까
1: 예.
2: 자 이거를 만들어주라
1: 라는 예, 예.
2: 선주회사가 났다 우리한테 당근으로 가지고 옵니다.
1: 예. 얘기로는 기가 막힌데요.
2: 기가 막혀.
1: 예, 예.
2: 그래서 그 설계를 일본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설계를 할 수 없어서 일본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왔고
1: 네.
2: 우리가 그 배를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1: 예,
2: 만들기
1: 예.
2: 시작합니다.
1: 예.
2: 그래서 한 85% 정도 만들었을 때
1: 예.
2: 선주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근데 그이들 그 배를 만들 때 조건이 뭐냐면은 리스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배를 만듭니다.
1: 네.
2: 그 당시에 리스 자금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라고 국가가 권장했을 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리스 자금을 받아서 공사비는 한 100억짜리 되는 공사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85%를 받은 상태에서 선주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1: 아이고.
2: 우리가 그 85%에 대한 보증을 계속 써가지고 돈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1: 네네.
2: 그거를 우리가 입보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지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예.
2: 아주 한 2년 정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1: 예.
2: 해결하지 못하고
1: 예.
2: 부도가 나는.
4: 그럼 당시 부도 금액이 어느 정도?
1: 액수가?
2: 중앙일보에.
1: 예.
4: 중앙일보에 났어요?
2: 예, 중앙일보에.
1: 중앙에 나오셨어요? 그럼
2: 나올 정도로.
4: 오, 예. 어마어마해.
1: 액수가 어마어마하셨네요, 지금.
2: 부도가 났습니다.
1: 아, 그러면.
4: 예. 수백억 막 났겠는데.
1: 그러니까, 그 충격은 말로 다 못.
2: 충격은 말할, 이런 말할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예. 그런 예. 시점에 제가 어느 날 은행에서 돈을 14억을 찾습니다. 한 달을 가지고 있을 돈입니다.
1: 네.
2: 14억을 찾아서 예. 제 아내한테 가서 원혼을 합니다. 여보, 이제 회사가 이거 좀 어려워질 것 같아. 같은데 이 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조선소 외국에 있는 조선소로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4: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2: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동생들이 아들 낳아가지고 목회 성운기도 하기 전에 제 아들한테 목회자가 되라고 성운기도를 시켰어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아들을 놓고 계속 목회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1: 네.
2: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둡고 더러운 일로 아들한테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지 않느냐.
1: 네.
2: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아들한테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도 손 한 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 근데 아내분이 대단하시네.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서 제가 또 회사를 마지막 운영하는데 자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 부도가 나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녀오셨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부도 나서 예. 다녀오셨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2: 당연히 갔다 왔죠.
1: 예.
2: 당연히 갔다 왔는데, 그리고 제 모토가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것이 제
1: 예.
2: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1: 예.
2: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교만함이
1: 예.
2: 너무 넘쳤다라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부도가 남으로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죽음이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시린 고개를 제가 가족들하고 일단 부도가 났으니까 내가 좀 피해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시린 고개를 올라다니면서 한두 분 정도 절벽으로 핸들을 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1: 예.
2: 브레이크가 겉브레이크에 잡아지고
1: 예.
2: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가지고
1: 예.
2: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보니까 서울에서 보성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못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나 보고 내가 또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제가 벗어납니다.
1: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나게
2: 예,
1: 하셨네요.
2: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네. 이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 중에서
1: 예.
2: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1: 예.
2: 장모님 뭐 하세요? 제가 부도 난 줄도 모르고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 한 통화가 제 생명을 살리는 전화였죠. 어떤 전화였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뜨레스 떼아서라는 영성훈련
1: 예, 예.
2: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제가 그 초청자가 돼서 제가 그곳에 뭐 죽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황운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 네.
2: 제가 하나님 주신 일로서 어떤
1: 네.
2: 일을 주시더라도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리라 생각하고
1: 네.
2: 제가 다시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 예.
2: 그런 과정 속에 저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허리가 이렇게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1: 아우.
2: 허리 디스크 수술을 칼로 수술을 합니다.
4: 아이고.
2: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4: 그럼 그렇게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구치소 들어간 거예요?
2: 그렇죠.
4: 그럼 뭐 어떻게 지내요?
2: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1: 네.
2: 퇴원하자마자 3일 만에 제가 구치소로 갑니다. 이제 구치소로 갈 때는 이제 디스크 수술했다는 그 진단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치료하면서 요양하는 방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그 방에는 전부 다 누워있어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그 디스크 수술을 하고 예, 예. 그곳에서 누워서 요양할 수 있도록.
1: 구치소 병동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러네.
2: 요양할 수 있는 와. 그런 또 축복을 주십니다.
1: 예, 그럼 거기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난 됐죠. 건가요?
2: 예, 예.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유리창에 예. 매년 오셔가지고 그냥 다른 이야기도 안 하십니다. 예.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1: 예.
2: 유리창에 손을 데려가지고 제 손하고 아버지 손하고 마주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를 이곳에 전도자로 보냈다 라고 하고 파송식을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1: 예.
2: 제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사용하던 성경 찬송가를 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성경 찬송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파송 예배해 주신 그 손 따뜻한 손길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한 제가 구치소에 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4: 예, 예, 예.
2: 막바로 용기를 얻어서 그 방 안에 있는 재소자들의 어떤 사항도 다 파악되지 않는
1: 예.
2: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찬양을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찬양인지 무슨지 모르지만은 뭔가가 감동이 오는 여운이 있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쳐다보더만은 그 다음에는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그 다음에는 찬송으로 입으로 하는
1: 예.
2: 그런 일들이 한 일주일 만에 있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1: 예.
2: 그분들하고 좀 더 좋은 관계가 되고 구지소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지소에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작성해주는 필경사.
1: 아, 그런 게.
2: 즉, 다시 말하면 법무사가 필요해요.
1: 아, 진짜요?
2: 그 안에서.
1: 예. 네.
2: 근데 보통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4: 그러니까 자기를 소명을 해야 되는데.
2: 그렇죠. 그것을 뜻을 표현해가지고.
4: 아, 맞아요.
2: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네. 없잖아요.
1: 예, 예.
2: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더라도. 예, 예. 그분들이 반성문을 쓰면서 저한테.
1: 검사를
2: 하면서 자기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예. 그럼 그 내용을 적어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듯이 예. 그냥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2: 예, 예.
1: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성문을 쓰게 되고 예. 항수 예수를 쓰게 되고 예.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3: 그 막 형량들이 막 다 줄었겠네. 막.
1: 그 중에 이제 어린 아이가 마약범으로 왔어요.
2: 예.
1: 근데 오자마자 계속 눈물을 애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지켜면서 아이니까 엄마하고 막 계속 울고 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제가, 좀 우리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들어오면 좋아하거든요.
2: 예.
1: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따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반성문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2: 아이의 마음으로요?
1: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구치소에는 재판하러 나가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2: 네.
1: 그날 재판 받는 사람 한 30명이면 30명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서가지고 있으면 30명이 줄줄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만약에 누구를 부르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2: 예.
1: 판결을 받고 갑니다.
2: 예.
1: 그리고 30명이 다 똑같은 그 판결을 다 압니다.
2: 아.
1: 아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일어납니다.
2: 예.
1: 일어나는데 재판 판사께서
2: 네.
1: 믿음을 가진 판사님이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네 반성문을 보고 알았다. 이제 네가 여기서 나가면은 그 애는 구치소로 오게 되는 것은 재범이기 때문에 구치소로 옵니다. 초범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냥 소년원으로
2: 예,
1: 가는 거예요.
2: 예.
1: 재범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왔기 때문에 너는 재범은 집행유예가 안 되거든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 반성문이 구구절절히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내용이 너무 강해가지고
2: 예.
1: 판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3: 아, 예,
1: 감동을
3: 예.
1: 받고 그것을

0: 우리 방에서만 그 내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이 나가지고 비둘기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1: 야.
0: 비둘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사연을 적어서 쪽지가 날라오면서
1: 예.
0: 또 다소 작은 냇물도 옵니다.
1: 예.
0: 요구르트 한 줄이 온다든지 사과 몇 개가 온다든지 감사해서 예. 그런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예.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또 반성문을 써줘가지고
1: 예.
0: 또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동에 있는 구지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를
1: 신뢰하게
0: 되고
2: 예, 예, 예.
0: 또 그렇게 저를 믿게 되고
1: 예.
0: 운동하러 나가면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선착순합니다. 그분들이 선착순을 해서 제가 나가면 줄줄이 줄을 섭니다. 그럼 한 20, 30분 운동하잖아요. 저는 운동 못합니다. 그분들 사연 듣고 쪽지 들고 가고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전도자로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 한 분이 꼭 있습니다.
1: 네.
0: 부산에서 그래도 칠성파 중에서 소도묵죽 한 명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1: 네.
0: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 윗방에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소리를 예배 소리도 다 듣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위에서 귀담아 들으면 다 듣습니다.
1: 예, 예.
0: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온갖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점차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나자 그러고
1: 예.
0: 그 만나서 보니까 어깨들이 형님 그러면서
1: 예, 예.
0: 그렇게 그분한테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 아.
0: 그 전도의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전방을 가는데 그 방으로 갑니다.
1: 아.
0: 그래 가서 그 친구하고 한 3개월을 살면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1: 야.
0: 그리고 제가 출소를 1년 하루를 있었는데
1: 예?
0: 출소하고 난 다음에도 예. 한 2,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1: 왜요? 네.
0: 그분들이 출소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또 편지가 와가지고 예. 제가 가기도 하고 이런 믿음 사후 관리하느라고
1: 예.
0: 그렇게 해버렸어요.
2: 근데 출소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0: 그렇죠. 아내가 선택했던 것은 어쨌든 회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다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금액 중에서 한 95%를 제가 해결해드렸습니다.
1: 네.
2: 어떤 뭐 부도난 그런 것들이요?
0: 그치, 부도난 사항들을 예. 95%를 해결해드렸고
2: 예, 예.
0: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는 요 상암동에 매형이 하는 교회에
2: 예.
0: 어린이집에 주방장으로 일을 하면서
2: 예, 예.
0: 한 방 안에 딸하고 아들하고 서히 그렇게 기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아들도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너무 참 암울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활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주방장 하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저한테 항상 용기를 주면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또 영성훈련 레스티아스를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면서 제가 거기서 기도 중에 제가 결심을 했던 것이 내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말로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막바로 제가 영업용 택시 자격증을 따고
1: 예.
0: 서울 시내 영업용 택시 드라이버가 됩니다.
2: 예.
0: 예. 그래서 그 영업용 택시를 1년 8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2: 예.
0: 하나님 왜 저를 이곳까지 보내게 하셨습니까? 그럼 보내신 뜻이 있다면은 영업용 택시 하면서
2: 네,
0: 하나님
2: 네.
0: 뜻이 제가 내가 나의 종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세 번만 길을 듣게 해주십시오.
2: 예, 예, 예.
0: 그러면 제가 택시를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세 번의 사인이 오게 됩니다. 그 세 번의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막바로 제가 택시 기사를 1년 8개월 만에 감두게 됩니다.
2: 예,
0: 자진해서.
2: 예, 예, 예.
0: 그래서 집에서 자진해서 감두고 있는데 제가 택시 인자 기사로서 노릇하면서도 레스테아스에서 그 간증하는 내용에
1: 예.
0: 제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 예.
2: 그런데 지금 그러다가 지금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0: 간증을 그렇게 하니까 또 간증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시키는 역사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2: 예, 예, 예.
0: 전혀 저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느 날 제 간증을 듣고 아, 저분이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직분을 주더라도 우리 회사가 괜찮겠구나.
2: 아, 예, 예.
0: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3개월을 기도를 했답니다.

0: 그를 수소문에서 파주 통일동산까지 데리러 오게끔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회사에 음양하는 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문화회관, 네.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호암마트 홀, 네. 영광홀 이런 모든 홀에 스피커를 달한 그 아주 예, 예. 엄청난 좋은
1: 회사네요.
0: 예, 스피커 회사에서 예. 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 저 그래서 그 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니까 제가 장님을 위해서 3개월을 기도했고 기도응답으로 장모님 오셨으니까 저한테 백지수표를 내놓는 겁니다. 받고 싶은 거 이야기하라고요. 저는 기도, 자기는 기도응답 받았으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들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저도 좀 기도 일주일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나오면서 그 회사 소개서를 가지고 집에 와서 딸한테 보여줬습니다. 제 딸이 그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은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이기 때문에 음량이 돼서 잘 알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제품을 보더만은 네.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아. 아빠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이 회사 들어가라고 안심하고 들어가라고. 예. 딸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후원을 해줘가지고 예.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1: 예.
0: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사항들이 이제 저한테 부딪히는데 저도 기도를 일주일 정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제 나름대로 이런 타겟을 정합니다. 예. 그 당시에 주한장로교회가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예. 신축 현장을 만들어 놓고 기공예배를 드리고
1: 예.
0: 땅을 파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1: 네.
0: 그 시점에 저는 또 나름대로 저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한장로교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2: 아, 예, 예.
0: 정표를 주십시오라고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한장로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음양을 뭐 할 좀 소개를 할 수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1: 그렇죠.
0: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이야기했던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예, 이거만 예.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만나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음양을 잘 아는 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1: 예, 예.
0: 저는 그분들이 다가올 때마다 도망을 가요.
2: 질문에 답할 수
0: 질문에 답을 예, 할 수 없으니까.
1: 예.
0: 이런 문제가 된 거 저도 답답해지면 그분들도 답답한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0: 오기는 오는데 그리고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술의 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는 그 정도의 크기에 좋은 제품이라는 소리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그 제품이 탐이 나기는 나는데
1: 예.
0: 이 담당자가 오가지고 도망만 가니까 애타는 그런 가정 속에 제가 7개월을 거기에서 1주 아니면 2주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1: 예.
0: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1: 예.
0: 그 현장의 본부장이 영업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동태를 파악하게끔 거기에 있는 여직원한테 동태 리스트를 적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셨다. 앉으셨다. 차 한 잔 마신다. 참 오셨다, 기도한다, 앉으셨다, 차 한잔 마셨다, 좀 앉아 계신다, 그리고 나가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 현장을 뺑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신다.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가신다.
1: 예.
0: 전부 다 제 동생 이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는, 아, 본부장이 나오신다. 이분은 본부장님을 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1: 아.
0: 그 현장에 있는 여직원이
1: 예.
0: 제가 어느 날 간증했을 때 그
1: 예.
0: 여직원이 간증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1: 아.
0: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여직원이 저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속말로 이야기합니다. 장모님, 저 장모님 압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모님 언제 어느 자리에서 간증하는 거 제가 듣고 우리 가정이 장모님 간증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1: 아.
0: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0: 이 후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럽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1: 예.
0: 그러고 난 다음에 한 7개월, 만 7개월 되는 해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계약하러 오라고. 여직원이.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와가지고 본부장을 만나고 직원들을 안 만나고 하느냐. 두 번째.
1: 예.
0: 왜 교회를 짓는데 계속 돌고 다니느냐. 세 번째, 우리가 정해주는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왜 뺑뺑 돌았느냐. 여리고성, 그죠? 땅밟기 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롭게 교회 진행이 되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그런 줄 알고 그 믿음 보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몇억짜리를 제가 계약을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들고 가니까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이 들어와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 다음날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음량으로 쉽게 말하면 이름 있게 됩니다.
1: 예, 지금 얘기 들으면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으셨을 텐데 우리 제이플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살짝 엿봤거든요. 예, 함께 예. 보시겠습니다.
2: 예.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축사무소 제이플. 예수로 가득 찬 회사란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공간을 만들겠다는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음향, 조명까지 교회 건축의 모든 것을 담당하며 예배당의 목회 철학을 담아내는 특별한 회사인데요.
3: 제이플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존중을 해준다는 게 느껴져서 참 좋고요.
4: 회장님이 항상 선교적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해 나가시려고 많이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많이 봐왔고요. 그런 열정들이 늘 헌신적인 기도로 디자인 연구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닮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5: 지금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2: 교회를 통해 예배 공동체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은 물론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는 권혜진 회장. 제이프를 통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6: 국내 교회에 또 한 30년, 40년 된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현장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제이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필요가 대두가 되면 그런 선교지를 돕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군선교, 예, 오래된 그 군인교회들이 지금 중국에 한 거의 천여 개가 되는데 제이플이 같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지금 돕고 그렇게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7: 장로님 앞으로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지 나눠주시죠.
0: 예, 예배로서 기도로서 사역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건사무분들이거든요. 예, 예, 예. 그 건사무가 활성화돼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건축 문화가 좀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기도의 제목 2번은 저 제이플입니다. 네. 제이플 회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희들이 나아가면서 요즘은 교회가 춥고 그 다음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 확장을 좀 해야 되고 이는 정축과 리모델링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요즘은 신축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 제이플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건축 설계사가 대표이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시공 전문가가 모여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축 리모델링 하는데 좋은 회사를 만나기가 또 굉장히 힘듭니다. 전문 회사를. 근데 저희 회사는 이런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정축 리모델링을 통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교회의 축복이 하나의 변화의 축복으로 부흥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희들이 그렇게 제이플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찬양 요새 즐겨 부르세요?
0: 복음성 중에서는 아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라든지 예. 그 다음에 나의 등 뒤에서 예.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밀어주신 하나님이 예. 그 느낌을 항상 예. 어깨에 예. 밀고 예. 그거 느끼고 다니고 있거든요.
1: 예. 그럼 오늘 그 찬양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우리 회장님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7: 예. 한결같은 공통점인데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쓰실 때 꼭 예. 연단의 과정은 누구나 다 필수 과정이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젊었을 때 빨리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네. 그냥 그냥 믿음 합격하고 통과되어지면 예. 그때부터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기쁨되어 살려고 힘쓰셨기에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 건축 사역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선교지 교회가 예. 우리 그 장로님 사업장 그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가 오늘 예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교회라는 곳을 보면서 돈을 이렇게 갖다 써도 돼 했는데 아마 회장님께 맡기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돈도 절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분명히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예. 오늘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0: 빅스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설향, 금실, 킹스베리.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바로 널리 알려진 딸기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어떤 건 가장 달콤하거나 향이 진하고 어떤 건 크기가 크거나 단단해서 보관이 쉽죠. 모양과 향이 다르고 크기와 식감도 제각각이지만요. 한입 베어물면 모두 새콤달콤한 맛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배려, 양보, 정성, 미안함. 단어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된 마음이겠죠. 사랑은 꼭 사랑해라는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먼저 양보하는 행동으로, 정성껏 준비한 작은 마음으로,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전해지기도 하죠. 이름은 달라도 맛은 같은 딸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도 여러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잘 익어가고 있을 거예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드뷔스의 작은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조각배, 에마누엘 파우 데 플루트, 안나쿠 마리코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품종은 달라도 딸기는 딸기인 것처럼 사랑도 어떤 이름으로 오든 결국 같은 곳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배려일 수도 있고요. 또 먼저 용기 내어 건네는 미안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죠.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이름의 마음을 건네든 그 안의 진심은 분명히 전해질 겁니다. 일요일 아침 가까운 분께 작은 마음 하나 슬며시 건네보시는 어떨까 싶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이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보내드렸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어떤 분이 빈과 비엔나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같은 도시예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어를 사용하잖아요. 독일어, 그러니까 원어. 자기네들 말로는 위인이고요. 비엔나는 영어로 된 빈의 명칭이죠. 거의 모든 세계의 도시들이, 특히 유럽의 이런 주요 도시들은 영어의 단어가 함께 있어요. 마치 베니스,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도시 베네치아를 베니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그 나라 원어로 그 도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힘이 되어줄게 님이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두 달 전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호수로 이어지는 천변을 따라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왔습니다. 흐드러진 야생화와 한껏 푸르른 나무들에 부는 산들바람까지 더 이상의 힐링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우님이 멋진 음악까지 곁들여주니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 동네 어딘가요? 너무 좋은데요. 호수로 이어지는 천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쭉 타고 나오는데, 이야, 야생화와 또 푸른 나무들까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음악 들으시면서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 기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 미오 바비노 까로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오 노래 그리고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푸치니 오페라 자니스키키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의 노래, 그리고 안토니오 파파노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감상했습니다. 초록색 웃음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공원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일요일 공원 풍경인 운동하는 사람들과 여유롭게 돗자리 위에서 쉬는 모습이 음악과 잘 어울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공원에는 그렇게 한가로이 쉬고 운동하고 하는 분들이 그 정취를 더해주죠. 저는 예전에 오스트리아 살 때는, 비엔나 살 때는 이런 시간을 종종 가졌었는데 요새는 그런 시간을 못 가져서 참 아쉽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맘먹고 일요일에 편안한 그런 공원에서 쉼을 한번 좀 가져봐야겠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겨울밤은 길어요. TV를 보다가 책을 보다가 그래도 밤 10시가 되지 않아서 팔을 썰어요.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를 들으면 백색 소음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이게 왜 이런 걸까 한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소리의 근원은 유년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잠이 어설프게 깨어서 귀가 열려 있을 때 부엌에서 나던 칼 도마 소리가 이 소리였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 엄마가 아침 밥상을 차린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잠결에 들리던 이 소리는 긴 밤이 지나고 모두가 무사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시그널 같은 소리였어요. 경쾌하기도 했고 싱그럽기도 했던 아침의 왈츠 같은 추억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직도 이 소리가 내 몸속에 남아있어서 이 소리를 들으면 나의 기억도 꿈틀꿈틀 유년의 추억으로 기억하는 거구나. 애면글면 살아가던 엄마의 부엌과 부뚜막과 가마솥과 함께 이렇게 추억은 징글징글하고 애처롭고 다정하기도 해요.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별 해는 밤처럼 파 써는 밤.

빌 더글라스의 바순 연주로 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진태의 책 하염없이 무엇을 해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날 때 부엌에서 들려오던 소리들 기억하시나요? 칼 도마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낮게 들리는 엄마의 콧노래. 그 소리들이 긴 밤이 지나고 모두가 무사한 아침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는 그 저자의 표현이 참 마음에 남네요. 어떤 소리는 그 자체로 안전함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 그게 칼도마 소리였든 낮잠들 무렵에 거실에서 들리던 텔레비전 소리였든 아니면 도란도란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는 목소리였든 지금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거기에 내가 가장 안심했던 기억이 담겨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잠시 귀를 열어보시겠어요? 자, 9897번님 사연입니다. 이사와서 매일 아침 산을 보면서 강아지 산책을 하는데 예전엔 몰랐던 고요함과 포근한 풍경으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못 느꼈던 시원한 바람도 그 기분에 한 몫을 합니다. 새로 알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즐겁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로 인해 남은 인생도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힘을 받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우리 9897번님은요.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사시면 하루하루가 다 선물일 것 같습니다. 저도 보내주신 사연 읽으면서 많은 또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힘도 얻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스캇 조플린의 The Entertainer 보내드릴게요.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스캇 조플린의 The Entertainer 보내드렸습니다.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영화 스팅에서 사용된 음악이죠. 5915번님 사연입니다. 35년 전 90년대 초반 3년을 빈에서 살았던 저로서는 빈의 노래가 반갑고 정겹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슈타츠오퍼, 폴크스오퍼 음악인 묘지, 베토벤 하우스 등 옛 추억을 떠올려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손선홍이라고 이름까지 밝혀주셨는데 90년대 초반에 살았으면 딱 제가 비엔나에 갔었던, 처음 갔었던 그 시기네요. 제가 1989년에 처음 비엔나에 가서 90년도부터 학교를 다녔는데요. 야, 그럼 저랑 같은 시기에 비엔나에 계셨었네요. 워낙 작은 도시라, 그리고 그 시내, 그 일구라고 불리는 그 시내, 워낙 조그만해서 다녀보면 온갖 사람 다 마주치잖아요. 아마 오다 가다가 여러분 마주쳤을 것 같습니다. 35년 후에 우리가 라디오 DJ와 청취자로 이렇게 있네요. 아, 참 저도 이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인데요. 이 전국 감상 위날 리더 들으면서 얼마나 하루하루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프리츠 분달리시의 위날 리더 앨범 중에서 다섯 번째 곡 함께 듣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드라우센 인 지베링이라는 곡인데요. 우리말로는 지베링의 야외에서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지베링은요, 아마 이 손선홍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빈 북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죠. 예전부터 이 포도밭과 와인 선술집, 허이리게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정말 많이 갔었어요. 빈 시민들은 주말이면은 이곳을 찾아서 와인도 마시고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위너 리더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다섯 번째 트랙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드라우센 인 지베링 보내드렸습니다. 아 프리츠 분달리시 테너 음성이었는데요. 처음 가사 시작하자마자 아 하고 탄식이 나오네요. 드라우센 인 지베링 하고 나오는데부터 다음에 빈에 가면 꼭 지베링에 가서 와인 한 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734번님 사연입니다. 늘 바쁘게 살아오면서 나를 돌보지 못해 갑상선에 암이 생긴 줄도 모르다가 그래도 빨리 발견돼서 이번 후에 수술, 전이된 곳도 없어서 깨끗하게 한쪽 절개만 하고 회복 중입니다. 병실에서 위안받으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처음에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면은 주변에 막 편찮으신 분들 많아도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칠 거라고는 생각을 다들 못하죠. 다들 그러다가 나에게 닥치는 건데요.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검사도 자주 하시면서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도 수술 잘 받으셨다니까 다행이고 깨끗하게 완치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듣겠습니다. 줄리안 브렘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사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줄리안 브렘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부드러운 음성인데요. 일 말의 깔모 델라 세라, 고요한 저녁의 바다 함께 듣죠.

일말의 칼모델라 세라, 고요한 저녁의 바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로만 홉슈테터의 현악 사중주의 부장조 세레나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듣습니다. 칼 뮌히거가 주연하는 슈투트가르트 감모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문효치시 이한삼곡 사랑여 어디든 가서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Imagine the triumphant procession.

세르게이 프로코피프의 피터와 늑대 가운데 동물원으로 가는 행진 보내드렸습니다.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7110번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인생 첫 외손자가 조리원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좀 늦었지만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야, 인생 첫 외손주 얼마나 이쁠까요? 내 딸도 이쁘고 이렇게 이쁜 손주를 안겨준 딸도 대견하고 또그 손주도 얼마나 신기하고 이쁠까요? 아마 앞으로 계속 계속 행복한 나날들이 될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하이니시 베르너의 들장미 하이덴 노르슬라인 함께 듣겠습니다.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하이니시 베르너의 들장미, 하이든 골슬라인 보내드렸습니다. 비인 소년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수소라는 닉네임 쓰신 분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13년째 혼자 두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23살. 제 딸이 제 가방에 편지를 써서 넣어줬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4학년이라 취업의 쓴맛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까지 챙기는 마음이 감사해요. 이 방송 딸이 듣고 있을 텐데 고맙다는 인사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혼자서 두 딸 키우시면서 참 힘들었을 텐데 딸은 얼마 그 엄마가 고맙고 애틋하고 그러겠어요. 진심을 또 담아서 이렇게 엄마에게 편지로 전한 딸 참 대견하네요. 네, 이 방송을 꼭 듣고 엄마와 딸 서로 간의 사랑을 재차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응원 보탭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문호 147,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여섯 번째 곡,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리겠습니다. 데이빗 윌콕스가 주연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스 그리고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박작번호 147 가운데 여섯 번째 곡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데이비드 윌콕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5169번님 사연인데요. 얼마 전 읽어주신 발췌를 듣다가 저 역시 그런 상황에 자연스럽게 우산을 상대적으로 기울여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길 가다 운동화 끈이 풀린 걸 봤을 때나 등에 진 가방이 열려있을 때도 상대에게 일러주거든요.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고마워하는데 젊은 사람의 반응은 다를 때가 있어서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세상이 많이 각박해져서 요즘은 그냥 나에 대한 관심조차도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도 참 서글픈 이야기예요. 어쨌든 호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서로 조심해야죠. 정말 꼭 일러줘야 될 것은 조심스럽게 일러주고 몸에 손대거나 이러지 않고 예의 바르게 잘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어진 곡은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듣겠습니다.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시베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보내드렸습니다.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핀란드에 처음 갔을 때 이 핀란디아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또 시베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떠올리면서 여행했는데 이곳에서 그런 음악이 나왔겠구나 하는 그런 자연이었어요. 참 멋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듣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음성이 아닌 악기로 듣겠습니다. 가장 사람의 음성을 닮은 악기죠. 체형도 사람의 체형을 닮은 악기. 첼로 듣겠습니다. 미샤 마이스케 첼로 그리고 바벨 길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들었습니다. 미셸 마이스케 첼로, 파벨 길리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시엘로님 사연인데요. 인생도 여행도 계획대로 안 되지만 사소한 장애물을 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새로운 에너지도 생기니까요. 라고 보내오셨네요. 맞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정말 큰 기쁨, 큰 행복, 아니면 큰 시련 이런 것보다 작은 장애물 하나 넘고 뿌듯하고 또 작은 행복, 소소한 것들에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도 얻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가운데 6월 벤노레 바카롤 듣겠습니다.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음곡 4개 가운데 6월 뱃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세자레 안드레아 빅시오의 바람에 붙이는 노래 듣겠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자레 안드레아 빅시오의 La mia canzone al vento, 바람에 붙이는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발트 토이펠의 The Skater's Waltz 보내드립니다. 더글라스 갬리가 주연한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옷의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희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제는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시대와 제사입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6강 삼시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시대에 나오면서 또 우리는 제사와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천국행을 가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우리 에덴 동산 낙원에 불순종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 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에게 첫 한 가지 주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주신 거, 그것은 자식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너희들은 이걸 봐라. 아비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너희가 안다면은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을 텐데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식을 줍니다. 그게 아담에게 주신 자식,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세 자녀를 주셔요. 아니, 한 자녀 주셔도 되고 두 자녀 주셔도 되고 그런데 다섯 자녀 주셔도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일단 아담을 통해서 세 자녀를 주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요. 3단계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 가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셋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여기서 딱 발견한 게 성경을 볼 때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딱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얘기라고. 아, 여기에 무엇인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발견한 게 아, 가인을 통해서 율법을 얘기하시는구나. 아벨을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시는구나. 셋을 통해서 성령 환란 재림의 시대를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3시대, 율법의 시대, 복음의 시대, 재림 환란의 시대를 하나님은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육의 사람. 그래서 대장장, 작살, 창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땅의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땅의 일.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은 들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사람.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 율법을 천국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법은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육체가 죽은 후에는 법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태어나면은 미국의 법을 적용을 받고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의 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 있느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먼저 주신 것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내가 손으로 하는 일, 내가 발로 하는 일, 내가 머리로 하는 일, 내 육체가 움직여져서 하는 것들, 그걸 가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나를 가르쳐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분명히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너희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자꾸 영을 죽이려고 그래요. 복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역할로 태어난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생기 분뇨, 걸음더미에서 유래가 되죠. 양치는 자예요. 여러분, 복음이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새로 세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어야 돼요. 왜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신앙 고백이 아니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우리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야지 대신 오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만 있었다면은 이스라엘이란 땅 위에는 다른 나라에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영향은 선민이라 인정한 이스라엘에게 주고, 얘들아, 이제 너희들에게 육체를 주니까 너희들만 내 자녀인 줄 알지? 아니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나는 온 인류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는 자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나빠서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네가 죄만 먹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 그 생명나무 줄 거야. 근데 우리는 죄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죽음을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먼저 선민된 이스라엘 내 형제들이 그 예수를 죽이는구나. 이스라엘이 이거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은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정된 프로그램 속에 살되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을 품고 선택을 하느냐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주여주여 해놓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를 버려놓고 다른 것을 내가 좋은 걸 선택을 한다면은 천국을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왜 쉽으냐? 내 걸 내려놓고 아버지 것으로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으면은 나는 구원이 쉽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육체에 필요한 것에만 예수를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즈음에 결국은 열두 제자마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를 다 배신해버립니다. 육체의 법은요, 복음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가 대신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셋입니다. 대신 놓은 거예요.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그래서 그분을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을 세우시고 이 땅을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병무치고 귀신 내치는 거지 사람들을 구원시켰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내 목적은 목사 되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작정을 했는데 왜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고 귀신을 내치고 병을 고치는데 왜 나는 허전한가? 나는 뭔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늘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성경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물섬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세상의 7천년 역사의 흐름도 성경에 다 있어요. 아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저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점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세 분, 성삼위 하나님 세 분 삼시대가 신약에 와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은 또 함과 야벳과 셈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내요. 함은 검다, 야벳은 확장, 셈은 높은 지위 왕권이라죠. 우린 셈족이에요. 마지막 왕권 성도로서 이 땅을 말씀으로 마무리할 자들이에요. 법이 생성해서 움직여지는 시대가 함의 시대고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는 시대가 야벳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이 장성한 거예요. 왜?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셈의 족속 우리는 세심해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시대를 율법과 복음과 환란 재림을 하나님은 함과 야벳과 셈을 통해서 또 넣어놓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그런 방법으로 넣어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해서 가라면 가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삭은 자기의 뜻을 내미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우물을 파는 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야곱은요, 돌아오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환란 재림의 시대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왜 왕권 성도가 될 수 있냐면은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여기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이 능력을 받아야만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단 마귀예요. 우리가 가는 복음의 발걸음을 다 막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탁 잡아버려요. 그럼 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뱀이에요. 감춰진 세상의 끄트머리를 딱 잡았을 때 그 세상의 끄트머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팡이, 길을 안내하는 지팡이로 만들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왕권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준수한 모습을 또 보여주셔요. 그래서 위의 영을 준수한 거예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또 보여주시고 그 무한한 사랑이 솔로몬을 통해서 화평, 평화를 또 보여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3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러했고 사울의 시대는 이러했고 가인과 아벨과 셋의 시대는 이러한 것을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과 환난 재림을 딱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시대를 우리의 눈에 창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새 창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지? 아, 이것은 내 것이구나. 나의 육체를 바꿔야지. 아, 이것은 복음에 관한 것이구나. 아, 내 영을 정결케 하고 바꿔야지. 아, 이거는 환난 재미구나. 마지막 때 내가 세상을 지배할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야곱처럼, 나는 솔로몬처럼, 나는 새처럼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받아 이 길을 이기고 나가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선물 주신 것은 일반적 성령이 아닙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 이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받았다 병고치고 귀신 내쫓고, 여러분 그건 열매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열매는 아홉 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무슨 성령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것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가 나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와야 돼요. 아, 이거였구나. 깨달음. 그게 와야 돼요. 깨닫고 났더니 아, 나 좀 더 참아야 돼. 다윗처럼 참아야 돼. 이삭처럼 참아야 돼. 아, 이때는 이래야 돼. 이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3시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전체에다가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의도를 집어넣습니다. 자, 3시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 딱 말씀하셔요. 율법의 제사와 복음의 제사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참 의아했어요. 가인의 제사는 농사를 지어서 드린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쳐서 양을 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목자들의 예배는 받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써서 드린 걸 안 받는 건가?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거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성령을 받고 깨달은 것은 아, 우리가 교회 가서 내 남편, 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녀 여러분 다 육신의 농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영적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피, 양의 피.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감춰진 그 피의 비밀로 가지고 하나님 이러셨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러한 자로서 나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예배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로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굉장히 준수한 자였어요. 오죽하면은 왕자들과 신하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 예배에 초청을 받아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도니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은 핫깃 엄마한테서 태어났어요. 핫깃은 무슨 얘기냐면 축제라는 뜻이에요. 아도니아는 축제 때 태어난 아들. 우리말로 지금 얘기하면 은혜시대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도니아 예배를 안 받아요. 왜냐? 아도니아가 예배 드린 장소가 있어요. 그 아도니아가 예배 드린 장소가 에네로겔이에요. 거기는 표백자였어요. 겉만 표백했다는 거예요. 속까지 변질됐, 그러니까 다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소알렛이라는 뜻은 살금살금 왔다 뱀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세상 것을 가지고 겉으로 근엄하게 표정하서 하나님의 제자인 양, 사도인 양 그렇게 겉에 멋있게 제사드리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여러분, 북한에서는 그 힘들 때 어디 숨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영화도 보고 가지각색을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환경이 바뀌면은 멈춰버려요. 왜 그럴까요? 표백자의 샘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에누로겔 근처에서 뱀에요로 내 심령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뱀을 들여다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심령, 내가 판단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피로, 복음으로, 양의 피로 드리는 거, 이것을 예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왕으로 선택받았느냐? 밧세바 엄마로부터 태어났어요. 그 뭐냐? 여러분 교회 가서요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멘,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나 약속합니다, 언약을 맺어야 돼요. 밧세바라는 뜻은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 뜻이에요.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교회면서 신부,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늘 약속을 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신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온 자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솔로몬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구나.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사도, 분하야, 나단, 밧세바, 솔로몬 다섯 명 사랑 가지고 다윗의 뒤를 이어받는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예배 하나 성공해서 누구를 잘 뒀습니까? 어머니를 잘 뒀어요. 가르치는 자를 잘 뒀어요. 그의 모티브를 잘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아무도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사도 공의로서 분하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단 양심, 다윗에게 나타난 야단이 솔로몬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단이란 뜻은 하나님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 양심을 가지고 비록 적은 무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은 누구에게 왔느냐?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제사는요, 나를 죽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셔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우린 예배라고 합니다. 왜요? 영의 입맞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셋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셋을 통하여 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도 시작에 족보요, 신약의 마태복음 첫 장부터 족보입니다. 왜 족보를 넣어놨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그 부모의 피를 이어받아요. 절대 피를 이어받지 않으면 자녀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피는 어디에 있어요? 보혜사 성령 진리 안에 있어요. 감추어진 뜻 안에 있어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삼시대와 제사를 다시 한번 봤듯이 요 뜻을 가지고 발견해서 그 뜻 가운데 언약을 맺어 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또 천국 가는 데에 또 다른 재료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날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250주년 독립기념일 온 미국이 이 성대한 축제와 행진으로 떠들썩합니다. 이번 주말 250주년을 맞아 엄청난 폭죽이 터진다고 하죠. 그 화려한 불빛을 올려다보며 누군가는 환호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저 묵묵히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립니다. 거리마다 성조기가 나부끼고 방송에서는 자유와 독립을 노래하는 음악들이 흘러나오는 이 계절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진짜 독립이란 무엇일까요? 세탁소 문을 열기 위해 새벽 5시 반에 어김없이 집을 나서시는 분들도 계시고 욱신거리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식당 주방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연휴라고 해서 쉴 수 없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인데요. 남들이 불꽃놀이를 보러 갈 때 누구는 그로서리 카운터를 지키고 네일 가게에서는 또 누군가의 손끝을 다듬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이 기념하는 자유는 더 이상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메어야 할 분께 온전히 우리의 자유를 드리는 그런 자유죠. 일터에 메어 있는 것 같은 그 새벽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시는 그분의 품 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찬양한 곡 나눕니다. 예람 50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라모십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들은 예수 이름 높이세였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 연휴의 길목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한자락의 바람을 선물할 영적인 서재를 열어봅니다. 오늘 제가 고심 끝에 꺼내든 책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으로 번역해 주었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의 대표작인 한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짚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화려하고 짜릿한 체험형 관광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수련회나 집회 같은 특별한 이벤트 속에서는 뜨거워졌다가 우리의 일터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세상의 법칙에 무릎 꿇는 관광객의 영성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제자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뜻합니다. 히브리의 순례자들이 매년 절기마다 가파른 예루살렘 언덕을 걸어 올라가며 시편의 노래를 한 곡 한 곡 불렀던 것처럼 우리 이민의 땅에서 보낸 우리의 30년 혹은 40년 세월은 표류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온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의 자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고 가는 방종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평생토록 신뢰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순례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본향을 향해 가장 아름답게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순례자입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주의보 100도를 넘는 정말 대단한 날씨였는데요. 이 무더운 7월의 한복판에서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육신이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특히 뉴욕,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이 미 동부의 여름 냉방비와 가스비 또 유틸리티 폭등으로 가계부를 보실 때마다 참 한숨이 나오신다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오늘 작지만 내 삶의 찬양에서 유용한 정보를 하나 전해드리면 가동 중인 에어컨에 실외기 위에 돗자리나 얇은 가림막 하나만 얹어두셔도 실외기 온도가 내려가면서 에어컨 효율이 최대 10% 이상 올라가고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에어컨에 있는 SAVE, 이 세이브 버튼, 한국말로는 절전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놓기만 해도 이번 여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시원한 건 그대로인데 요금은 반만 나오니 그 여윳돈으로 수박을 몇 통 사서 온 가족이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드시면 이 여름이 더 여유롭고 행복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한번 집에 있는 에어컨에 세이브 버튼이 있는지 한번 쓱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미국에 이민 온 지 벌써 20여 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 되셨어요? 미국에 처음 발을 내딛던 날 기억나시나요? 우리 몸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아이들의 고사리 같던 손을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청춘을 쏟아부었고 기도의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훌쩍 자라 어른이 된 아이들, 미국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죠. 독립기념일 연휴라고 친구들과 파티하러 바삐 떠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닫힌 방문을 응시하던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어쩌면 서운함과 때로는 소외감마저 찾아들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왔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빚어내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한 걸음 조금은 더 물러설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만큼 희생했는데 어떻게 이런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억울함 대신 너를 이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 나는 너를 믿고 너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어렵지만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핸드폰을 들어 혹시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대신 가벼운 이모티콘과 함께 짤막한 한마디 문자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Happy July 4th. So proud of you. And always praying for you. 이런 문자 한 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요?

미술기법 중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어서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완성해내는 점묘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캔버스 바로 앞에서 바라보면 도무지 뭘 그렸는지 알 수가 없는 무의미하고 거친 점들의 나열처럼 보이죠. 어쩌면 이 낯선 미국 땅에서 보냈던 우리들의 수많은 날들도 그저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하고 고단한 눈물의 점들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점을 찍었고 때로는 불통과 억울함과 육체의 쇠함이라는 아픈 점들도 찍어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뒤로 물러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피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눈물로 찍어왔던 그 보잘것없던 매일매일의 점들이 모여 실상은 하늘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은혜의 풍경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50년 전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될 때 그 안에 적힌 56개의 서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녀린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거친 손으로 일터 위에 써내려간 여러분들의 순종의 발자취들. 오늘 부디 그 서러운 억울함과 내일의 무거운 경제적 염려들을 주님의 평안한 품에 맡겨두시고 평안한 단잠에 드시길 기원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의 영원한 요새이신 주님이 가장 환한 미소로 여러분보다 먼저 늘 앞서가실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도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샬롬.

0: 열정.
1: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Song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0: 제 27장
1: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문이며 그 받침 수문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문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문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휘마간 증국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0: 제 28장
1: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받이 두를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짜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틀을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흰색 실과 가늘게 본 패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곳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복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본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어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보다 두 어깨 바디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애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애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애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0: 제29장
1: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떠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네 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지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니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방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2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0: 제 30장.
1: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무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상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파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소합향과 나간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들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람들이 AI 시대에 쉬지 않고 3년간 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계직업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 직업 뭐예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질문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 절대 하지 마십시오. 3년간 했으면 됐지 그 질문. 그럼 저는 멀쩡할까요 AI 시대에? 아 저는 60살 넘었으니까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AI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시작! 플러스 휴먼. 그 다음에 AI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무슨 휴먼? 시작! 그냥 휴먼. 플러스 휴먼의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지가 예약한 데 지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약해놓고 나서 가기로 해놓고 나서 되게 귀찮아요. 근데 사실 저는 살면서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작은 터닝포인트가 있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귀찮은데 불구하고 내가 여기 오기로 했으니까 와야지.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강의를 듣는 동안 신기하지. 강의하는 사람 소리가 안 들리고 누구 소리가 들려요? 자기 소리가 들려요. 맞아.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할 걸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나이 20살 넘으면 남의 말을 그렇게 안 듣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는다는 건 사실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 듣는 거? 자기 말 듣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신의 소리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새 AI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죠. 근데 AI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 중에서 첫 번째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AI 시대에 쉬지 않고 3년간 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제 직업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 직업 뭐예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살아남는 직업 있으면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들. 아 진짜 살아남는 직업이 뭐예요? 이 얘기를 진짜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아남는 직업 뭔지 여러분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걸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저는 멀쩡할까요? AI 시대에? 아 저는 난 60살 넘었으니까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챗GPT한테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자기 개발에 대해서 미리 다 물어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다 물어봅니다. 위로도 챗GPT한테, 그죠? AI한테 물어봐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도 다 받아요. 그러면 AI한테 다 했어. 위로도 받고 동기부여도 받고 다 했어. 그럼 제 강의를 들으러 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대1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회계하는 사람, 무슨 리서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자료를 AI가 훨씬 더 잘 찾아. 그리고 자료 정리도 AI가 훨씬 더 잘해. 그래서 1대1로 눈앞에 대놓고 사라지는 직업이 있느냐면 지 직업이 없어지는지도 몰랐는데 뭐가 없어져요? 이미 욕구가 다 해소돼서 나를 찾지 않는 직업도 무수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갈 테니까 잘 생각해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자, AI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술일까요? 아니면 문명일까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또 물어볼까요? 그러면 전기는 문명이었을까요? 기술이었을까요? 전기. 전기는 문명이에요? 아니면 기술이에요? 자, 여러분 봐요. 전기는 정확히 문명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전기가 생기기 전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았어요? 태양의 리듬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밤, 낮, 밤, 낮. 맞죠? 그래서 낮에는 나가서 일해. 밤에는 들어와서 자. 그랬는데 뭐가 생겼어? 전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이 낮으로 변했죠. 낮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동력이 바뀌었죠. 동력이 바뀌니까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공장을 만들었고 기업이 생겼고 기업이 생기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재가 필요했고 우리는 농업을 포기하고 다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몰려들어서 이렇게 전 인류는 취업시대를 약 140년간 살았습니다. 농경시대가 아니고 취업의 시대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 70년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사는 방식, 일하는 방식, 돈 버는 방식 이 모든 방식이 전기 문명 이후에 어때요? 싹 다 바뀌었죠. 우리가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인간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전기는 기술이에요? 문명이에요? 운명이에요. 자, 그럼 AI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될까요? 운명이 될까요?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살펴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살만해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어떤 놈들이 AI는 왜 만들어갖고? 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전 진짜 그런 생각 했거든요. 냉장고면 세탁기며 에어컨이며 다 불편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이 도대체 누가 AI 왜 만든 거야? 이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따라가기도 너무 버겁고, 어? 이거 문명이라니까 뒤처질 것 같고, 어때? 직업이 막 다 바뀌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아니 좀 편안하게 살다 가고 싶은데 이걸 누가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봐봐요.

밖으로 꺼내놓은 건 세상에 남겨둘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왜 딱 보면 아는 거 있죠. 아 이건 수술 가능해. 아 이건 수술 못해. 이건 내가 손대면 갈 수 있어. 아 이건 연구하면 이 정도 쌓을 수 있어. 이렇게 안목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절대로 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떠냐 하면 늘 죽고 리셋되는 지능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인류는 왜 수천 년간 왜 이렇게 쌓아놓고 사라지고 쌓아놓고 사라지는 거에 당하고 살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야, 싹 모아. 그래서 인간의 뇌처럼 생긴 기계에다가 인간 수십억 명의 지능을 그가 아는 모든 지식을 때려 넣어. 그래갖고 한 기계에다가 다 갖다 넣으면 어떻게 해? 전기처럼 꼽아 쓰자. 대박. 여러분. AI를 만든 사람들이 AI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전기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비슷한 경험 한번 한 거 기억나세요? 이 경험 했어요. 언제냐면 자 봐봐요. 택시기사는 두 가지 그 전문성이 있어야 택시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뭘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택시기사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운전 잘해야 되죠. 그죠? 당연해요. 근데 옛날이에요. 지금 아니고 옛날에 택시기사분들은 또 하나를 잘해야 돼. 뭘 해야지 택시를 몰 수 있죠? 그렇지. 어우,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인데. 길을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야 대전 골목길까지 다 알아가. 수정동 가주세요. 그럼 네? 그리고 바로 가야 돼요. 수정동이 어디예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길을 알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 지식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내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내 머릿속에만 쌓아올린 전문 지식. 이거 남의 머릿속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아, 못 옮겨요. 그 사람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지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을 사용하려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머릿속에 쌓여있는 법학 지식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한테 돈 내야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회계 지식 내가 빌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식이 거래되는 기본 틀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내 머릿속으로 못 갖고 온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가져올 수 있는 거. 자. 기사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길에 대한 지식을 싹 때려나갖고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 다 같이 시작!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길을 아는 지식이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길을 아는 지식이 뭐가 됐어요? 영원이 됐어요. 길을 아는 지식이 뭐가 됐어요? 공공재가 됐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슨 일 아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손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공공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봐봐요. 법학 지식이 공공재가 되고요. 회계 지식 공공재 되고요. 김미경이 알고 있는 것도 공공재 되고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공공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 떨리고 이런 세상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씨, 그럼 내 뒤가 없어지는 거야? 공공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섹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AI 시대에 전 인류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다 승진했다. 자, 지금부터 옆 사람 얼굴 보고 축하합니다. 승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미 우리는요 다 승진했어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승진한 걸 몰라요. AI 시대에 우리는 팀원에서 팀장으로 다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AI를 잘 다스리면서 팀장급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AI 시대에는 팀장 마인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팀원 마인드로 나 끝까지 얘보다 더 잘해볼 거야. 싸워서 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이 다 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는 제가 1년 전부터 AI 엄청 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1년 이상 AI를 엄청나게 써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회사는 팀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팀장급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 8명이 할 일을 3명에서 다 합니다. 지금은. 그 충분히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단기적으로 한 3개월 동안 우리 회사를 도와주러 온 작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되게 베테랑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 끝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11시에 회의를 하고 1시에 제 영상을 찍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직원 팀장 하나가 우리 회사 팀장이 저 그러니까 지금 회의 다 끝나니까 앞으로 1시간 후에 대표님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라이드 20장 대표님 만들어 드리면 돼요. 근데 그걸 해야 될 사람이 그 새로 들어온 작가였거든요.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떻게 해요? 1시간 만에?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뭐라 그랬냐면 저 그냥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몰랐어요. 막상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 같더라고요. 여러분요, 요즘에 왜 경력 단절 여성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AI 모르면 요새 취업 못 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딱 시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은 이 AI, 이 AI,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15분 만에 다 끝나. 그러니까 공정이 어때요? 15분 만에 끝나는 사람의 공정으로 세 명이 착착착 서 있어야 되는데 딱 갔더니 얘만 일주일이 걸려. 머릿속에. 그럼 같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시작! 플러스 휴먼. 플러스 휴먼. AI와 연결되어져서 나의 가능성,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플러스 휴먼. 그 다음에 AI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무슨 휴먼? 시작! 그냥 휴먼. 노멀 휴먼. AI와 연결돼서 AI에게 할 일을 주고 우리는 더 인간적인 문명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그동안 인간이 굳이 않아도 돼야 되는 잘못된 노동을 너무 오래 해온 거 아닐까를 우리가 세탁기 나오고 나서 알았듯이 우리는 또한번 AI에 연결돼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AI에 시킬 건 시키고 뭐예요? 또 다른 더 나은 인간다움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인간다움을 각자 다이 세상에 다 하나씩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내놓는 그 인간다움이 다 모여서 뭐가 된다? 시작! 문명. 그래서 여러분은 문명의 주권자고 문명의 참여자지, 이 문명 나랑 관계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질문 앞으로 오는 이후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3년간 했으면 됐지, 그 질문.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3년간 질문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질문 안 바뀌는 사람은 공부 안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 이 문명과 연결되어져서 AI한테 내가 옛날에 했던 일 중에서 줄건 주고 내가 더 인간답게 살수 있는 내 직업에서의 재정의를 어떻게 내려서 세상에다 주지?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걸 세상에다 주면 그게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직업이 됩니다. 여러분, 안 사라지십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휴먼의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듀얼 브레인, 멀티 핸즈, 로켓 풋. 자, 이제 머리부터 해보세요. 먼저 이렇게 듀얼 브레인 시작. 저 따라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옛날에는 싱글 브레인으로 살았었죠. 그래갖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배운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야? AI가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작. 연결하면 시작. 나는 몰라서 못하는 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몰라서 못하는 것 없다. 이게 듀얼 브레인의 특징이에요. 자, 멀티 엔진은 뭐예요? 한 번에 한 인생밖에 못 살아. 왜냐하면 30년간 이거 숙련되려면 이거 숙련될 시간이 없어. 근데 뭐예요? AI에게 이미 숙련된 것이 있어. 그래서 뭐야? 그걸 같이 해낼 수 있어. 여러분, AI 시대는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가지 직업으로 안 삽니다. 지금 10대, 20대는 한 가지 직업으로 안살 거예요.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하면서 살 겁니다. 자, 로켓풋 뭐예요? 1년 걸리던 게한달 만에 끝날고 한달 걸리던 거는 한 시간 만에 다 끝나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게 뭐예요? 실패 비용이 무지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꿈의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봐요. 제가 경험한 듀얼 브레인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뭐냐면 코딩을 전혀 못해요. 저는 옛날에 개발자가 우리 회사에 12명이나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하는 건 개발자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일주일 걸려요? 아,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충돌돼갖고 그거 다 버그나고 안 되고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들어갔고요. 나는 개발 그러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되게 괜찮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 하나 만들었냐면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선생님 되게 열정적이세요. 어떻게 나이 60이 넘어서 갖고 또 AI도 공부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또 AI 문명 적응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러길래 아니 그 열정이 좀 타고나는 것도 있어서 막 노력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빌려가면 안 되겠니? 어떻게 빌려가요 열정? 네 빌려줄게. 그래서 제가 빌려줘 열정이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재밌죠? 그 어떻게 하냐면 밤 12시에 막 어느 날 회사도 가기 싫고 막 에너지 뚝 떨어졌을 때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맞으면 제가 카드로 열정을 김미경의 말투로 카드를 딱 빌려줘요. 괜찮지 않아요? 자,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갑시다. 자, 이렇게 딱딱딱딱 자기 상황을 막 눌러. 저 요새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막 써.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쓰잖아요? 그렇게 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랬더니 클릭하면 열정을 고르는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렇게 열정 카드가 딱 사람들에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과정을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야, 내가 이래서 열정 카드가 나오는 빌려줘 열정이라는 앱을 만들고 싶거든. 그랬더니 걔가 어머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길래 아니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고. 그래서 앱을 만드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 하는데 그게 뭐야? 부터 물어봤어요. 아시겠어요? 바이브 코딩을 어디서 배우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바이브 코딩이란 다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앱 만들려고 그랬는데 내가 제일 먼저 너한테 뭘 물어봐야 돼? 까지도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바이브 코딩이에요. 위스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롬프팅 아니고 속삭이듯이 내 얘기를 다 그냥 전해준다. 그러면 내가 있잖아. 내가 러프하게 내 아이디어를 말할 테니까 네가 기획안을 써줄래? 그럼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그냥 다 가르쳐주는 대로 3일간 클릭. 재밌었어요.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주세요. 야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디지털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봐요. 디지털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디지털 제품 하나도 못 만드시죠? 못 만들잖아요. 다 유저로 살았지. 언제 여러분이 주권자로 살아봤어요? 여러분 봐요. 디지털 세상에서 사는데 디지털 제품을 내 손으로 하나도 못 만들어. 그게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디지털 세상에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소비자로만 살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 외식만 했다고요. 그래서 식당이 문 닫으면 우리는 못 먹고 굶었다고요. 맞죠? 스스로 다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AI 시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디지털 주권을 찾아주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면. 자, 더불어서 멀티 핸즈. 아까 제가 말했죠. 듀얼 브레인은 뭐예요? 내가 못하는 게 없다고요. 걔가 알고 있으니까 몰라서 못하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멀티엔즈. 저는 원래 뭐예요? 저 강사잖아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음악을 너무너무 작곡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동기를 불러일으켜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내 후배가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있잖아요. 뭐 아이고 어떤 애가 반포에 아파트를 샀대야. 속상할 만하지. 응? 속상할 만해. 자기랑 똑같이 출발했는데 막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인스타그램에 걔 아파트를 봤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저는요 너무 제자리 걸음만 해서만 사는 것 같고요. 너무 지쳐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이제 저한테 속상한 걸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한테 문자를 썼어요. 야 제자리 걸음일 때 크는 근육이 따로 있더라 살아보니까. 뛸 때만 근육이 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제자리 걸음일 때 크는 근육이 몸에 저장돼.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다 꺼내 쓴단다? 그리고 막 위로를 했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잔소리로 듣고 얘가 문자 한번 보고 쓱 지나가면 다시는 안 볼 텐데 평생 귀에 새겨지게 해야겠다. 어떻게? 음악으로 작곡을 해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듣고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GPT랑 같이 가사를 썼죠. 내가 이런 얘기로 얘한테 음악을 작곡해서 주려고 그래. 그러더니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만들어보죠. 그래 가사를 만들어보자. 이 가사 너무 좋아. 자 이제 음악으로 만들자. 그래서 수노라는 앱을 활용해서 제가 괜찮다라는 곡을 작곡해서 이 친구한테 줬는데 얘가 이 곡을 듣고 제자리 걸음도 너에게 저장되는 중이야라는 얘기를 듣고 눈물이 왈칵 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를 잘 들어봐요.

0: 그래서 작곡을 해서 줬어요. 여러분, 저가요, 사실은 연세대학교 작곡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작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졸업하고 나서. 왜냐, 강의로 먹고 사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실패 비용을 낮추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게 AI 시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켓풋입니다. 정말 요즘에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쳐. 그 눈에 이렇게 실검이 떠다니는 거, 그 질병이 노화예요? 헷갈리죠? 애매하죠? 그러면 여기 연골 닳는 거는 이거 60 넘어서 연골 닳아. 그 스쿼트 할 때 너무 힘들어. 삐그덕 소리 나. 이거 노화예요? 질병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되게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치료할 수 있으면 질병이고 치료 불가능하면 자연스러운 노화로 보지 않을까? 여러분 AI 지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자꾸만 과학자들과 의학자들 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자 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로켓풋이요. AI가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10년 걸리던 그 난치병에 관련된 신약 개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류의 숙제들이 막 10년 걸리던 거, 20년 걸리던 거, 아니면 30년 걸려서 돈 1조, 2조, 3조 들어서 다 포기했던 걸 어떻게 돼요? 다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로켓풋입니다.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전체 문명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여러분만 2024년 속도로 살겠다고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AI와 함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되냐면 2022년 ChatGPT가 나왔을 때 개발자에게 AI 원년이었고 2026년은 일반인에게 AI 원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1학년이다. 여러분 다 1학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옆 사람 얼굴 쳐다봐요. AI 알게 생긴 사람 별로 없죠? 아, 다 똑같아. 여러분 나이가 60 먹었으나 50 먹었으나 20 먹었으나 다 1학년이야. 왜 1학년이에요? 나온 지 3년밖에 안 돼서. 어차피 전 인류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새로 열리는 문명이에요. 그래서 다 과학자처럼 잘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끈해서 내가 연결되어져서 내 인생에 원하는 숙제만 잘 풀고 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꿈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명이 새로 바뀔 때마다 항상 꿈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리셋되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룰까요?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 얘가 다 안다고요. 뭐 한 사람? 간절한 사람.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 그래서 다시 꿈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문명이라는 게 생길 때는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의 AI 관심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 문명이 올해부터 구축돼서 몇백 년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명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길 때 여러분 그 질서의 참여자가 돼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AI에서 공부는 뭐예요?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AI 문명의 주권자로 참여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고 1950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남과 북은 70여 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지만 지금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정치와 외교의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또 통일을 단지 국토가 하나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회복되는 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제한되어 있지요.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곳곳에 한인 교회는 오랫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10주년 2026 통일 선교사 세계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어가는 세대 통일 선교 부흥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북한 선교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다음 세대와 함께 통일 선교의 비전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통일선교사 세계대회 사무총장이신 노규호 목사님과 디아스포라 통일선교아카데미의 원장이신 배현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참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또 나누어 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1: 네, 저 워싱턴 북한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노규호 통일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K라디오 1310 청취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이 방송에 초대해 주신 K라디오 1310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마음이 연결되고 협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들, 프로그램들 마련하고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0: 네. 노교 목사님과 배현수 목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번 행사의 주제가 이어가는 세대라는 주제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통일선교 부흥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건지 좀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1: 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2024년에는 MZ세대와 다음 세대의 선교 포럼이라고 하는 주제로 했었는데 그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일들이 기성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고 또 실제로 모든 직장이나 또 교회나 사회단체에서도 이게 지금 계속 그 트랜지션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다음 세대라고 하니까 어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0: 네.
1: 나누어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통일 문제는 기성세대의 그 마음과 그다음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통일의 가치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줘야 된다는 그래서 그것이 통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통일선교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보다 이어가는 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어가는 세대 그러면서 이 통일선교 세미나에서 많은 이어가는 젊은 세대들이 또 아니면 나이를 많이 드셨어도 통일의 관점을 잘 이해 못하는 이런 분들이 기존의 이 통일관계를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어가는 세대라는 말이 정말 저도 참 새롭게 들리고요. 보통은 다음 세대, 차세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이어가는 세대라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함께 앞선 우리 세대와 그리고 후세대가 이어서 어떻게 이 북한 선교 그리고 통일을 향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준비하시고 계신데요. 통일 선교 부흥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1: 첫째는 이제 저희가 10주년이기 때문에 그 10주년을 감사하는 지역사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모든 그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가는 세대가 같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일선교사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계 만방에서 흩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곳에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0: 네.
1: 그분들을 좀 워싱턴에 초대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좀 청취하고 또 현장 경험을 나누면서
0: 네.
1: 또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새로운 그 쉼과 또 도전, 선교에도 도전, 그 도전의 방법이 이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서로 그 공유하는 가운데서
0: 네.
1: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이 세미나 끝난 다음에 선교 탐방을 하는 그게 있는데 선교 유적지를 미국의 동부 지역을 돌면서 이번에는
0: 네.
1: 캐나다 토론토까지 가서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북한에 선교한 캐나다 선교사 200여 명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것들을 좀 그 방문해서 또 도전받고 새롭게 충전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0: 네.
2: 이어가는 이 말은 순수한 한국말이지만 또 영어를 덧붙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넥션이라는 거죠.
0: 커넥션.
2: 그래서
0: 네.
2: 1세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세대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분만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또 통일에 관계된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0: 네. 아, 커넥션이라는 말로 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와닿고요. 또 우리 배현수 목사님께서는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 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0: 네.
2: 그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현재 6년째 그 2학기씩 하기 때문에 이제 2년씩 하기 때문에 3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0: 네.
2: 그래서 3기가 끝나는 과정인데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미리 통일이 됐을 때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준비는 몇 사람만 준비해서 될 것은 전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또 문화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뭔지 또는 앞으로 협력해야 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그러한 면에서 또는 이제 상담학 쪽에서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겠는지 이러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러한 여러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가는 그러한 과정이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한국인이라면 북한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인들이 탈북을 했을 때 남한으로 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을 향한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좀 덜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네요.
2: 그렇죠. 네. 배울 뿐만 아니라 또 통일선교사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2년 과정이 끝나면 본인이 원하실 때 이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통일선교사로 위촉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통일 선교사로서 네, 선교지를 생각할 때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해외로 선교 사역을 많이 나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통일 선교사로서 또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2: 네, 아주 네.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0: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1: 다른 선교지들은 이제 다 있잖아요. 그
0: 네.
1: 현장이라는 데가.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북한 선교는 특수하게 그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할 그런 선교지 현장이
0: 네.
1: 사실은 없는 거예요.
0: 네.
1: 이제 통일이 되기 전에는 네. 그게 네. 어려운 거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0: 네.
1: 거고 통일 선교사 위촉이 됐다 그래서 당장에 무슨 뭐 북한에 파송돼서
0: 네.
1: 가거나
0: 네.
1: 그런 건 아니니까
0: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1: 네.
2: 그렇지만
0: 네.
2: 또 간접적으로는 또 같이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2: 또 기도만
0: 네.
2: 하는 것은 아니지
0: 네.
2: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0: 네.
2: 생각하고요.
0: 네.
2: 그렇게 간접적으로는 또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북한 땅을 당장 들어가기 힘들지만 사실 북한 국경 주변에서 중국 국경, 북한과의 국경에서 많은 선교사분들이 실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섬기시고 계시고 또 우리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남한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는 좀 그래도 갈 수 있을 기회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실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누구라도 그동안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계신데 지금은 다 발이 묶여있는 상태여서 참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고 그 시간을 준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인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 통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우선 우리 노규호 목사님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저는 저 북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0: 네.
1: 뭐 저 고향도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0: 네.
1: 남쪽의 사람이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사실 안 했었어요.
0: 그런데
1: 네.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 대상국을 이제 교회에 공포할 때 일본 선교하고 북한 선교를 이제 공포를
0: 네.
1: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거나 또 열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계기가 됐냐면 탈북민들이 10년 전에 우리 워싱턴을 문화연수를 오겠다고 하는 그 연락이 왔어요.
0: 네.
1: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탈북민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 일을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오시는 대로 우리가 돕도록
0: 네.
1: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 중에 아, 이거를 그냥 그 한번 도와주고 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0: 네.
1: 그 선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미 정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발기했던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솔직한 고백은 많이 10년 동안 힘들었지만 힘들었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네. 목회할 때보다 더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아, 왜냐하면 갈수록 네. 더 뜨겁게 열정이 생겨나고 북한에 대한 선교의 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목회보다 훨씬 행복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 보람이 아주 네. 많으신 것 같아요.
1: 예.
0: 네. 우리 배현수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또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2: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그 해외 선교사 파송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갈 수 없는
0: 네.
2: 그러한 곳이었는데 중국을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뭐 공부도 좀 하고 했습니다.
0: 네.
2: 중국에 관한 또 언어도 조금 잠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아주 열심히들 그때 당시에 파송 연구에 있었던 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꿈을 상당히 많이 꾸었는데 북한과 항상 전쟁하는 꿈,
0: 아,
2: 힘든
0: 네.
2: 꿈 이런 걸 많이 네.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전혀 생각이 없었죠. 다른 생각은. 그러다가 우리 북한 선교회가 이 지역에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6년 전쯤에 7년 전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0: 네.
2: 저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0: 그런데
2: 네. 이제 그 다음에 그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좀 셋업을 하는데 도와주면 좋겠다
0: 네.
2: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은 좀 막막한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커리큘럼을 짜고 또 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년 과정으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2년 과정으로 하고 과목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기초적인 성경적으로 봤을 때의 복음 통일 뭐 그다음에 선교학 개론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들은 북한과 연계된 또는 탈북민과 연계된 그런 과목들로 채우게
0: 네.
2: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학 쪽에서도 좀 과목을 하고 또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하고 또 탈북자들의 직접적인 얘기도 듣고 또 개성공단에서 일한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장님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듣기도 하고 또 보건, 의료, 체계 뭐 이런 것들 또는 북한의 언어에 대해서도 좀 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0: 네.
2: 과정 중에서 이제 저도 그 2년 지나서 이제 선교사 위촉식을 했을 때에 두 분이 처음에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다시 세 분이 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는 여섯 분의 통일 선교사가 나와 있고 요번에 다시 여섯 분을 통일 선교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 네.
2: 이제 어떻게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아카데미가 진행되어 갈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들이 또 결단하게 돼서 이러한 통일 선교사들이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그것이 올해 또 이제 10주년이죠. 10주년으로 통일 선교사 세계대회가 또 이곳에서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어가는 세대, 커넥션, 제너레이션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전 세대가 느끼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랑 이어가는 세대, 이 세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또 여러 가지 지지하는 것들이 이전보다는 좀 이전 세대보다는 적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선 세대가 통일에 대한 마음과 북한에 대한 마음을 심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이런 이제 프로그램 세미나를 하고
0: 네.
1: 또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또 통일관에 있어서 이제 복음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또 정부도 좀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0: 네.
1: 뭐 두 국가론도 나오고 뭐 통일 무용론도 나오고
0: 네.
1: 뭐 정말 우리가 뭐 꼭 굳이 통일하고 살아야 되느냐
0: 아, 네.
1: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분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예요, 일부.
0: 네,
1: 다가
0: 일부,
1: 아니고.
0: 네.
1: 그다음에 젊은이들도 이어가는 세대들도 통일에 무관심한 게 아니고
0: 네.
1: 실제로 한국의 그런 어떤 현장에 보면 젊은이들도 뜨겁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잘 모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일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0: 네.
1: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인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 관심 문제는 뭐 너무 없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네. 네. 생각보다 네. 이제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과 네, 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1: 네.
0: 네.
2: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국가로 이렇게 하자 그런다고 해서 네.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2: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조금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을 하게 됐을 때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많으냐.
0: 아, 그렇죠.
2: 그러면
0: 그 이야기들을 많이
2: 따로
0: 하더라고요.
2: 사는 게
0: 네.
2: 낫지 않느냐 이런 네.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왜곡됐다고 생각을 좀 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통일을 했을 때에 잠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한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통일이 된 다음에
0: 네.
2: 뭐 10년, 20년 지났을 때를 생각한다면 아주 뛰어난 1등 국가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0: 네.
2: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 네.
2: 한민족이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0: 네.
2: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뜻이 계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1: 아까 서두에 우리 진행하시는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영토적 통일만 우리가
0: 네.
1: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경제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0: 네.
1: 북한하고 차이가 너무 나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지금 많이 괴리가 있어요.
0: 네.
1: 언어도 많이 달라졌고
0: 네.
1: 습관도 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통일이 이게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요원하지만
0: 네.
1: 우리가 워싱턴 북한 선교에서 추구하는 통일은 복음 통일인데 이 복음 통일이라는 언어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 복음 통일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남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연합하고
0: 네.
1: 북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하나님과 통일되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적인 모습인데
0: 네.
1: 이렇게 되어질 때 남북한이 영토도 군사도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은 물론 이미 이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런 나라고 압제를 받고 있는 나라지만 남한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0: 네.
1: 신앙인들도.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이 통일 문제를 리유니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0: 네.
1: 그냥 유니피케이션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옛날에 그 분단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0: 네.
1: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게 복음 통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분리해서 이제 말들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염려들,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굉장히 또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통일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1: 그렇죠.
0: 네. 사실, 지도를 봤어도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도 북한은 깜깜하잖아요.
1: 네.
0: 남한은 빛들로 가득하고, 그렇지만 북한은 굶주리고 앙상한 가시와 같은 그런 땅이고 또 남한은 너무 풍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썩어진 부패된 것들 너무나도 그 물질에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부정적인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2: 그렇죠.
0: 그래서 서로 북한의 또 노동력과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력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서 앞서서 기도로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연합과 일치를 이룰 때 우리가 통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 북한이 네. 깜깜한 이유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전기가 없어서 깜깜한데
0: 네.
1: 전기가 없도록 그렇게 돼진 배경이 뭐냐. 우상숭배거든요.
0: 네. 영적인, 네. 그 영적인 어둠으로 바라보시는 그럼요. 거죠.
1: 그러니까 거기에
0: 네.
1: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0: 네.
1: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깜깜한 거예요.
0: 빛으로서 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네, 네. 바라볼 수 있겠네요.
1: 네.
0: 네. 이 통일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언제 정말 우리가 잠든 사이에 통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서독과 동독을 또 생각해 봤을 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이제 정치계나 경제계에서도 각각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많은 종교계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분 목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통일을 위해서
1: 교회를 또. 말하기 전에 우리 너무 딱딱한 얘기를 했으니까 음악 한 곡 듣고 한번
0: 그럴까요? 네. 네 어떤 노래를 좀 같이 들을까요?
1: 준비하신 노래 있으면 하시면
0: 아, 앞서 조금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노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좀 준비해서 틀어드릴까요?
1: 네,
0: 네. 이게 작자가 미상인데 탈북인 선교사님이 이 곡을 만들었다는
2: 네,
0: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0: 곡이 작자 미상이고요. 하지만 탈북인 선교사님께서 지으셨다는 그런 말로 전해져 있고 이분이 만드신 후에 다시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신 후에 그 후에 소식이 없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네요.
1: 아, 이분은 저기 네. 그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0: 네.
1: 그 중국 저 접경 지역에서 탈북해 오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과
0: 네.
1: 찬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분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분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목사님께서는 아시는군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만나고 있고.
0: 아, 그렇군요. 이 곡을 지으신 분을 우리 네. 목사님께서는, 노교 목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참,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을 하셔서 또 복음을 접하시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넘어가시는 탈북민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1: 네, 그런 분들이 네. 있어서 또 그분들이 은혜 받고 나와서 저 한국이 탈북해가지고 그 신학교 가서
0: 신학 하셔가지고
1: 하시고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0: 많으시죠. 그리고 북한의 지하 교회를 얘기할 때 그냥 정말로 실제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지하교회에서 실제로 탈북민을 만나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북한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1: 네.

0: 위해서 그러한 기도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고 무엇보다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에게 관심을 쏟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을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됐을 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거기에서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그렇죠.
0: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월하니까 돕는다 그러한 자세로 하면 이게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대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한 이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준비하게 될 때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됐을 때.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북한에 3천여 개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교회 재건에도 좀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물질적인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재건하는 그러한 준비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통일되었을 때에 교회가 이제 무분별하게 나갈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되기 전에 어떤 그러한 컨센서스가 좀 형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 교단, 우리 내가 속한 단체 이것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또 이게 더 좋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가능하면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하나 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내 교회 이름이 아니라 내 교단 이름이 아니라 내가 속한 어떤 단체 이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가갈 수 있는 준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죠. 네.
2: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워싱턴 북한 선교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워싱턴 지역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워싱턴 지역의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한 300개 가까이 돼요. 근데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많고 또 많이 이제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게 이제 북한 선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1: 네.
2: 이제 교회들이 내놓고 우리가 이런 북한 선교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1: 네.
2: 있어요. 그렇기
1: 그렇죠.
2: 때문에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북한 선교를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외면하고 우리는 북한 선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2: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좀 네. 이제 연합이 좀 필요하고
1: 네.
2: 같이 동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나 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없애더라도
1: 그
2: 동족을
1: 네.
2: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네. 기도를 했잖아요.
1: 네, 그렇죠.
2: 에스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다. 꼭 물질로만이 아니고
1: 네.
2: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 네.
2: 그렇게 해줘야지 일반 성도들이 좀 목사님들이 좀 가보라 그러고 말이죠.
1: 네.
2: 이렇게 해서 많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 네.
2: 뭐, 그, 정치적인 구호를 위치기 위해서는 많이들 막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1: 네.
2: 이렇게, 교회 통일운동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좀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다면 너무 좋지요. 그러면 또 주변에

0: 함께 또 우리 동포분들도 더 함께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026 통일 선교사 3개에 대해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이번 7월 10일 금요일 시작하셔서 7월 13일 월요일까지 네,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또 강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세계에 대해다 보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1: 네, 이 세미나가 이제 10일, 11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해서 네. 저녁 9시까지 강의만 해도 6개 강좌고 네. 그다음에 경건회가 있고 저녁에 저녁 10주년 감사 예배 또 통일선교사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는 통일선교 부흥회 네. 이어가는 세대 통일선교 부흥회 그리고 위촉 예배 또 목회자 세미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0: 네.
1: 주일은 주일 저녁에만 집회가 있습니다. 그 10일, 11일은 이틀 동안 금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0: 네.
1: 열린문장로교회에서 모이게 되고요. 12일 주일 저녁은 7시에 첸틀리에 있는 워싱턴 예수사랑교회에서
0: 네.
1: 통일선교사 위촉예배를 드리면서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7월 13일 월요일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일반 성도들도 오셔도 되지만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버지니아 크리스찬 대학 여기도 그 첸틀리에 있는데요. 예, 거기서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헤어집니다.
0: 네.
1: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시간을 좀 내셔서 모처럼 하는 모임이고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지만
0: 네.
1: 우리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년에 할 수 있을지 네. 내후년에 할 수 있을지.
0: 내년에 통일이 될 수가 없죠.
1: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통일이 되면 다른
0: 국가에 가셔서 또 이제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에 오셔서 많이들 또 같이 공유하면 좋겠어요.
0: 네.
2: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간은 점심, 저녁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0: 네.
2: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도 있고 또 브로셔도 있고 책자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참석하시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7월 10일 금요일 아침 9시 반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고요.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이제 네. 스타트를 하시니까 거기서 직접 등록을 하셔도 될까요?
1: 뭐 직접 등록하셔도 되는데
0: 네. 사전 등록을 하셔야 또 준비도
1: 예,
0: 하시니까
1: 그
2: 식사 때문에
0: 식사도 네.
2: 가능하면
0: 네. 그러면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1: 그 우리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저기 광고 그 유인물을 계속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바코드가 있어요.
2: QR코드.
1: 예, 네, QR코드.
0: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죠.
1: 아, 전화번호는 네. 703-203-5851 노기호 목사입니다. 703-203-5851.
0: 네, 703-203-5851. 전화를 주시면요. 직접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또 사전 예약을 못하신 분들, 그래도 예배는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예약하셔서 가시는 거를 하고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10일 금요일부터 7월 11일 토요일은 금요일 토요일은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하고요. 7월 12일은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7월 13일은 버지니아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에서는 3학점을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특전이 제공되면서 2년 과정을 모두 마친 수료자는 심의를 거쳐서 통일선교사로 위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네, 이 통일선교사 네. 위촉 문제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냥 뭐 그냥 그 공부 뭐 적당히 해서 이렇게
0: 네.
1: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그 커리큘럼도 다양하지만 2년 과정에 한 학기에 세 과목씩 1년에 여섯 과목을 해요. 그리고 여름 특강, 겨울 특강이 또 있어서 실제로 여덟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0: 네.
1: 여덟 과목을 2년 동안 하게 되고 그러면 16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수를 철저하게 그 출석이나 이런 걸 다 하고 그다음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본인이 우선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자원하지 않으면 또 통증자 위촉을 안 하고 위촉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 또 아카데미에서 이 스크린을 다 해가지고
0: 네.
1: 이분의 그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통일전 교사로 위촉하는데 그 이런 위촉 예배를 이런 저 세미나 그 기간 중에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므로 본인에게도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시간이 이렇게 또 어느새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마무리 정리하시면서, 네.
2: 성경 말씀 한 구절 드리면서 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민족이 화목한 그러한 민족으로 통일,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이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예, 저는 저 워싱턴 지역에서 북한 선교가 사실 누구나 다 다른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구심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워싱턴 북한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구심점을 만드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쓰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사실은 많이 외면도 당하고
0: 네.
1: 좀 그 지치고 힘든 때도 네.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통일 문제는 사실 낙심하고 그냥 기도 끝내버리면 네. 통일이 안 되는
0: 네.
1: 끝까지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시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모일 땐 모여야 되고 또
0: 네.
1: 같이 협력해야 될 때는 좀 재정도 협력하고 또 모든 면에서 자기 그 재능도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우리 세미나 하는데 많은 분들이 협력하면서 같이 기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많이 지금 협력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싱턴이 이제 북한 선교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또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통일 대열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아, 참, 두 분께서 지난 그 수년 동안 올해 이제 북한 선교 설립 10주년이 되시는 거죠. 네. 맞이하시면서 참 많은 수고를 쓰시면서 북한을 향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신 워싱턴 북한 복음 선교회 노규호 목사님과 그리고 또 배현수 목사님,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 원장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함께 모시고 북한 선교에 대한 말씀 그리고 통일 선교사 이번 7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703-203-5851 전화를 하시거나 또 우리 방송국 703-273-4000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이 조금 또 열렸었기를 바라면서요. 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K라디오 번영을 하나님께 또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0: 네.
1: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도로 사기에 뭐라고 나오고 그러느냐. 그렇게 도로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맡길 것 같으면은 세다 그렇죠. 도로고 그러느냐 그런 입장에서.
4: 어떠세요 지금 상황?
3: 지금은 입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예. 나도 여기가 좀 몰라가지고 그때는 뒷방갈 때는 이렇게 옹그라졌지만 세계 최초다 그 우리나라 최초도 힘드는데
4: 도를 사랑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듯 핍박당하고 삽니다.
3: 아, 아 미치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찌 되겠어요.
4: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50년 동안 취미로 돌을 모아오시다가 세계 최초로 수석 박물관을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 관장이신 박병선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네.
5: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 박병선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4: 관장님. 그 대단하신 게 50년 동안 돌을 모으셨어요. 네. 얼마나 모으셨나요?
5: 그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다가 돌에 미쳐가지고 50년 동안 8,000개를 모았어요.
4: 보통 돌에 미치기 쉽지 않은데요.
5: 그러니까 좀 정상이 아닐랑가도 모르지만 미치다 보니까 네. 세계 최초로 수석박물관을 짓게 됐는데 8,000개를 모아갖고 지금 2,000개만 이렇게 전시관에 해놨고 네. 6,000개는 참고에 있습니다.
4: 세계 최초라는 게 정말 그 참 얻기 힘든 수식어입니다. 예. 박물관에 전시된 수석이 그냥 수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이면 뭔가 독특하거나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가장 아끼시는 수석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네요.
5: 예, 예.
4: 아, 화면에 나오네요.
5: 예, 예.
4: 네.
5: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기 와, 보면은 그 예수님의 창에 말 창에 찔려 채찍에 맞아 온갖 다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그 매달리실 때 또 대못질을 박히잖아요. 문양에 보면은 대못질이 못 자국 있어요. 발등이고 손등이고 저런 돌이 제품으로 돌아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독교 관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달라니까 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돌이 있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힘이 여기에 나오길래 그냥 보내라 사고 송금해주고 그걸 깨끗이 수세미로 씻어갖고 뽕뽕으로 시켜가고 딱 보니까 저렇게 그냥 선명히 나와본 거예요. 네. 얼마나 함께 감사, 아, 기쁨이 컸는지 몰랐어요.
4: 와, 저런 도를 저는 처음 봅니다.
5: 저것도 가시멜로만 아닙니까요?
4: 네.
5: 저것은 쉽게 표현하자면은 소름이 돋아서 닭살 돋는다 그러잖아요. 보고 저 도를, 수석을 보고, 이야, 정말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저거 보면 가시멜로만 쓴 우리가 만화나 성화나 그 영화에 보면은 눈이나 코나 입술이나 이게 쉬움이 그 인자한 위험스러운 그 모습이 그대로 돌 속에 지금 담겨 있어요.
4: 그렇습니다.
5: 예, 그래서 그냥,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달 동안 나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두 개를 구하고 나서.
4: 네. 수석에 이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데요.
5: 그러죠.
4: 예. 요즘 엔젤들이 저 사이에서 반려도를 키우는 게 또 유행이라고 들었거든요.
5: 예, 예, 예. 예.
4: 그래서 반려도에게 뭐, 눈도 붙여주고 뭐 비니모자도 씌워주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원조가 그러면 장로님이시네요.
5: 그러지요. 제가 50년 동안 돌을 모았는데 그 돌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자를 쓸 경우도 있고 거북이 등같이 생겼으면은 발과 이렇게 뒷발 앞발을 해주고 머리, 그 목을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주면 거북이가 되잖아요.
4: 네.
5: 그런 거라면은 참 재밌어요. 저기 나오네요.
4: 네.
5: 저 그 귀 있는 자는 들지어다.
4: 네.
5: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눈이 어둡고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써라.
4: 네.
5: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참 신기하잖아요.
4: 진짜 신기합니다.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5: 네.
4: 세계 최초로 수석박물관까지 세우신 것이죠.
5: 예, 예, 예,
4: 네.
5: 예.
4: 그 수석박물관을 만드신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5: 그러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젊었을 때 강가에서 우연히 주운 돌멩이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본 것이래요.
4: 네.
5: 그래서 이제 취미로 수집한 돌이 교회를 나오고 전도 오면서 성경을 십독을 했어요. 교회 나오고 1년 동안 전도에 미쳤고 1년 동안 또 성경에 미쳐가지고 십독을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화를 찾은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은 이리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가 되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야 이거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는 취미로서 이렇게 모은 돌을 세계 최초로 수석 박물관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리라. 그래서 이제 야 막 23년 제가 교회 나온 23년 됐는데 돈만 생기면 돌 사고 또 부모 유산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좋은 돌들만 명품만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최대 규모의 세계 수석 박물관을 지금 개관한 지 한 1년 반 됐습니다.
4: 장로님 새벽에 음성도 들으셨다고.
5: 그러죠, 들었습니다. 그러죠. 그거 참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책을 또 교회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 목사님들께서 책을 쓰라 그걸래 간증집을 쓰라 해서 썼어요. 그 제목을 뭘로가 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책을 상하권을 만들어 놨는데 두 권을 제목을 돌들의 이야기,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돌들을 말한다, 뭐 돌들의 외침, 돌들의 성경 이야기 여러 가지 제목을 막 아무리 기도하며 해도 안 되는데 뭘로 올까 제목을 뭘로 올까 하니 아 서목에 처음 들어봤어 그 아내의 음성을 꼭 산에 가서 야 그만은 막 산울림에 갖고 올라가자 그 귀에 들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돌들의 증언 야 그래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바로 받아 적어 이적불란께 돌들의 증언에 제목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네. 그런데 여호수아 27절 말씀 그것하고 딱 연결돼 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 그런즉 내가 증인이더라 증거가 되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입장이었죠.
4: 네. 이렇게 돌에 미쳐서 수집을 하러 다니실 때 사모님께서는 어떠셨나요?
5: 미쳤다 그렇죠. 도르고 사지에 뭘라고 나오고 결혼했냐 그렇게 도를 사랑하고 자식처럼 아낄 것 같으면은
4: 네. 저는 사실 장 장로님.
5: 도르고 결혼하라 그런 입장이에요.
4: 도를 사랑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도 핍박당하고 삽니다.
5: 아, 아 미치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찌 되겠어요. 네. 네. 그 고난 핍박 그래도 이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어쨌든 사람의 꿈이 있잖아요. 사람의 꿈에 사나요 꿈. 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관찰해서 내가 깜짝 놀래거라.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
4: 어떠세요 지금 상황?
5: 지금은 입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4: 예.
5: 많은 분들이 박물관에 와서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좋아라 하면은 세계 최초단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도 힘드는데 네. 그래서 취미로 시작한 도로에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꿈이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나도 어깨가 좀 올라가지고 그때는 핍박할 때는 이렇게 옹그라졌지만
4: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셨네요.
5: 그러죠.
4: 야, 근데 저렇게 흩어져 있던 돌들을 어떻게 모았을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박물관에 있는 수석을 보고 관람객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5: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해놨잖아요.
4: 아, 쭉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5: 14개 테마가 있어요. 14개 테마. 네. 14개 테마가 있는데 기독교관에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신약 66권의 중요한 내용을 테마별로 성경 공부할 수 있게끔 네. 맹철을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그러면 뱀이 꽃이잖아요. 과일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쫓겨나잖아요. 노아의 방주. 네. 600살 때 노아가 그 얼굴 모습이 나오고 40일 동안 홍수가 지고 까마귀를 날리고 또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물고 나오고 그 40일 동안 홍수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돌베개 이런 식으로 쭉 구약을 연결해놨고 다윗과 골리앗 모세의 또 일대기가 나오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나오고 최후의 만찬이 나오고 유다가 배신해갖고 구멍남매의 목모에서 자살하고 그렇게 돌무덤 예수님의 돌무덤 이런 것이 쭉 나오기 때문에 내가 봐도 막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돌을 앞을 보고 샀는데 돌을 식다 보면 뒤에서 그 작품이
4: 나와요.
5: 예, 필요한 돌을 구우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막 흥분이 되고 감격이 보람이 또 더 큰 사명감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4: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 반응은 찢어지도록 좋죠. 아, 중국에서도 뭐 10만 명 보내준다고 그러고 네.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마닐라, 일본 그런 데서도 많이 그 관광 여행사에서 지금 보내주셔서 와서 네. 보고 테마별로 이렇게 놔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화가가 그림을 그려놨냐 이거 뭔 이런 돌이냐 그 정도로 은혜가 되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4: 그런데 이제 박물관의 석가모니나 달마 같은 수석도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5: 그렇죠, 그렇죠.
4: 일부러 전시를 해놓은 거죠.
5: 그렇죠, 일부러 해놓은 거죠.
4: 어떤 이유?
5: 그걸 재미는 안 하려고 했어요. 네. 내가 장로로서 또 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불안한 게 자꾸 불안한 마음을 준 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해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물속에서 나온 작품이잖아요. 불교관을 불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걸 뭐 조각을 해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물속에 나온 하나님의 작품인데 모든 것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만은 목사님도 내가 우려했던 것과 똑같이 하라 그래. 왜냐하면 기독교관이다 예수쟁이 박물관이다 이랬으면 다른 사람이 오겠냐고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한 순수한 마음에서 주위에서 이렇게 50년 동안 돌을 모아놓은 작품을 선보인 건데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나도 기도하고 그래서 아, 이게 필요하다. 이분들을 그 불교인들을 전도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선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봐라. 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만들었죠.
4: 그러면 그건 뭔가요? 19금 성인관도 있고 위트 넘치는 음식관도 있다는데 그건 어떤 의도인가요?
5: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4: 예.
5: 저출산 내에 효과적인 방안이고 네. 그 기대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네.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산발성 거놨고 니는 니 나는 나 말도 안 하고 밥도 니가 차려먹고 그런 사이에 네. 어쩌다가 부부 모임이 있다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말이에요.
4: 네.
5: 어? 그러다가 와서 보면 께 그 성인관을 보니까 그 다양하게 해놨어요. 건강 테마, 노인 테마, 뭐 생리 테마, 사랑 테마, 기쁨 테마, 춘화도 이렇게 쭉 해놨고 남근석, 여근석 쫙 해놨고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물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네. 만든 거 아니고 그렇게 어쩌다 보면 엉구이 되면은 그냥 오늘만이 그래갖고 손잡아도 놔두고 그래갖고 그냥 하루 종일 짝짝꿍 하다 보면은 그냥 아침에 달걀 후라이가 올라오고 밥상이 올라오고 둘이 또 손을 잡고 이렇게 되고 그랬지만 인기 짱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소갈비, 돼지갈비, 오겹살, 열대과일 뭐 꽤 참깨, 들깨, 금전깨도 다 있고 생강도 있고 집빵, 만두, 호빵 뭐 다 있어. 한국인의 밥상 뭐 그렇게 음식을 헐게 한 25평 규모 있다가 해나니까
4: 여름 방학이니까 네. 뭐 저 가족들하고 직접 가서 전시 관람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5: 그러죠. 어린애들한테도 네. 교육용이도 많이 필요죠. 예를 들어서 ABCD 26개를 본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4도 10위까지 있고 1월부터 12위까지 있고 하문으로 또 1, 2, 3, 4 그 5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자로.
4: 네.
5: 그런 거나 이런 거나 보면은 교육용으로도 아주 필요하고 그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4: 네. 장로님께서 수석으로 50년 동안 모으신 것만 봐도 보통 성격은 아니실 것 같아요.
5: 네.
4: 평고집하시죠?
5: 그러니까 제 별명이 진돗개.
4: 야.
5: 진돗개 이제 교회에서는 진돗개 전도왕.
4: 물면은 안 놓는 거 아니에요?
5: 한 번 물면 끝장을 봐봐라 놓지 마라.
4: 예.
5: 또 한 번 주면 평생 주인.
4: 아,
5: 한 번 주면 평생 믿음, 신뢰, 의리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죠. 그렇게 어떤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수석도 그렇고
4: 하나님도 이렇게 진돗개처럼 열심히 물면 안 놓으세요, 장군님?
5: 그렇죠. 뭐든지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끝장을 봐본 새끼예요.
4: 네. 그 장로님 성격 때문에 사모님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했죠. 사모님한테 핍박을 얼마나 많이 하신 거예요?
5: 엄청나게 핍박했죠.
4: 네.
5: 결혼하고 20년 동안이니까요.
4: 네.
5: 쟤는 대종갓집 대종손 팔남의 장남이에요. 팔남의 장남. 그러니까 교회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조상님을 섬기고 제사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저를 그 기독교 과정에서 태어난 기도 많이 하는 아내가 이렇게 종갓집의 종손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오직 그냥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이 20년이었고 주여 주여 주여 저를 이 가정에 보내셨으면 빨리 가정으로 이 가정의 주인공으로 돌아오게끔 좀 해달라고 밤새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제기 있잖아요. 몇백 년 내려온 종갓집이 때문에 제기를 딱 붙달라고 그랬어. 우상 숭배 그기다고 열받아갖고 그냥 제갓집으로 전화해갖고 빨리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데리고 가라고 쫓아냈는데 그날 밤에 막 엄청나게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렇게 수시간을 그냥 아침에 동이 뜰 때까지 내가 출근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 빗속을 헤맬 때 그 심정이 오지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매달린 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보통 믿음이 아니죠. 20년 동안 교회에 핍박하고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정도면요.
4: 네. 그런데 사모님께서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습니다.
5: 그렇죠. 10년 동안 이제 핍박을 하니까 바싹 사람이 말라붙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광대뼈만 하고 물도 못 마시고 내일 모레 죽겠다 할 정도에 됐는데 하다자 이혼하자 핍박하니까 소원이 있다면서 출근을 하는데 한 달만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게끔 기도원에 한 달만 보내주라. 만약 내가 못 나서 오면 이혼하겠다. 이자로 한 번도 안 받고 그냥 도장 찍어준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만에 못 나서 온다면 병원에서도 못 낳는 병을 100명도 모르는 병을 기도로는 난다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말 같은 소리 하라. 저것도 한 달만 두고 보자.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가버렸는데 그게 승낙인 줄 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왔는데 정말 결혼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젊어져갖고 전혀 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기도원에서 나서갖고 와도 때도 내가 못 믿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느 병원에서 나섰어? 어? 거짓말하지 마라. 뭐 하나님이 나섰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까 싶어서 신이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그 몇 년 전에 97세에 소천했었는데 그 무릎 관절로 지팡이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노인정도 못 가고 그런 제 어머니였는데 무릎을 나사줬던 거예요. 나 눈으로 본 데 있어. 그걸래 그때까지만 해도 돌팔이 그랬어요. 어쩌다가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옛날에 운동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꼭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거 그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게 엄청나게 내가 그 좀 운동을 좋아한다는 게 힘들다 보니까 나도 이제 또 우리 주변에 바로 옆집에 사람에 또 암 환자를 또 고쳐줬어요. 기도로. 나도 모르게 그 뒤에 내가 알게 됐는데. 예,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나도 와서 이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확인합니다. 마을이를 낮아주면 하나님이 낮아준 것이다. 진짜도 하나님이 낮아준 것이다. 어,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로 낮아줘. 그걸 보고 야 진짜로 이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그러다가 그래도 긴가민가 이걸 교회를 나가자 한데 나가야 되냐 안 나가냐 하는 상황에 이번 주에 이제 좋다고 죽은 사람 소원도 준다. 이번에 나 교회 한번 따라가 본다. 이번 주에 그랬는데 친구가 온천에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그러길래 알았어. 얼른 와. 교회 가기로 약속했는데 얼른 와. 이렇게 총알같이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온천 갔다 오다가 대형 사고가 나본 거예요. 졸음운전 해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비 하나도 안 흘리고 옆에 나를 가자고 했던 온천에 가자고 했던 주일날 그 옆에 탄 친구는 그냥 입이 어장나버렸어요. 그 앞에 인도했다가 그냥 유창에다 박아버려가지고 그냥 대형 추르고 그 충돌 사고를 했죠. 졸음운전으로
6: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5: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 났어요. 차가 빼짤 정도로 네. 그 정도까지 됐어. 근데 피 한 방울도 안 흘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남아를 약속을 해갖고 이번 주에 교회 등록 온다고 해갖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압책을 하고 그 뒤 다음 주에 나갔잖아요. 교회.
6: 장로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그 교회 가자 그럴 때 계속 핑계만 대신 거예요?
5: 그리고 나는 교회 갈 사람이 아니라 네. 대종손이고 대종갓집 대종손이고 조상을 섬겨야 하는데 종손인데 나는 교회 갈 입장이 못 된다고 하나님이 부족했다냐 그냥 재밌게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되지. 이 교회 가서 아이고 나는 못 된다 체질이 안 맞다 나는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고 교회를 다닌다고 빗바르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냐 전국과 여기 어디가 있다냐 나는 그런 입장이었죠.
6: 사모님께서는 항상 남편을 위해서 등대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셨겠네요.
5: 목숨 잃고 기도했죠. 목숨
6: 아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병까지 얻으셔서 아프셨으니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5: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잘해줘야겠다는 게 절대 순정 절대 복종입니다. 그전에는 뭐 전혀 그냥 안에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만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아내의 말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오면서 칭찬하면서 웃으면서 고생하면 어깨도 따뜻하면 고생했다 그러고
6: 잘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네. 사모님한테 영상 편지 그동안 미안한 마음 다 죄송하다고 그러시고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5: 영상 편지요?
6: 예.
5: 아 네. 사랑하는 아내께 그동안에 정말 너무나 교회 댕긴다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핍박하고 구박하고 쫓아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했는데 우리 가정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핍박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정말 기쁨으로 사랑으로 또 아내를 안아주면서 남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

0: 장로님이 사람을 낳는 낚시꾼이 되라 이러고 이제 아, 사모님께서 기도를
1: 하니 사람 낚는 낚시바늘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물 잡는 고기 잡는 그물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울게 제가 교회 나온 첫날부터 재업인 자리 제가 채웠다고 기도하고 그날 첫날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그냥 새벽 2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 참석하고 점심 저녁은 전도 대장자들 식사 대접하고 그러다 어쩌다가 갑자기 비가 올 때만 그냥 걸어서 다니거든 차가 없이 그럴 거면 해야지 차로 다니면 전도 못 해요.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오면은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자녀네 장거이 이번 주에 교회 가자면 따라 나오고 진짜 그물 역할을 하고 가족 단위로 따라오고 그렇게 한 주에 막 3, 40명씩 전도가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의원 이제 직장을 그만둬버렸어요. 그 교회 나온 뒷날 순천 시장을 그만둬버렸어요. 10년 납당해서 그러는데 의원 출마해라 해갖고 이제 4개월 남겨두고 의원 출마했는데 그때는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크게 봉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막 하더라고. 근데 의원들도 22명 중에 22명을 전도를 했고 의장이랑 전부 다
0: 말 그대로 전도왕이 되셨는데요.
1: 그렇죠.
0: 장로님만의 이 전도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1: 진득게 한 번 목표를 정했으면 저분을 이 가정을 제 가정을 저 가족을 전도를 하고 딱 목표를 정했으면은 포기하지 말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자. 그래야 전도에 성공할 수 있다든지 진득게 전도법 5계명이라고 쉽고 효과적인 진득게 전도법 간단히 효과적인 것만 안골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13가지 중에 가까운 데서 먼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가족부터 전도자. 그러면 가족을 전도했을 때 아빠를 전도했으면 엄마를 전도고 가족이 데리고 가족을 전도고 아빠가 또 아는 분 지인들을 전도고 동창을 전도고 이런 식으로 엄마가 또 아는 분을 전도고 그리고 또 전도가 되면 가족을 전도고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오면은 아주 효과가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반드시 교회 등록을 시키자. 그게 진득게 전도법이에요.
0: 반평생 전도에 전자도 모르는 초신자가 어떻게 전도를 했을지 궁금한데요. 전도의 첫 열매는 어떤 분이셨나요?
1: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성경을 식독으로 담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준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방법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게 힘으로 했죠. 힘으로 동네 친구를 초등학교 친구를 이리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 정도 가까운 친구한테 하루에 몇 번씩 오라 가라 오라 가라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냐 그러면은 그때는 힘으로 말로만 하다가 또 물질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오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 가족을 그랬는데 토요일이 된 게 이제 이번 주에 한 명을 채워야 되겠는데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목표를 정했잖아요. 친구를 한 명만 물고 늘어졌는데 안 되는 게요. 그런데 토요일이 된 게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네. 친구를 꼭 빈자리 채우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날 결국 친구를 전도하게 됐죠.
0: 네.
1: 그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교회 나온 일주일 만에 전도 전자도 모르는 내가 빈자리 하나 채웠죠.
0: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서 장로님도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친구에게 이 땅 원서를 내미셨다고 들었거든요.
1: 그렇죠? 아니 이제 친구가 다 2대 독자인데 딸만 네. 셋이를 낳고 불교 신자예요. 절에 가서 설가한테 빌고 과단을 낳았는데 배신 때리고 예수 믿었으면 설가가 열받았고 가만히 있거냐. 그게 또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마저 해놨다가도 또 친구 오라 그래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안 되겠거니 이 땅 원서를 내자 그랬어요. 그게 친구가 아 이 나이에 뭐 정치하자 말이야 뭔 말이야 뭔 입당 원서를 내 그걸래 민주당 한나라당 입주당 원서를 낸 거 아니고
0: 그런 당이 아니에요. 어느 당입니까 그럼?
1: 천당이야 천당 천당에 입당 원서를 내자 어찌나 네. 그래가지고 너는 전국 전화번호도 모르냐 나는 전국 전화번호도 안다 그래갖고 입당 원서 내자 함께 미쳤다고 나한테 그러더만 천국 천당에 입당 원서 내자 함께 깜짝 놀래갖고 그때가 한 금요일 정도 됐을 거예요.
0: 천국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 66권 구약 신약 있잖아요. 3927.
0: 예. 출국 번호가 그럼 3927?
1: 예, 3, 구약 신약 66권이잖아요.
0: 예.
1: 예. 3927 보태면 66권이잖아요.
0: 예.
1: 전당 전화번호도 모르게 나는 교회 나갈 게 하나님께서 결제해주더라.
0: 그래서 많이 그 청국당에 입당을 하셨어요?
1: 그러죠. 이제 입당을 했죠, 친구가.
0: 네.
1: 일주일만. 이제 그 직말에서 노가대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은. 그렇게 항상 작업복 입고 머리도 더벅이고 근데 머리 깨끗이 이발하고 목욕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는 빨간 거 미고 성경책은 왼손에 들고 11시에 데뷔 시간이니까 10시 반까지 와. 그런데 교회 나오기로 승낙하고 갔는데 기쁨도 그때뿐이고 이거 진짜 나와봐야 이제 전도가 되겠어. 가만히 생각해볼게. 첫 전도잖아요. 그런데 나온다고 또 안 하고 있어 있어. 그래서 주일날 9시부터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핸드폰. 그렇게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10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온갖 여기 다 튀어나오지. 그냥 나 입에서 그냥 막 죽일놈 살릴놈이 막 여기 안 나오겠어요. 그냥 막 친구한테 배신당한 것 같고 일주일 동안 나는 공을 들였는데 그런데 10시 반이 된 게 다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목욕 깨끗이 하고 이발 깨끗이 하고 양복 딱 입고 성경책도 가르쳐준 대로 왼손에 딱 들고 들어오는데 야 그때 그 기쁨 그냥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네. 친구 하나 전도했는데
0: 한 명이 아니라 750명을 1년 동안 전도를 그렇죠? 하셨어요?
1: 1년에 750명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0: 아유, 대단합니다.
1: 1년에. 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지혜가 떠오르고 가족 단위로 전도 방법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능력을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온 지 1년 만에 순천 기독교 총연합회로부터 750명을 전도해갖고 우리 지역 순천에 복음화에 기여했다고 해서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그 상 중에 많은 상을 받았지만은 제일로 기쁜 상이 그 1년 만에 받은 상. 아,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0: 되게 감동적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장로님 뭐 전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도가 빨리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딱 보시면 알 것 같은데.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나는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이유는 주식 투자를 내가 언제 해봤냐면 88년도에 그때 내가 군목 갈 때는 주식 광풍이 일었어 우리나라에. 주식을 모르면 군목 가서 군인 가족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내가 그때 88년도에 주식을 처음 사봤어요. 그리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밤 11시 뉴스에 마지막 주식 시세가늘 나와요. 그때는 뭐 주식이 이렇게 회사가 많지도 않아. 그걸 안 보면 잠을 못 자. 얼마 오르고 내렸는지. 그래서 이제 몇 달 하다가 내가 주식을 딱 팔고 그때부터 결심한 건 나는 주식을 안 한다. 이유는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내 인생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회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주식 안 해요, 나는. 근데 내가 주식을 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원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십니까? 투기를 하십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한 가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주식을 살 때 어느 게 많이 오를 것이냐 어느 게 돈을 많이 벌 것이냐는 나는 크리스찬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은 올바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식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에게 정말 좋은 가치를 부여하자면 좋은 기업은 크리스찬 오너가 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해줘라. 장기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 기업이 잘 돼야 나라와 민족, 우리 사는 사회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기준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말라.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좀 구별하라. 그러면 나는 굉장히 좋은 기준인데 아이고 이 얘기 듣고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악과 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악을 구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악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과 선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사실은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하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저에게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원칙들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소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내 삶의 가지치기를 잘하면 좋겠다. 또 내가 포기를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가지를 치는 것과 포기를 잘하는 법. 제가 제 삶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민하게 됐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 삶의 목회 여정에 영적 침체기를 걸어갈 때였어요. 제가 40대 초중반 지나가면서 사람이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저에게 찾아온 위기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죽음은 그렇게 무섭질 않았어요. 근데 힘들었던 건 남겨진 사람에 대한 제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3개씩이나 들어놔야 됐는데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했는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죽음도 제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우리 교인들과 교회의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아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나?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을 가지치기 해야 되나?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할 때 그 제임스 오프레이저의 산비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산비, Mountain Rains. 이 책은 리수족 선교를 하던 제임스 오프레이저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제 느낌이 그랬어요. 이렇게 책을 보면서 산에서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리수족이 살고 있던 그 땅은 굉장히 고지대한 3,700, 4,000m 고지대에 늘 눈이 오고 있었다 그래요. 산에서 내리는 비, 그게 저에게는 마음에 내리는 눈물 같았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이 선교사님도 영적 침체기와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시간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선교사님 가슴에 추적추적 내리는 그 산비가 눈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프레이저 선교사는 영국의 아주 명문대학, 임페리얼 대학에서 기계공학 전공했고 또 피아노에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22살이던 1908년 허드슨 테일러, 전설적인 선교사죠.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CIM, 중국 내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돼요.

내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와요. 그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되면 덜 중요한 것을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가지치기는 또 하나의 선택을 의미하는 거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는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가지치기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하세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당하는 대상은 굉장히 큰 희생, 아픔이 있지만 결국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조금 제임스 오프레이저의 이야기로 들어오면, 제임스 오프레이저는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예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조금 허무하게 죽어요. 52살의 나이에 말라리아로. 물론 그 당시에 말라리아가 무서운 병이기는 했지만, 아, 저렇게 좋은 선교사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나.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프레이저 선교사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인생의 삶의 길이가 짧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지치기 하신다. 그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길이로 해석되지 않아요. 가지치기한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강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길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신앙적인 용어로 사명 중심적인 삶,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세요? 아니면 해야만 되는 일을 하고 사세요? 생각해 볼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희들 인생에 젊었을 때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와.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어쩌면 황금기에, 젊은 시절에 제일 많은 투자,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 학위를 받는 일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 딱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딱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는 공부하지 않으리라. 정말 공부에 질렸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황금기를 거기에 공하고 쏟아부었으니까. 한국에 와서 자연스럽게 목회도 했지만 학교에 강의를 하게 됐고, 또 이제 교수, 또 이제 교수로 임용을 받게 되는 그런 오퍼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나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5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위 과정에서 쌓았던 모든 자료, 리포트, 책을 저는 딱 패킹을 해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다시는 여기에 내 미련을 두지 않으리라. 내가 공부한 것은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 공부한 것인데 공부한 것을 써먹기 위해서 목회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과감하게 가지를 치리라. 내 인생에 참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그때 내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 제일 기뻤던 순간이 우리 아들 레미가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일이었어요.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저 아빠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근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아버지인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0: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한번 시켜보세요. 아들아, 종이를 두 장 가져와서 하나에는 네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걸 한번 써봐. 그리고 이쪽 종이에는 네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써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은 운동이었어요. 두 번째가 베이스 기타 배우는 거.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했어요. 근데 자기 손으로 자기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었고 두 번째가 공부였고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가 해야만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없겠지. 저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참 좋은 교훈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되는 일, 가지치기가 불명확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한번 리스트업 해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산비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멋진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찮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꿈꿔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 일들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올바른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위대함이란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위대함이겠죠. 저도 이제 60이 넘은 목회자인데 요즘도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진짜 노력이에요. 남들에게 어떻게 빚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하찮게 여기는 일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 하찮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가지치기 하지 않는다면 그 하찮은 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우리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가지치기를 이렇게 또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의 시간이다. 가지를 치면 그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를 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지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기다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기다림은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얘들아, 너무 조바심 내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안 됐는데 우리들이 고개를 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어. 아, 이것도 좀 나이에 갭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는 옛날 이렇게 유원지에 가면 그 놀이하는 것 중에 두더지 잡기라는 게 있었어요. 두더지 잡기가 뭐냐면 이렇게 판에 이렇게 망치를 들고 두더지가 고개를 들면 때리는 거예요. 나엔 딱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들고 때가 안 됐는데 자꾸 쳐들면 하나님이 한 대씩 때리실 것 같아. 너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픔을 많이 경험해요. 이 아픔은 긍정적인 아픔이 아니라 부정적인 아픔이에요. 이 말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좋은 말할 때 들으세요. 제가 아주 온화하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좋은 말할 때 들으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좋은 말할 때 안 들으면 맞아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제가 아주 나쁜 목사라 막 막말을 하거나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프게 하시기 전에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가지치기.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 해야 되는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들이 가지치기를 잘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기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들의 삶이요.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늘 타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하찮게 여겨지는 일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때 가지치기를 못하면 가지치기 하는 게 힘들어져요. 제 상상이에요. 나는 목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될까. 돈의 유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큰 돈에 별로 유혹받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큰 돈은 남들이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 100억 막 이런 돈은 내가 쉽게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은 돈,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건 내가 좀 어떻게 해도 남들이 모를 것 같아. 사실은 하찮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신앙의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찮게 여기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지치기가 시작될 수 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정도는 안 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원칙,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으면 가지치기를 잘하면 우리들의 삶은 아주 심플해진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에게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원칙들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처음 한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한 약속은 그때 필요해서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보다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한 일,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 그 약속 때문에 고민해요. 근데 저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제가 처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교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저를 돕는 비서 역할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 스케줄을 잡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 인생은 심플해요. 약속이 딱 정해져 있으면 끝. 내가 다른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어도 이건 끝이에요. 왜?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켜야 된다. 나는 이게 일종의 가지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확신이 뭐냐면 지금 내 눈에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내가 이득을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유익은 심플해진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잘하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특권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가지치기를 한번 잘해보라. 이렇게 권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가지치기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최선과 차선을 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악과 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오늘 여기 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악을 구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악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과 선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사실은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존 비비어의 유명한 책이 있죠. 무엇이 선인가? 이게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존 비비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라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이냐 아니면 우리들이 최선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차선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를 참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전 최고의 책이라고 보거든요. 거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ood is always the enemy of the best. 선은 늘 최선의 적이다. 이 말은 우리들이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죄가 아니다. 나의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선교학을 공부할 때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리 포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권리 주장이 뭘까요? 권리 주장.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결국 신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내 권리 주장을 포기하느냐. 그것이 가지치기의 문제는 아닐까. 죄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구별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다.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내리막이다. 그래서 내려가는지 모르고 가는 게 지옥이라는 말을 해요. 포기와 가지치기는 사실은 악과 죄에 대한 싸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잘 뽑아서 저에게 이런 문제에 좀 답을 해달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후회 때문에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 숨쉬는 사람 중에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후회가 참 무서운 건 뭐냐면 그 후회로 인하여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못한 걸 한번 딱 잃어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내 내리 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내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고통, 자신의 문제, 이게 내 잘못한 죄로 인하여 그 결과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면 힘든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은 게 내가 젊은 시절에 잘못 살았어. 내 습관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계속 밀려와요. 또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죠.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 신앙생활을 안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중요한 때 내가 신앙교육을 잘못했어. 거기에 대한 죄책감, 그런 후회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벌만큼 벌고 내 능력이 여기까지니까 나는 이렇게 조금 어렵게 살 수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경제적으로 잘못된 선택, 또 내가 잘못된 일을 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니, 후회가 되는데 후회하지 마세요. 왜? 후회는 하등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후회하는 교인들에게 뭐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조언을 하는데 어인 루처가 쓴 책 중에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과거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후회를 한다 그래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후회가 되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과거에 매달리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옛날로 만들어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 과거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롬8: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보면 조금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의 믿음, 신앙, 고백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사역자들에게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내 권리 주장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부정해요. 자, 우리 한국 교회의 은퇴 문제로, 또 전임자 후임자, 예우 문제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은퇴를 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도 이제 다쳤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하고 둘이 요즘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서운해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퇴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것, 그게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서운할까요? 서운함의 정체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오늘 주제는 흥미진진합니다.
1: 네, 네, 오늘 그 여러분 그 원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원주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습니다.
0: 어? 필리핀?
1: 아니요, 필리핀이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그 조금 그 제가 군대를 다니던 한 93년도엔 좀 덜 그랬는데요. 네. 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더라고요.
2: 아, 지역마다 그 있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괴롭히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제주도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살짝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하얀 곳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2: 구릿빛 피부,
1: 구릿빛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네. 사람들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요.
2: 아, 목사님도 제주도 분이세요?
1: 목사님 제주도 분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그러세요? 아유, 이게 저희 괜당들이 오셨네요. 이게 아유. 네, 아유.
2: 반갑습니다.
1: 아유, 이게 사투리로 진행가 후다게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을 살다가 쭉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적. 네. 아니면 돈이 많아도 또 서러움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돈 많으면요. 이렇게 돈 없는 지역에 가면 괜히 이렇게 아우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또 교회에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면 그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2: 질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1: 없으 그렇지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네 질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질투를 받은 적은
2: 나는 다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첫 순간부터
1: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사람 사이가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니 지금 저기 그러니까 누가 적이 없냐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자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2: 아, 인상이 좋은 사람.
1: 예쁘면 적이 생길 수 있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2: 네.
1: 갑자기 표정에 신경 쓰시는데요.
2: 갑자기?
1: 그런
2: 표정만 뒤져가셨어요.
1: 하던 대로가 좋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좀 뭔가 그래요. 근데 최악은 이제 얼굴에 질소도 어긋났는데 인성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렇게. 그런데 누가 인상이 좋은가 하고 기업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본 결과 네.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매우 좋아요.
2: 어렸을 때 추억.
1: 어렸을 적에 추억.
2: 네. 저는 주로 엄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하실 수 있죠. 네,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유아경영 그 자들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시는 수업인데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60대 중반의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2: 60대 중반.
1: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네. 이제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번 가을 운동회 때 3등 안에만 들면 내가 소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너를 태우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 아니 무슨 천하장사 시드스도 아니고.
1: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예.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딱 3등 했대요.
2: 와.
1: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시골 분이니까 살짝 약주를 하시고 소를 가고
2: 학교에 오신 거예요.
1: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자기 딸을 이렇게 탁 태우고 그리고는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3등이요! 근데 자기는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2: 기분 좋죠. 네.
1: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정말 기분이 좋더래요. 사실 3등 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3등 한 게 사실 대단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 십몇 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2: 그렇죠.
1: 그러면 그 부모는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2: 살아계신.
1: 살아계신 거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없는 집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네. 사람은 추억이 매우 중요하고.
2: 추억이 매우 중요하다.
1: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자체가 추억이거든요.
2: 그렇죠.
1: 특별히 근데 어른들만 오시지 않고 오늘은 아이들도 왔어요.
2: 맞아요.
1: 심지어는 방송 중에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아이까지 왔어요.
2: 지금 모유 수유하러 갔어요.
1: 지금 하고 있습니까?
2: 네네네.
1: 그래서 안 계신 거군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비어 계시네요.
2: CBS에 앞으로 이제 유아 그 모유 수유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은요, 사실 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2: 아, 돈이 안 들죠.
1: 네. 되게 조그만한 거. 거기서 추억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기야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가 들리는데도 대화를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2: 아, 그럼요.
1: 네, 아버지가 귀가 다 들리시는데도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요.
2: 한 세 마디 이상 못 오고 가는 그렇죠. 있어요.
1: 그러면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2: 그냥 말은.
1: 네. 그러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은 몇 명입니까? 이거는 정보거든요. 근데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 얘기를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제 기적 같은 전화가 온 거예요.
2: 전화가.
1: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버지가 치과 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살짝 좀 좋아졌어요.
2: 네.
1: 그래서 제주도에 그 미안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집에 가면은 그 용돈을 저 엄마한테만 드렸거든요.
2: 네.
1: 왜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히 몇 번 드려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지역사회를 걱정하시거든요.
2: 뭐 내기 윷놀이.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분배하셔요.
2: 분배.
1: 이렇게.
2: 아, 그냥 혼자 좀 쓰시지.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미안하다고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그 어렵지 않습니다.
2: 그렇죠.
1: 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참 기분이 그렇고.
2: 맞아요.
1: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세 번 용돈을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갔는데요. 이제 서울을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2: 처음이에요?
1: 저희 아버지는 네. 배웅도 안 나가시고 뭐 마중도 안 나오세요. 그냥 아버지 항상 집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2: 그렇죠.
1: 방에 고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뭐 문 밖으로 나오시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뛰어 나오시는 스타일이시고 네.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2: 그러니까.
1: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집이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또 연골이 안 좋다고 공항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해요. 이게 분위기가.
2: 아니,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괜찮아요.
1: 그렇죠.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
2: 하필 아버지... 어머니 연골이 그때만 써.
1: 그렇죠. 그 어머니 빠지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게 참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How are you?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재하하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나서 단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2: 없죠.
1: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뭐 서로 드릴 말씀도 없고 신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새로 나왔잖아요.
2: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신권을 봉투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생긴 게요.
2: 예, 예, 예.
1: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2: 진짜로요? 진짜로.
1: 네, 저희 아버지 예.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
2: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아버님
1: 보실 수 있잖아요.
2: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엄마는 이제 그 엄마는 전형적으로 그 이렇게 그 정이 많은 한국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정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몸 빼고 우셔요. 막동아 가라잉.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증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얼른 가셔. 제가 이래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랑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공항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나?
2: 뒤돌아야 되나?
1: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걸 티켓을 보여주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떨리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이렇게 딱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심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시더니 다 쉬시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2: 와.
1: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2: 만약에 아버지가 보고 있었으면 정말.
1: 그럼 제가 울었겠죠.
2: 네.
1: 제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시는데 한 1초, 2초 황당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봤거든요.
2: 네.
1: 저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좀 심하게 내려앉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노동률을 50년 넘게 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수치를 당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자빠져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1: 순간 자빠지면 아프지도 않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매우 시간이 느리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인데 전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마치 핀 조명을 준 것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의 뒷모습은 부모가 보지 자녀가 보지는
2: 않죠.
1: 않는다는 거예요.
2: 자녀들은 그냥 가기 바쁘죠.
1: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철나는 때래요. 애 난다고 철나지도
2: 않는 거예요.
1: 안 낼 수 있대요. 네. 저 애 셋 낳고 철 없는 분도 봤어요.
2: 아, 그럼. 저 둘 낳는데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애는 저 사모님이 나시잖아요. 제 사모님이.
2: 아, 그럼 평생 철 안 되겠네요.
1: 그렇죠. 남자는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들이 좀 살아보니까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3: 안 나요.
1: 안 나요. 안 나. 안 나.
2: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1: 그렇죠. 네. 남자는 나이가 그 90대면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철이 나면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서른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오래 보면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랑 사이가 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추억 만드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추억을 만드는 데는요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오늘 모유수유했던 그렇죠. 우리 막내도
2: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언니도 그리고 우리 회의적인 둘째도
2: 회의적인
1: 둘째 네 아까 큰 언니는 만사형통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2: 따분해요
1: 따분해요 완전 따분해
2: 아까도요 TV에는 안 나왔는데요. 신발 어. 먹고 이렇게 한 줄 다 기억이고요. 발가락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1: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추억입니다. 네.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주에서 살 때, 네? 그때 우리 그 엄마랑 아빠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우리 거기 가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이상한 그 한국말 잘하는 그 강사님한테 강의도 듣고 추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요 서울에 큰 빌딩 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날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3월에 제 고향에는 유채꽃이 핍니다. 빠르면 2월에도 피죠.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도 제주도라고 그러시는데 3월이 되면요.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좋대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2박 3일만 시간 내셔서 제주도 올레길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전학이 딱 2박 3일만 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2: 아, 전화기가 네, 그렇죠. 통화 안 된다고 해서.
1: 저희가 뭐 3일 뭐 원주를 비운다고 해서 뭐 원주의 어떤
2: 그렇죠.
1: 의정이 파행되거나
2: 생활 경제가 파탄
1: 네, 뭐 국회가 파행되거나 예. 국회는 원래 파행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파행이었고 뭐 앞으로도 힘든 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인들끼리 단체로 2박 3일 저기 제주도 고향에 유채꽃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요 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집 가지 않은 딸하고 네. 군대 가지 않은 아들하고 단 둘이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할 겁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정말. 그래서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추억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추억은 중요합니다. 부부와의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하고 다투다가도
2: 그렇죠.
1: 그래, 그때 정말 남편이 내 젊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2: 그럼.
1: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그때는 더 나쁜 놈이었었어.
2: 이제 달아봤어 내가.
1: 내가 이 인간을 제주도 올레길 가서 묻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아주 그냥 유채꽃으로 그냥 확 묻어버려야지 내가 진짜. 아유 나 더 화가 나네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아유 아버지 죽여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유채꽃으로 때려버릴까 그냥 저 인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사랑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사랑을 반환하게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2: 아, 진짜.
1: 그렇죠. 그러신 것 같으시죠?
2: 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관계예요, 사실.
1: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저희 집은 집안 식구가 막 집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다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갑자기 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버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왔어요. 그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2: 아, 그러네요.
1: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안 해주면 그건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의 뭐를 씻을까요?
2: 발.
1: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어디나 비슷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대사 참 슬프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2: 없죠.
1: 없죠. 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 씻기는 거를 자기가 내려와서 씻기지 말라고. 근데 참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추억 쌓기입니다. 네. 이미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3: 맞습니다.
1: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3: 그렇죠.
1: 아이들의 삶에 나비 효과가 됩니다.
2: 네. 오늘 여기에
1: 그렇죠.
2: 오신...
1: 그... 오늘 여기에 조그만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냐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조그만한 추억. 그리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추억 있게 하셔요.
3: 그래요.
1: 한 10만원짜리 뷔페 이런 거.
2: 오!
1: 그런 거는 안 좋아요.
2: 안 좋아요. 그건 뭐 악몽일 것 같아요.
1: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한 걸 먹어도, 값싼 걸 먹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 맞습니다.
1: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소에 가고, 화려한 데 살아야 추억이 생길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미국 요리사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런 왜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같이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거래요.
2: 그러니까.
1: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고 싶대요.
2: 그렇죠.
1: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2: 네네네. 네.
1: 사방에서 탄식이 나오네요.
2: 탄식.
1: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뭘 먹는 거냐고 봤더니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3: 추억을 먹은
1: 거예요. 추억을 먹은 거래요.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먹고 산다고요?
2: 추억도 먹고 산다.
1: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4: 추억.
1: 추억도 주시고
3: 네.
1: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네,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2: 그렇죠.
1: 네, 조그만한 거. 남편에게도 추억을 주세요. 여보 선물이에요. 폭탄. 남편한테도 뭔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소개하고 싶은 건 멋지게 하지 않으시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약간은 어색하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좋아요. 너무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말씀 차차차차 하면 이거 한 줄. 조금은 뭔가 공간이 있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2: 아유.
1: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까매졌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과 우리 교우분들과 가족과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4: 네.
1: 고맙습니다.
2: 같은 글자인데
1: 네.
2: 이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목으로 들려드리는 말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오늘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2: 고통이 있어야
0: 네. 소통이 된다.
1: 네. 네. 그렇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3: 네. 네. 그
1: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2: 옷장. 장롱 속으로 들어가요.
1: 장롱 속. 장롱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2: 옷장, 옷장. 장롱. 옷장, 옷장.
1: 장롱은 좀, 네. 장롱은 뭐 좀약 입고 이런 데니까. 이제 옷장 속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0: 네.
1: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영국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0: C.S. 루이스.
1: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국의 석학이고 네. 또 강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0: 고통의?
1: 고통의 문제.
0: 문제. 네,
1: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한 2, 3년 됐는데 크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는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있죠.
1: 그 우리 여학생들도 고통스러워요.
0: 네.
1: 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장난이 돼요. 장난이 돼요. 장난이 심해져.
2: 몸 자체가 장난꾸러기가 돼요.
1: 그렇지. 에버랜드야. 어디서 에버랜드를 하려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예뻐요.
0: 그럼요.
1: 캠퍼스에 보면 여학생들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막 화장해도 막 이렇게 좀 막 추하고 막.
2: 추워.
1: 막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고 막.
2: 아무도 안 건드리고.
1: 짜증나.
0: 네.
1: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불투명하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0: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1: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네.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과 나온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0: 않죠.
1: 않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고 맞아요. 있대요.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신이 있으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건 좀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0: 네. 자, 좀 어렵네요. 네,
1: 학교 졸업한 지 꽤 된 학생들도
0: 네.
1: 집중해 주세요. 자, 신, 즉 절대자께서 계시고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자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오퍼가 있어요. 오퍼가 나에게 있어요. 나 사귀는 오퍼가 있어요. 근데 그 오퍼는 매우 전능하고 그 오퍼는 나를 사랑해요.
0: 아, 전능하고.
1: 예? 네? 근데 그 나에게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냐는 거예요. 네? 나는 왜 핸드백이 없고 나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검은 봉지 들고 와야 되고 막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는 고통이 있어요.
0: 생각지도 않았던.
1: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어.
0: 그렇죠.
1: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막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 온다고 해서 전 여대생이 올 줄 알았는데
0: 생각지도 못했던
1: 이런 어려운 고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네? 이게 뭐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 될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1: 취업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두 번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나 그 정말 그 오빠랑 사귀지 말고 그때 진짜 다른 오빠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나 그 군대 가지 말고
0: 맞아.
1: 나 그때 선택이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를 선택하고 내가 그 형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대학도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장소 내가 간 거야.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CBS 여기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왔어. 그런데 막 필리핀에서 오신 강사님이 막 왜 이렇게 남자들만 왔냐고. 어 짜증나 진짜 이제. 너도 필리핀으로 돌아가. 뭔가 내가 선택했어요. 그 전공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했죠.
1: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나 이 전공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내 친구는
2: 더 잘 돼.
1: 더 잘 되고 더 괜찮은 자리로 가는데 나 그때 그 친구보다 더 괜찮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그냥 맞아요. 그 저기 뭐야 그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그냥 화가 나 있어.
2: 그렇죠.
1: 그때 걔 진짜 나보다 완전 진짜 얼굴에 질서 어긋났는데 진짜. 그냥 걔 남편 날 잘 만나가지고 그냥
2: 맞아 맞아.
1: 압구정동에 빌딩 짓고 그냥. 그냥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아유 내가 복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간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선택했어.
1: 자기가 선택했어. 어.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 맞아.
1: 그놈 B형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니네 애비 B형인 거 모르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선택했네요.
1: 자기가 선택했어. 자기가. 그래서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2: 그러니까 어쩔 수
1: 받는
2: 없지.
1: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서른 가까이 사셨죠?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고통스럽게 많이 살아서 그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고통을 아는 얼굴이야 이게 지금 마냥 그 마냥 햇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얼굴에 무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봐요 쫙 그럼 25살 25살은 살았죠?
2: 예. 거기 되게 해맑아지시네요. 기준이 한 5년 내려오니까.
1: 왜냐, 지금 27 언니가 있거든요. 지금 27 언니가 있어요. Anyway.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뭔가 내가 그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때가 사람마다 있어요.
2: 맞아요.
1: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몇 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을 두 군데를 나왔거든요.
2: 어?
1: 어려우니까요. 요즘에 대학 한 군데 나와서 안 돼요. 이제 제가 그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2: 남자만 가는 대학.
1: 해병대. 그래서 저 거기를 갔어요. 제가 지원했어요.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훈련소에서 참 급속되는 후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패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보통. 근데 해병대는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2: 아, 양쪽에서요?
1: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밀려나는데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막 구두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구두끈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구두끈이 길잖아요. 네. 그걸 뭉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2: 그렇죠.
1: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2: 와.
1: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교관실에 하나 들어갈 때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보통 일반 사회면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 이러면 되잖아요.
2: 들어와.
1: 예, 그렇죠. 그럼 예, 그럼 뭐 들어가면 되는데 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말이야? 뭐야 말이 뭐야?
2: 진짜요?
1: 예, 들어가도 좋냐고.
2: 들어가도 다시.
1: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 뭐 룰이 엄청 많고
2: 들어가도
1: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기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2: 그렇죠.
1: 사회에서. 아 이제 안 되겠다.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 간다고 하기 가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얘기 못하고 이제 동기한테 야 네가 먼저 간다고 얘기해. 어? 네가 빨리 교관실 가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2: 들어가도 물어봐도 좋겠네.
1: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너 얼른 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가도 된다. 그러면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는데, 교관실에서 나왔는데, 파트라슈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파트라슈. 맞아가지고.
2: 거기 그 친구 아무래도 쓰면 김창호 선생님이.
1: 제가 그랬죠.
2: 바로 그렇게 됐어요.
1: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전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와 여기서도 이런데 그때 2년 2개월이었는데
2: 그렇죠.
1: 앞으로 2년 2개월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돌아갈 수 없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선택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전 해병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그 전문대.
0: 네.
1: 완전 겸손한 전문대. 막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 그런 전문대를 쳤는데 거기 떨어져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근데 해병대까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해병대 간다고 삭발하고 갔거든요. 해병대가 삭발입니다.
0: 아주 강렬하게 깎고 가셨군요.
1: 그리고 육군은 이제 스포츠로 가도 그렇죠. 괜찮은데 해병대 완전히 다 삭발이었거든요. 그리고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막 친척들한테 돈 받고 막 또 교회에서 뭐 기도해 주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그렇죠.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심리학에서는 그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게 하는 거죠. 돈 다 받고, 예? 근데 갔는데 그거 적응 못하고 오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정말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전 신앙이 있었지만
0: 네.
1: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조금 용기가 있으면 전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0: 아...
1: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는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가스펠만 부르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욕이 반이에요. 막 뭐 시베리아, 뭐 십장생, 뭐 개나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2: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1: 그렇죠.
2: 사람의 대우가 아니잖아요.
1: 거의 마지막에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과연 2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0: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빠가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 것처럼 이 청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1: 착각이다.
0: 근데 희한합니다. 이 말을 모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져요.
1: 그렇죠.
0: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1: 맞아요.
0: 너무 힘들어요, 막.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속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1: 너 얼마 있으면 벌써 제대야?
0: 그렇죠.
1: 뭐 이런 거 있잖아.
0: 너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와. 지긋하게 있어. 사실 그 군바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1: 그날만을 기다려.
0: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 군복. 그냥 이거 멋지게 다려면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예, 언니들은 멋져하지 않습니다, 군복. 예, 근데 그거 막 해가지고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시간이 되게
1: 빨리 지나간
0: 빠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인에게는 시간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매우 느렸어요. 매우 느렸어요. 우리 교수님, 여군 갔다 와서 알고 있어요. 매우 느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그냥 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1: 그냥 생각 없이.
0: 특별히 손가락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네. 근데 오늘 뭔가 좀 차려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1: 그러게요.
0: 막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막 구두에다 그런 여학생들은 이렇게 꼭 많은 사람 앞에서 자빠져요. 희한해.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면서
1: 거의 정지.
0: 그렇죠. 내가 떨어지는 것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들려.
1: 그래, 맞아.
0: 완전 쪽팔리게.
1: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0: 그렇죠. 그런 경험 여학생들 하셨죠? 네. 이쁘게 차려입고. 근데 안 이쁘게 차려입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너무 차려입고 막 그러면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실제 고통이 계속돼요. 희한해요. 네. 여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다시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게 돼요.
1: 맞아요.
0: 네. 그런데 이제 안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오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다 실밥을 만들고 싶어, 실밥을. 어떻게. 세상에는 다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게 됐어요.
1: 군대에서?
0: 군대 교회를 갔는데 맨날 뭐 남자들끼리만 막 해병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위문 공연단이 온 거예요. 남학생들 아실 거예요.
1: 어지게? 네?
0: 위문 공연단. 그 막 그 자매님들이라는 분이 막 그 치마에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막 완전히 막 분위기가 종교 집회가 아니라 어떤 그 어떤 그 이교도의 창시 같은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면서 막. 근데 그날은 또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1: 아이고.
0: 네.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엽서, 그러니까 무슨 종이 같은 거였어요. 뭐 순서지. 근데 그 순서지를 보는데 아, 그냥 세계에 기억 남을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목은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어떻게 된 갈매기 떼들이요?
1: 굶어 죽게 된
0: 갈매기 떼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폭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폭우의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점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 그냥 이유도 없이?
0: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그다음 나중엔 떼거지로. 계속 갈매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병이 도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 마을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다가 폭우에서 이렇게 털면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좀 나머지 떨어지는 거
1: 그러니까.
0: 쫙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1: 별 어려움 없이?
0: 별 어려움 없이. 쫙.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폭우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 폭우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다면 이게 비둘기 세대로는 엄청

0: 하게 바뀐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폭으로 옮겨버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거 떨어진 거를 먹어야 되는데 쫄짝쫄짝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전에는 먹었는데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법을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1: 그 전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저기다 털면 저거 주워 먹어.
0: 그렇죠. 그 털은 주워 먹어.
1: 저거만 보면 돼.
0: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없고 새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1: 그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0: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좀 털어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죠. 많이 뽑았거든요. 네.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1: 그럼요.
0: 그런데 네.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만 뽑습니까?
1: 정말
0: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필요해도 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쪼적쪼적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니면 뽑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각종 회사에서 그 사람을
1: 데려가려고 하죠.
0: 네,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창업해버렸어요. 창업.
1: 그러니까.
0: 사람들이 알아주면 돼요. 네. 그럼 우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직접 사냥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네.
0: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영화 아바타 보셨죠?
1: 아바타.
0: 네. 보셨어요?
1: 아바타는 우리? 죄다 보셨어요. 그죠?
0: 우리 여학생도 봤어요? 네. 네. 어떤 오빠하고 봤어요?
1: 어떤 오빠? 다 보여줬죠?
0: 그렇죠. 네. 자, 아바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장면 나옵니다. 그 이렇게 그 공룡 같은 새 있죠? 그 새를 타려고 해요. 그렇죠? 그때 그 남자 아바타가 여자 아바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공룡을 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 해요? 교감. 뭘로 교감해요?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코털요? 코털로? 머리로 이렇게 교감을 하죠. 여러분, 교감해야 돼요. 세상은 절벽과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룡들 있는데 찾아가려고 되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1: 그렇죠.
0: 어떤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1: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0: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막 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담사들아 담사들아 야 오빠 가쁘게 씨다 야 오빠 못 믿냐? 나도 안 믿어 씨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자들분들?
2: 아니요
1: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0: 선생님 그렇게 사세요 이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서 정말 그 저 절벽 같은 데서 그 새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고르라 그래요. 골라라. 그리고 교감해라. 이건 완전 인생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한다고 반드시 되진 않아요.
1: 그렇죠.
0: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자는 그 다음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하셔요.
1: 그래요.
0: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일까요? 안 할 여자일까요?
1: 만약에 안 할 여자라도
0: 네.
1: 못할 여자라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0: 뭔 말입니까, 이거? 아니, 저랑 이렇게 오래 파트너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 정말. 이게 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1: 잠깐 그 여자가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넘치됐어요, 제가. 정말.
0: 하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랑 나랑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삶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보면
1: 그렇죠.
0: 그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본 건 내 몸과 마음에 길이 난다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닐 수 있어요. 이 직장이랑 아닐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용한 데 가서
1: 맞아요.
0: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귀인이 나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보는 방식이에요.
1: 그렇죠.
0: 내가 사람과 사랑하는 방식, 내가 내 길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떠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내가 그 그렇죠. 직업을 대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법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줄까요?
1: 아니죠.
0: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자 아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직업, 진정한 자기의 재능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1: 그렇죠.
0: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기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직업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탈 수가
1: 없죠.
0: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바위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새를 못하면 자기가 그 험한 곳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런 오빠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절벽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오빠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예? 그 오빠 만날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그런 오빠가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빠 등에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르세요.
1: 스스로.
0: 예, 스스로.
1: 아바타 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자고요.
0: 스스로. 왜 이 오빠한테는 2D, 저 오빠한테는 3D를 보냐고요. 뭐 하자는 거야.
1: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0: 진짜. 자기가 돈 내서 안경 끼고 보라고요. 오빠한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누구 덕 좀 봤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아, 나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전혀 해외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1: 맞아요.
0: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연수 어떻게 가게 됐어? 네. 아, 뭐 캐나다에 자기 삼촌이 있다는 거. 아,
1: 맞아. 친척 중에 네. 그러니까
0: 누구는 뭐 뉴욕에 네.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다 그러고. 근데 막 저희 집은 막 그냥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 저기 목포 해남 완도 막 진도 뭐 진도께 살 일 있어요? 지금 진도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 그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완전 짜증나. 그때쯤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평생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1: 그렇죠.
0: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 누구의 덕을
1: 보려고 하겠죠.
0: 자, 여기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보려고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1: 아, 무조건.
0: 그렇죠.
1: 자, 그러네요.
0: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 지금
1: 없다.
0: 없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덕을 봐야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덕을 봐야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덕을 보게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지만 예? 다른 사람이 우리의 덕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먼저 변할 뿐입니다. 예. 환경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살은 갑자기 빠지지 않아요.
1: 안아요.
0: 예? 갑자기 쪘다고요? 다 뻥이에요. 예? 어디서 오빠한테 그런 뻥을 치고 난리예요 지금?
1: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신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중국 한약 먹었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 맞아.
0: 갑자기 찌지도 않고 갑자기 빠지지도 않아요. 환경이 먼저 바뀔 거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출신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우리 학교는 왜 나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어주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린 젊은입니다.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피디님에게 귀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디님이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네.
1: 한 번도 고기 산 적 없어요.
0: 덕을 보고 싶은 건가 봐요. 고기는 덕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인데, 예.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덕을 보게 만들고, 예.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덕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신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신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1: 여러분들 스스로.
0: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매우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Welcome back. Thanks for tuning in. I'm Jennifer Clyde.
2: 자, 오늘 주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술 중에 하나죠. 주짓수에 대한 주제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신 분은 행신동에서 운동하는 박재상 청취자님, 감사드려요. 무술 관련된 주제는 저희가 자주 다뤄보지 못했거든요.
1: That's true.
2: 태권도 이야기 몇 번 해봤고요.
1: Yes, uh-huh.
2: It's a martial art.
1: Yes, jiu-jitsu is a martial art. A lot of people learn it for self-defense.
2: 호신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배우는 경우도 많고요.
1: Some may choose to learn jiu-jitsu or any other type of martial art because they can be a great workout as well. 정말 좋은 운동도 될 수 있는데. 주짓수 같은 경우는 I think you know you learn the proper technique.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Proper technique 하면 올바른 뭐 품, 자세 이런 기술들을 잘 배워서 you take down the opponent.
2: 그러니까 상대방을 약간 좀 쓰러뜨리는
1: right.
2: 그런 어떤 주 목적을 갖고 있는 무술이다.
1: 네.
2: 자, 일단은 써주신 내용과 저희가 좀 리서치를 한 내용을 이제 좀 같이 접목을 해봤는데요. 참 좋은 것이 뭐 타격 기술, 뭐 그래플링 기술, 맺히는 기술,
1: 네.
2: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술,
1: 뭐 초코,
2: 조르기 기술 네. 이런 거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못 써봤던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쉬운 영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마침 이런 좋은 주제를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호신술이나 무술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인 것 같고 뭐 이걸 이제 평상시 안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알아두면 좋은 그런 단어들이죠. 자, 주짓수 관련된 내용 올려주신 사연 그대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jiu-jitsu.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2: 주짓수는 유도의 근간을 두고 있는 브라질의 무술입니다. 영어로요.
1: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2: 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분, 뿌리라는 단어 아시죠? root잖아요. 자, 표현이 뭐냐면 have roots in 어디 어디. 그러면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o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여기까지는 브라질 무술이라는 얘기죠. That has roots in judo. 유도를 영어에서 약간 J로 쓰기 때문에 발음은 judo라고 많이 하죠.
1: 네, judo.
2: Judo.
1: Judo.
2: Judo. Okay. Mm-hmm. One more time.
1: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2: Okay. 타격하는 기법보다는 상대를 이렇게 잡는 그래플링 중심의 격투기다. 이 grappling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1: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2: Striking 하면 이렇게 치는 거죠. 타격.
1: Yeah.
2: Striking. 그렇죠? Technique, 기술보다는 It is centered on grappling. 자, 스펠링 드릴게요.
1: Grappling, G-R-A-P-P-L-I-N-G. Grappling.
2: Grappling.
1: Grappling.
2: 이렇게 잡는 or holding the opponent. 상대를 이렇게 잡는 grappling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격투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It is centered on 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자, 다시 한번요. Rather than
1: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2: Okay.
1: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2: 유도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도는 상대를 잡아 매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주짓수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1: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2: grasp 자체도 이렇게 잡다라는 얘기죠.
1: 네.
2: 잡아서 throw, 맺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자, 이런 격투기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단어는 opponent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the로 읽어야겠죠? 그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1: The opponent.
2: The opponent.
1: The opponent.
2: 자, 다시요. 유도는요.
1: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2: 자, 그렇지만 주짓수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
1: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자, lose one's balance 하면은 균형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jiu-jitsu 같은 경우에는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라고 했으니까 jiu-jitsu에서는 이제 상대가 균형을 잃게끔 만드는
2: lose
1: 것이
2: their balance.
1: 이제 aim 목표다. 그렇죠. 그게 메인 포커스다라는 말이죠.
2: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lose one's balance. 자,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Lose their balance. 그거 이해되셨죠? 자, 일단 상대가 넘어지면 다양한 조르기 기술 같은 걸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2: 이 조르기가 영어로 뭐냐면요. chokeholds라고 합니다. choke 자체가 숨을 못 쉬는 걸 choke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단어를 붙여서 chokeholds 그러면 조르기 기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팔로 이렇게 조른다든가. submission이란 건 뭐 뭔가 그 항복하는 걸 submission이라고 하거든요. Mm-hmm. 그러니까 force somebody into submission이라고 하면 제압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S-U-B-M-I-S-S-I-O-N 자, submission 발음이요.
1: Submission.
2: 자, 상대가 쓰러지면 when they are down.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2: Chokeholds, okay.
1: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2: Okay. 주짓수는 체격이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큰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무술이다. So it lets you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거니까 win against, 전치사 against가 나온 거고요. Someone much bigger, 더 덩치가 큰 사람이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자, 다시 한번 주짓수.
1: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2: 그래서 요즘에 호신술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1: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2: Popularity 발음이요.
1: Popularity.
2: 라의 강세. Popularity.
1: Popularity.
2: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듯이 gain이란 동사와 popularity는 붙어서 같이 되게 많이 쓰이죠. So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자, 호신술이죠. 앞에 강세요.
1: Self-defense.
2: 자기 방어란 뜻이죠. Self-defense.
1: Self-defense.
2: 자, 문장 다시요. 천천히 드릴게요.
1: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2: 자, 그래서 영상들 찾아보면 주짓수에 능한 여성이 남성을 아주 쉽게 제압하는 그런 영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1: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 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2: Mm-hmm.
1: 자, 일단 이런 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영상들이죠? Videos of women who are well versed in jiu-jitsu라고 했어요.
2: Mm-hmm.
1: If you are well versed in something, you're very skillful in that. You're very good at it. 뭔가를 아주 잘 알고 잘 하는 거죠.
2: 숙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1: 그렇죠.
2: 능숙하게 뭘 잘할 때 he is well versed in 뭐뭐뭐. 뒤에다 뭐 다른 걸 넣어 주시면 돼요.
1: 맞아요. 그래서 주짓수에 능숙한 주짓수를 정말 잘 하는 여성들이 자, 남성을 어떻게 해요? 제압하는 이런
2: dominate.
1: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dominate. Right.
2: dominate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월드에서 쓰면
1: yeah.
2: 압도적 실력차로 이겼다는
1: sure.
2: The team dominated the other team. 그러면 뭔가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 Dominating men. 남성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 You can easily find
1: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 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2: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짓수 체육관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1: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2: 스튜디오란 건 뭐 방송국의 스튜디오도 그렇게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하면 텅 튀어 있는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장소 상당수의 어떤 곳들을 스튜디오라고 많이 불러요. 댄스 스튜디오, 댄스 강습소나 요가 스튜디오, 태권도 스튜디오 혹은 주짓수 스튜디오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In Korea.
1: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2: Okay. 자, 주짓수 관련된 내용 올려주신 그대로 영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jiu-jitsu. Jiu-jitsu is a Brazilian martial art that has roots in judo. Rather than striking techniques, it is centered on grappling or holding the opponent. It really is very similar to judo, but judo focuses on grasping and throwing the opponent. In contrast, jiu-jitsu aims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through various chokeholds. Jiu-jitsu is a martial art that lets even a small person win against someone much bigger. That's why it'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who want to learn self-defense. You can easily find videos of women who are well-versed in jiu-jitsu dominating men. In Korea, more and more studios are teaching jiu-jitsu these days.
1: Pattern practice.
2: 자, 입지영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EB 트위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을 골라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일단 주짓수 하면서 이제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 균형을 잃게 상대를 넘어뜨리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은 균형 관련된 표현입니다.
1: Lose one's balance.
2: 오케이. 주짓수에서는
1: In jiu-jitsu, you try to make opponents lose their balance.
2: 상대가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게 좀 목적이다. 자, 스키를 처음 타러 갔을 때 나는 여러 번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 영어로요.
1: The first time I went skiing, I lost my balance a lot.
2: I lost my balance a lot. 그러면 이제 균형 잡질 못해서 이렇게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얘기죠. One more time.
1: The first time I went skiing, I lost my balance a lot.
2: 자, 이곳에서 균형을 잃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It's really dangerous.
1: It's really dangerous if you lose your balance here.
2: It's really dangerous if you lose your balance here. Okay,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무술이나 이런 데서 상대를 제압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force someone into submission. 이건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상대가 넘어지면 제압을 해야 됩니다.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2: Okay, one more time.
1: When they are down, you force them into submission.
2: 그 친구가 나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1: He must have thought that he could force me into submission.
2: He must have thought 뭐뭐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That he could force me into submission. 자,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강제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1: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2: Okay, one more time.
1: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2: 이제 상대를 이제 아이들을 좀 타이르고
1: yeah.
2: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라 한다 해서 아이들이 말을 항상 따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You can't just force your children into submission. 그래서 제압하다의 의미도 있는데 뭘 따르게 하다, 어떤 말을 따르게 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표현.
1: Be well versed in.
2: 뭐에 능숙하다라는 얘기죠. 자, 주짓수에 능한 여성이 남성을 쉽게 제압합니다.
1: Women who are well versed in jiu-jitsu can dominate men.
2: Okay. 그녀는 한국 문학에 대해서 정말 박식합니다.
1: She is well versed in Korean literature.
2: Which means that she has a lot of knowledge.
1: Yes.
2: And she knows a lot.
1: Mm-hmm.
2: She is well versed in Korean literature. 우리 남편은 여러 종류의 스포츠를 아주 잘합니다.
1: My husband is well versed in several sports.
2: Mm-hmm. Maybe he knows how to play golf, tennis, and bowling at the same time. He is well versed in several sports. That's what you say. Okay, 하나하나씩 복습을 해봤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Do you work out?
3: I'm learning jiu-jitsu.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1: Is it that fun?
3: It's really great. Plus,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1: Do you train every day?
3: I go to the studio almost every day. I'm trying to up my level.
2: 자, 이렇게 뭐 주짓수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 상당수가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 보니까 운동도 되고요.
1: Mm-hmm.
2: 정신 소양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1: 네.
2: 자기 절제나 이런 거 uh-huh.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호신술만을 배운다는 그런 차원으로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 운동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1: Do you work out?
2: 운동하세요. Do you work out? 아웃에 강세 주시고 one more time.
1: Do you work out?
2: Mm-hmm.
1: I'm learning jiu-jitsu.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2: 2년 넘게 강습받고 있어요. 자, I have been 줄여서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자, 2년 넘게 지금까지 꾸준히 강습받아 왔지요가 되겠죠? One more time.
1: I've been taking lessons for over 2 years.
2: Mm-hmm.
1: Is it that fun?
2: 여기 that은 뭐 강조를 하는 말이죠. Is it that fun? 그렇게 재밌나요? 2년 넘게 꾸준히 할 만큼?
1: It's really great. Plus,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2: 뭐 자기 방어, 즉 호신술로 배우기도 되게 좋고요. It's good to learn for self-defense. Okay? 자, 매일 훈련하냐고 물어봅니다.
1: Do you train every day? I go to the studio almost every day. I'm trying to up my level.
2: 자, 스튜디오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up 자체를 동사로도 쓸 수 있죠.
1: Sure.
2: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실력을 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어로
1: I'm trying to up my level.
2: 동사입니다. Up my level. 실력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두 번만 해볼게요. One more time.
1: I'm trying to up my level.
2: I'm trying to up my level. One more time.
1: I'm trying to up my level.
2: For example, somebody has played golf for 5 years mm-hmm. and they're taking lessons again.
1: Mm.
2: Why are you taking golf lessons? You already know how to play golf. In which case, the person may answer, well, you know, I'm trying to up my level.
1: Sure.
2: I'm trying to up my game. 그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1: 네.
2: Up my game. 이거 뭐냐면, 게임 실력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골프 오래 치시다가 다시 레슨 받으시면 I'm trying to up my game. 그렇게도 써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오늘 숙제 드릴게요. 2월호 이태영 교재에 있으시죠? 66페이지에 5개의 영작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해보시는데 여기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 영작해서 이태영 홈페이지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 추가로 드려볼게요.
1: Mm-hmm. What is a martial art you would like to learn, and why does it appeal to you?
2: Okay. 여러분이 혹시 배워보고 싶은
1: 네.
2: 그런 무술이 있다면 뭐고 왜 배워보고 싶으신지. Is 네. there something that you might want to learn?
1: Oh, a lot actually. Jiu-jitsu.
2: Jiu-jitsu?
1: 합기도도 배우고 싶어요. 뭐 특공 무술.
2: For self-defense?
1: For fun.
2: For fun. 재미로. yeah. Maybe your son will soon start learning something like taekwondo
1: yeah.
2: or something.
1: Yeah, if he's interested.
2: Okay.
1: Yeah.
2: 자, 입지영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입지영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 뒤에 다 실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도 보내드립니다. 입지영 다시 듣기는요. 오디오 악당 서비스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1: Okay, and I guess that's all for today's 입지영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2: Good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13번째 페이지, 3년째 잡지사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분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식 씨입니다.
1: 지금 잡지사 전체적으로 예, 불량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2: 아, 왜 그렇게 됐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죠?
1: 제가 오늘 문득 초반엔 다들 이제 3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고
2: 30분도 안 했던 시절이
1: 첫 주 불량을 받거든요. 곽씨 시작하면 혼자 그때부터 40분을 했었더라고요.
2: 첫 주부터.
1: 기억의 왜곡.
2: 예. 아, 참.
1: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아닙니다. 네.
1: 왜 이렇게 멋쩍은 느낌으로.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제 중동 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목받은 우리 무기가 있죠. 바로 천공2. 예. 작가님, 이거는 뭡니까? 이제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 중 하나잖아요.
2: 네,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미사일들이 있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쏘는 미사일,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천공2면 천공1도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2: 천공1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나오고 더 전형적인 대공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의 비행기가 날아오면 그거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격추용 미사일로 개발된 것이 천공1이었고요. 그게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미사일을 우리 편 미사일로 들이받아서 맞추는 그걸로 나와가지고 이제 제조로 되고 있는 제품이 천공2입니다.
1: 네.
2: 이제 이렇게 대공 미사일류를 특히 이제 비행기가 날아오는 거를 맞추는 이런 미사일류를 그냥 흔히 이제 SAM이라고 합니다. Surface to Air Missile 이렇게 해가지고 표면에서 바닥에서 하늘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이다라고 해가지고
1: 네.
2: SAM 약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네. 흔히 SAM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SAM 미사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 SAM의 마지막 M이 미사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SAM 미사일이라고 하면 뭐 역전압 이런 식으로 약간 전말이 된다라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예, 뭐 이런 지식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중요하죠. 예.
2: SAM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1950년대 뭐 이럴 때는 SAM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냐면
1: 네.
2: 당시에 50년대 냉전 시기에 미국도 그렇고 뭐 그 상대방인 소련도 그렇고 가장 걱정하던 무기가 뭐였겠습니까?
1: 핵이요.
2: 네, 핵이지 않습니까? 네. 핵 중에서도 제일 막기 어려운 게 적이 미사일에다가 네. 고속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에다가 탄도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어가지고 떨어뜨리면 너무나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장비를 개발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2: 그럴 때 당시에 이제 대공 미사일을 만들면 그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 미사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딱 가다가 맞추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막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적의 미사일을 들이받는 거는 너무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1: 네.
2: 적의 미사일에 최대한 한번 근접시키는 거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적의 미사일 떨어지는 곳까지 우리 편 미사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게 해보니까 한 어느 정도까지 다가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200m.
1: 200m?
2: 150m. 이 정도까지 다가오는 거는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1: 예.
2: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주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 도킹이나 랑데브 같이 우주에서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니는 서로 두 개의 우주선을 서로 합체도 시키고 분리도 시키고 뭐 이런 기술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한 거죠.
1: 예.
2: 그렇게 했는데 아니 200m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게 물론 대단하지만
1: 예.
2: 그죠? 만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몇천 킬로미터 밖에서 보고 100m까지 근접시킨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1: 예.
2: 그러면 대단한 올림픽이면 아 대단하겠네라고 칭송해 줄 수 있지만
1: 예.
2: 핵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100km까지 그래도 한번 막으려고 가봤다라는 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기에 뭐 미국 사람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1: 예.
2: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요격용 무기에도 핵을 실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1: 아.
2: 그래서 적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 편 미사일로 거기서. 한 최대한 한 100m, 200m까지 다가간 다음에
1: 터뜨려.
2: 거기서 핵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1: 아.
2: 그러면 우리 편 핵 폭발에 적의 미사일이 휩쓸리겠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렇게 막아보자, 이런 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실용적이지도 않잖아요.
1: 네.
2: 뭐 최후의 방어 장치로 쓸 수는 있겠지만
1: 네.
2: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1: 네.
2: 샘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예.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세계 만방에 잘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뭐 팬텀 전투기 이런 것들은 정말 그때 당시로는 성능이 좋은 전투기고 제트 전투기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표준을 제시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가동 가능한 게 아마 공군에 있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2: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런 전투기를 뭐 미국이야 사실은 세상에 공군이라는 말이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공군력은 세계 최강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공군력으로 압도하고 있었는데
1: 아니, 베트남 전쟁 때 썼던 걸 아직도 가동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2: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당시에 그 미군이 의외로 그렇게 세계 최강 수준의 격이 다를 정도로 뛰어난 제트 전투기를 사용했는데도 네. 소모된 제트 전투기들이 꽤 있었어요. 공격기 이런 것들이 베트남군의 공격에 당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몇백 대씩 막 소모가 됐습니다. 네. 공중전을 벌여가지고 격추된 거는 뭐 몇십 대 이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격추를 당했는데 예. 왜 격추를 당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네. 이 당시 소련 쪽에서 개발을 했던 네. 이 대공 미사일 샘을 잘 배치를 해가지고
1: 네. 그러니까
2: 어떻게 보면 소련 쪽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길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전투기를 만드는 이런 거는 미군이 너무 잘하는 것 같다.
1: 아, 예.
2: 저 탑건의 나라. 네. 그러니까 뭐 베트남 전쟁이면 탑건 영화 나오기 전입니다만. 네. 아니 톰 크루즈가 태어날 저 나라에 저 전투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1: 아, 예.
2: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막아보자라고 해가지고
1: 아...
2: 로켓 기술은 소련 러시아가 예로부터 깊은 전통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예. 예,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도 소련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2: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고성능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적이 날아다니는 상대가 날아다니는 그 적 비행기를 잡아보겠다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이 서방식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S-75, S-75 뭐 이런 미사일을 설치를 해가지고
1: 네.
2: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1: 네, 네, 네.
2: 이런 거를 보고 좀 미국에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1: 아,
2: 이거 미사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심지어 미사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음껏 적진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1: 예.
2: 이게 뭐 중간에 뭐 잘못된다고 해도 조종사가 뭐 희생을 당하다나 이런 게 아니니까.
1: 예.
2: 이게 상당한 장점이 있구나. 우리는 사람이 탄 조종사가 조종사 뛰어난 조종사를 기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달려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적진으로 보내가지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적은 부담 없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미사일을 계속 쏘아가지고 그걸 견제를

0: 조절하면서 적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공격 무기로 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로켓은 되게 단순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거 말고 이제 거기에 스스로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적을 추적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면 단순한 로켓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미사일에는 보통 궁 돌림으로 끝나는 이름을 붙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1: 궁.
0: 예를 들어서 현궁이라는 미사일은 바주카, 옛날에 쓰던 바주카라는 거는 이제 적의 장갑차나 탱크나 차량 이런 걸 공격하는 무기지 않습니까? 네. 영화에서 이제 뭐 그런 식, 영화에는 보통 집을 많이 공격하죠. 영화 같은 데서. 아,
1: 집을 날려버리죠.
0: 네, 그런 네. 걸로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그것보다는 뭐 차량이나 탱크 이런 걸 공격하라고 나온 무기인데 바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준을 해가지고 내가 맞춰서 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겨눈 그 방향으로만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1: 네.
0: 거기에 만약에 적의 차량이 없으면 이제 엉뚱한 데 꽂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형태로 나온 거는 모양이 어느 정도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도 거기에 방향 바꾸는 기능과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맞춰가지고 유도를 하면서 쏘면 그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혹은 적이 피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가지고 맞히는 게 이제 네. 미사일입니다.
1: 네.
0: 신궁이라는 게 있어요, 신궁.
1: 신궁.
0: 네, 신궁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양궁에서 금메달 따면 신궁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렇죠. 한자가 다릅니다. 새롭다는 뜻에.
1: 아, 네, 그래요? 네,
0: 새롭다는 new, 뭐, 보우, 이런 뜻의 신궁임. 영어로는 이거를 케이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켄타우로스라고 해가지고 상반신은 뭐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그게
1: 아닌 말이에요.
0: 네, 화살을 잘 쏜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영어 명칭으로는 케이론이라고 부를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세신자를 써서 신궁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이거는 하늘에 떠다니는 주로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거를 맞추는 용도로 개발된 건데 천궁처럼 멀리 날아가는 대형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네. 소형으로 가까이 날아왔을 때 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만큼 그러니까 맨패스 이런 말 사용하죠.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크기로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나온 그런 그런 제품인데
1: 네.
0: 그래서 뭐 휴대용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신궁 하시는 분들은 휴대용이라는 말 들으면 되게 좀 싫어하십니다. 이 무게가 한 20kg 뭐 이렇게
1: 무거운데
0: 나왔기 때문에
1: 예.
0: 이제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사람이 좀 들고 쏠 수는 있겠지만 차에 태워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1: 네, 신궁이고 네.
0: 네 그리고 이 궁 시리즈로 이제 천궁이라고 하는 천궁은 차량에다 트럭에다가 태운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쏘는 그런 미사일이고
1: 네.
0: 미사일 쏘는 트럭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조정하고 컴퓨터로 계산하는 시설 이런 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세트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형태의 무기가 이제 천궁이죠. 이런 궁 시리즈 중에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좀 관심이 많이 쓰인다고 할까요? 기술적으로 살펴볼 게 많은 무기로 비궁이라는 무기도 있습니다.
1: 아, 그런 비궁. 것도 있어요? 비궁?
0: 네, 비궁이라는 무기는 뭐냐면 이거는 원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개버하고 비교해 보자면 바주카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냥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로켓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던 게 있었어요. 히드라 로켓이라고 해 가지고 미국에서도 쓰는 그런 무기가 있었는데
1: 네.
0: 그 무기가 뭐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위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1: 아.
0: 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가지고 히드라 로켓은 이제 못 쓰겠다.
1: 네.
0: 이건 좀 구형 무기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이거를 이제 안 쓰는 분위기로 이 히드라 로켓 생산하는 공장도 딴 걸로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하려는 분위기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뭐 이런 무렵에 그보다 더 전 그 무렵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 걷어치우려고 보다 보니까 의외로 요 정도 위력만 돼도 공격이 대상이 되는 적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전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한창 테러와의 전쟁 이런 이야기 나오던 시기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이런 잘 정비된 탱크가 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무슨 뭐 어떤 민병대라든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무장이 대단치 않고 그냥 트럭 타고 다니는 뭐 무장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 네네.
0: 이 정도 위력의 로켓만 해도 쓸만하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 좀 약하던 히드라 로켓 수준의 로켓을 그냥 더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왔는데
1: 다시 개발한 건 아니고 그걸 다시 그냥
0: 네,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일직선으로 조준해서 맞추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 첨단 사회에 시대에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원래는 그냥 로켓으로 나온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는 로켓으로 나온 건데 그거를 개조 개량을 해가지고 네. 유도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걸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각을 처음 제기가 됐던 거는 미국 쪽에서 먼저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거를 우리나라 쪽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어요. 합작을 해가지고 되게 나름대로 좀, 아,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 우리나라 쪽에서 생각을 했겠죠. 이걸 하면서 유도 미사일 관련된 기술도 많이 배우면서. 네. 그러면서.
1: 그게 실용적인 현궁 걸, 아니에요?
0: 예. 천궁보다 이게.
1: 현궁.
0: 그러니까 현궁보다도 훨씬 더 약한 거예요. 아.

0: 그래요.
1: 위력이 훨씬 더 약하고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건데. 네네네. 예, 그런데 그냥 뭐 재고가 많이 있고 이걸 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네. 다 없던 일로 하기 아까우니까
0: 개조해 보자. 예,
1: 조금만 뭐 어떻게 좀 이런 추적 기능을 예. 달아보자, 유도 기능을 달아보자. 그래서 예. 미사일처럼 바꿔보자라고 예.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품이 개발됐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미사일이죠. 유도 기능도 있고 방향도 찾아가고 하니까 이건 원래 뿌리가 로켓이 그냥 일반적인 일직선 로켓이 있기 때문에 이 무기는 좀 헷갈리게 유도 로켓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0: 유도 로켓.
1: 네, 유도 로켓. 근데 사실상 뭐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도 로켓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히드라의 유도 로켓 개발 이 버전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개발하다 중간에 손을 뗍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이거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손을 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무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네. 한국에서 이거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꾸준히 개발을 해가지고
0: 아, 그래요?
1: 결국은 완성을 시켜가지고 네. 지금 양산에서 실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원래는 한미 합작 제품으로 개발됐지만 미국에서 손 떼는 바람에 네. 예, 국산 무기로 개발된 독자. 제품이 지금은 이 비궁이라고 하는 이 로켓입니다. 네. 비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 무기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다 완성돼서 한국 군에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쪽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 작년 그 즈음에 네. 미군 아마 미군 해군 쪽일 거예요. 해군에서 이거를 성능 평가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게 미국에 팔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막 파다하게 나오면서
0: 좋은 거지.
1: 예, 이 무기 만드는 그 구미에 공장 있는 그 회사의 주식도 한테 막 올라가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뭐 미국에서 발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팔릴 수 있는 우리나라 국산 무기의 최초가 될 수 있는 뭔가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그래요?
1: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이 방산 강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의 나라 무기를 잘 안 삽니다.
0: 아, 최초가 될 수 있다?
1: 네, 그런데 이 비공이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하게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최고의 엄청난 고성 첨단 무기를 만들려고 개발한 게 아닙니다.
0: 아니고.
1: 그냥 있는 공장 라인 버리기 아까우니까 네. 좀 약한 거지만 좀 개조해보자라는
0: 식으로 미국이 손을 건데. 뺐고 네. 중간에.
1: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미국이 손을 뺐는데 꾸준히 이제 뚝심으로 와가지고 개발된 게 이제 비공입니다.
0: 네. 이번에 그 이란의 대규모 공습 당시에 이란 탄도미사일 130발에 대한 천궁2의 요격률이 뭐 90% 이상이다, 뭐 최대 96%였다, 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정도 명중률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1: 그 정도 선일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확한 거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당국에서 뭐 어떤 과학 실험한 수치처럼 고지고대로 발표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만한 변수들은 있습니다만 UAE에서 우리나라로 이 천궁2 미사일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좀 이상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피자를 시켜도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게로 와가지고 받아가겠다라는 것처럼 네. 지금 UAE에서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그것도 최대한 가까이에서 받아가기 위해서 대구공항까지 와가지고 이거 천궁2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천궁2 미사일이 효과가 좋지 않았으면
0: 이렇게
1: 또 비싸게 예. 뭐 이렇게 하지 돈 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급하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 상당히 좀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볼만하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0: 예.
1: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냐? 사실은 이제 이런 요격용 미사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걸프 전쟁 1990년대 초에 일어났던 걸프 전쟁에서 그때 이라크하고 이제 싸웠던 전쟁이죠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라크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대개 사람들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하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건데요.
0: 네네.
1: 20세기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화제가 됐던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명중률이 높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회의론도 많았을 정도입니다.
0: 네.
1: 근데 가만히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미사일이 특히나 이런 탄도 미사일이 네. 고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속 몇천 킬로미터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0: 네네.
1: 뭐 진짜 그 대규모 또 아주 원거리로 올라간 발사되는 그런 아주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에도 오다 가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웬만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면 다 우주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0: 아 예. 예
1: 그래서
0: 말씀하시죠.
1: 뭐 인공위성이나 그런 뭐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돌아다니는 그런 고도보다도 한참 우주로 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0: 예.
1: 그렇게 본격적으로 떨어지면 막 시속 만 킬로미터 이상으로도 떨어지고 막 이럽니다.
0: 어.
1: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속도냐? 권총 같은 거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뭐 1000km 정도, 시속 1000km 정도 아니냐, 그 정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게 날아가고 있는 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2: 아.
1: 예, 그것도 히트킬 방식으로 이거 들이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맞추는 방식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파편 방식으로 맞춘다라는 거를 초창기엔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근처 가서 터뜨리는 거. 예.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사일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효과적으로 좀 못 때리는 경우도 있고.
0: 예.
1: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강하게 떨어지는데 웬만하면 좀 튼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렇다 보니까 파편이 좀 맞아도 뭐 끄떡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근처에 날아가서 파편 날리는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처에 왔음을 감지하는 그 감지장치를 미사일에 심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거를 오작동시키는 전파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미사일들이.
0: 그럼 도루묵이죠.
1: 이 전파를 근처에 온 것 같은 그 신호를 멀리서 5km 밖에서, 10km 밖에서 전파 방해 장치들 막 내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 미사일이 요격하려고 가다가 이쯤에 거의 다 왔나 보다 하면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파편을 날리는 방식으로는
0: 한계가
1: 근접신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히트킬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이 핵심이 된 덩어리가 전속력으로 들이받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0: 총알보다 빠른 거를.
1: 네. 총알보다 빠른 거를 총알 같은 우리 편 미사일로 맞추는 거죠.
0: 야,
1: 그러니까 우리 저기 최현우 마술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한번 해주셨죠.
0: 예전에
1: 유행했던 그 마술 중에 총알을 쏘면 이로 이렇게 총알을 딱 잡는 이런
0: 네.
1: 거를 마술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거 최현우 마술사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0: 중국인인 척했던 서양인.
1: 그 보통 권총으로 쏘면서 그 마술을, 그 소총으로 쏘면서 그 마술을 하지 않잖아요. 보통 뭐 바주카 쏘면서 그 뭐 이로 바주카 탄 잡고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권총보다도 10배 이상 빠른 거를 천궁투 같은 경우에는 20km 밖에서 이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는 자리에서 쏘는 걸 이로 잡는 것도 마술이라고 하는데 20km 밖에서 총알보다 몇 배 빠른 거를
0: 이건 진짜 경이롭네.
1: 쏘아가지고 맞춘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기술이고
0: 네.
1: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세계 몇 개 안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꾸준히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뭐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무기도 나오고 이런 지경에 이르러지 않았겠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초기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아.
1: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이거를 갑자기 하라라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노력을 했던 그 수많은 뭐 기계공학, 화학 이런 거 하시던 과학자분들이 계십니다.
0: 아.
1: 그 중에 이제 대표로 꼽을 만한 분이 이제 뭐 이분만 위대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뭐 이렇게 국가에서 유공자로 포장도 받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 막 훈장 같은 거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 이경서 박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0: 이경서 박사. 네,
1: 뭐 나인뉴지스인가 거기에 이제 멤버 중에도 이제 이경서라는 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그 얘기를 왜 시간 없는데. 네,
1: 그분 아니다라는 거 착각하지만 이경서 박사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0: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1: 네, 먼저, 아이돌 하시던 분이 사실 미사일도 개발하시나 그건 아니고요. 그분보다 좀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인데 1960년대 말에 미국의 MIT 박사로 미국에서 취직하셔서 일 잘 하시다가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하려고 하니까 들어와 봐라. 우리가 잘 대해줄게 고민하시다가 고민 사실 크게 안 하셨대요. 과감하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0: 예,
1: 자리 잡고 공부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종합적이고 뭔가 좀 이런 한국의 산업 발전과 과학 기술 발전과 무기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다 필요 없고 빨리 미사일 만들어라.
0: 그때가 언제예요?
1: 70년대 초죠.
0: 70년대 초. 네,
1: 최대한 빨리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을 하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억지로 미사일을 만드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사일 산업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던 이경선 박사님과 그 동료와 후배들이 있습니다.
0: 예.
1: 이분이 이야기 인터뷰 같은데 찾아보면 뭐 이상한 전설적인 이야기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떤 거 있냐면 아까 로켓은 무기로 사용한 로켓은 고체 연료를 쓴다라고
0: 그렇죠,
1: 말씀드렸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고체 연료를 그렇게 잘 사용하려면 그 빻아놓은 가루를 잘 배합할 수 있는 섞을 수 있는 섞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1: 근데 섞는 기계가 중간에 잘 들쓰기고 뭉치고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0: 예.
1: 우리 하다못해 이거 믹스 커피를 타도 잘못하면 달달한 건 밑에 다 가라앉고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0: 되죠,
1: 그럼 엉망이잖아요. 그죠?
0: 예, 예, 예.
1: 믹스 커피는 그러면 약간 맛없고 그만이지만 로켓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성분만 구석에 뭉쳐있으면 불발탄 생기거나 잘못하면 도중에서 터져버립니다.
0: 큰일 나요,
1: 그죠?
0: 큰일 나요.
1: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섞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0: 그런
1: 기계를 못 구하겠는 거예요. 70년대 우리나라에서.
0: 기발한 데서 찾았을 것 같아.
1: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비슷한 거를 한 나라들마다 다 찔러보면서 혹시 우리나라한테 기계 팔 생각 없냐, 팔 생각 없냐 했는데 아무 데서 안 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프랑스 회사가.
0: 프랑스 회사가?
1: 프랑스 회사가 기계를 넘기겠다라고 한 회사가 있었는데.
0: 예.
1: 되게 조그마한 기계만 넘긴다고 한 거예요.
2: 아.
1: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는 뭐 무슨 뭐 아니 뭐 좀 문종에 때 사용하다 뭐 화차에 들어가서 신기전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걸로 어떻게 대형 미사일을 만드냐라고 할 만한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가격도 그렇게까지 싸지도 않은데 근데 과감하게 이경서 박사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사자. 그래서 샀어요.
2: 예.
1: 이걸 내가지고 뭐 그때 처음엔 고민도 하셨겠죠.
2: 작은 건데.
1: 그래서 이거라도 사가지고 정 안 되면 실패하면 이걸로 조그마한 모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라도 보여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셨겠죠. 아, 예. 뭐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 예, 예, 예.
1: 그래서 그거를 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2: 예.
1: 미국에서 어떤 아저씨가 연락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업체에서 연락을 준 게 아니라.
2: 아저씨요?
1: 예. 예. 그 아저씨가 연락을 줬는데 그 아저씨 어떤 아저씨였느냐.
2: 예.
1: 내가 그런 로켓 같은 데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하는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다.
2: 오.
1: 네? 오. 망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 망한 사람이면 지금 소용없지 않냐고
2: 네네.
1: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망한 공장이 아직 남아있는데
2: 네.
1: 그 공장의 그 장비가 그대로 있다.
2: 오.
1: 물론 뭐 지금 점점 고물처럼 변해가고 있지만 오. 하여튼 있다.
2: 그 장비는 있다 어쨌든.
1: 오. 그거라도 혹시 살 생각이 있겠느냐.
2: 야.
1: 이거 약간 그 뭔가 폐지 재활용 그런 느낌이 나서 좀 거시기 할 수 있겠지만.
2: 우리 너무 아쉬우니까.
1: 혹시 사갈 생각이 있겠느냐. 싼 값에 넘기. 이거 어차피 뭐 이거 뭐 그냥
2: 아, 그렇죠.
1: 가만두면 쓰레기니까. 예. 그거를 뜯어왔다라는 거예요.
2: 아.
1: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조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쓰레기같이 버리는 거에서 뜯어온 그 큰 기계 자체하고
2: 네.
1: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정식 제품을 사오면서 배웠던 그 기계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되는지 기술하고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큰 기계를 살린 거예요.
2: 미불 합작 느낌.
1: 네,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는 이 이경서 박사님 하는 걸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좀 뭐 아 저래갖고 되겠어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헛돈 주고 쓰레기 사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2: 했는데.
1: 되게 자랑스럽게 높은 분 왔을 때 대통령 이런 분 왔을 때 네. 기계 돌아가는 것을 막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사일이 진짜로 7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됐어요. 진짜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작동이 되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미사일이나 무기는 충청남도에 이것도 충청도 지역이네. 충청남도의 서해안에 있는 어느 시험장에서 해변 있는 데서 이런
2: 태안의
1: 실험 맞아요. 그런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아무 미천도 없는 데서 이렇게 미사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2: 그렇겠죠.
1: 허구한 날 거기 가가지고 막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펑펑 오고 있는 날에 미사일 연구하는 이 연구원이 눈을 다 맞아가면서 해변을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얗게 눈에 뒤덮여가지고 백곰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북극곰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사일이 개발됐을 때 그 미사일을 백곰 미사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2: 아, 오늘은 방어 무기체계 천공2에 대해서 박세진 작가와 신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방송에서 박세진 작가가 말해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지대지 미사일 백곰. 실제로 당시 연구원들은 그 서해안에 작은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삼아가며 비행시험에 몰두 중이었고 또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눈이라도 오면 정말 눈을 흠뻑 뒤집어 쓰고 다녀야 했을 정도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사일이 뭐 실전에 사용되는 일은 적었으면 하면서도 또 국방과 이렇게 무기 개발에 힘쓰는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갖게 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신학과 목회 현장, 그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배덕만 교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엘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2: 네, 이분은 23년간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주로 한국 교회 이야기를 많이 됩니다. 하셔서
4: 전쟁의
2: 아마
4: 결과.
2: 이분의 개인 간증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3: 그렇습니다. 그 책으로 배운 신앙을 목회 현장으로 이어지면서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목사이자 교수이신 기독교 연구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랬어요. 교수님은 네. 강단에서 이제 미래의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시고 네. 그런데 본인도 개척을 하셨어요. 목회자로서. 네. 그럼 이제 가르치는 미래의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내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목회자로서의 그 현장의 피부로 느끼는 네. 굉장히 좀 다른 인식을 믿지 않을까 싶은데.
4: 아, 정말 다르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현장과 교회의 간격도 매우 컸고요.
1: 예, 예.
4: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예. 주로 이제 뭐 지역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
1: 예, 예, 예.
4: 편하게 다녔다가
1: 예, 예.
4: 그렇게 봤던 교회와
1: 예.
4: 제가 개척을 해서 정말 아무도 없거나 또 지하에 예. 있는 작은 공간에서 거기서 만났던 교회 또 교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4: 그게 제가 사실은 크게 바라보던 늘 살던 교회에서 봐던 그런 기독교,
1: 예.
4: 그게 교회. 그 갖고 제가 문제를 삼거나 또 교육을 하던 것과
1: 예.
4: 제가 이제 지하에 있는 저는 지하 벙커라고 그러는데 그 벙커에 들어가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못 다니신 분들이 그런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났던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1: 예.
4: 아 내가 환상이나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가르쳤구나
1: 네.
4: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서져 나간 거죠.
1: 그렇겠네요.
4: 네.
1: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내 가르침에 허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렇습니다. 직접
4: 네,
1: 네. 체험을 하시면서
4: 그렇죠.
1: 강단에 설 수 네. 있겠네요.
4: 그 책으로 읽었던 혹은 영상으로
1: 그렇죠.
4: 읽었던 교회와
1: 그렇죠.
4: 네, 제가 몸으로 부닥쳤던 삶의 교회가 참 많이 달랐습니다.
1: 그렇겠네요.
4: 네.
1: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신앙을 이어오셨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4: 네.
1: 목사님 그러면 처음에 교회에 언제 어떻게 나가게 되셨죠?
4: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저에게 되게 중요했던 게 저희가 경기도 고양군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사실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1: 예.
4: 어려웠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친척들도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저희 주일학교 학생인데 신방을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중간에 반차를 내고 오셔서 신방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시고 오랫동안 못 다니셨는데,
1: 네.
4: 그날 어머니랑 저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세 명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1: 예.
4: 그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사실은 뭐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아무도 안 돌보는 그
1: 예.
4: 작은 집에
1: 아무도 찾지 않는
4: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 예. 이렇게 끌어안고
1: 예.
4: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인데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1: 기억나요.
4: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장롱 밑에서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찾아서 읽으시면서 하염없이 우셨는데 그게 저에게 교회가 예수님이 그날 저희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된 거죠.
1: 예.
4: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때는. 예. 근데 목사님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보니까 서울대 졸업에 뭐 예일대 신학대학원에 두루대학교에 천재이셨네요.
4: 천재.
1: 천재. 저희는 이렇게 천재라고 합니다.
4: 아, 그렇진 않고요. 어, 사실은 그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어, 그런데 어머니가 낙이 없으신데 예. 제 기억에 하여튼 일요일도 쉰 적이 없으세요.
1: 제 엄청 힘들어요. 네.
4: 제 기억에 아무튼 공장에서 일요일날 일을 하면 특근이라고 그래서 아마 아, 1.5배를 아, 주시니까 아. 그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성적표를 갖고 나오면 성적표가 네. 나오면 어머니가 성적이 좋으면 웃으세요.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중학교 때. 네. 그래서 아, 내가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네. 내가 공부를 좀 잘하면 엄마가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놀고 싶은데 네. 막 놀다가도 어머니 이제 그 야근하시고 돌아올 때쯤 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적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사실은 제 형편상 대학을 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예.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꿈 같은 걸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게 너무 예. 이렇게 저에게는 영웅처럼 보여서 예. 우리 어머니에게 식사하면서 나도 혹시 나중에 예. 혹시라도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매우 이제 좋아하시는데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놈이 이제 엉뚱한 꿈을 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상고를 가서 네. 빨리 어머니를 도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마침 인천에 새로운 학교가 신설이 됐는데 예. 장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일정한 성적이 되면 이제 3년 동안 학비를 면제해주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아. 저희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그 얘기를 알고 저를 이제 그 학교에 마침 이제 마감날이었는데 그날이 그 전에 어머니,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제 인문학교 보내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를 이제 모셔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됐죠. 근데 그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랑 그 얘기를 하다가 부부싸움이 났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니, 도저히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러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선인천 고등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생긴 학교에 저를 보내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극적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가는 게 저희 성결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그 저희 유일한 꿈이었는데 예. 예, 학교에서 이래 졸업생들은 그 니들 마음이 아니라 학교가 정한 학교를 가야 된다. 3년 동안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특수반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켰는데 예. 그때 이제 그 고3 되는 친구들 중에 뭐 그 스카이 진학반, 뭐 또 지방대 진학반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그 서울대 진학반의 후보에 오른 거죠. 그 선생님들 저를 설득을 하셨는데 제가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에도 신학과랑 비슷한 과가 있다. 네네. 그게 종교학과다. 아, 그래서 이제 종교학과를 가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 그럼 하나님께서 서원을 어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저희 전도사님이 예. 종교학과가 신학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못 들어가서 안달이지 그렇죠, 그렇죠. 갈 수만 있으면 그렇죠. 좋고 또 신학대학교는 신학대학원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또 운 좋게 붙어서 들어가서 공부를 그러니까 했죠.
5: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서울대 가기였네요.
1: 아니, 남들은 못 가서
5: 네. 못 가서 저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야 너 성적이 안 돼 이런데 지금 반대로 네. 저는 서울대 가 근데 안 갑니다. 아, 네. 저는 그냥 신학 갈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주로 다 스카이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4: 그렇죠.
5: 본인이 이제 거부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제일 쉬운 대로 썼더니 그냥 서울대 가신 거 아니에요?
4: 그쵸. 혼나고 네. 썼는데 네.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그럴 만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네. 그런데 정말 그,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을 갔기 때문에 학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또 과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예. 돈이 없었지만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그러니까. 당시 저로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5: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께서
4: 네, 정말 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이 안 되나.
5: 정말 대단하네요. 네.
3: 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좋으셨는데 왜 목사님이 안 되시고 신학자로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4: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그 시골 교회 가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저희 소박하지만 궁극적 예. 꿈이었는데 예.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에부터 신앙적 질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근데 뭐, 예. 그전까지 그냥 뭐 너무나 쉽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때가 넘어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턱턱 이렇게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동의가 안 되네, 이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질문을 당연히 하는데 예. 선생님들이 답을 잘 못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믿나 보다, 모르고 가르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더니 제가 이제 88학번이었는데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이 뭐 학교에 이제 매우 심했고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또 언더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거기다 또 전 종교학과라는 그냥 비교 종교학을 배우고 종교 다원주의를 공부하니까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교회는 좋았지만은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 이런 상태로 내가 강대상에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설교를 할 자신을 잃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물론 극적인 계기가 돼서 다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회심을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되고 예.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때 알았죠. 내가 그때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예.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네. 사람들하고 그 타인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3: 공감력이 떨어져.
4: 그렇죠. 맞아, 그겁니다. 그럼 나 혼자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속 얘기하고 이런 거 듣기 싫고.
6: 저 정반대네. 저 속마음은 좀 공부가 싫었어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만 공부가 싫었어.
4: 그러니까 뭐 밖에, 그게 제가 싫고 이러면서. 근데 제 친구들은, 목회자를 보니까 예. 신학교 친구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예. 관심, 뭐,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대단한데. 예. 저는 점점 그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목회자에 뭐 적합한 건 아니고 네.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는 너는 신학자가 되겠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을 때 제일 행복한가? 그랬더니 그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제일 제가 편안하구나.
6: 그게
4: 편안해요? 저에게 편안하구나. 근데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러 가고 이러는 건 나에게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건 있고 교회에는 머물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공부하는 거다. 예. 이렇게 명확해진 거죠.
6: 근데 이제 지금 결국 목사님이 되신 거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나는 목사보다는 이제 신학이 맞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3: 또 됐어요? 무슨 일이
4: 있어요? 네. 이게 참 저는 사실은 아까 전 세상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예. 여기 연예인들이 계시지만 네.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안 되면 예. 저는 연예부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 저는 사실 제일 재밌는 책이 썬데이 서울이었고.
2: 반전에 반전.
4: 그다음에 뭐 주간 경향, 뭐 레이드 경향 이런 거.
6: 잠깐만요. 그런 책은 이렇게 보는 책이잖아.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보는 책이 아니라 밑으로 보는 책이지.
3: 약간 몰래 봐야 되는.
4: 안 돼, 미안. 거기 이박소 가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그 연예인들의 삶이 되게 재밌었고 예. 그래가지고 그 저는 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
6: 근데 연예부에 관심, 연예계에 관심 있는 것도 사실 세상에 대한 관심 아니에요?
4: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저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예. 예.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예수 믿고 천당 죽어서 천당 가면 예. 뭐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면서 네.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데모를 할까? 예. 그 다음에 또 신학자들을 읽으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쏟아놓는 얘기를 이제 읽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대원에 갔더니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예. 사회와 한국 교회가. 예. 저는 이제 소명이라는 게 눈에 밟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는 장애인들이 눈에 밟히거나 아니면 해외 뭐 미전도 종족이 예. 눈에 밟히는데 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됐고 예.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 교회의 개혁 이런 것에 제가 이제 관심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계속 쓰고 예. 그런데 강연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청어람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토론한 자리였는데요. 거기 한 목사님이 전라도에서 그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예. 그분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예. 배 교수가 한 모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다음 합리적으로. 근데 제가 가만히 아무리 들어도 당신이 한국 교회를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당신이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3: 근데 아, 이거 화날 수 있는데.
4: 제가, 아니,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네. 내가 왜 교회를 모를까? 네. 이 생각을 제가 했었고, 예. 제가 그때 대전에 있는 이제 한 신학대학에서 강의,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 그 학교가 작은 규모의 학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리고 공부 마치자 이제 개척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예. 다 어렵게 개척을 하시죠.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저는 한 번도 개척을 안 해봤는데, 예. 제 제자들은 이제 사지를 보내서 어려운 개척을 하게 하잖아요. 예. 그게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육군사관학교 교관이 군대도 안 갔다고 와가지고, 내 학생들을 아, 사지를 몰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 내가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으면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학자적 양심의 근거에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또 교회를 안 해봤다라는 게 라이센스가 없는 거구나. 자격도 비판도 자격이 없구나.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뭐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키우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또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내가 일단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교단 법이요. 이미 제가 이제 그 조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임 강사 이상은 이중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7: 아, 그러네요.
4: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목회를 못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어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런 고민을 이렇게 토로했더니 기도해 보시자 그러더니 두 달 만에 대전에 제가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폐쇄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떠나시고 신자도 떠나서 근데 교회가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문을 닫게 됐다. 근데 혹시 네가 갈래? 네. 근데 그래서 월천에 13명이 신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안 받고 이렇게 설교만 하는 목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새 신자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하에 예배당이 그대로 있고 교회 이름이 주사랑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문 닫는 게 너무 속상해서 속상하죠. 혹시 저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오겠다 한 거죠.
7: 아무도 없는데.
4: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한 2년 정도 영성 훈련 해야지 뭐 이러고 이제 아내가 허락하면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내도 동의가 돼서 아무도 없는 교회의 문을 다시 우리 다섯 식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목회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동만이 너도 똑같네. 또 강대상에서 매일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는 십자 가지고 좁은 길 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지를 몰면서 그 네 문제가 되니까 너도 덥석 좋은 거 먹고 싶고 넓은 길 가고 싶어하네. 너도 똑같네. 근데 내가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한테 왜 이러기 왜 이러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안에 이제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갈등의 시간이 됐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당신이 결정을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한 뭐 몇 주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툭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날 이제 전화 걸어서 올라갈 테니까 내 자리 마련하고 펀드레이징 하셔.
3: 아니, 그렇게 고민의 끝에 이제 결정은 하셨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모님이 더 대단한 것 같거든요.
7: 그럼요.
3: 이제 자녀분들이 당시 옮기실 때는 이제 아직 대학생들이 아닌 시절이었죠.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들어갈 돈들도 있고 경제적인 계획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4: 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대학에 가고 유학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정말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채우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문제가 부닥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것처럼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너무 사실 두려워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저의 제자인데 저보다 나이 한참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다운이 돼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넋두리를 했더니, 아,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없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버리시겠어요? 믿고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도 그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 과정을 겪어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저희가 어머, 갈 집이 없는데, 대전에 있는 데서 박봉으로 뭐 월세를 살았는데 서울에 왔더니 월세 자리 얻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 장인 장모님께서 사시던 집을 내주셨어요. 저희 집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큰 아이는요, 국가가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3: 오, 이게
4: 국가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은 또 성결교에서 또 목회 서울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정말 4년 동안 몇만 원 안 됐습니다. 와. 학비를. 근데 둘째 아이는 어느 날 이 아이가 찾아오더니 일본을 가겠대요.
6: 일본이요?
4: 그래서 왜 일본을 가겠냐. 이 아이는 이제 방탄소년단을 숭배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끄는 게 중학교 때부터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암이 일기로 돌아가서 방탄을 숭배합니다. 정말.
6: 아, 거의 종교죠. 아,
4: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영상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예. 한국에는 안 가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언니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일본에 국비유학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에 전문대학교이면서도 랭귀지 스쿨까지 하는데 아. 그 전액 무료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주는데 그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고3인데 대학을 안 가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가겠다. 근데 수능을 안 포기하고 일본어 공부를 그래서 내가 네가 좀 공부를 하면 내가 보고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1년 만에 꽤 높은 점수를 갖고 와서 시험을 봤는데 오. 됐어요. 오. 그래서 일본에 지금 4년째 있는데요. 예, 돈을 벌면서 다닙니다, 그 아이는. 우리 한 푼도 일본에도 돈을 안 보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가 작년에 대학을 갔는데 이 아이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어릴 예. 때부터 학원을 보냈더니 미술, 미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대를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를 예고를 갔습니다. 경기 예고를. 거기는 국립이어가지고 네. 일반 고등학교랑 등록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대를 갔더니 새 아이의 막내니까 다둥이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만 들어가면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6: 야, 지금 생전 무료예요?
4: 네.
6: 아, 야 빨리 더 나와서 빨리 더 나와.
4: 그래서 대학에 무료로 돈을 안 내고 다니는. 아,
6: 저도 다둥이 카드 갖고 다니거든요.
4: 네, 하나님 네. 살아계십니다.
6: 아, 그럼 셋째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4: 네, 네.
6: 좀만 하면.
4: 그러니까 넌 대학만 들어가라. 돈은 나라가 준다. 그래서 새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대학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6: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돈을 생각하잖아요. 네.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왜 벌어야 되냐면 그 돈을 써야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써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누려야 할 것들, 뭐 우리 네. 아이들 학비서부터 뭘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쫓아가는데 네. 하나님은 내가 돈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똑같은 걸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똑같은 누리는 걸 어찌됐든 또 나 누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4: 네.
6: 돈을 벌어서 했어야 될 일들을
4: 남들이 해준
6: 안 벌었는데 남들이 해준 거 아니에요. 네. 더 은혜 아니에요.
2: 그렇죠.
6: 그 돈을 번 거보다
4: 그렇죠.
6: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돈을 내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한낮없이 또 연구하고 뭐 하셨어야 되지만 그걸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이게 그거든요. 요트를 사려고 하지 말고 요트를 가진 애들 친구로 둬라. 제가 항상 제가
3: 나 그런데
6: 그거 뭐냐? 요트를 가진 사람들이 살 때 만세 부르고 팔 때 만만세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골치 아파서. 그러니까 요트를 내가 안 갖고 있지만 요트 가진 사람을 친하게 두면서 내가 누릴 거 나누리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4: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6: 예.
4: 예,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채우신다라는 말이
6: 예.
4: 예,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6: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셨네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3: 아, 근데 그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먼저 의를 구하면은 나라 뭐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뭐 이러는데 그걸 믿고 의를 구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
4: 아, 그건 주객이 바뀐 거죠.
3: 아, 그죠.
6: 아, 저 신앙은 선불제입니다.
3: 아,
6: 먼저 내요.
3: 먼저 내요.
6: 네, 그래서 말씀하신 후불제거든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돈 낼게 이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3: 아, 그건
6: 먹기
3: 아니에요.
6: 전에 일단... 돈을 내셔야 됩니다. 예, 예.
3: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4: 네.
3: 이제 원형 탈모가 오셨다고.
6: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3: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던 게 아닌가요?
4: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저는 뭐 살다 보니까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6: 네.
4: 그러니까 좀 갈등은 하는데 또 하나님 뜻이 명확해지면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네. 목회자들 삶이고.
6: 네.
4: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향나무라는 아주 좋은 공동체를 만났고 근데 이제 아, 목회가 참 어렵구나.
6: 네. 네.
4: 이게 무슨 수학 방접식 풀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가 참 좋은 분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가.
6: 네.
4: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다들 또 교회를 참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하면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세 번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 그런 일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어찌면 내가 그런데 그 욕심 있는 목사는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뭐 군림하거나 뭐 독재가 되거나 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안할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교만이었던 것 같고요. 네. 나는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아는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더 제대로 목회하고도 싶었고 네. 문제도 해결하고 싶었는데 예. 제 의지와 마치 이렇게 빙판 위에 이게 차가 미끄러지면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교회를 서울에 와서 지금 정말 그랬더니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교인들이 또 학교 학생들이 제 머리가 빠졌다고 이만큼 구멍이 났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시 교회가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대전에서 썼던 일을 또 서울 버전으로 또 같이 했고 그래서 그때도 또 정말 그만둬야겠다. 네. 우리 아내가 당신이 제일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목회 안 어울린다. 제 모든 우리 심지어 우리 학교 교수님도 배 교수는 그냥 전국 다니면서 설교나 하지. 당신은 로컬 목회에 안 맞는 것 같아. 네.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7: 그래요?
4: 나가면서 목사님은 교수가 딱이지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결정하시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7: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4: 그러니까 아까 좀 제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영적으로 부족했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나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아까 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미묘한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못 다루는 거죠. 제가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만지면 더 문제가 커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다 끝났죠. 그러니까 나갈 분들은 나가시고 남은 사람 남았을 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또 다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됐고 하나님 좀 저 좀 놔주세요. 나 이제 그만할게요. 니에미아도 벅차요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그때는 또 갑자기 또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갔어. 나 따라오려면 너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야. 그게 목회야. 이런 생각이 또 들리더라고요. 또 울었죠. 또 울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친구들 꽤 됐고. 그때 목회를 다시 하면서 결단해야겠다. 사실은 제가 니에미아의 교수로 오는 게 제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백향나무 목회는 알바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더 이상 백향나무의 목회가 나의 파트타임 잡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러면 뭘 내려놓을까.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두 대학에서 이제 니에미아 오니까 제가 월급이 작으니까 제 선배와 후배들이 그 생활비가 보자랄 거다 그래서 두 대학에서 저희가 강사하 초빙 교수자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꽤 괜찮은 수입도 얻고 그렇게 생활에 도움이 됐는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네가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울 올라올 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돌아가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그 대학 강사비 이제 안 나온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그해 이제 두 대학에다가 여기까지만 강의하겠다. 그리고 제가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와 백향나무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내려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받았던 내려놨던 월급만큼 사례비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교회가.
7: 저를 그냥 힘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셨듯 우리 교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키우심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미래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수님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직접 책으로 공부한 신학이 아닌 몸소 피부로 느꼈던 신앙을 전해주는 그런 교수님으로서 앞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4: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오늘 기회까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5, 26,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지난 주중에 우리 지체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젊은 부부가 계십니다. 제가 듣자 하니 그 손자가 처음에는 엄마를 닮은 것 같다가 한 이틀 지나갔군 또 아빠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외가 외탁을 했다가 친탁을 했다가 효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딸은 또 엄마보다는 저를 많이 닮았다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는 외탁을 했고 저희 딸들의 경우는 친탁을 한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서 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부실해진 이유는 외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불평이 아니고요 그냥 네, 그렇다는 거죠. 외탁이냐 친탁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29장에 사기꾼 야곱이 그의 맞수 또 다른 사기꾼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맞수는 다름이 아닌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 더 강력한 사기꾼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외탁을 했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기꾼 이야기 오늘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 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의 앞날을 약속 보장해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라반의 집을 향해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린 후 야곱의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게 됩니다. 여기 라헬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우물 우물 우리가 이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자기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삭과 리브가와 결혼하게 돼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신부감을 우물에서 만나고 있는 한편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간섭, 내가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암시라고 보여집니다.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가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다시 한번 이 목자들과 야곱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예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 야곱의 모습은 상당히 부지런한 모습으로 그 무거운 돌을 제끼며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야곱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모세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꽤나 힘을 쓰는 야곱의 모습, 과거와는 달리 변화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모세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새롭게 멋지게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또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라반을 만나 라반의 집에 머무는 야곱의 모습. 14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은 외삼촌과 그 가족에 의해서 환영을 받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동생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 하란 땅을 떠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뭐 이메일도 없었고 전화 한 통화 없었는데 이제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이 등장하자 라반은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지간이죠.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그 혈육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거주하더니 그런데 이제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라반이 말하길 야곱아 내가 내 친척이지만 공짜로 무료 봉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 계약을 맺자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너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 일종의 뭐 고용 계약이기도 합니다.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얘기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은 예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시면 예쁜 여자가 많이 등장해요. 사라도 엄청 예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가도 예뻤습니다. 이 라헬도 예뻤고 제가 참을래다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의 아내들은 다 예쁩니다. 그분 눈에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오케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7년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 라반이 약속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가 되고 7년이라는 세월이 엄청 빨리 흘러갑니다. 적어도 야곱에게는 라헬 사랑에 빠진 야곱에는 7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20절 이하에 보시면 라반에게 그러나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열심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드디어 결혼 잔치가 성대하게 치루어집니다. 밤이 되었고 이제

사기꾼 출신 야곱이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는 장면입니다. 한수 위 사기꾼 라반. 여기에 의도적으로 모세는 문학적인 방편을 사용하면서 세계의 역전, 리버설, 뒤집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죠? 야곱이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8절,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퇴가품의 모티프입니다. 역전 넘버 2. 여기 언니, 여기 원어는 언니가 아니고 첫 번째 난자, 즉 장자, 여긴 장녀가 되겠지만 첫 번째 난자입니다. 첫 번째 난자와 아우, 에서와 야곱의 역전입니다. 라반이, 26절에 라반이 이르기를 언니보다, 첫 번째 난자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이 모티프가 살아있어요. 과거에 야곱의 장자권을 뺏었던 그 모습을 또 한 번 찌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14년 또 앞으로 6년 더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을 섬기게 되는데 7년 사기당했고 그래 또 7년 더블로 7년 일하면서 자기가 원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7년 동안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되어 있는 표현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야곱이 뺏어왔던 훔쳐왔던 장자권 속에 포함된 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장자 복을 받은 너 야곱을 섬기고 에서도 너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야곱이 더 큰 사기꾼 라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모세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기 위해 호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라반은 그런 면에서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사기당하는 것은 야곱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들이 완벽함은 모르겠으나 아들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 훈육, 연단시켜 제대로 된 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 8절에 말씀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야곱이 또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도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뿌렸던 거짓 속임수의 씨앗들을 이제 야곱은 호된 육체의 노동을 통해 되갚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0: 1절 말씀하기를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나 바람을 심었으나 광풍을 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뿌린 죄악의 씨앗이 크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말씀이죠. 야곱은 죽 한 그릇 사기 쳤으나 죽 한 그릇 사기 쳤으나 야곱은 그의 인생에 막대한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계 바늘이 두 개가 있죠. 긴 바늘이 있고 작은 바늘이 있습니다. 긴 바늘 초침이고 작은 바늘 분침입니다. 이 긴 바늘 초침이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작은 바늘 분침이 한 칸 옮겨가죠. 그렇죠? 긴 바늘 분침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작은 바늘 시침이 한 칸 옮겨갑니다. 긴 바늘과 짧은 바늘. 긴 바늘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짧은 바늘이 한 칸.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도 긴 바늘이 있고 짧은 바늘이 있다. 하나님의 긴 바늘은 은혜와 자비의 바늘이요. 하나님의 짧은 바늘은 징계와 연단의 바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60번 돌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의 바늘이 한 칸 움직인다. 하나님의 자비의 긴 바늘이 60번 돌고 나면 하나님의 연단의 짧은 바늘이 한 칸 움직인다. 60대 1, 60대 1. 뭐 꼭 그게 꼭 정확한 비율은 아니었으나 이 포인트는,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수하게 늘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을 보내신 것 같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징계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려가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그러기에 그렇게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려가며 구원하신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기꾼, 과거의 사기꾼, 에서의 등을 쳐먹던 사기꾼 야곱의 모습으로 그 수준에 남아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징계, 훈육, 연단의 라반을 우리 속에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되고 야곱의 모습이 깎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그 과정의 훈련을 주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전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즐겁게 예배드리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우리에게 징계의 연단의 라반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라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교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 라반보다 더 교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남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 흉보는 게 취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흉측한 모습, 한심한 모습이 그러나 혹시 내 속에도 있지 아니한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라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징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내가 괜히 라반대 갖고 다른 야곱을 도울 필요까지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굳이 라반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반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 흉악한 흉측한 모습을 본다면 아, 그 모습이 혹 내 속에는 있지 아니한가. 나게 지금 라반과 야곱의 두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사기꾼이 그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사기꾼 사이에도 실력 차이가 있어요. 여기 라반이 고단수로 조카 사기꾼 야곱을 괴롭혔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빚어가시며 과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다시요. 그러나 내가 굳이 라반 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뭘 다 이루신다고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며 공급하며 내가 너를 빚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십니다.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사기꾼 야곱에게는 사기꾼 라반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소멸의 불이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힘입고 이제 과거의 사기꾼이었던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사기꾼의 기질을 모습을 제거하겠다는 제거하신 그런 의미에서의 소멸의 불이십니다. 우리를 순결케 하시는 소멸하는 불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메기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Catfish effect. 낚시할 때 메기 잡으셨죠? 그 메기 Catfish effect. 과거에 노르웨이의 어부들이 바다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오랜 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정어리, 청어를 잡아갖고 오는데 이 조그만 좁은 물탱크 속에 이 잡은 청어를 집어넣으면 이 청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갖고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이 기력이 쇠해서 시름시름 죽기도 하고 그래서 항구에 도달하면 많은 청어가 죽고 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궁리하고 한 결과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그 청어들이 들어있는 같은 물탱크 속에 이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메기는 청어를 쫓아다니고 청어들은 그 메기를 피해 다니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도망치고 하다가 항구에 도달하게 되면 그 청어들이 다 싱싱한 채로 팔팔한 채로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그 매기 효과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아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지만 저 매기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청아가 싱싱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 그들의 오히려 복이 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청어입니다. 정어리.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정어리였어요. 붙일 게 없으니까 이놈들이 그냥 정시 정어리. 붙일 게 없었어요. 제가 별명. 이런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 메기를 보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어입니다. 우리는 이 물탱크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탱크 같은 이 세상에 세력이 강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저 메기가 나를 더 싱싱하게 팔팔하게 해줄 것이라고. 라반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심지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가족들 가운데도 메기들이 있어요. 라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더 싱싱해지고 더 생명력 넘치는 팔팔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메기를 보내십니다. 아, 또 그 친구가 메기지 그러지 마시고 살펴야 됩니다. 나는 메기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분명코 라반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야곱을 멋지게 더 멋지게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 삶 주변에 무엇이 또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기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메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메기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메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채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메기가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주 앞에 무릎 꿇고 아뢰셔야죠. 주님, 저는 이런 도구는 되기 원치 않습니다. 긍정적인 본이 되는 도구로 살기 원합니다.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꿈으로 쏘린 라반이 아닌 주께서 귀하게 쓰는 긍정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당신의 앞으로 뿌리실 피를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이미 덮어주고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겁니다. 그 과정에 때로 하나님의 징계, 연단, 훈육,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사기꾼 야곱의 모습으로 이 인생 끝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는 것이 제가 미워서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저보다 하나님께서 더 훨씬 더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하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흔적을,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라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길을 명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저희의 모든 야곱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사랑의 징계 채찍도 보내시는 완벽한 지혜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의지를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야곱의 모습이었으나 이제 주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다짐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0: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0: 네,
1: 잘 아주 해플리 잘 지냈습니다.
2: 아, 해플리.
3: 저는 주변에서 네. 방송을 보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나도 사연을 보내고 싶다. 너희 방송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연을 통해서 나도 좀 피드백 좀 해줘라. 그리고 목사님하고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남이 선배 예쁘냐 예쁘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바로 결혼이다.
2: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3: 아, 잘해야죠.
1: 네. 아니, 다른 분들 저한테 꼭 그렇게 남희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2: 아, 정말요?
1: 특별히 제 남편이 네. 오남희 씨는 정말 화면하고 실물이 똑같냐 그래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
2: 아~
1: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번에 마음 읽기를 하게 됐다. 아~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남희 씨의 그 숨겨진 어쩜 더 큰 대안과 같더라. 아~ 저는 정말 예쁜 마음을 해서 깜짝 놀랐다 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나요?
2: 아~ 아유, 너무 감사하다. 네. 제가 또 감동이에요, 되게. 그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레온 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상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온 씨 있나요?
3: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로 특강을 가서 이제 강연을 해요. 제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 네네.
3: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어머 선생님은 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네. 그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TV에서 뵌 게 이번이 사실 첫 프로그램인데요.
3: 네.
1: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이게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2: 네.
1: 그때는 신앙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TV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 상담의 창구를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게는 굉장히 보람뿐만 아니라 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네. 또 실제 그런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감사하게 됐고요.
0: 저는 이제 해외 계신 네. 또 이제 동포 오신데요. 집사님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 네.
0: 그래서 제가 깨어있을 때는 그분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는데.
2: 그쵸.
0: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같은 걸 이야기 하시는데,
2: 네.
0: 이 프로그램 계속 지켜보시라. 언젠가는 그 소재 나갈 것이다.
3: 네.
0: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 진짜 좋다.
3: 맞아요.
2: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2: 아멘. 그럼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3: 그럼 도착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33살의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딸과의 관계인데요. 일찍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달리 제 딸은 교회라면 질색, 팔색을 하며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사는 제 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엄마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딸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저는 딸의 사춘기 시절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딸은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도 다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노크토크 식구들 저희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믿음 없는 청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교재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 맞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0: 너무 많죠. 네. 네, 점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체험이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성이 체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네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에 자신의 악세사리처럼 그렇게 동반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뭐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지금 학교 복음화율이 한 4%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 심각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애들이 다 어디 간다. 안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가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휙 사라지고 애들이 다 없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나와요. 엄마가 나오려니까. 그랬다가 사실 초등부 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대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뭐 우리가 왜 주일 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네. 썬데이 학원이 있어요. 또 그 학원이 또 교회 시간하고 딱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딱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와서 뭐 요술공주 민키 천년여왕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 만화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엄마도 야 학원 갔다가 다음 주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학원이 때가 된 보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꼭 썬데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딱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의 다 빠진다고 보고요. 대학에 가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거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른들은 또 교회는 실제 신앙 세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3: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라는 그런 장르에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교회의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좀 상처들로 인해서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들어오고 사회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문화가 바뀌고 여기 세상 문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2: 그렇네요. 아 근데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1: 교회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할 건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실제 교회 안 나가보면 처음엔 약간 불안한데 별일이 없어.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나가봤는데 별일이 없어요. 왜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나갔는데 교회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인간관계 얽혀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기다 어떻게 밖에서 우리를 개도끼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도덕성은 또 너무 높아. 술을 마셔도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잘못해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청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
3: 네, 맞아요.
1: 헌신을 하래요. 내가 헌신이 돼. 나달나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청년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나고 네. 얼마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오히려 지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이 양자의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굳이 계속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3: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뭐 주의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은 야 나 그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했었어.
1: 그렇지.
3: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주일학교 때 그거 했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는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만 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얘기해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미션스쿨 나와서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본인들의 삶은 다 기독교 신앙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회개했어.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2: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딸은 현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딸. 지금의 딸 마음은 어떤 심리인가요?
1: 별 문제 없을 거예요.
2: 아, 진짜?
1: 아니,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일 없을 거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엄마의 편지에 의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인 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럴까? 오히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딸이 채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자기에게 떠넘긴 엄마가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왜 탕자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 늘 옆에 있고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이 하나님 경험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딸은 평생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도 엄마의 삶 속에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금 긋는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금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거 넘어오지 마 아웃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넌 요 안에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엄마에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존심상에서 털어놓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엄마가 했던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답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져 있고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오죠. 엄마의 방식으로 기도해요. 엄마의 방식으로 돌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 사연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엄마가 삼시세끼 한 끼 안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여 삼창 이것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역할을 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딸의 그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3: 교수님 말씀 듣고 시편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1: 나는 가끔 레운 형제를 보면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너무 잘해요.
1: 모아지고.
3: 아 그래서 뭔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지만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체험 신앙이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태니까
1: 그렇죠.
3: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는 또 부메랑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해야죠.
2: 아 맞습니다. 아니 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1: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니까 엄마 마음에 그 신앙적인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 애는 잘 컸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잘 컸고요.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이 토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이 그 사연마다 가득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딸이 생각할 때에는 엄마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긴 있었겠죠. 네. 왜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엄마는 부재했는가. 그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라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는 뭐 바빴지 뭐. 아유, 내가 뭐 운이 없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타까움은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해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딸은 아,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엄마가 가끔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뒤에서 가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2: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은 어떤 때 부모로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0: 아이들은 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네. 예, 나와 이제 가졌던 그 경험치 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제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다 바쁘셨습니다. 예, 맞벌이 때문에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노년이 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함께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 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키즈 메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정말 이 부모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내가 봉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들을 놓쳤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만회하고 또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또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노년 이후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깊이 친밀감 있게 메워주시리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1: 근데 저도 사춘기 뭐 이렇게 한참 지낼 때 전 어렸을 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고요. 좀 커서는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집을 안 들어와. 저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형제도 많았고 형제가 많았지만 다들 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 안정감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지, 먹어야지.
2: 드셔야죠.
1: 그럼요. 또 먹어도 그냥 먹나요? 밥 먹고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그렇죠. 불량식품 끝나고 나면 또 2차 가서 또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네.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희 때도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럼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내가 봤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은 별로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부모들이 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뻔뻔해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 좋겠다. 너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든 행운하니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 아이들의 자신감이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미안해하는 것도 참 미덕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미안함은 결국 아이들의 심정적 발달과 실질적 발달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애가 늙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새로운 우리들의 숙제는 과거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 나의 해석에 방향을 돌려서 내 아이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왜냐? 이제 내 아이가 커서 내가 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나이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조금 더 엄마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대화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2: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 엄마 눈치를 잘 봐야죠.
2: 네.
1: 이렇게.
2: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3: 저는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엄마랑 같이 안 잘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룸 생활을 하면 저 혼자 방을 꾸미잖아요. 꾸밀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나 진짜 독립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살아가는데. 밤 누가 하지? 어떡하지? 안 되겠다. 즉석식품 돌려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렇죠.
2: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찍 나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요금을 제가 스스로 낼 수 있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때, 내가 독립했구나. 그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난 뒤였거든요. 개그 지망생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핸드폰.
1: 남이는 내 딸인가 보다.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독립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저의 성장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만 나갔을 때 진정한 아이들의 독립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2: 이제는 제 통장에서 이제 나갑니다. 엄마의 돈이.
1: 저를 부모로 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2: 들어요. 저희 엄마도 너무 버겁습니다. 자꾸 뭔가를 일을 저지르시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서 상어버섯을 1kg에 60원을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안 사도 되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사러 가서 자기는 혼자 차에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이 상암버섯 시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 몇 개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고 다른 이모한테 돈을 꿔서 라텍스 빌개를 사가두셨는데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고를 치시니까
1: 빌개냐 버섯이냐
2: 근데 되게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죠 뭐 엄마가 잠을 또 제대로 잘 주무시니까
3: 근데 목사님 이번에 딸 독립시키셨거든요.
1: 오예요? 진짜요?
0: 아니요
2: 대학교 보내,
0: 이제 대학을 보내서.
3: 대학교 보내게 독립이에요.
2: 대학 보내게 독립이죠.
0: 그런 거예요? 네. 핸드폰 정보 제가 내는데요?
1: 독립 아니에요.
0: 독립 아니죠.
1: 저희 아들도 대학을 가서 따로 사는데 독립 안 됩디다.
2: 아니에요.
3: 독립 아니구나.
1: 계좌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에요.
2: 진짜.
3: 정리하겠습니다. 계좌.
2: 계좌.
3: 아직 멀었네요. 네. 아, 핸드폰 여기 목사님 내시고.
2: 이제 고십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연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가 볼 때는 엄마 역할은 뭐냐면 야, 넌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신 없었는데 넌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키웠나 보다. 야. 엄마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큰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팩트는 달라지지 않아. 사실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주느냐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들은 의외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한 그 미국으로 입양됐던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찾았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했더니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마미 I'm fine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떨어져 있었지만 난 잘 컸어요 엄마가 나를 키웠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잘 컸는데 내 지금 키워진 부모가 너무 고맙고 지금 엄마가 그냥 보고 싶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게죠 아, 부모는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부심 역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걸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한숨을 낳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물어보세요. 넌 어땠어? 엄마가 좀 바빴는데 넌 어땠니? 아이들의 해석을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아 그래 엄마가 좀 자리가 없어 난 좀 섭섭하긴 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한데도 어쩜 이렇게 넌 잘 컸니 훌륭하게 혹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공로를 아이들과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자부심도 없고 독립성도 강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부모가 땡큐인 거죠
2: 자신감이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아 우리 딸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과 엄마의 지나친 교회의 헌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1: 많은 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도 고백들을 이 딸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면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이 친구도 교회에 그냥 시큰둥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아픈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야?
2: 아.
1: 아이고. 이런 어떤 헌신과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네. 또 이런 절망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들 중에는 엄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노력과 헌신이 누군가 눈에는 헛짓이고 헛발짓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이거 번지기 날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라는 엄마의 그 고백은 그 헛짓이 운동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 헛발짓이 어쩌면 나의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몸짓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달고 다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과 끊임없는 딸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 창구,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맞습니다. 저도 늘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4: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3: 네.
4: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겨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3: 네.
4: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
3: 네.
4: 그래서 그 귀한 살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교회 일과 또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3: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곁에 없던 엄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1: 엄마는 일단 엄마죠.
3: 엄마죠.
1: 엄마는 엄마예요. 자궁이고 가슴이고 젖이고 그리고 침이고 나와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빨고 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일 텐데 근데 우리가 양육의 직접적 양육과 그다음에 간접적 양육의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직접 양육은 말 그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베이비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입에 먹여주고 씹어서 넣어주고 이런 시기가 직접적인 접촉의 양육 시기라면 이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양육의 시기가 따로 있고 이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한 두 살 좀 넘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멀리서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덜그럭덜그럭 이런 그 설거지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금방 올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대상이 없지만 내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가끔씩 없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조금 돼서 성장할 때에는 엄마가 가끔 없어져 주는 게 땡큐예요. 아.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개입을 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다 흙과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네는 얼마나 좋으니? 너희들 청소년 한참 지날 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니네는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덜너덜 해줬을 것이다.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정말 고마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잘해줬잖아. 엄마 어릴 때 잘해줬잖아요. 너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놀이동산에 가서 그 하드 아이스크림을 샀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제가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우려먹는데 그 차와 그 모성애는 함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교회에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필요했던 결정적 순간이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쉽게 기억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 행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랬었어. 그땐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라라라라. 이런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자꾸 뻐꾸기를 날려주셔야 돼요. 들어가면 조금 뻐꾸. 이거.
2: 뻐꾸기 많이 날리는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지난 일이라고 애들이 생각해요. 나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 행복은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군가 우리 레온 씨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훅훅 집어넣듯이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훅 나잖아.
3: 네.
1: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항상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부모의 부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있었던 순간의 그 압축적 행복에 대한 기억 살리기 여기에 핵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2: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엄마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얘부터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마더가 나왔대요. 엄마. 근데 정말 슬픈 소식은 아빠는 50이 안에도 없대요. 이게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디나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상으로는 거의 남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제가 볼 땐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치장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3: 아 진짜.
2: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1: 많아.
2: 많아.
3: 근데 저는 엄마 저에게 엄마란 오래된 친구? 엄마랑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살 차이인데.
1: 진짜?
3: 네. 제가 36인데 엄마가 56.
2: 그러니까
3: 20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뭐 나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럼 엄마는 아 시끄러 그만 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개그맨 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오래된 친구 고향 친구는 내가 연락을

0: 오래된 엄마하고 남시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자매와도 같은 네. 또 엄마와 딸 같은 이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네. 아주 좋은 사랑의 악요로 이렇게 딱 마감이 되지 않나 싶어요.
1: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2: 그러니까
0: 네, 상황 버섯 해요.
1: 아 캄보디아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아, 너무 비싸요.
0: 너무 비싸다.
2: 많이 싸네.
1: 진짜 비싸요.
0: 제가 저기 상황 버섯 아는 업자 계신데 네. 저기 10만이 하시는 분인데 아, 그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1: 아 이건 믿을만하네요.
2: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돼.
0: 상황을 봐서 그렇죠.
2: 상황을 봐야 돼.
1: 라임의 황제.
2: 라임의 황제.
1: 아 그러면 우리가 상황 보선 얘기하다 계속 딴 데로 빠지는데.
2: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1: 네.
2: 지금.
1: 근데 죽어라 교회 나가도 무능력한 부모.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되는 딸. 딸이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3: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순간으로 고백하고 네. 주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금의 이 모습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은 아 정말 좋은 자양분이었죠 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셨군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발버둥 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뭐가 지금 사실 부족한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사춘기 때 잊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 딸 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하신 그 열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지금 딸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귀엽고 우리 딸을 신앙생활에 깊은 하나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렇게 모신 것처럼 저는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이제 우리가 입의 고백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 그 안쪽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안쪽의 고백은 작용적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적 신학은 쉬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말하면 할렐루야 탁 하고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 덮치는 순간 있잖아요. 네.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 안 해봤나?
2: 해봤죠.
0: 이렇게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구나. 그런데 네. 이 하나님이 나를 확 덮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오래 돌아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나 이 길을 이렇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남은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아닐까. 오랫동안 길을 걸어쳐서 돌아온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엄마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아왔던 오랜 길을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그 지점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 그 기대하면서 딸한테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가 늘 널 위해서 기도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다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게 와서 하나님이 덮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발견의 순간이 언제인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기를 바라거든요.
2: 정말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니까 얼마

0: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위급한 순간에 뭔가 내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100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0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게 쫙 밀려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믿습니다.
1: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2: 좋은 뭐 간증서라든가 변증서가 네.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신앙도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책. 요즘에 성경도 굉장히 예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1: 성경책 진짜 예쁘던데요.
2: 네.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번역본보다 좀 쉽거나 우리말로 된 그런 번역본.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혹시 청진기라는 책 아시나요?
1: 혹시 목사님이
0: 해주신. 목사님 본인 책이세요?
3: 아, 그치. 네, 어쩐지 책. 청이 네. 들어가가지고,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아,
1: 네, 청진기.
2: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할 때 목에다 이렇게 매달고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2: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레몬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써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고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네. 책인데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1: 본인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2: 민망하네요.
3: 네. 뭐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을 좋아하십니다.
1: 네.
3: 청진기에 이어서 청바지라고.
1: 아, 청바지.
3: 또 이제 네. 또 그 청소년과 관련된 책을 또 이제 지금 내시잖아요.
1: 네네네. 네.
3: 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남책 얘기하듯이, 이렇게도 참 쉽지 않거든요.
0: 지금 청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3: 그러니까요. 매번 청바지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 딸이 교회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1: 그렇죠.
3: 우리 교회를 보통 끊는다 그러잖아요.
1: 네.
3: 근데 또 다시 또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전에, 신앙인으로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한 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한 네. 여성으로서 딸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제 딸이 사회인의 자리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랑도 절친이기도 한 유인경 기자가 썼던 네.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적은 글이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 또 같은 여자로 이제 나의 젊은 시절의 자리로 들어온 내 딸에게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제 책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는 그 적어왔어요.
1: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책이요.
0: 저는 제가 적어온 게
1: 네.
0: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네.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 책 제목처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책 제목처럼 생각이 내가 된다는 말처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책 제목을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2: 네,
0: 네 편안하게
3: 책 자랑을 해야 될 거면 내 책 얘기도 할 걸.
2: 괜히 얘기했어. 민망하네.
1: 네, 우리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사연은 하나님과 멀어진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2: 네.
1: 오늘 고민 사연 정리 준비되셨나요? 네.
2: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요즘에 좀 다니는데요.
1: 아, 준비하셨군요. 네. 네.
2: 코스타는 매년 주제가 있어요. 네. 네, 올해 주제는 일하십니다. 아, 뭘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아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근데 일하세는 이제 삼행시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일하세의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우리가 걷고 숨 쉬고 밥 먹고 또 대화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핸드폰을 하고 또 미디어를 또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오신다. 우리 딸이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딸이 정말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마침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네.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그우먼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좀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거든요. 아, 철없던 저의 과거를 또 생각하며 또 그 당시에 속상해 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며 이번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연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다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엔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의 딸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네, 이제 노크토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 어떠셨어요?
1: 저는 최근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치료할 자 나밖에 없고 너를 회복시킬 자 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결국 이 따님과의 사이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저 엄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열심히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잘해나간다면 더할 것 없이 자랑스럽지만 그게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먼저 많이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꾹 안아주면 이 엄마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치 탯줄이 터지듯이 눈물이 훅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쩌면 이 딸과 이 신앙적 포옹을 어서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네.
3: 저도 딸 바보인데요.
0: 네.
3: 네.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대학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들 때도 많고 저는 몰랐는데 자퇴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관계가 좀 힘들고 과제도 어렵고
0: 그쵸.
3: 조금 많이 역부족했나 봐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애비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방언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물론 힘들고 또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를 붙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멘.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딸도 반드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어머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되시길 바랄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0: 다음 주에 만나요.
2: 안녕.
0: 안녕.
4: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에 도달했을 때 상황과 타이밍만 되면 다 외도를 할 수 있다.
2: 저에게는 귀여운 남편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아요.
0: 아따 연하시잖아요.
2: 아주 깜찍해요.
5: 활동만 줘봐. 엄청나지 않아?
2: 그냥 새 팔이야 새.
6: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이상형 있잖아.
2: 네.
6: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이혼했던 그 전 부모가.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탈북 가족 속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빛나는 우리 김아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라 씨. 네.
3: 어디 볼까요? 나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나서 2002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4: 자, 지금 우리 아라 씨가 네.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2: 아, 그래요? 아,
4: 뭐 사랑의 불시착. 막대목은 네. 상태 씨 아니고 영애 씨. 출연을 하셨었죠.
3: 네. 네. 진짜요?
4: 네, 최근에 또 작품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고 계신 건가요?
3: 네, 제가 2023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결혼하자마자 또 이제 네 자녀를 네, 낳게 돼서 그래서 또 육아 중에 있습니다.
5: 그럼 지금 몇 살이신 거죠?
3: 제가요?
5: 네, 지금.
3: 지금요?
5: 네.
3: 지금.
2: 비교해.
5: 너무 많은데 저는 네.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2: 대학생인 줄 알고.
6: 세상에.
2: 저도 지금 계속 보면서 그 얘기하는데 결혼하셨다고 아이를
4: 낳았다고. 저도 대학생이구나.
2: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죠? 진짜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 한국 드라마서의 그 상황.
3: 네.
2: 그걸 경험하실 때 어떠셨어요?
3: 실은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현장이 정말 그 북한처럼 꾸며놨거든요.
2: 아, 세트장을.
3: 네, 네네네. 뭐 이런 탑도 이제 그 네. 중앙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네. 마을도 완전 그 하모니카 집처럼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네. 완전 북한이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질감이 들고 아, 북한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장이 딱 있으니까 뭔가 그 기분이 뭔가
2: 쎄하면서
3: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네. 너무너무 막 신기해하고 재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쪽 사람 같고 네,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분은 네. 그냥 진짜 원래 그 북한 사람처럼
2: 이 아라 씨의 삶 이야기 우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또 주제는 당연히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5: 알아보고
2: 네, 아라 씨 궁금하시죠?
3: 네, 네 궁금합니다.
2: 자, 우리 남북극장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5: 아, 잠깐만 이쪽 맞지? 이쪽 맞지?
4: 아니, 아니, 아니, 자회전이라고 자회전이었어.
5: 아, 웬일이야.
4: 야, 너 잠깐만 자회전 깜빡이를 켜야지. 왜? 빗물 닦개를 켜. 너 진짜 너 아우 나 속이 어기 막히나 어기 막혀.
5: 아니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속이 간겹잖아.
4: 야 10분간 거리를 지금 30분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어기 안 막히니 내가. 어? 야 자원 한 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자원 낭비야 이게. 주야 어서 속히 통일을 주시옵소서. 갑자기 너 또 왜 했는데 너 왜 통일 타령이야 너 또 왜?
5: 야 그거 몰라?
4: 조심해.
5: 북한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4: 그렇지.
5: 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통일되면 어? 내가 그동안 길에다 뿌렸던 휘발유 많이 할 거 아니야.
4: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극장 복권 북한의 지하 자원 빠밤.
5: 아니,
2: 아, 그죠, 그 얘기
5: 아라씨가, 아라씨가 배우잖아요. 네. 어, 평가가 될까봐.
3: 아닙니다.
2: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알아볼 때 남북극장으로 합니다. 네. 재밌으시죠?
3: 네,
2: 엄청 재밌게 쳐다보시더라고. 자, 오늘 우리 남북극장에 나온 북한말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북한말이 있었죠? 아까 뭐 들렀어요? 뭐,
7: 빗물 닦개.
2: 그러니까
7: 네. 빗물 닦개. 우리나라 말로 와이퍼.
4: 아~ 와이퍼.
2: 와이퍼. 와이퍼를 빗물 닦개라고. 뭐 하나 있었어요? 네. 뭐 아까?
5: 어기 막힌다.
2: 어기 막힌다. 어기 막히는 게 뭐예요?
3: 기가 막힌다. 억장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
2: 기가 막힌다가 어기 막힌다.
3: 그것도 있었어요. 마음이 간데 없다.
5: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속이 간데 없다가 뭔 말이지?
3: 간데 없다.
4: 속이 간데 없다?
3: 불안하고 지금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5: 아~
3: 그래서 그때 속이 간데 없다 내가 지금.
2: 네.
3: 너무 불안하다.
5: 불안할 때.
3: 속을
5: 둘데 없다.
3: 네. 속 간데 없는 거죠. 네.
2: 아,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진짜 신기한 단어들이라고.
5: 그거 들으면 들을수록 다 그 네. 뭔가 의미가 있어요.
2: 의미는 있어요, 그죠?
0: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2: 연결돼.
6: 근데 되게 순우리말이 될까?
2: 순우리말.
5: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그러니까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는 안 쓰는 말.
6: 잘. 네, 근데.
8: 대한민국은 다 잉글리시 섞었잖아.
6: 맞아, 맞아. 순우리말이 좀 고쳐야 돼.
2: 고쳐야 돼요? 네. 아, 그럼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하자원이. 부족하잖아요.
0: 맞아요.
2: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어마무시하다.
5: 막대.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만 된다면 이 시너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당겨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면서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광물 자원 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토류?
0: 히토류.
6: 네, 90%를.
2: 90%를. 네.
0: 중국이 갖고 있죠?
2: 그렇죠. 근데 그 히토류 네.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0: 그렇죠. 뭐
2: 자동차,
0: 스마트폰.
2: 전기차, 그렇죠. 아, 네.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안 쓰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네. 북한도 이 히토류를 갖고 있어요.
0: 와.
2: 처음 들어보셨죠?
0: 오, 히토류. 네. 아니 그럼 잠깐만요. 혹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에서 네. 히토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3: 김정은 정권 들어서 네.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히토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희귀 이제는 주요 광물로 됐고 우리나라가 보유량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2: 진짜?
3: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순수 저의 생각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제 고증인데요. 네. 그 제가 해산시에서 산 게 아니라 해산에서 한 180m 떨어진 김정수군 신파에서 살았어요. 신파는 장진강이랑 압록강이 합쳐지는 삼각지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2010년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됐어요. 중국이랑 로프를 연결하더라고요.
2: 로프를요?
3: 네. 엄청 두꺼운 러프를 연결하고 세관이 들어서나? 세관이 들어서긴 해산 세관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고 다리 밑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네네. 들어서고 옆에 바닥이 막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지 저희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차도를 깨놓은 것 같은 광물이 트럭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또 그 발판
2: 바지선,
3: 네, 바지선 같은 거 로프에 네. 연결된 거 타고 네. 중국으로 몇 번씩 그거 실어 가요. 근데 대박. 그게 그래서 우리도 저게 알면 도둑질이해서 팔아먹는데 그 누구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아니
0: 도둑질해서 팔 수 있는데
3: 그걸 엄청 엄밀하게 그거를 네. 다리 밑에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도둑질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히토류의 그 그림이랑 똑같았어요. 이건 정말 제 심정입니다. 네.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히토류 써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알아말아 그러니까 주옥이 말한 건 내가 딱 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6: 그렇죠.
3: 주옥이하고 내가 경계선이라 김정숙군하고 김영지군이 딱 경계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배가 가는 거 저도 봤단 말인데 저는 그때 그게 강속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2: 강속으로.
3: 네, 강속으로 알고 있는데 네. 히토류에서 내가 아는 히토류는 희귀한 강물들을 히토르라 하는데 속이 말하는 강물은 또 뭐지? 제가 지금 이게
6: 전자기판에 사용되는 네. 주요한 광물 중에 한 종류예요. 하나. 네.
8: 제가 했을 때 히터리란 말 북한에서
3: 아 나도 처음 들었어.
8: 그러니까. 제가 네. 방산대학을 저 중퇴생인데 히터리란 단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9: 근데 RRC가 네. 함경북도 회령인데 네. 거기가 또 석탄이 또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10: 네.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석탄으로 이제 다 굴러가고 네. 그러는데 그 석탄뿐만 아니라 휘발유.
2: 휘발유?
10: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제 그 이 빵깡통이라고
0: 네.
10: 했나?
0: 네, 그렇죠. 네.
10: 거기에다 계속 받아와요. 그럼 그걸로 저희는 휘발유에 이제 그 심지.
6: 아빠 그거 탄광에서 훔쳐왔겠구나.
8: 왜냐면.
6: 휘발유 아니고
11: 히말라야 땅에서 직접 나오잖아.
6: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2: 가고 그럼
6: 밤에 헤매서 뭔일들끼리 네. 간고 아빠가 가만 가만 엄청.
11: 우리는 히말류라고 불렀거든요.
2: 아, 그러니까 명칭은
6: 히말류 디젤류.
11: 그러니까 탄강에는 네.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원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때문에 네, 네. 그게 이제 도람 총체로 원래 이게 덜리려면 네. 550 건양기부터 시작해서 네. 길두건폐야 이거 다 덜리려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강이나 강산 이런 부분에는 네, 네. 라진 손봉시 이거 성류관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네, 네. 기름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 뗄 거 없으니까 정전되면 네, 네.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2: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11: 아라 씨 아버님께서
6: 그걸 가지고
11: 저절에 오신 거예요, 저절.
2: 그러니까
11: 이거 좀 저절에 오신 거예요.
2: 네, 네, 네. 맞아요.
13: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채광 안 합니다.
0: 그럼요. 네, 아마 채굴... 북한에서 휘발유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6: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난 줄하고 우리나라에서.
0: 근데 또 하나 북한에서 네. 자랑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광을. 아, 마그네사이트라고. 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 맞죠?
11: 그게 이제 단천이라는 데 있어요. 네.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한 240km 들어가면 검덕 광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마그네시아 크링카가 세계적으로 네. 1, 2위에 해당하는 네, 양이 나오는데 그게 순도가 네. 순도가 거의 70%, 80%에 해당된대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네. 추상을 해보니까 그게 한 36억에서 60억 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갈 정도로 와. 매장되어 있는데.
0: 아, 매장량이.
11: 네, 북한이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있거나 아. 그걸 잘 캐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걸 일단은 캐내가지고 단천까지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사 클링카가 엄청 무진장하게 여기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거기 방문해서 여기는 검덕 강산이 아니고 백궁산이다 이렇게 아, 이름을 지어줘서
13: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11: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6: 돌 자체가 하얗습니다.
2: 하얘요?
6: 네, 하얗습니다.

0: 지하자원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와 어마무시한 그 매장량이 그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보고 지상낙원이다. 강성 대국이다. 우리는 이제 막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자원을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을까 이게 뻔히 보여요.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 그죠? 백두산이나 드라마면서
1: 북한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이란 말입니다. 네. 강산도 빛을 내고 반짝반짝하는 것도 다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으로 빛이 난다. 그 사람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줘서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준 덕에 강물도 빛이 나고 수련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야, 첫째도 오직 그 주체 사상,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다 이기란 말입니다. 백금산이 나온 것도 그 백금산의 그 강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그 마그네 사, 그러니까 캔 줄 압니까? 굴착기 한 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강부들 통과 7명인지 8명인지 몽땅 로력 용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민반 사로총, 나 그때 사로총 때인데 실효투쟁이란 거 있습니다. 그 용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그래 무대 올라가서 응변대 하고 막 난리쳤는데 그 정도로 하는데 응변대에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수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물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끝까지.
2: 그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 중국에 팔려나갔다 이런 썰이 있는데 네. 진짜예요?
3: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때 제일 통나무 다음에 많이 중국에 나간 게 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국경을 낀 지역이 많잖아요. 네. 압록강 도만강을 해서 다섯 개 도가 중국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 도마다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친선 다리가 있고 무역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살던 데는 해산강산하고 갑산강산이 있었는데 정말 볼만했을 때 해산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산강산처럼 중국하고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 50년 동안에 그 탄강 자체를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갑산강산 같은 거는 또 해산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갑산강산을 들어가는 길이 자기네 그 큰 다대포차가 다대포라는 게 적재함이 없어요. 적재함을 다 했다고 기둥만 있고 포대에다가 강석을 여서 실으면 적재함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거든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돌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길을 깔면서 무사가 그 갑산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산강산이 동강산이에요. 굴이 진짜 세계에서 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그 일제시기 그 파먹던 그 굴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자원이 엄청 나갔는데 저희는 이제 해산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간 다리를 늘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 보면 그 중국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다리에 지금 빵 못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사여행원 다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니네 나라는 이 땅만큼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돌을 가져가냐 하니까 네. 중국에서 저 동강석을 캐서 가져오는 돈보다는 북한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대들한테 뭘 넘겨주냐.
0: 그렇지.
3: 번대산하고 텅 빈 자원만 넘겨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는 중국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나마 모두 무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강석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도 되지만 네. 바람이나 접촉으로 해도 해지니까 다 막은 거예요. 그 덕에 강산이 그나마 강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4: 저도 기사님이랑 똑같은 경험했어요. 해산에서요 세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장백하고 차 번호에 한자로 장백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장백 번호 딱딱딱딱 해서
3: 맞아요.
4: 우린 그렇게 큰 트럭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얘네가 쫙 들어와서 식당 앞들에 서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백 든 중국 그 돈주들이 와서 네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야 가서 그러면 가면 쪽벌리 막 간식도 줘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은. 근데 그때 그 기고만장한 중국 돈주들의 표정과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근데 줄을 지어 다녀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이상으로 뽑아가요. 네.
5: 그러니까 빨리 북한의 지하전이 계속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안타까워요.
0: 맞아요.
5: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빨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차츰 이루어져 갖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들이
2: 그렇죠.
5: 어?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 네.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2: 네.
5: 좋겠네요.
2: 네. 네.
0: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시죠? 우리 김아라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의 행군 시절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아라 씨.
4: 네.
0: 자, 그때가 살짝 듣기에 엄청 어린 나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몇 살 때이셨어요?
4: 고난의 행군 시기는 94년도 이후부터 네. 이제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평탄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5: 6살 때 고난의 생활을 시작했네. 어릴 때부터
4: 집이 정말 네. 빈대가 둘지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네. 그래서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방이
0: 네 방이
5: 방에서
0: 네.
4: 그리고 가마나 막 이런 데 가마 두툼막이나 네, 네. 이런 데 보면 가마 이 틈새에 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0: 아~ 네,
4: 그 정도로 그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5: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또 어린 나이에 또 삼촌을 또 뒷바라지까지
0: 삼촌 뒷바라지
4: 삼촌은 아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네. 영양실조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를 잡으면 사형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삼촌이 꼬리만 살짝 자른 거예요. 꼬리만 살짝 잘라서 그걸 우려서 이제
0: 살아있는 소 꼬리를 잘라서
4: 그걸 이제 이게 웃긴 얘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우려서 드셨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0: 아유,
4: 그래서 네. 고발해서 징역을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북한 징역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쪽방에 진짜 그냥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한 옥수수 몇 알 정도 주는 그 음식으로
0: 네.
4: 1년을 버티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엄청나게 뱀 패트 날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똥을 좀 다 받아내고 그때 제가 한 10살? 10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는 중국 간에 만에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외갓집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아빠도 이제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삼촌이 뒷바라지 하고 밥 해드리고 막 그래서 또 맞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토막을 계속 세상에. 저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막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여기에 박혀서 피가 막 줄줄줄줄 흘러. 근데 너무 혼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 두 명, 저희 동생 한 명이 있거든요. 자녀 둘을 굶겨죽이겠다. 내가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어서 이제 새엄마를 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 이제 삶 속에서 거의 뭔가 모순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가서 빨래하고 막 근데 북한은 전 항상 손이 이렇게 막 터 있고 이렇게 막 여기 그 가뭄처럼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고여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맨날 물에 손 담그고 또 추운 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두만강은 또 얼면 도끼를 네. 가져가가지고 까고 거기서 빨래를 막 씻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새엄마한테서 이렇게 눈칫밥도 먹고 막 이런 저런 고생을 하다가 아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0: 아빠가요?
4: 네. 네. 그리고 나가셨는데 행방불명 되세요. 어디로 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거의 동양하다시피 막 떠돌고 막 이랬어요. 떠돌면서 제가 진짜 음식도 잘하고 밥도 잘할 수 있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요. 막 빨래도 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 하루만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전 동양을 막 거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낮에는 염소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염소였는데 제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풀 먹이고 예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국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수 방앗간에 가가지고 국수를 네. 또 만들어야 돼요. 그 국수 그 포대를 이제 배낭을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게 처음엔 한 30kg, 50kg, 70kg
0: 이렇게. 뭐라고요? 30kg요?
4: 네, 네. 이게
0: 30kg도 가벼운 게 아닌데.
2: 무거워요.
4: 저 제가 깡이 죽기 살기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기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무게가 늘어나도 들 수 있더라고요.
2: 그러면은 네. 엄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네. 아빠도 행방불명되고 네.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이 입양까지 됐잖아요.
4: 네네네.
2: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0: 그러게.
4: 실은 엄마가 브로커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안 갔어요. 그때마다 왜냐면 브로커가 너무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근데 팔아먹었는
6: 그런 게
4: 막 간 빼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다른 막 몇 명이 이렇게 왔었었는데 제가 항상 계속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새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네. 아 우리 집 지금 염소도 도둑 맞았고 근데 아무래도 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아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하면서 되게 재수 없는 애고 아이고. 그래서 엄마 잡아먹고 아빠 잡아먹고 그래서 얘 아빠 엄마 다 죽었다.
2: 웬일이야.
4: 근데 저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아빠가 살아있다였거든요. 왜냐면 그 조선 땅에 진짜 거의 저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디 외갓집에 갔지만 저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 남편한테 들려준 거를 제가 밥 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나 같은 애가 왜 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다가 잘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2: 그렇다.
4: 근데 진짜 그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하고 천원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가주세요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 만났어요.
0: 그게 몇 살 때였죠?
4: 12살
0: 때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2: 그러니까
5: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들이
0: 5학년이에요
5: 에이. 그 죽을 각오로 강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거든요. 참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죠.
4: 네네네.
5: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거 엄마의 생활 어떠셨습니까?
2: 그러게.
4: 저희 엄마는요, 그때 한창 따쏘뽕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그 탈북한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안이 항상 들이닥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신발을 그냥 신고 그 창문 옆에서 바로 자거나,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100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난 아기. 근데 그 아기를 안고 공안이 온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 맨발로 옥수수 같은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0: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5: 오, 네. 진짜요?
0: 네. 중국에서요?
4: 네. 네. 전 중국에서 듣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살았을 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떠나셨고 그러니까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 땅에서 호적도 없이 네. 북송되면 그냥 바로 이제
0: 어떻게 될지 몰라요.
4: 어떻게 네.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그 1년 내내 불안에 떨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네.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갔더니
6: 왜 이렇게 항상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희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해서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있다.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남과 북 중에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엄마가 거길 간 거는 너무 잘된 거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실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하늘님은 북한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들었는데 들어는 봤지만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절한 건 엄마를 보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려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보면서 항상 손을 계속 이렇게 쥐고 두 손 모아서 항상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딱 했는데 그 일주일 되던 그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 엄마한테 저희 사감 숙소에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제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와보면서 엄마다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0: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6: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순간 전 엄마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것도 너무 반갑고 좋았지만 더 감사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네.
0: 그런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6: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제3국을 통해서 너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텐데 많이 위험할 거다. 근데 위험한 순간마다 기도해라.
2: 엄마도
6: 엄마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내가 뭔가 인연이 있나 보다.
0: 통했어.
6: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뭐 이 길을 가는데 이게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2: 아멘을 해야 된다.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3: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소리인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던 소녀가
4: 그쵸.
3: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와, 너무 귀하다.
2: 세상에. 아니 그럼 한국에 그 이제 오는 탈북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신 거예요?
1: 네네네.
2: 며칠이었어요? 탈북 가는 그 과정이?
1: 중국에서 또 중국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일주일 정도.
2: 일주일.
1: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계속 그 민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럴 때마다 자는 척하거나 말을 못하는 척하거나 화장실 가버리거나 막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외우다시피 그래서 하나님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계속 이거를 이제 주문처럼 거의 외우다시피했던 것 같아요
3: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3: 믿음이 역시 믿음이 일하네요
5: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간증하면 내가 얼마큼 고생했어요 네. 얘기하는데 우리 아라씨의 간증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어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1: 다가오기는
5: 해요 그런 면에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게 너무 확실한데
1: 맞아요.
5: 어떤 비전을 품고
2: 계신가요? 비전.
1: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곳에 순종해서 서는 거
3: 그러니까
1: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100%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3: 와 엄청난 울림이네요 맞아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라
2: 그러니까,
3: 하나님이
2: 주시는
1: 거예요. 네.
2: 그 주신 비전이 순종이라
3: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고 우리는.
2: 야, 뭐 순종하면 뭐 주신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앞으로 쓰실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1: 아, 네.
2: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우리 많은 일들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 아라 씨 덕분에 또 우리 도전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그죠? 아까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그 무슨 막 자원이 계시는데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으시죠?
6: 네.
2: 분명히 있으실 것
6: 같은데. 저희 쪽에는 이제 갈탄 탄광밖에 없습니다.
2: 갈탄.
6: 네, 이제 우리 아라 씨가 있었던 회령부터 시작해서
2: 네.
6: 그 아오지라고 하는 613 거기까지 두만강을 네. 끼고 있는 그쪽에는 갈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갈탄. 그래서 거기는 다 탄광 연합 기업소들이 뭐 1급 기업소, 2급 기업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2: 네,
6: 네. 네,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연합 기업소, 북부 탄광 연합 기업소, 뭐 2급 기업소
2: 네.
6: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문학교인가 1년을 갔다가
2: 네.
6: 이제 중퇴를 하고 오니까 제 문건이 탄광에 가서 똑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1년 동안을 기능공 학교에서 그 생활을 시키는데
2: 네.
6: 6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그게 400m, 450m 들어간 막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2: 막장 체험.
6: 네. 근데 그 막장 체험은 그나마 좀 쉽게 끝났는데 나중에 선전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혁명하러 또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2: 네.
6: 전차 운전공으로 한 3개월 동안 전차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2: 그 지하 탄광 들어가는 전차를 몰았다고요?
6: 아, 그러니까 사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네. 북부 탄강 그쪽은 거의 다 수직갱입니다.
4: 수직갱.
6: 수직갱으로 그 일제 때 쓰던 탄강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는데 탄강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안 하고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를 타고 400m 수직갱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전차라든지 광차라든지 실차라든지 공차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안전공은 승차공하고 함께 그 전차를 끌고 막장까지 거기 한 4km가 될 때, 10km가 될 때가 있어요.
4: 지하에서?
6: 네, 요렇게 좁거든요. 요만해요. 쫙 달려가지고 거기 가서 공차를 실어다 주고 나올 때는 실차를 끌고 네. 거기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550 권양기 운전공이랑 신호공이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중국 거는 거의 한 10시간 가는데 북한에서 만든 이 축전지는 6시간 가면 불이 뽀에서 오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전기선 그거를 이제 다 잡아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합선을 일으키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앞에까지 한 10km 아니 뭐 10m 20m까지 쫙 보여요. 그럼 아 저기 내하백들이 떨어졌구나 이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80대
4: 그렇지.
6: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이거 이제 빨리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의 그 최종 목표다. 이제는 뭐 이제는 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빌고 그냥 어떡하나 바깥에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데 난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강 막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라씨처럼 이쁘게 생긴 우리 전주옥씨처럼 이쁘게 생긴 이런 여자들이 막 수건을 던지고 벨트 컴퓨터 운전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콧구멍 안이 새까매요. 아이고. 왜냐하면 석탄이 채탄광들이 이제 석탄 막 해면 그걸 벨트 컴퓨터라고 해서 걔네가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석탄이 벨트 컴퓨터를 타고 이제 공차에다 실을 수 있게 막 이쪽으로 부려진데 거기 먼지가 그렇죠. 눈이 안 보여요. 막 해가지고 근데 거길 구경을 해보고 야, 쟤네에 비하면 나는 아예 꽃이로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4: 야, 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이나 광산 같은 데 보면은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은 전기가 또 귀하기 때문에 그쵸.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전 장비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하게
7: 극한
4: 직업을
7: 아주 극하다.
4: 하셨네요. 네.
7: 저 상태 얼마나 거기 직업이란 게 탄광 광산 안 가겠다 했으면 이제처럼 집단 진출이란 건 막 시키겠습니까? 저도 저희 시집이 몽땅 해상강산 태생이랑 시아버지는 차관기 운전공 시누이는 이제서는 벨트 컨베이어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들은 다 이거 차관기 하는데 시아버지도 그 기폐 중이라고 폐 돌이 차가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이 다리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무릎에 진짜 이렇게 빼진 것 같은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그 앉아서 강산에서 하는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뭐 안전모란 게 없단 말이에요. 쌀이 모자 했으니까 쌀이를 아시죠? 쌀이나 그걸로 한 쌀이 강부 모자 아마 지영이도 아마 그거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3: 비닐 모자
7: 제대로다 그래도 그거는 쌀이 모자 이 정도 열악합니다.
5: 아 근데 이렇게 북한 자원 얘기 듣는데 또 안쓰러운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또 너무 속물스러운 걸 또 물어봐야 되는데
2: 뭐예요?
3: 물어야죠.
4: 무라 목사님
5: 금이 그렇게
4: 금
5: 북한의 금이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2: 진짜
7: 진짜 많아요.
4: 매장량이
7: 북한의 금 매장량이 2,000톤? 추정을 하고 있어요.
4: 그러니까
7: 세계 매장량 8이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각 도마다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2: 정말요?
7: 광산이 없어요. 합포광산이라고 하는데
3: 아, 그건 유명하지.
7: 네, 아니 그러니까 합포광산이라는 게 금을 캐는 건데 저는 양강도 같은 거는 보천군에 시흥군에 보이부 금장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보이부가 운영하는 금광산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서 금을 뽑았거든요.
2: 집에서요? 그러니까
7: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광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저희 남편이 금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 거 중간에서 가져가지고 국경에다 팔고 이런 거 했는데 한번 보니까 그 보이부 금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시기에 파먹던 금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폐경을 시켰는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돌만 딱 해오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감기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금을 여기서 하자. 그래도 남편이 조금 그 재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라. 저는 이체도 안 지는데요. 인민군대 배낭에 금돌을 요만큼 캐왔는데 30kg예요.
4: 와~
7: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시기에 했던 그 갱들을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더러 폐강을 시켰는데 그 옛날부터 그 금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야 저쪽으로 골목을 싹 돌면 저기 일본 아들이 패먹던 게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가지고 가서 금돌만 이렇게 캐왔는데 저는 그 금을 막 돌리는데 거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3: 맞아요.
7: 그럼 수은이 막 돌고 마지막에 그 금이 다 이렇게 걸쭉

0: 우리가 24K를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북한은요, 이제 그 평안남도의 성은강산이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70%예요. 그러니까 18K 이상이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 색깔이요, 샛노랗진 않아요. 약간. 근데 그걸 팔면 진짜 그 100원짜리 돈 이만큼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몇 년을 해서
1: 엄청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북한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0: 금이 정말 많아요.
1: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2: 땅 파먹고요.
0: 그렇죠? 네.
3: 없어요. 네. 몰라요. 우리는 금이 금강산인지도 몰라요.
0: 북한은요, 기차를 타고 가보면 그 강 요변에 네. 딱 무슨 이렇게 그 조개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것처럼 볼록볼록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에서 사금을 나느라고. 그러니까 사금이 나오면 저 사금도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자면 사금이 보여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발목에다 묻혀요. 네.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에는 새파얀 철에다가 떨궈요. 근데 진짜 금이 많거든요. 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캐먹었지만 네. 아직도 북한은 금이면
2: 노다지는 일단은 김정은이 다
0: 단속이에요.
2: 그리고 그거를 군인들이 네. 계속 본인이 가져가요. 김정은이 돈이 없을 때 금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노다지는 사실 다 국가 거고요. 네. 나 발견된다면 바로 김정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고 사금도 이제는요. 캔 걸 거기서 또 캐고 또 캐고 이제 몇 번씩 사람박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기에는 사금꾼들 하루 벌어 사러 먹어요. 오늘 0.1했다 0.01했다 이러거든요.
4: 그리고 이 금이라는 네. 것도
2: 쉽지도 않아요.
3: 아유 야야 천장 오늘 북한 가자. 금좀 캐자 안 되겠다.
2: 저희 집 갔다 올게요.
3: 금 좀 캐자.
0: 너무 힘들. 너무 힘들.
3: 아유 남아서 못 캐니까. 근데 사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에는 우라늄.
5: 오, 우라늄.
3: 아, 우라늄도 뭐 매장이 상당하다 매장이 이런 말도
0: 그렇죠. 평성 지역에 우라늄이 매장돼 있는데 그 꼭대기는 비행기도 못 뜬다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5: 비행기가 왜 못 떠요?
0: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 있는 그 독성분이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양강도 보위부에서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잡았대요. 근데 그 담당 그 예심원이 네.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북한은 우라늄이 많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많다. 근데 저걸 사실은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큰 돈인데 네. 이게 국제적으로 불법이어서 못 팔아먹는다. 저희는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6: 사실 군도 다 이제 국가 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파는 거 권리잖아요.
0: 불법이
6: 다 뺏기고 다 감옥 가야 돼. 근데 뒤에서 몰래.
0: 그렇지.
7: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본데 광물이 엄청 많잖아요.
3: 네.
7: 혹시 북한에서 저희가 생소할 만한 그런 금속이나 자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2: 이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2013년 때 그 정도에 무명초가 북한에서 이게 금보다 비쌌어요. 진짜로. 무명초가 뭐냐면요. 위에 싹이 없어요. 가끔 버섯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그거는 잠깐이어서 싹이 없는데 네. 땅속에서 개똥인가 돌똥인가
7: 네.
2: 처럼 생긴 똥감자 똥이 같이 생긴 그런 게 땅속에 있어요. 그래서
5: 식물 네. 식물 같은 거
2: 아니 아닙니다.
5: 식물이 아니에요?
2: 아니 식물이야. 이거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4: 쉽게 말하면 네. 한국에서 봤어 내가.
5: 네 보셨어요?
4: 이걸 네. 네. 강원도 가니까 네. 이걸 생긴 게 어떻게 될까?
5: 네.
4: 그 영접똥찌 있잖아요. 영접하면 그 찌꺼기 때가 그날 그것처럼 생겼습니다.
2: 개똥처럼 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감자. 개똥처럼 생겼는데 이걸 어떤 데 파면 감자 밭처럼 파는데 진짜 많이 판 사람이 50kg 판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6: 식품이에요?
2: 아니 이거 뿌리.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에서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에 쓰냐면 무슨 보약이다 무슨 뭐다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요. 약이면 먹거나 하는데 모르니까 일단 중국에 파는데 한 덩어리만 팔아도 그날 더 큰 돈인 거예요.
3: 아, 진짜?
2: 근데 제가 이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 닮은 걸 하나 찾았어요.
5: 뭐예요?
2: 세계 3대 진미. 뭔지 아세요?
7: 3대 진미?
2: 네.
7: 3대 진미?
2: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3: 아빠 얘기 좀
2: 해주세요. 트러플.
5: 저 트러플 봤어요.
7: 그 버섯.
2: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5: 네네.
2: 저건가? 하고 해봤는데 생긴 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 사촌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쯤에 중국 신량산 트러플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헐마. 왜 북한 신량까지 다 물건 들어가거든요.
5: 네네.
2: 그건가?
5: 그러니까 제가

0: 근데 제 심정입니다.
1: 대박이다.
0: 제 심정입니다. 네, 한국에서 봤어요.
2: 트러플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만한 알 3개가 20만원이에요. 20만원이에요.
0: 근데 북한에서 느끼기에도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 정도의 체감에 네, 돈을 맞죠. 버는 거예요. 진짜로.
3: 진짜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의 기술이 딱 만나서 시너지가
4: 이렇게
3: 어마어마하지. 진짜. 사도국가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1: 일 났죠.
5: 일이 났지. 아, 뭐 보지 않아도 삼천리 아닙니까?
1: 아쉽다.
5: 한국에 삼천리니까 나는 네.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단을 캐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온 나라가 뜨뜻하게 나지. 이게 네. 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번도 세계에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얼마 있다. 정상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국제사회에 알려요. 근데 그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이게 이 잔에 어느 만큼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분명 있기는 한데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저 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차라리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의 지하자원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발굴하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지원이 있고 거기다 또 인적 지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까지 합치면 아, 저 트럼프 아저씨한테 대감비 낮춰주시오 할 일이 없잖아요.
3: 맞아요.
5: 네.
1: 빨리 남감비 형평했으면 좋겠네요.
5: 네. 네. 네.
1: 자원 좀 캐오고.
2: 자,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6: 너무 아깝고.
2: 아깝다.
6: 네. 또 너무 짠하고.
2: 짠하다.
6: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북한과 남한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2: 그렇죠.
6: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날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저는 막 요즘 K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뛰거든요.
2: 네.
6: 이 K문화가 얼마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파급효과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와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0: 맞아.
6: 저 영국까지
2: 와
6: 그 복음의 대로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빨리 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네, 아멘, 아멘.
7: 복음의 대로.
2: 그러니까 복음의 대로. 자 오늘 또 처음 함께해 주신 우리 아라 씨 오늘 어떠셨어요?
8: 네 정말 저는 실은 이렇게 좀 두려웠었어요.
2: 왜요?
8: 제가 북한에서 온 지도 되게 오래됐고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봐서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랬는데
2: 네.
8: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와보니까 아 정말 제가 간증할 때 항상 북한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탁,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 방송이 진짜 대외적으로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잊혀져가고 다음 네. 세대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2: 네. 네,
8: 그래서 너무 귀한 방송이다. 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우리 성주 씨가 엄청 뒤에서 박수를.
0: 딸이에요?
5: 세균하다.
2: 그러니까.
5: 이거 세균 말 한마디 한마디.
7: 솔직히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2: 그래요.
5: 그리고 제가
2: 네.
5: 뭐 7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네. 아라 씨가 청년 포럼에서 발언을 했어요.
2: 오.
5: 아니 근데 그날 그 행사장에 양쪽에서 북적북적 했거든요.
2: 네.
5: 근데 그 청년 포럼 하는 그 개설 그 공연장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라 씨를 보러 온 거예요.
2: 아,
5: 네. 근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에다 제가 반영을 했는데
2: 네.
5: 점점 보니까 너무 딱 빨아지고 그리고 너무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2: 네.
5: 그런 발언들과 근데 언어를 통해서 제가 네. 제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삶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2: 네.
5: 제가 조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약간 좀 그런 단계거든요.
2: 아 그래요?
5: 그래서 아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 와닿고
2: 네.
5: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뻐서 저는 탈북민들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2: 아
5: 네. 너무 사랑하고
3: 네. 영혼육이 다 이뻐요.
7: 받은 거
2: 네.
7: 같아요. 저도 솔직히 지방에 있다는 핑계 대고 그 일하는 주변에 교회 없다는 핑계 대가지고 주일에도 사실은 안 나가니까 솔직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거 아는데 오늘 알아 소리 탁 들어가. 야 내가 알아 솔직히 엄마 뻘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 뻘인데 엄마가 자식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오늘 진짜 하시네. 너무 좋았어요.
3: 아, 너무 좋으세요.
2: 다들 도전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3: 아멘.
2: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금같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예. 이 교회라는 곳 예.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예.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예.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예. 교회가 있고요. 예. 예. 어떤 교회를 가면 되게 돈 많이 들였다 뭐 이런 부담스러운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목사님도 교회가 예.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예, 예. 이렇게 교회를 지으실 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셨을 예,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가요. 예. 너무 화려한 화려한 성전 건축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지게 맞아요. 되는 예.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성전 건축은 조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시각과 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과 교회라는 기관을 주셨잖아요. 네. 축복의 통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역할로서 하나님이 예배당도 건축하게 하시는데요. 사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저는 그 경찰서 몇 개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1: 큰 역할을 하니까요. 예,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네. 예배 공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 일에 성전 건축이 교회 부흥의 통로라고 생각하면서
1: 예.
0: 오늘 일하시는 분, 사역하시는 분 오셨죠?
1: 네네. 네. 자,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이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교회 건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생각하는 권사무의 권혜진 회장입니다. 국내외 미자립교회 건축은 물론 북한교회 100개 건축의 비전을 품고 있는 권혜진 회장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1: 네, 권사모의 권혜진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예. 저기 권사모가 뭔가요? 권사모에 예.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2: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1: 아, 예. 아. 예.
2: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 시공자도 필요하고 설계자도 필요하고 예. 각 파트에 있는 사업자들이 필요한데
1: 예.
2: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와 사업자들의 만남 속에서 굉장히 불신이 많이 있는 것을 네, 네. 바라보았습니다.
1: 예.
2: 그렇게 불신이 생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서로 이 불신을 좀 해소해보자
1: 네.
2: 라고 해서 2014년도 8월 달에 건사무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1: 아, 네.
2: 창립이 됐고 교회 사역을 하는 마음으로 아. 참여하자라는 뜻이 건사무의 뜻입니다.
3: 회원수도 꽤 많으신 건가요?
2: 예, 회원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개 회사가 시작되었는데
1: 네.
2: 지난달에까지 한 30개 회사가 되었고
1: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해외까지도 다 가서 하시는 건가요?
2: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1: 예.
2: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건축만을 위한 것이 우리한테는
1: 네.
2: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에서 너무 사업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1: 예.
2: 2015년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새로운 비전을 선포를 합니다. 북한 교회에 우리가 문이 열린다면은
3: 예.
2: 100개 교회를 우리 건사무로 통해서 세우자.
1: 예.
2: 그다음에 한 6개월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1: 예.
2: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1: 네.
2: 해외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1: 예. 예.
2: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교회를 지으려 그러니까
1: 예.
2: 너무 지식도 없고
1: 짓기는
2: 지어야 되는데 방법도 모르고
1: 예.
2: 고민 속에
1: 예.
2: 빠져 있는
1: 예.
2: 선교사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러시아에 있는 알타이 공강국이라고 영하 41도 되는 공간에 저희들이 불러서
1: 네.
2: 갔습니다. 현장을 보고 저희들 건사모 팀에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3: 예.
2: 또 필리핀에 가보면은 마닐라에
1: 네.
2: 뿔로섬이라고 있습니다.
1: 예.
2: 그 뿔로섬을 다르게 말하면 악마의 섬이라고 합니다.
1: 아.
2: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3: 예.
2: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그곳에 가서 한 1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1: 네.
2: 그 아이들을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1: 오.
2: 땅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1: 예.
2: 신축을 할 것인가
1: 예.
2: 판단을 해달라고
1: 예.
2: 해서
1: 예.
2: 신축 계획을 세워드렸고
1: 예.
2: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많은 곳에
3: 예.
2: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1: 아. 그럼 연락이 오면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2: 안 가본 일은 없습니다.
1: 아.
2: 다 갔습니다.
1: 예.
2: 이 방송 들으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망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1: 그렇죠.
2: 하고
1: 예.
3: 선교지다 보니까요.
2: 예.
3: 굉장히 비용을 축소시켜야 되잖아요.
2: 예.
3: 그럼 많은 재능 기부를 좀 하시는 건가요?
2: 그 지역에서 건축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잡으니까
3: 예.
2: 기간도 굉장히 오래 가고
3: 예. 예.
2: 기간이 오래 감으로 통해서
3: 예.
2: 금액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3: 예, 그렇죠.
2: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식으로 교회를 짓게끔 공정을 맞춰주고
1: 예.
2: 그렇게 필요하다면 기술 자문도 하고
3: 예, 예.
2: 아니면 그 주변에서 이 교회를 직영할 수 있으면 직영하게끔 하고
3: 예.
2: 또 시공사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3: 예.
2: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1: 아.
2: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한 12억 정도 예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1: 네.
3: 예, 예, 예.
2: 작년 여름에 가서 보니까 한 8억 정도 더 가면 완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3: 예. 그러면 4억을 줄이는 거죠.
2: 4억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공정 일정을 한 4년을 잡았는데
1: 네.
2: 저희들은 2년 안에 공사를 끝났습니다.
1: 예. 완전 한국 스타일이네요.
2: 한국 스타일.
1: 예.
2: 그렇게 저희들
1: 합니다. 근데 예, 예.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이풀. 그거는 뭐 어떤 회사예요?
2: 건사무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1: 예.
2: 이 일을 중심축에서 행해야 될,
1: 그렇죠.
2: 실전해야 될 회사가
1: 예,
2: 필요하더라고요.
1: 예, 예.
2: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제이프루를 만들지 않았고 다른 회사에 있었는데
1: 네.
2: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행하게끔 하셔서 지저스 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누리자 그런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저희 회사는 교회 건축을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CM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요즘은 신축보다는 정축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축 리모델링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정축 리모델링을 전문하는 회사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3: 정말 귀한 사역들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회장님에 대한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셨는지.
2: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머니 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우리 큰아버지가 교회 전도사로서 일제시대 때 교육을 개척하다가 순교한 그런 순교자 집안으로 그렇게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셨고 또 모든 자녀들에게 매주 금요일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속에 가정을 꾸리고 예배 속에 세상을 바라보게끔 하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저희들이 자녀가 6형제가 있습니다. 6형제 중에서 목사님이 현재 6분이 나왔습니다.
3: 6형제 중에서 6사람이
2: 그러니까 제 형제 중에서는 2명의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제 자녀들 중에서 4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1: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이 모태신앙들의 문제가 늘 뜨뜻한 데만 있어가지고
3: 못해.
1: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모태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내 하나님이 되잖아요. 언제 그런 사건을 만나시게 되셨는지.
2: 인격적으로는 제가 SFC라고 신앙운동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경남 지방 총무까지도 했고요. 서운태 목사님이 그때 우리 간사였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3: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시다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2: 제가 해군으로 입대했습니다. 해군으로 입대하는데 그 입대하는 과정 속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을 또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특송을 해서 그렇게 그 특송이 제 모든 군대 생활과 그 앞날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특송을 하게 됩니다.
1: 어떡해요?
2: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그 찬송을 들어가면은 낮에도 밤에도 저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군을 들어가게 됩니다. 해군을 들어갔는데 그 훈련소에서도 한 600명 되는 훈련소 훈련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훈련병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보직이 있어요. 그 중대장 소대장들이 휴게실에서 쉬는 그 공간에 당번으로 불려가서 어려운 훈련들은 다 빠지게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지더라고요.
1: 고난이 축복이라 그랬는데 고난이 없으시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3: 고난 없으면 나중에 맞죠.
1: 그러니까요.
2: 이제 저를 인생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순간순간 짧은 고난은 주시겠지만은 한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고난 없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1: 그러면 군 생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정말 고백이 있으세요?
2: 있죠. 군에 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작은 누나가 목사 사모입니다. 근데 그 당시 피아노 레슨을 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피아노 레슨 했는데 보호자로 밤에 데리고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피아노 치는 모습 보고 제가 베개에 놓고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집에 가서는 풍금 위에 제가 먼저 칠 정도로.
1: 진짜요?
2: 그렇게 제가.
1: 달란트가 있어요.
2: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군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로 저희들이 차출이 됐습니다. 차출이 됐는데 10명이 차출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는데 타자기를 놓고 타자를 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 30명 중에서 제가 타작이 1등을 합니다. 다섯 가지 손가락 타작을 치잖아요. 피아노를 치니까.
1: 피아노 쳤던. 피아노를 야, 그게 또 그렇게.
2: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연결해 주신 통곡의 통으로.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군에 도입이 됩니다. 예. 되는데 우리 군에 도입이 되는 게 아니고 미8군 연합부대에 도입이 됩니다.
1: 예, 예.
2: 그 부대에서 자료를 입력시키는 타자수가 필요했습니다.
1: 예.
3: 그리 차출된 거예요?
2: 그 타자수로 해군이 미8군 연합부대에 제가 들어갑니다.
3: 그래요.
2: 거기 들어가서 제가 타자기를 타자로 입력을 합니다.
1: 예.
2: 그런데 그 타자를 입력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속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 미군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저희들이 타자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카드를 가지고 잘 쳤는지 안 쳤는지 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러 리스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수정을 제가 직접 해서 다시 수정 리스트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
1: 예, 예.
2: 그것을 바라보고 미국 사람이 저한테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1: 오~
2: 그 일로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이 바뀝니다.
1: 아, 진짜요?
2: 제 전문 분야로 가는 것이 아니고,
1: 네.
2: 그 분야로 국가를 위해서 제가 또 부름을 받게 됩니다.
1: 아~
2: 그 당시 이제 컴퓨터가 각 부처에 들어오니까, 또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1: 예, 예.
2: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군대에서 사병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찾아서 저희들은, 특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치는데 특별한 용도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시험 결과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그냥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이 되고 또 8급 공무원이 되고 7급 공무원이 되고 6급 공무원이 되고 1988년도에는 사무관이 됩니다.
3: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2: 결혼은 제가 군생활하면서 예방을 나가잖아요. 이분은 예방은 헌팅 위주로 가자. 이렇게 할머니들이니까 여자분을 모시고 오지 못하면 모든 큰날 비용은 모시고 오지 못한 사람이 다
1: 부담합니다. 아, 야, 진짜.
2: 이런 전문 아이들이.
1: 그런 게 있었죠.
2: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 속에서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다른 젊은 팀들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자기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이니까 애인을 데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군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원군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기도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또 짜기 시작합니다. 짜기 시작한 것이 명동 시내에 탁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2시간 후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다방을 정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나간다 보니까 해군 체례복을 입고 다니지만은 사람은 쳐다보지만은 제가 경상도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조건상 제가
1: 불리하죠.
2: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한심스러워서 다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음악다방들 많아요. 음악다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주변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니까 음악다방이 옛날에는 문 열면은 종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났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데 앉아있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종소리가 나면은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고 종소리가 나도 고개를 안 돌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1: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2: 거기서 저는 두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머리 고개 돌리는 사람은 손님을 기다리는 분이고 고개 안 돌리는 사람은 손님
1: 그냥 와 있는
2: 오는 사람이다.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자 와서 계시는 여자분도 있고 둘이 앉아서 계시는 여자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아, 혼자는 좀 부담스럽다. 가서 그래서 둘이 앉아있는 분한테 가서 제가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 사정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두 분 중 한 분이 굉장히 활달한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저 선택하는 분 중 한 분이었죠. 한 분은 듣는 사람이었고 앉아 있어도 한 분은 말 한 80% 하고 20% 듣고 말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분한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종소리가 나도 고개 안 돌리보는 분들이니까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양해를 얻어서 저는 한 명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두 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1: 야,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그 활달한 분하고 제가 대화는 많이 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분한테 제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몇 분 그런 인연이 돼서 몇 분 만나다가 그 다음에는 조용한 분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아내가.
3: 오, 그래서. 야. 이건 뭐 옛날 청춘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예.
2: 그 당시에 제 아내는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1: 아.
2: 제가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1: 예. 아, 어떻게 해요?
2: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다.
1: 예.
2: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로 결혼을 해야 된다.
1: 예.
2: 그러나 지금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
1: 예.
2: 그렇잖아요, 그죠?
1: 예.
2: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세례 받게끔
3: 아,
2: 하고.
3: 예, 예.
1: 흔쾌히 그러면 승낙을 하셨어요, 저쪽에서?
2: 제가 무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 예.
2: 예.
1: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해서 결혼해도 왜 결혼식 끝나고 나면 나 교회 안 가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3: 아, 예, 예.
1: 근데 꾸준히 그러면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2: 열심히 다녔죠.
3: 아, 예,
2: 그 열심히 다니는 것은 저보다 더 열심히 다니게 되죠.
1: 아,
3: 지금 권사님이신가요?
2: 지금 권사님이죠.
3: 권사님이신가요?
1: 아.
3: 그런데 공무원으로 잘 나가셨잖아요. 사무관까지 됐죠.
1: 예, 예.
3: 그러다가 왜 갑자기 사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2: 다니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3: 예, 예, 예.
2: 뭐 한, 그 당시만 해도 한 700명, 800명 되는 예, 예, 예. 그런
1: 네.
2: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믿음이 욕심이 생겨서
1: 네.
2: 제가 36세
1: 네.
2: 장로로 제가 도전을 합니다.
1: 예.
2: 그런데 장로로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남편의 어떤 믿음보다는 네. 여자의 표가 더 많잖아요.
1: 예예.
2: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아내 나이가 33살입니다.
1: 네.
2: 33살에 장로 부인이 되는
1: 아.
2: 그 엄청난 그 중책을 그렇게 맡게 되는 그런 내조 역할을
1: 예.
2: 믿음의 내조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1: 예.
2: 제가 400일로 가게 되는 것은 제 동생이
1: 예.
2: 우리 집안에서 하던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1: 예.
2: 그 사업체를 물을 받아서 하는데
1: 예.
2: 위기감이 좀 왔어요.
1: 아.
2: 부도의 위기까지 왔는데 다른 채권단들이 바라볼 때에 회사는 괜찮는데
1: 예.
2: 경영적인 차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3: 예, 예, 예.
2: 형제들 중에서 경영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1: 예,
2: 라고
1: 예.
2: 해서 제가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1: 예.
2: 찾아왔어요. 서울까지. 그래서 이 회사를 형님이 맡은다면은
1: 예.
2: 우리가 살려주겠다고 그 정도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1: 예.
2: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3: 아.
2: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아내는 반대를 했죠. 그냥 공무원 생활을
1: 하고
2: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1: 예.
2: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저는 또 동생도 살려야 되고
1: 예.
2: 또 거기 한번 도전도 한번 해보고 싶고
1: 예.
2: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조선소 사장으로 내려갑니다.
3: 예, 예.
2: 여러 가지로 이제 경영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1: 네.
2: 축복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1: 네. 그러다 그냥 쭉 잘 나가셨나요? 아니면 정말 앗뜨거하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2: 당연히 앗뜨거하는 계기가 있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외국에도
1: 예.
2: 조선소를 또 지사를 두게끔 되고
1: 아.
2: 이 정도에 이제 하면서
3: 예, 예.
2: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분당에 아파트가 설립이 되고
1: 네.
2: 일산에 아파트가 이제 많이
1: 건설 붐이 일어날
2: 건설 붐이
1: 때.
2: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 예, 예.
2: 그렇게 붐이 일어나니까 이제 모래가 이제 모자라게 됩니다.
3: 예.
2: 뭐 물자가 모자라니까
1: 예, 예.
2: 바다 모래를 퍼가지고
3: 예, 예.
2: 정수해서 자재로 내 보냈는데
3: 예, 예.
2: 그 당시에 우리 텔레비에서
1: 예.
2: 무엇이 나오냐면은 아파트 백면이
1: 예.
3: 소금
2: 소금기가 있다라고
1: 예,
2: 이렇게
1: 예,
2: 신문에
1: 예,
2: 나기도
1: 맞아요,
2: 하고
1: 맞아요.
2: 방송에도
1: 예,
2: 나기도
1: 예,
2: 했어요.
1: 예.
2: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 아.
2: 딱 그 시절에 우리 회사에 당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 예.
2: 어떤 당근이었냐면은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1: 예.
2: 배 위에서 그대로 정수해가지고
1: 예.
2: 그 다음에 차에다가 실어서 나가면은 막바로 화물차에 실어서 탑차에 실어가지고 공사 현장에 나가는
1: 예.
2: 이 시스템을 갖는 설계 도면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울산 앞바다에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채광권을 가졌으니까
1: 예.
2: 자 이거를 만들어주라
1: 라는 예.
2: 선주회사가 나타 우리한테 당근으로 가지고 옵니다.
1: 예. 정말 얘기는 기가 막힌데요.
2: 기가 막히죠.
1: 예, 예.
2: 그래서 그 설계를 일본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설계를 할 수 없어서 일본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왔고
1: 네.
2: 우리가 그 배를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1: 예,
2: 만들기
1: 예.
2: 시작합니다.
1: 예.
2: 그래서 한 85% 정도 만들었을 때
1: 예.
2: 선주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근데 그들 그 배를 만들 때 조건이 뭐냐면은 리스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배를 만듭니다.
1: 네.
2: 그 당시에 리스 자금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라고 국가가 권장했을 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리스 자금을 받아서 공사비는 한 100억짜리 되는 공사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85%를 받은 상태에서 선주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1: 아이고.
2: 우리가 그 85%에 대한 보증을 계속 써가지고 돈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1: 네네.
2: 그거를 우리가 입보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지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예.
2: 아주 한 2년 정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1: 예.
2: 해결하지 못하고
1: 예.
2: 부도가 나는.
3: 그럼 당시 부도 금액이 어느 정도?
1: 액수가
2: 중앙일보에
1: 예.
3: 중앙일보에 났어요?
2: 예, 중앙일보에
1: 중앙에 나오셨어요?
2: 그럼 나올 정도로
3: 오, 예. 어마어마해
1: 액수가 어마어마하셨네요. 지금
2: 부도가 났습니다.
1: 아, 그러면 예.
3: 수백억 막 났겠는데.
1: 그러니까 그 충격은 말로 다 못.
2: 충격은 말할 이런 말할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예. 그런 예. 시점에 제가 어느 날 은행에서 돈을 14억을 찾습니다. 한 달을 가지고 있을 돈입니다.
1: 네.
2: 14억을 찾아서 예. 제 아내한테 가서 원언을 합니다. 여보, 이제 회사가 이거 좀 어려워질 것 같아. 같은데 이 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조선소 외국에 있는 조선소로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3: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2: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1: 예.
2: 그러다가 내가 동생들이 아들 낳아가지고 목회 성운기도 하기 전에 제 아들한테 목회자가 되라고 성운기도를 시켰어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아들을 놓고 계속 목회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1: 네.
2: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둡고 더러운 일로 아들한테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지 않느냐.
1: 네.
2: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아들한테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도 손 한 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 근데 아내분이 대단하시네.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서 제가 또 회사를 마지막 운영하는데 자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 부도가 나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녀오셨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부도 나서 예. 다녀오셨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2: 당연히 갔다 왔죠.
1: 예.
2: 당연히 갔다 왔는데 그리고 제 모토가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것이 제
1: 예.
2: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1: 예.
2: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교만함이
1: 예.
2: 너무 넘쳤다라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부도가 남으로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죽음이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시린 고개를 제가 가족들하고 일단 부도가 났으니까 내가 좀 피해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시린 고개를 올라다니면서 한두 분 정도 절벽으로 핸들을 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1: 예.
2: 브레이크가 겉브레이크에 잡아지고
1: 예.
2: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가지고
1: 예.
2: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보니까 서울에서 보성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못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나 보고 내가 또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제가 벗어납니다.
1: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나게
2: 예,
1: 하셨네요.
2: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이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 중에서
1: 예.
2: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1: 예.
2: 장모님 뭐 하세요? 제가 부도 난 줄도 모르고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 한 통화가 제 생명을 살리는 전화였죠. 어떤 전화였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떠레스 떼아스라는 영성 훈련
1: 예, 예.
2: 그 내용이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제가 그 초청자가 돼서 제가 그곳에 뭐 죽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황운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 네.
2: 제가 하나님 주신 일로서 어떤
1: 네.
2: 일을 주시더라도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리라 생각하고
1: 네.
2: 제가 다시 생을 살아갑니다.
1: 예.
2: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저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허리가 이렇게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1: 아우.
2: 허리 디스크 수술을 칼로 수술을 합니다.
3: 아이고.
2: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3: 그럼 그렇게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구치소 들어간 거예요?
2: 그렇죠.
3: 그럼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1: 네.
2: 퇴원하자마자 3일 만에 제가 구치소로 갑니다. 이제 구치소로 갈 때는 이제 디스크 수술했다는 그 진단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치료하면서 요양하는 방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그 방에는 좀 더 누워있어도 되는.
1: 되는.
2: 아, 하나님께서 예. 디스크 수술하고 예, 예. 그곳에서 누워서 요양할 수 있도록.
1: 구치소 병동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2: 요양할 수 있는 우와. 그런 또 축복을 주십니다.
1: 예, 그럼 거기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난
2: 됐죠.
1: 건가요?
2: 예, 예.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유리창에 예. 매년 오셔가지고 그냥 다른 이야기도 안 하십니다. 예.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1: 예.
2: 유리창에 손을 데려가지고 제 손하고 아버지 손하고 이렇게 마주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를 이곳에 전도자로 보냈다 라고 하고 파송식을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1: 예.
2: 제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사용하던 성경 찬송가를 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성경 찬송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파송 예배 해주신 그 손 따뜻한 손길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가자 말자 한 제가 구치소에 가고 난 다음 일주일 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 예, 예.
2: 막바로 용기를 얻어서 그 방 안에 있는 재소자들의 어떤 상황도 다 파악되지 않는
1: 예.
2: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찬양을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찬양인지 무슨지 모르지만은 뭔가가 감동이 오는 여운이 있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쳐다보더만은 그 다음에는 듣고 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그 다음에는 찬송으로 입으로 하는
1: 예.
2: 그런 일들이 한 일주일 만에 있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1: 예.
2: 그분들하고 좀 더 좋은 관계가 되고 구지소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지소에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작성해주는 필경사.
1: 아, 그런 게.
2: 즉, 다시 말하면 법무사가 필요해요.
1: 아, 진짜요?
2: 그 안에서.
1: 예. 네.
2: 근데 보통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3: 자기를 좀, 소명을 해야 되는데.
2: 그렇죠. 그것을 뜻을 표현해가지고.
3: 맞아요.
2: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없잖아요.
1: 예, 예.
2: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더라도.
3: 예, 예.
2: 그분들이 반성문 쓰면서 저한테.
1: 검사를
2: 하면서 자기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해줍니다. 예, 예. 그럼 그 내용을 적어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듯이 예. 그냥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2: 예, 예.
1: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성문을 쓰게 되고 예. 항소 유서를 쓰게 되고 예.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3: 그 막 형량들이 막 다 줄었겠네. 막.
1: 그 중에 이제 어린 아이가 마약범으로 왔어요.
2: 예.
1: 근데 오자마자 계속 눈물을 애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지켜보면서 아이니까 엄마하고 막 계속 울고 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제가, 좀 우리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들어오면 좋아하거든요.
2: 예.
1: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따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반성문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2: 아이의 마음으로요?
1: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구치소에는 재판하러 나가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2: 네.
1: 그날 재판 받는 사람 한 30명이면 30명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서가지고 있으면 30명이 줄줄 이렇게 앉아있다가 만약에 누구를 부르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2: 예.
1: 판결을 받고 갑니다.
2: 예.
1: 그리고 30명이 다 똑같은 그 판결을 다 압니다.
2: 아.
1: 아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일어납니다.
2: 예.
1: 일어나는데 재판 판사께서
2: 네.
1: 믿음을 가진 판사님이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네 반성문을 보고 알았다. 이제 네가 여기서 나가면은 그 애는 구치소로 오게 되는 것은 재범이기 때문에 구치소로 옵니다. 초범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냥 소년원으로
2: 예,
1: 갑니다.
2: 예.
1: 재범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왔기 때문에 너는 재범은 집행유예가 안 되거든요.
3: 예.
1: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 반성문이 구구절절히 회개하고 장문했다는 내용이 너무 강해가지고
2: 예.
1: 판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3: 아, 예.
1: 감동을 받고 그것을 읽고 그 아이를 집행유예를 내보냅니다. 그 소문이 30명이 갔으면 아, 30명이 다 알고 옵니다.
3: 아.
1: 차 안에 오면서 너 누가 너 그거를 적어주느냐? 라고 해서 우리 방에 목사님이 계신다고. 제가 이제 그 아이
3: 목사님을 통했네요.
1: 이제 우리 그 아이 입장에서 제가 목사님을 보게 된 거죠.
2: 거죠. 예.
1: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방에서 이제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 아.
1: 그래서 아침, 전심, 저녁.
2: 예.
1: 그럼 우리 방 안에 있는 분들은 전만 소망으로 붙잡고 있으면 소망주를 왜냐면은 제가 반성문을 얼마만큼 잘 써주면은
3: 예, 예.
1: 자기네들 형량도 줄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2: 예.
1: 상황이 벌어진다는 예. 증거가 나왔잖아요.
2: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래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 말을 잘 듣게
1: 예,
2: 됐군요.
1: 말 잘 듣게 되죠.
2: 예.
1: 그런데 그 우리 방에서만 그 내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이 나가지고 비둘기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2: 야.
1: 비둘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사연을 적어서 쪽지가 날라오면서
2: 예.
1: 또 다소 작은 냇물도 옵니다.
2: 예.
1: 요구르트 한 줄이 온다든지 사과 몇 개가 온다든지 감사해서
2: 예.
1: 이런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2: 예.
1: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또 반성문을 써줘가지고
2: 예.
1: 또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동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를
2: 신뢰하게
1: 되고
3: 예.
1: 또 그렇게 저를 믿게 되고
2: 예.
1: 운동하러 나가면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선착순 합니다, 그분들이. 선착순을 해서 제가 나가면 줄줄이 줄을 섭니다. 그럼 한 20, 30분 운동하잖아요. 저는 운동 못 합니다. 그분들 사연 듣고, 쪽지 들고 가고,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전도자로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 한 분이 꼭 있습니다.
2: 네.
1: 부산에서 그래도 칠성파 중에서 소도묵죽 한 명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2: 네.
1: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 윗방에 있었기 때문에
2: 네.
1: 우리 소리를 예배 소리도 다 듣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위에서 귀담아 들으면 다 듣습니다.
2: 예, 예.
1: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온갖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점차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 네.
1: 그리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나자 그러고
2: 예.
1: 그 만나서 보니까 어깨들이 형님 그러면서
2: 예, 예.
1: 그렇게 그분한테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 아.
1: 그 전도의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전방을 가는데 그 방으로 갑니다.
2: 아.
1: 그래 가서 그 친구하고 한 3개월을 살면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예수님께 만들고 야. 그리고 제가 출소를 1년 하루를 있었는데 예? 출소하고 난 다음에도 예. 한 2,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2: 왜요? 네.
1: 그분들이 출소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또 편지가 와가지고 예. 제가 가기도 하고 이런 믿음 사후 관리하느라고 예.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3: 근데 출소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2: 그러니까요. 없어서
1: 그렇죠. 아내가 선택했던 것은 어쨌든 회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다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금액 중에서 한 95%를 제가 해결해드렸습니다.
2: 네.
3: 어떤 뭐 부도난 그런 것들이요?
1: 그치, 부도난 사항들을 예. 95%를 해결해드렸고 예, 예.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는 이 상암동에 이제 매형이 하는 교회에 예, 예. 어린이집에 주방장으로 일을 하면서 예, 예. 한 방 안에 딸하고 아들하고 서히 그렇게 기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아들도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너무 참 암울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활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방장 하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저한테 항상 용기를 주면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또 영성훈련 SDS를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면서 제가 거기서 기도 중에 제가 결심을 했던 것이 내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말로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막바로 제가 영업용 택시 자격증을 따고 예. 서울 시내 영업용 택시 드라이버가 됩니다.
3: 예.
1: 그래서 그 영업용 택시를 1년 8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까지 보내게 하셨습니까? 그럼 보내신 뜻이 있다면은 영업용 택시 하면서 네, 하나님 네. 뜻이 제가 내가 나의 종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세 번만 길을 듣게 해주십시오.
3: 예, 예, 예.
1: 그러면 제가 택시를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세 번의 사인이 오게 됩니다. 그 세 번의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막바로 제가 택시 기사를 1년 8개월 만에 감독이 됩니다. 예, 자진해서.
2: 예, 예.
1: 그래서 집에서 자진해서 감두고 있는데 제가 택시 이제 기사로서 노릇하면서도 SDS에서 그 간증하는 내용에 예. 제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 그런데 지금 그러다가 지금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1: 간증을 그렇게 하니까 또 간증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시키는 역사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3: 예, 예, 예.
1: 전혀 저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느 날 제 간증을 듣고 아, 저분이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직분을 주더라도 우리 회사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3개월을 기도를 했답니다. 저를 수소문에서 파주 통일동산까지 데리러 오게끔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회사에 음양하는 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문화회관,
2: 네.
1: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호암마트 홀, 네. 영광홀 이런 모든 홀에 스피커를 달한 그 아주 예, 예. 엄청난 좋은 예, 스피커 회사에서 예. 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2: 예.
1: 제가 그래서 그 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니까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3개월을 기도했고 기도 응답으로 장로님 오셨으니까 저한테 백지 수표를 내놓는 겁니다. 받고 싶은 거 이야기하라고요. 저는 자기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2: 예.
1: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들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저도 좀 기도 일주일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나오면서 그 회사 소개서를 가지고 집에 와서 딸한테 보여줬습니다. 제 딸이 그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은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이기 때문에 음량이 돼서 잘 알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제품을 보더만은 네.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2: 아.
1: 아빠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이 회사 들어가라고 안심하고 들어가라고 예. 딸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후원을 해줘가지고
2: 예.
1: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2: 예.
1: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사항들이 이제 저한테 부딪히는데 저도 기도를 일주일 정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2: 네.
1: 제 나름대로 이런 타겟을 정합니다.
2: 예.
1: 그 당시에 주한장로교회가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2: 예.
1: 신축 현장을 만들어 놓고 기공예배를 드리고
2: 예.
1: 땅을 파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2: 네.
1: 그 시점에 저는 또 나름대로 저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한장로교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 예, 예. 정표를 주십시오라고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한장로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음양을 할 좀 소개를 할 수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2: 그렇죠.
1: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이야기했던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예, 이런 건 예.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만나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음양을 잘 아는 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2: 예, 예.
1: 저는 그분들이 다가올 때마다 도망을 가야 돼요.

0: 파악하게끔 거기에 있는 여직원한테 동태 리스트를 적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셨다. 앉으셨다. 차 한잔 마신다. 참 오셨다. 기도한다. 앉으셨다. 차 한잔 마셨다. 좀 앉아 계신다. 그리고 나가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 현장을 뺑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신다.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가신다.
1: 예.
0: 전부 다 제 동생 이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는 아, 본부장이 나오신다. 이분은 본부장님을 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1: 아.
0: 그 현장에 있는 여직원이
1: 예.
0: 제가 어느 날 간증했을 때 그
1: 예.
0: 여직원이 간증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1: 아.
0: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여직원이 저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속말로 이야기합니다. 장모님, 저 장모님 압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모님 언제 어느 자리에서 간증하는 거 제가 듣고 우리 가정이 장모님 간증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1: 아.
0: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0: 이 후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럽게 만들어주는지 몰랐습니다.
1: 예.
0: 그러고 난 다음에 한 7개월, 만 7개월 되는 해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계약하러 오라고. 여직원이.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와가지고 본부장을 만나고 직원들을 안 만나고 하느냐. 두 번째. 왜 교회를 짓는데 계속 돌고 다니느냐. 세 번째, 우리가 정해주는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왜 뺑뺑 돌았느냐. 여리고 송, 그죠? 땅밟기 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롭게 교회 진행이 되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그런 줄 알고 그 믿음 보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몇억짜리를 제가 계약을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들고 가니까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이 들어와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 다음날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1: 예.
0: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음양으로 쉽게 말하면 이름 있게 됩니다.
1: 예, 지금 얘기 들으면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으셨을 텐데 우리 제이플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살짝 엿봤거든요.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2: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축사무소 제이플. 예수로 가득 찬 회사란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공간을 만들겠다는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음향, 조명까지 교회 건축의 모든 것을 담당하며 예배당의 목회 철학을 담아내는 특별한 회사인데요.
3: 제이플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존중을 해준다는 게 느껴져서 참 좋고요.
4: 회장님이 항상 선교적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해 나가시려고 많이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많이 봐왔고요. 그런 열정들이 늘 이렇게 헌신적인 기도로 디자인 연구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닮아가는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3: 지금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2: 교회를 통해 예배 공동체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은 물론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는 권혜진 회장. 제이프를 통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5: 국내 교회에 또 한 30년, 40년 된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현장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제이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필요가 대두가 되면 그런 선교지를 돕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군선교, 예, 오래된 그 군인교회들이 지금 전국에 한 거의 천여 개가 되는데 제이플이 같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지금 돕고 그렇게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6: 장로님 앞으로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지 나눠주시죠.
0: 예, 예배로서 기도로서 사역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0: 분들이 건사무분들이거든요. 예, 예, 예. 그 건사무가 활성화돼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건축 문화가 좀 건강하게 하는 영광을 위해서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 1번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 2번은 저 제이풀입니다. 네. 제이풀 회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희들이 나아가면서, 요즘은, 교회가 춥고, 그 다음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 확장을 좀 해야 되고, 이는 정축과 리모델링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요즘은 신축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 제이풀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건축 설계사가 대표이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시공 전문가가 모여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축 리모델링 하는데 좋은 회사를 만나기가 또 굉장히 힘듭니다. 전문 회사를. 근데 저희 회사는 이런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정축 리모델링을 통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교회의 축복이 하나의 변화의 축복으로 부흥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희들이 그렇게 제이풀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찬양 요새 즐겨 부르세요?
0: 복음성 중에서는 아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등 뒤에서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밀어주신 하나님의 그 느낌을 항상 어깨에 밀고 그거 느끼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 그럼 오늘 그 찬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우리 회장님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2: 그 한결같은 공통점인데요.
1: 네.
2: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쓰실 때 꼭 연단의 과정은 누구나 다 필수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젊었을 때 빨리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냥 그냥 믿음 합격하고 통과되어지면 그때부터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1: 네.
2: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기쁨 되어 살려고 힘쓰셨기에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2: 그리고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 건축 사역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선교지 교회가 우리 그 장로님 사업장 그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는 곳을 보면서 돈을 이렇게 갖다 써도 돼 했는데 아마 회장님께 맡기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돈도 절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분명히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오늘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입니다. 뜻밖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설애가 덤덤해하자 동료 형사는 무서운 여자라며 설애를 의심해요. 그러자 혜주는 설애를 감싸듯 말합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 말은 설애를 향한 혜준의 끌림에도 투영됩니다. 연민과 의심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며 물에 잉크가 퍼지듯 혜준의 마음은 설애로 물들어가죠. 크게 울지 않는다고 슬프지 않은 건 아니죠. 무뚝뚝해 보여도 사랑하는 마음마저 작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 번쯤은 사랑도 슬픔도 파도가 몰아치듯 쏟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비워내야 우리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라이프 이셀프 중에서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아름다운 두곡 들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중에서 Love and Longing, 영화의 마지막에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 그리고 그녀의 슬픈 과거가 드러날 때 애틋하게 흐르던 곡이죠. 앞서 들은 곡은 내 머릿속의 지우개 중에서 민설의 A Moment to Remember, 오늘은 허밍 버전으로 들었어요. 가사가 있는 곡인데요. 허밍 버전이 더 애틋하죠. 2966님, 카페에서 커피 내리며 듣는데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안녕하세요, 강희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진짜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항상 처음 보내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도 이런 문자 항상 들으시잖아요. 우린 항상 설렐 수 있네요. 0705님, 66년생 말띠들, 중원국민학교 동창들이랑 강원도로 환갑여행 갑니다. 좋은 추억 남기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 들 것 같아요. 나이도 잊은 채. 써니97님이 청하신 곡, 길버트 오설리번의 얼론 어게인, 영화 반창고에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꼬맹이님, 썸머타임 킬러, 컨트리 러버스의 런앤런 들으면서 잠시나마 시원하고 싶네요. 청해봅니다 하셨고, 김경숙님도 청해주셨어요. 함께 듣죠.

0: 신나는 두 곡 들었습니다. 슈렉 중에서 스미시 마스의 I'm a Believer 였고요. 앞서 들은 킬러의 보디가드는 7448님 신청곡이었어요. 탑로더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너무 긴장하며 봤는지 축구보다 담 걸렸어요. 하셨네요. 긴장하면서 보신 거 맞죠? 살랑살랑 음악으로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기분 전환 되셨나요? 여러분 근데 슈렉 언제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저 지금 문득 생각났어요. 저는 슈렉 영화를 이 슈렉 개봉할 당시에는 밤새도록 하는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영화 세 편을 엮어서 상영하는 영화관들이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 영화가 중간에 껴있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5549님, 대학 CC로 만나 연애 7년, 부부로 산 지 23년, 올해가 꼭 30년이 되었네요. 뭐예요? 저는 데뷔 30년인데. 그러면은 저 연예인 딱 됐을 때 만나신 거네요, 두 분. 영화 보디가드 보면서 눈이 빨개지도록 울던 그녀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케빈 코스트너처럼 평생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골돌하네요. 지금은 더 골골하세요? 영주 엄마, 내가 술도 좀 줄이고 건강관리 잘해서 든든한 보디가드가 돼볼게. 피트니 스턴, I'll always love you 요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응원합니다. 한 곡 더 이어볼게요. 비비스 앤 버테드 중에서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듣겠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세 분이나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라모네즈님, 제주딸기산도님, 심현호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영화 조커 중에서 게리 글리터, 락앤롤 파트 2 들으셨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갓 구운 크루아상님. 영사배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같은 방송국의 책플릭스에서 영사배 프로그램 추천해 주셨대요. 둘 다 너무 애정이에요 하셨네요. 아, 책플릭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은 순정 중에서 캔자스 더스트 인 더 윈드인데요. 네, 주말 아직도 영사배 못 보신 분들 네, 영사배 보시면서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아름다운 곡들이죠. 시인과 선마을 우체부의 우정, 그리고 시가 전하는 은유의 세계, 일포스티노 타이틀곡. 또 앞서 들은 곡은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Childhood Memories였습니다. 그나저나 일포스티노 이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지 뭐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요즘 화제 동영상? 아니요, 영사배 말고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리셋는 커제야호 그거 영상 유행이잖아요. 그 리셋는 역주행 영상 중에서 그 거제도 간 영상 거기에 그들이 바다에서 막 놀 때 그 BGM에 영화 음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쿠지루의 여름이랑 뭐 전원일기도 나왔지만 또 한참 있다 치킨집 앞에 나오는데 일포스티노 우리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PD님이 영화 음악을 들으시나? 이랬지 뭐예요.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 영상을 만드신 그 PD님이 그 아, 이 영상에서 저작권을 포기하겠다.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주겠다. 해서 좋아하는 음악을 거기다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가웠지 뭐예요. 일포스티노가 내 것도 아닌데 우리 시그널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지영음 야호. 0679님 모처럼 휴일에 영화음악 들으며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니 행복합니다. 일하면서 듣는 기분과는 전혀 다른 여유로움이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0761님 오랜만에 모트나켓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영화 컨스피러시에서 인상적으로 흘렀던 Can't Take My Eyes Off You 청해봅니다 하셔서 준비했고요. 한 곡 더 이어갈게요. He Loves Me 중에서 나탈리 콜의 Love.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6월의 꽃은 단연 능소화와 수국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담장 위로 주황빛 능소화가 나 여기 있어 하고 화려하게 손을 흔들죠. 그리고 발밑을 잘 보면 하얀 소국이 나도 있어요 하며 수줍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참 다르게 생겼는데 둘 다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는단 말이죠. 화려해도 좋고 수줍어도 좋습니다. 어른들의 놀이터 가요 속으로 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나답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신인수 장미의 미소였어요. 빨간 장미, 주황색 능소화, 그리고 수줍은 듯 피어있는 소국. 이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이 6월의 풍경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고요. 두 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함께 하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7688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예전 혼성 그룹이죠. 해바라기의 노래 구름 들꽃 돌 연인. 이 노래는 임주빈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저만의 놀이터에 다녀왔어요. 주걱 개망초라는 귀여운 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3545번으로 사연과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쁘네요. 이름도 재밌어요. 주걱 개망초. 여기 어딥니까? 3545님만의 놀이터. 야, 여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나길수 씨,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에 왔습니다. 제법 자란 고구마 줄기를 보노라니. 1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반려견이 생각납니다. 그 녀석 이름이 고구마거든요. 하셨어요. 그렇군요. 아유, 우리 고구마. 나길수 씨 품에서 항상 함께 했을 텐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서 잘 자고 있을 겁니다. 그쵸?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박정수 씨의 노래죠.

0: K라디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이다겸 씨가 포항에 가고 있는데 차가 막혀서 졸려요.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마침 최종현 씨가 아파트 윤수일 씨의 노래 신청하셔서 이 노래 들려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시원하게 길도 뻥 뚫리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의 노래 벙어리 바이올린 최미숙 씨 9172번 그리고 이정석 사랑하기에 이 노래는 8287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좋은 노래들 쭉 이어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홍순기 씨가 형님 토요일에 일하러 나왔는데요. 팀장님이 2시간 일찍 퇴근시켜주셨습니다. 신난다! 예, 오늘도 출근하셨군요. 아, 그래요. 퇴근 지금부터 더욱더 신나는 토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3876번 모냥 내느라 구두를 신고 다녔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운동화를 신고 나왔어요. 한결 좋으네요. 이 모냥 내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멋보다 건강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예, 모냥 낼 수 있는 운동화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그냥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잘 어울렸던 예, 그 청춘이 그립습니다. 김영자 씨가 마침 산울림의 청춘 신청하셨는데 노래와 잘 어울리겠네요.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진관 인생은 미완성 5798번 남궁옥분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는 조춘자 씨 SG 워너비 그리고 옥주연이 함께 부른 한여름날의 꿈 이 노래는 박혜정 씨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이은미 애인 있어요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첫 곡 나훈아 사랑이었습니다. 연명자씨 유기대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아, 이 토요일 왠지 마음의 여유가 많이 느껴지는 날이죠. 그 여유 음악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자 2부 또 시작해야죠.

0: K라디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FM팝스 한동준입니다.

명주잠자리의 애벌레인 개미귀신은 개미를 먹고 사는데요. 그 개미를 잡기 위해서 모래로 이루어진 함정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개미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뜻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개미 투자자들한테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걸 의미할 때 이 개미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죠. 자, 하지만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한동준의 FM 팝스를 들으신다면 무조건 개미천국이 될 것입니다.